호우 형태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20에서 60mm, 호남지방은 30에서 80mm, 영남지방은 5에서 50mm, 제주도는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남부지방의 경우 일단 모레까지,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장부상의 손실을 확정짓는 일, 회계적으로 이를 상각이라 부릅니다. 돌려받지 못할 채권을 미련 없이 털어내고 가치가 훼손된 자산을 장부에서 지워내는 거죠. 아주 아픈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아픈 기록을 털어내고 나면 내일의 재무 상황은 오히려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자산으로 쌓아두는 것보다 제대로 털어낸 다음에야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거대한 재무제표와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달성할 수 없었던 무언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도 결국 손에 쥘 수 없었던 그 무언가. 우리는 종종 이 뼈아픈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미련이라는 자산을 마음이라는 창고에 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털어내야 다른 걸 담을 자리가 생깁니다. 기업에게 상각해야 할 부실 채권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털어내야 할 잘못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회계 처리는 복잡하지만 우리 삶에서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을 돌아보고 응원하고 괜찮다고 위로하면 됩니다. 손실을 깨끗이 털어내고 나면 다시 새로운 가능성을 채울 빈자리가 나타날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힘차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김명애님, 임선례님 출석 체크 하셨고요. 예. 그리고 김동환님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뭐 예전이랑은 달라졌다고 해도 그래도 뭐 장마철은 장마철이라고 하니까요. 또 곳곳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미리 또 대비를 해야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특정 지역인데요. 정부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전북에 있는 한 대규모 지역이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권과 함께 피지컬 AI의 생산 거점으로 낙점이 됐죠. 현대차 그룹이 한 9조 원 정도를 단계적으로 투자한다고 하고요. 로봇 제조, 부품, 각종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전북 군산과 김제 그리고 부안 앞바다를 잇는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만들어진 곳이죠. 만경평야, 김제평야를 합친 새로운 뜻, 새로운 땅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진수 님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 됐습니다. 전화 받으시면 친절히 성공 예감 듣는다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마치 저희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야, 이거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미리미리 알고 또 도와주셔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더 많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뭐 커피 쿠폰, 편의점 상품권 등등 평소보다 더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1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0: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선 강영현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2: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당정이 반도체 추가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한다는 뉴스, 그리고 집값 상승에 국민 평형 기준이 바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3: 예, 트럼프 일가가 민코인 투자로 수조 원대 수익을 벌었는데요. 이를 따라서 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다라는 소식 알아보고요. 또 파산까지 2주 남은 홈플러스 관련된 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일단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현재 8,267, 8,270 넘어서서 한 2.2%, 2.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 상황이긴 합니다. 내일 실적 발표하는 삼성전자가 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강영현 기자가 아까 준비한 소식.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2: 네.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를 분석한 건데 투자계좌 두 곳에서 쿠팡의 보통주 주식을 담고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차례 사고 팔았는데요. 마지막 기록은 지난 5월이었고 현재 남은 주식의 액면가는 최대 1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사들였다가 매도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은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 발표를 앞두고였었고요. 그리고 다시 매수한 시점인 작년 12월 중순은 한국에서의 쿠팡 청문회가 미국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어 올해 1월부터는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라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2월에는 쿠팡에 대한 미항 연방 하원 법사위 비공개 증언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법사위는 지난 1일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게 이거 뭐 당연히 근데 이해충돌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2: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쪽은 재임 중에 주식 거래가 독립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1: 위탁 운용한 거다.
2: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포트폴리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국내 사법당국의 조사 등과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라든지 의회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와서 쿠팡을 감싸던 행태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미국 고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쿠팡 문제의 소관 당국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가 쿠팡에서 강연, 자문 사례금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요. 또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에 쿠팡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라고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쿠팡이 전략적으로 뭐 계획적으로 유력 인사들을 또 관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한 쿠팡 주식 금액이 한 2억 원 수준이면 트럼프 대통령 재산이 뭐 한 3조 4천억 정도 된다면서요.
2: 네.
1: 미묘한 수준이긴 한데. 근데 이거 염려되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 한미 관계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2: 네, 일단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쿠팡 주식 보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지금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외국 정상의 재산에 관련한 이해상충 여부를 한국 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1: 네.
2: 또 이를 한미 안보통상협의에서 협상력을 키우는 카드로 쓰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은 만큼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식 사안과 별개로 지금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에서 더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끔 관리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데요. 앞서서 미국의 하원 법사위는 지난 2일에 낸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 전술을 쓰고 있고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공격적이다라는 내용 등을 실었었습니다.
1: 자, 또 이환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투자, 이게 종종 또 논란이 돼요.
3: 예, 그 미국 뉴욕타임스가요. 가상자산 분석업체 난센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1: 네.
3: 트럼프라는 이름의 밈코인을 산 사람 중에 거의 100만 명, 투자자 3명 중 2명이 손실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계 손실액만 5조 8천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고요. 이 코인 가격이 한때 75달러를 넘었었는데 현재는 97%나 하락한 1.

0: $176에 불과합니다.
1: 네.
0: 트럼프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하기 3일 전인 작년 1월에 나왔는데요. 당시에 트럼프 당선인이 신분으로 소셜미디어 등의 이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투자해서 약 1조 원 가까운 수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 예.
0: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가격이 내리든 오르든 이 거래가 많아지면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아들들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가상자산 회사를 만들고요. 또 여기서 별도로 코인을 팔았는데 이를 통해서 1조 2,200억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해당 코인 역시 지금은 80%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밈 코인이라는 게 사실 뭐 본질 가치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뭐 재미로 만들었다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 본질보다는 사실 그냥 단순 시세 차익을 위해서 머니 게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들이긴 한데 어찌되든 그 사이에서 조 단위의 수수료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 트럼프 일가가 대단하네요. 어떤 의미의 대단한지는. 그 미국이 적극적으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이 코인 거래 되게 많이 한다면서요.
0: 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한 이란, 러시아, 북한 등과 같은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지난해 거래한 금액만 한 150조 원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게 1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8배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또 미국이 제재한 기존 은행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어서 이들 네. 국가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등의 가상자산을 통해서 기부를 받는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 역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원유 판매 대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토큰을 발행하고 해당 토큰으로 중국의 전투 드론을 구매하는 등 전쟁 물자를 산 정황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해킹과 같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탈취한 가상자산을 뭐 연료, 석유, 군사장비 구매에 활용해온 것으로 서방 당국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가상 자산을 압류하는 등 이제 단속을 강화를 하고는 있지만요.
1: 네.
0: 이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규모가 많기 때문에 이 가상 자산 거래를 막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 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뭐 잠정치이긴 합니다만 실적 발표 있는데 어마무시한 그 금액들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세금도 많이 또 거칠 걸로 보이고 정부가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어요.
2: 네, 강원식 비서실장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추가 세수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해서 미래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K자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 일자리 지원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으로 법인세만 1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미래에 대응 기금 신설이 대한민국의 2, 30년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1: 네.
2: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민간 합동으로 국가 균형 발전 프로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라고 하면서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 항공 이런 첨단 산업이 지역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메가 프로젝트 민간 합동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사실 AI에 대한 거대한 투자 물결이라는 운도 좀 작용한 거긴 합니다만 또 이거를 허투루 써버리지 않고 또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 잘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해야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땅을 파는데 리튬이 나오고 또 땅 파는데 자꾸 기름이 계속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완주 기자, 미국에서도 이런 거를 기금화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0: 예, 맞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라는 기금이라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기금인데요. 미국은 초과 세수를 그래서 불황 대비 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초는 1959년에 처음 시작한 플로리다주인데요. 미국은 나라가 넓으니까 연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0: 이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는 50개 주정부 모두 일종의 불황대비기금을 쌓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6조 원에 달합니다. 연방정부인 미국은 이 각 주마다 다른 방식으로 기금을 쌓고요. 또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자원이 많은 텍사스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세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무조건 75%를 자동 적립하고요. 다만 해당 기금을 쓸 때는 주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네.
0: 또 캘리포니아도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기금에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세수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위기가 있거나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이 발생을 하면요. 예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쓸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도 주의회의 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결국 행정부 수장이 판단한 뒤에 그 주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셈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금을 국가 명의 계정으로 운영할 확률이 큰 만큼 아마 네.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또 구체적으로 또 정해지면 저희가 전달을 또 해드리고요.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하나 더 볼게요. 왜 국평이라고 요즘에 줄여서 많이 부르는데 국민평형 84제곱미터형. 근데 이제는 구평의 기준이 또 바뀌고 있어요.
2: 네, 서울 아파트 전용 면적별 분양 현황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서울에서 신규 분양된 물량 가운데 전용 59제곱미터의 비중이 48%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전통적인 국민평형으로 불렸던 전용 84제곱미터의 비중은 22%에 불과했는데요. 사실 여전히 그 거주 쾌적성 측면에서 84제곱미터에 대한 선호는 높지만 분양가가 급등하고 또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이 현실적으로 작은 감당이 가능한 59제곱미터 혹은 이제 70제곱미터 같은 틈새 평형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용 면적을 줄여서 분양가를 좀 낮추려는 전략, 거기에다가 1, 2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소형 가구,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가 맞물리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상대적으로 분양가 부담이 덜한 수도권 외곽에서는 여전히 넓은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유지가 되어서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 분양 공급 물량 중에서 전용 84제곱미터가 여전히 40%를 넘습니다.
1: 네.
2: 그리고 전용 59제곱미터 비중은 15% 정도 수준입니다.
1: 사실 국민소득 올라갈수록 좀 더 큰 집, 큰 평형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분양가가 원체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건 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전월세 시장. 요즘 뭐 전월세 가격도 장난 아니던데. 빌라, 주택 같은 비아파트 수요가 또 늘고 있어요.
2: 네, 국토교통부의 월별 주택 통계에 따른 건데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이런 비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이 70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아파트는 52만 건으로 같은 기간 7% 줄었는데요. 이렇게 아파트 전월세가 줄어드는 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에 아파트 서울 아파트 착공량이 연평균 약 4만 가구 정도는 됐는데 최근 2년은 2만 가구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했는데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세값은 오르는데 물건도 없고 대출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 문제로 한때 기피 대상을 대상으로 여겨졌던 빌라 시장으로 다시 수요가 옮겨간다라는 분석인데요. 정부 역시 전월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착공, 준공까지 통상 3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아파트가 아니라 1, 2년 만에 지어질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에 집중하면서 또 이쪽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또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은 더 늦어진다는 거잖아요. 비아파트 공급 중심으로 한다면.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원하는 아파트라는 종류가 또 있는 건데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 별로 없다, 늦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전 정부, 전전 정부에서 계속 나왔었던 건데 사실 좀 그 사이에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게 이게 참 더 뼈아픈 대목입니다. 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홈플러스가 진짜 이거 청산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죠.
0: 예, 맞습니다. 그 서울회생법원이요. 최근에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그만둔다, 폐지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 홈플러스는 2주.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폐지했던 이유가 된 2천억 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하지만 이제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이 추가적인 대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상황이라서

0: 이 미래가 밝진 않습니다. 이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이 자금을 수혈해도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고 적자만 더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직고용 인원만 현재 1만 2천 명에 달합니다. 근데 이들의 월급을 한 5천만 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이 매달 6천억 원을 줘야 하는데 지금의 홈플러스 구조에서는 이를 매출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이 대출을 해줘도 뾰족한 상황이 없다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1: 급여만 한 달에 6천억이요?
0: 예, 맞습니다. 아유, 예. 하지만 이제 직고용 인원부터 물류, 납품 같은 협력사를 포함하면 만약에 청산이 될 경우에 연관된 고용 규모만 10만 명으로 추산이 돼서 홈플러스가 파산 혹은 청산할 경우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전망이고요. 이 정부는 그래서 이제 파문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을 하고요.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중소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포함해서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 그렇죠. 그 일자리 잃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날 거고 협력업체들도 또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런데 또 밑빠진 독이라고 하면 이걸 또 언제까지 또 돈을 부을 수도 없고 그거를 돈을 붓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기관도 이제는 없는 거고 진짜 파산하게 되면은 점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예, 현재 홈플러스 점포가요. 62곳인데 이게 메리츠 금융의 신탁 담보로 제공된 상태입니다. 이 메리츠가 홈플러스에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쥐고 있는 셈인데요. 이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가 파산을 하면 이 점포를 팔아서 그 전에 빌려줬던 대출금을 회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메리츠가 2024년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이제 1조 3천억 원의 대출을 제공해 준 바가 있거든요. 다만 이 대형마트 매장을 그 내놓더라도 경쟁사인 이마트, 뭐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이 해당 매장을 인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이 대형마트 시장 자체가 침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인수해서 대형마트로 운영하는 것이 기대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이제 메리츠는 해당 점포는 뭐 주상복합과 오피스, 물류센터 같은 부동산 개발 용도를 전환해서 매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홈플러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거 조건성이 좋은 만큼 네. 지자체 등과 협의를 해서 뭐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부지를 넘길 경우 등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럴 경우에는 통매각이 아니라 부분 매각이라서 매각에 상당한 그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빌려준 돈에 대한 지연 이자 부분도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뭐 금리가 인상하거나 부동산 건설비가 인상될 경우에는 이 매각조차도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1: 홈플러스 점포라는 그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 또 어떻게 자금을 회수할 것인가 또 그 이후에 어떻게 그걸 잘 활용할 것인가 넘어야 할 산들이 또 아직 많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주

0: 생일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특정 지역입니다. 만경평야, 김제평야를 합친 새로운 땅이라는 뜻의 세 글자 이름.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 많이 더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대구 경북권과 함께 피지컬 AI, 그러니까 뭐 로봇이 되겠죠. 뭐 자율주행차도 포함이 될 테고요. 그 생산 거점으로 이곳이 지정이 됐는데요. 현대차그룹도 단계적으로 9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죠. 여기는 어디일까요? 김선아님, 예전에 이 방조제 드라이브를 했는데 끝없이 이어진 길을 보면서 정말 바다 위를 달리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바다를 그만큼 또 메웠다라는 게 진짜 신기하기도 합니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죠. 8540님이 35년 만에 주인을 찾네요. 크게 발전해서 성공적인 간척 사업의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8540님이 보내주셨고, 그렇죠. 저 어릴 적에도 정말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이제야 비로소 뭔가, 물론 이제 기존에도 그 지역은 잘 돌아가고는 있었습니다만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2166님, 예전에 그 근처로 피서를 갔었는데 다리가 엄청 길더라고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이돈영님이 저는 매일 군산에서 개인 택시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인구도 좀 늘어나서 군산이 활력 있게 다시 변모했으면 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8233님이 후배분이랑 같이 외근 나가면서 성공예감 차에서 듣고 계신다고 하네요. 근데 변우석 배우를 닮은 사원이 입사를 했다고 자랑을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233님도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7679님 정답 맞춰주셨고, 남편 가게 성공예감 라디오 틀어놨어요. 좋은 방송 같이 들어야죠 라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일범님, 청취율 조사 전화 오기만 해봐라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평소보다 더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회사에서 여름 휴가비를 주면 참 기분이 좋죠. 근데 거기에 세금을 뗀다?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각종 복지로 직원들을 도와주는 것들, 과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1: 왜 대기업들은 복지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설마 거기도 세금을 뗍니까?
3: 네. 이거 직장인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에게 복지 포인트라는 거를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포인트를 준다고 하면은.
1: 그래서 어디 제휴 몰에서 쓸 수 있게 한다.
3: 맞아요. 네. 네. 책도 사고 영화도 보고 이럴 수 있는데 포인트니까 월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세법에서는 이걸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월급 100만 원 더 받은 거야라고 보고 그래서 연말정산 때 월급에 합산돼가지고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네. 이게 확인을 해줬는데 기업 한 20곳이 복지 포인트에 세금을 매기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헌법소원까지 냈는데요. 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응 말이 돼라고 합헌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1: 세금 떼야 된다.
3: 세금 낸다. 예. 그게 이름이 뭐든 복지 포인트든 월급이든 뭐든 보너스든 형태가 뭐든 근로를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다 근로소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지 포인트도 월급 명세서에 포함도 되고요. 소득세까지도 떼지고요. 연말정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니까 세금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1: 포인트도 근로소득이다. 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3: 맞습니다.
1: 근데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 포인트는 여기는 세금이 안 붙는다면서요.
3: 네. 이게 바로 논란의 핵심이었는데요. 예. 사기업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데 같은 복지 포인트인데 공무원이 받는 거는 비과세, 사기업 직원이 받는 건 과세예요. 뭐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요. 이게 보수,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라 복지라는 별도로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건 월급이 아닙니다라고 아예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0: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복지 제도에 따라 가지고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세법에서 봤을 때는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 보는 거예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법에서 미리 면세 도장을 받은 거고요. 네. 반대로 사기업 복지 포인트는 그런 도장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면세점에서 사면 우리가 세금이 없고 밖에서 사면 세금 붙는 것처럼 비슷한 구조인데 이게 형평성에 놀라는 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1: 법으로 정했느냐 안 정했느냐 사실 그 법도 뭐 정치권이나 뭐 국회나 이제 정부에서 예. 이제 정하는 거긴 합니다만
0: 맞습니다.
1: 또 왜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IT 제품 뭐 세탁기 냉장고 같은 것도 네. 임직원 할인가로 판매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자동차 기업에서는 자동차 이제 직원들한테도 할인가로 이제 많이 사게 살 수 있게 하고 여기에는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0: 예, 이게 법이 더 명확해졌는데요. 작년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 이제 시행된 규정인데요.
1: 네.
0: 자동차 회사 직원이 만약에 1억 원짜리 차를 한 30% 정도 할인받아서 7천만 원에 샀다고 할 때 여기 3천만 원을 직원이 이제 혜택을 받았다고 봐가지고 회사가 직원에게 준 경제적 이익이다. 그래서 월급 3천만 원 더 받은 걸로 취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3천만 원에 전부 다 세금을 매기면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과세 한도를 뒀는데요. 제품 시가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20%나 아니면 1년에 240만 원 중에 큰 금액까지는 세금을 안 매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예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1억 원짜리 차의 20%는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는 봐주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대신에 이게 좀 조건이 있는데요. 직원이 본인이 직접 쓸 목적이어야 되고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고가 가전 같은 이런 비싼 물건은요. 2년 동안 다시 되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자동차 회사 직원이 할인받아서 싸게 산 차를 바로 되판 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행위를 하면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바로 세금을 매기게 되기 때문에 직원 할인 혜택도 세금 대상이지만 시가의 20%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 그리고 곧 휴가철입니다.
0: 네.
1: 회사에서 뭐 휴가 지원금이 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세금을 떼야 돼요?
0: 네. 회사에서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휴가비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떼는 세금 대상입니다.
1: 네.
0: 이유는 간단해요. 이름이 그 휴가비든 복지수당이든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돈은 기본적으로 다 근로소득입니다. 월급의 일부처럼 이제 취급이 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휴가비가 지급되는 달에는 월급이랑 합산이 돼가지고 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월급이 300만 원인데 휴가비 5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럼 그냥 그달 월급이 35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휴가비 받으나 마나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금을 좀 떼긴 하지만 그 대부분은 다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기 때문에 휴가비는 세금이 없는 공짜 돈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가끔 받는 상여금이나 네. 보너스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면 근로소득이고 여기에도 그러면 당연히 세금이 떼지는 거예요?
0: 네. 같은 논리예요. 그게 받는 게 이름이 뭐든 보너스든 상여금이든 명절 상여든 뭐 연말 인센티브든 이런 거는 회사가 다 직원에게 주는 돈은 법에서 전부 다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칭이 뭐냐 아니면 어떤 형태로 주느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다 근로소득이라는 게 원칙인데요. 그래서 보너스를 받는 달에는 평소보다 내가 세금이 떼지는 게 더 많게 떼지게 됩니다. 월급에 보너스가 더해지면서 그달 소득이 높아지고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는 세율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연말 정산할 때 다시 정산되긴 하지만 이제 그달 월급 명세서를 내가 보게 되면 좀 아깝다고 들기는 합니다. 네.
1: 그러면 현금이 아니라 뭐 상품권이나 선물로
0: 네.
1: 준다.
0: 네.
1: 이외에 그 가끔 뭐 추석이나 설 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무슨 선물 세트 이렇게 들고 가라고. 그럼 그런 건 세금은 어떻게 돼요?
0: 네. 이것도 안타깝게도 똑같아요. 이 현금으로 주든 아니면 상품권으로 주든 실제로 물건 같은 걸로 해서 주든 간에
1: 네.
0: 다 근로소득으로 들어가요. 회사에서 받는 거는요. 그래서 회사에서 명절에 뭐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받든 30만 원짜리 뭐 한우 세트를 받든 다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1: 참치캔을 받아도
0: 네, 그 경제적 가치만큼 다 소득으로 보는데 다만 이거 네. 실무적으로는 야 이거 참치캔 이거에 대해서도 뭐 명절에 이렇게 네. 선물 주는 것도 이거 다 세금을 떼면 정없지 않느냐 해서 그쵸. 소소한 선물 같은 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서 직원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에게 전부 다 동일하게 주는 뭐 소액의 명절 선물 정도 같은 경우는 사회 통념상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라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인데 네. 사회통념상 소액의 선물까지는 국세청이 뭐라 하지 않는다. 네. 또 회사에서 헬스장 비용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 학원 다니는 비용 자기개발에 쓰라고 네. 또 책 도서 구입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네. 이럴 경우에는 핵심이 업무랑 관련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요걸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이제 업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육비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비과세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계팀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을 세무 자격증 학원에 이제 다니는 학원 비용을 회사가 지원을 해준다. 그럼 이건 업무 관련해서 교육비라고 회사가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직원에게도 세금을 안 매기게 되는데 다만 이제 회사의 내규에 교육비 지원 관련된 규정 사규가 있어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기개발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뭐 영어 학원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회사가 영어 쓸 일이 전혀 없는 일이다. 그러면 그건 회사가 직원에게 추가로 준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고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헬스장 비용, 뭐 일반 도서 구매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긴 하지만 실무에서 했을 때는 전 직원에게 다 동일하게 뭐 헬스장 비용을 대준다. 건강을 위해서. 또 일반 도서 구매비도 지원해 준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라고 하면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과세가 된다는 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또 회사가 내규로 네. 이런 걸 지원한다라고 명문화를 해놔야 한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럼 회사에서 이제 직원한테 제공하는 것 중에 이건 세금을 내야만 한다, 안 내도 된다, 좀 갈라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0: 네, 지금까지 뭐 이것도 세금이다, 저것도 세금 나온다, 다 이야기만 해서 다 세금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비과세 항목도 꽤 많이 정해놨습니다. 뭐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식대예요. 회사에서 이제 식사를 제공을 해주는 건데 회사에서 뭐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이다 그러면 그 회사 직원들에게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한 달에 10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10만 원 요즘 밥 한 끼를 먹어도 만 원이 넘기 때문에 1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해서 2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24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식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밥을 제공한다. 근데 이 밥이 한 끼 2만 원, 3만 원씩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부 다 비과세가 됩니다. 현물로 식사로 제공을 하게 되면은 전액 다 비과세가 돼요. 근데 반면에 이제 저희 회사에는 구내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밥을 사준다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현금으로 준다 이럴 경우에는 네. 식대 일부만큼만 비과세가 되는데 20만 원까지만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20만 원이 넘게 준다 하면은 그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1: 한 달에 20만 원까지만.
0: 네. 그리고 구내 식당이 있어서 밥도 제공을 해주고요. 돈도 식대를 또 제공을 해준다. 이럴 경우에는 돈으로 받는 부분은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권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식권을 사줘서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게 하는 거는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식사 자체를 주느냐 아니면 돈으로 주느냐 이걸로 따져가지고 과세냐 비과세냐를 따지게 됩니다.
1: 그러면 그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식대를 20만 원으로 추가로 제공을 하면 이중으로 비과세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구내식당에서 밥도 제공을 해주고 식사를 식대를 20만 원을 준다고 하면은 구내식당에서 주는 거는 비과세. 그리고 또 추가로 더 주는 식대는 과세가 되겠죠.
1: 과세. 그거는 예. 과세다. 네.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밥값도. 참 깐깐합니다. 이 네. 법이라는 게 세법이라는 게. 아, 왜 또 어떤 회사에서는 아이 출산 지원금 이런 거 주는 회사 있잖아요. 네. 또 결혼하면 또 큰 폭의 뭔가 상여금처럼 주는 회사들도 네. 있고 여기는 세금은 어떻게 돼요?
0: 예, 사회통념상 이렇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는 세금을 안 매기게 돼요. 그래서 뭐 얼마냐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는 법에선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뭐 회사 규모라든지 아니면 직원 연봉에 따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결혼 뭐 축하금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네. 뭐 조의금도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사회통념상 문제 없이 비과세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출산하면은 주는 회사에서 주는 출산 지원금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최근에 정말 파격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1: 바뀌었다고요? 제도가요?
0: 네. 한 기업에서 이제 출산 지원금 1억 원을 주겠다고 했던 적이 있어서 그쵸, 화제가 그쵸. 됐었는데
1: 건설 회사.
0: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2024년 1월 이후에 출산하는 자녀에 대해서 회사가 출산 지원금을 준다. 어.

0: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다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1: 회사에서 주는 출산 지원금에는
0: 네.
1: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0: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1: 뭐 1억 원을 받아도 그 1억 원에 대해서 비과세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한테 받는 거는 한 회사에서 받는 거는 최대 두 번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받는 것이어야 됩니다.
1: 네. 이거는 굉장히 크네요.
0: 맞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출산 지원금 주는 회사들 좀 응원해 주는
0: 네.
1: 뭐 출산율에도 좀 도움되도록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 출장비나 교통비 같은 경우에를 뭐 내가 실비로 썼다가 받는 경우도 있고 네. 아예 회사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세금은 어떻게 돼요?
0: 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출장비를 받는 대신에 이제 받는 돈은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데요. 그거 말고도 내가 출장 나갔을 때 쓰는 돈, 교통비로 내가 쓴 돈을 실제로 받는다. 그 금액만큼 이거는 내 돈 나간 게 아니라 회사 돈을 쓴 거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장 가서 KTX 타고 뭐 택시 타고 호텔에서 쓰고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돌려주게 되는 거는
1: 네.
0: 내 소득이 아니라서 그 회사 일하면서 쓴 비용을 회사에서 메꿔주는 거니까 세금을 안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쓴 비용 수준만큼을 회사에서 받게 되면은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교통비도 비슷한데
1: 네.
0: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교통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출퇴근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정액비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급여의 일부로 볼 수 있어서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회사에서 받지만 세금 측면에선 헷갈리는 것들 오늘 싹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고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을 맞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외환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쿠팡 감사기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국 증시 상장사인 쿠팡 주식을 18차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현직 경찰인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 인멸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의 혐의가 확인돼 오늘 오전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접어듭니다. 빗줄기가 오락가락하다가도 순식간에 많은 양이 쏟아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29원, 1530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1550원, 60원 잠시 또 다녀온 적도 있었고요. 지난주, 지난주. 고환율이 고착화되는 시대, 그러면 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돈 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진짜 뭐 고환율이 고착화된 건지 사실 또 그 안에서 변동성은 커요.
3: 네. 세상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1500원대 환율은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뉴노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율이 이렇게 이제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잖아요.
1: 그쵸.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빅 이벤트가 이번 주에 하이닉스 ADR 상장이 예정돼 있거든요.
1: 네.
3: 그러면은 그 상장 자금 45조가 국내로 들어올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얘기를 했던 게 국내의 반도체 팹 짓는 데 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자금이 들어왔을 때 수급 환율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참 지금 경제 체질만 놓고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적인 네.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급 때문에 달러가 시중에 많이도 풀리지 않는 상황. 그 달러 투자하면 대표적인 게 예적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달러 통장?
3: 네.
1: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달러 통장은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게 나을까요?
3: 항상 이렇게 달러가 높을 때 이런 네. 상품을 많이 팔아요.
1: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니까.
3: 네. 근데 저는 약간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장기로 분할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제 분할 효과가 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가격이 수렴하거든요.
1: 네.
3: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게 목돈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적금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딱 타이밍을 맞춘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롱텀으로 내가 뭐 나중에 해외여행을 가야

0: 하지 유학 자금으로 써야지 노후를 대비해야지. 그러니까 자산을 분산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달러 예적금도 충분히 분할로 접근할 만하다. 근데 목돈을 지금 환율이 높으니까 이걸로 좀 해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은 저는 환율을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럼.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방향이나 정도를 이제 맞춰서 차익을 네. 챙겨야지가 아니라 자산 네. 배분 차원에서. 네. 그 달러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조금 더 높다라고 하면 지금 달러 예적금이 3%대예요. 네. 사실 예전에 이제 취재했을 때에 비하면 훨씬 더 높아지긴 했어요. 예전에 거의 0%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달러 예적금도 3% 금리를 주니까 많이 높아졌는데 조금 더 높은 게 이제 외화 RP 그리고 달러 MMF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투자를 할 때도 RP, MMF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증권사의 예금 통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거기에 이제 달러가 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 RP 같은 경우에는 RP라는 게 환매 조건부 매매인데 네. 이게 사실은 이 채권을 지금 달러로 파는데 정해진 기간 뒤에 이자를 얹어서 우리가 사줄게

0: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네. 일단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라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권이긴 채권이고 우량 채권인데 우리 지난번에도 그 중앙일보 사태 한번 봤었잖아요. 채권 투자라는 게 아무리 어느 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걸 믿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 하고 이런 달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환율에 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네. 내가 이자는 지금 뭐 4% 받는다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고점에서 들어갔어요. 지금 만약 예를 들어 달러가 고점이라고 했을 때 환율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나는 4%의 약정 수익을 받기는 하더라도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품 들어가는 것도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시다가 환율이 조금 더 떨어졌다. 1,500원대로 간다라고 싶으면 저는 이때쯤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환차선, 환차익 네. 노출이 이제 되어 있는 상품이니까요.
0: 네.
1: ETF 통해서 뭐 달러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0: 네.
1: 잠깐 맡기는 파킹형 ETF도 네. 있어요.
0: 이런 것도 이제 국내에서도 파킹 ETF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단기 자금을 어느 정도 어디에 넣어둘 것인가. 요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단기로 놓았을 때 가장 이자를 많이 주는 곳. 를 봤을 때 뭐 이 ETF 같은 경우에도 하루만 보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매일 이자가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이다 보니까 네.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조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하루짜리 자금 거래 금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사실 이제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기는 한데 이 국채 금리를 따라보다 보니까 만약에 하반기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뭐 9월 조기 인상이나 10월 조기 인상 같은 경우 쏙 들어가긴 했지만 고용이 지금 굉장히 나쁘게 나와서
1: 네.
0: 하반기에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얘도 사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ETF처럼 주식 ETF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사고 파는 상품. 그러니까 뭐 RP라든지 MMF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얘는 본인이 직접 주식처럼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붙고요.
1: 아, 그렇죠.
0: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잘 보셔야지 뭐 0.1%, 0.01% 이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붙고 ETF 자체의 운용 보수도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자를 하실 때는 만약에 금액이 크다고 하면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1: 그렇죠.
0: 네.
1: 사고 팔 때마다 그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사실 네. 이제 외환 관련된 투자가 수수료를 최대한 아껴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0: 네.
1: 되는 건데 또 왜 아까도 말씀하신 게 환율을 맞추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오히려 방향성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로
0: 네.
1: 달러도 그런 게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이제 투자를 조금 하신다라는 분들은 이제 환율을 전망을 하면서 지금 약간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자금을 들이고 올 거니까 떨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론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진짜 일어날지 안 날지는 가봐야 되는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 지금 너무 높다. 혹시 떨어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슬슬 떨어지면 난 이제 인버스 투자로 수익을 내봐야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투자 같은 경우에도 제 경험상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이거를 사실 저도 해보면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점일 때 들어가는 레버리지 투자를 분할로 들어가는 건 어느 정도 맞춘다고 보는데 이렇게 고점일 때 떨어지는 거를 예상해가지고 인버스 투자를 한다? 저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이거든요.
1: 운 좋게 한두 번은 맞힐 수 있지만
0: 네.
1: 예전에 뭐 FX 마진 거래도 그렇고
0: 네, 맞습니다.
1: 10년, 20년 꾸준히 해서 복리로 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잘 보고 이런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0: 맞아요.
1: 장기간 했을 땐 또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0: 네네.
1: 거. 또 환 노출, 환 해지 전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0: 네.
1: ETF도 보면 끝에 H.
0: 네.
1: 그게 해지가 된 거잖아요. 환
0: 네.
1: 변동을 없애버리는 거.
0: 네.
1: 이것도 근데 또 수익률이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요.
0: 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기간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될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해외 ETF를 단기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1: 네.
0: 저는 해지 상품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환율에 해치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장기로 간다라고 하면 환 노출 상품이 훨씬 낫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H라는 게 붙는다라는 거는 환 해치를 한다는 얘기고 환 해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파생거래를 하기 위한 어떤 수수료가 붙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장기로 갔을 때

0: 이 수수료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상품을 단기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환율 이슈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전략이 있으니까 오를 것 같기 때문에 환율을 빼고. 근데 만약에 이걸로 아니다. 뭐 내가 연금 특히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이 연금 상품으로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H자가 들어가면은 저는 더 불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이라는 게 사실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 노출 상품이 오히려 장기 투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 H 해지 하는 거는 비용이 또 들어요. 네. 뭐 달러 선물 같은 거 이제 매도하는 비용이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환율이 어떻든 해외 ETF를 이제 적립식으로 꾸준히 대표 지수 같은 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0: 네. 저는 이런 거는 진짜 10년, 20년 길게 보는 장기 투자라고 하면 이 환율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않고 꾸준히 그냥 적립식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요즘 자녀 통장들 많이 만들잖아요.
1: 자녀들에게.
0: 네. 그럴 때는 저는 장기로 갈 수 있는 이런 달러 상품 매력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코스피가 1.8% 거의 2% 안팎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하이닉스의 ADR 미국 증시 상장까지 이슈가 참 많이 있는데요. 2부에서는요. 증시 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함께 개미 스쿨 시간으로 같이 돌아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전국일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대병변 장애인 김송희입니다. 저는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원했던 부분이 활동 지원이나 일자리였다면 지금은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따분하지 않은 활동을 하고 싶어합니다. 하루하루 즐거워야 자립생활을 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에 장애인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서남부 권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인천과 파주, 고양과 의왕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 송파에도 시간당 20mm에 가까운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중부 지방에 최대 60, 호남에 최대 80, 영남과 제주도에 5에서 50mm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밤까지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100mm가 넘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비에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시간당 20-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5.18 조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오늘 광주 제1고를 찾아 사과합니다. 배재고 야구부학생 선수 36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은 오늘 오후 3시쯤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사과한 뒤 광주 제1고 야구부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이번 사과 방문은 배재고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화해를 원한다는 배재고의 요청을 광주 제1고 측이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빚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관리 문제 등과 관련해 선거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부산 지역 선관위, 관할 구, 시, 군 선관위를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 집행과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그리고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반도체 클러스터 점검회의를 엽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청와대 인사들과 관계부처 장관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그리고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광노정 대표 이사가 참석합니다. 캐나다 해군의 차기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의 승자가 캐나다 현지 시각 오늘 발표됩니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브 앤드 메일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현재 시간 6일 한국과 독일 중 어느 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계약을 따냈는지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의 증거인멸 등 혐의가 확인돼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했으며 오늘 긴급 체포한 당시 수사팀장을 비롯해 관련자 전화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인 피의자 장윤기 아버지가 범행 증거인 사람 모형 인형 등을 인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수사팀이 수사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경남 산천군 사천면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나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5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숨진 남성의 신원과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소셜미디어에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3,342명, 부상자는 16,74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열릴 예정이던 방탄소년단 BTS의 콘서트를 7대 정부가 기술적 사유로 승인하지 않자 수백 명의 팬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칠레 국립경기장 사용 승인 결정기관인 국립스포츠연구소는 최근 BTS의 콘서트 성격상 360도 무대 설치로 인한 잔디 훼손 가능성과 향후 축구 경기 일정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기술적 기준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칠레 BTS 팬 수백 명은 현지 시간 5일 수도 산티아고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가 공격수 혼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브라질을 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오늘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16강에서 브라질의 2대1로 이겼습니다.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노르웨이는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늘 오후 7월 임시국회를 열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개혁 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회 운영 전면에 대한 보이콧과 함께 강경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집중호우 형태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20에서 60mm, 호남지방 30에서 80, 영남지방 5에서 50, 제주도는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5.2도입니다. KBS 제1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지금은 10시 5분 또 2부까지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세만금입니다. 세만금. 가끔 한 번씩 뉴스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번에는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피지컬 AI 생산 거점으로 지목이 된 곳이기도 하죠. 현대차그룹도 뭐 순차적으로 시간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9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고요. 새만금에서 자율주행차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는 날 한번 기다려볼까요? 많은 분들이 정답 많이 맞춰주셨고요. 8614님, 처가가 부안입니다. 갈 때마다 이곳을 지나면서 매번 감탄합니다. 엄청 넓죠? 엄청 넓어서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정진권님, 지금 필요한 건 억만금이지만 정답은 세만금. 돈이 좀 많이 필요하지. 억만금 좋죠. 그리고 6546님이 고향이 세만금 근처인데 세만금은 가본 지 오래됐네요. 경치가 아주 좋아요. 많이들 방문해 주세요라고도 보내주셨고요. 6938님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매일 청취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주변에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라고도 오전 내내 활기차게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또 아까 2928님은 동시간대 청취율 1위 기원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선물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뭐 무슨 청취율 조사 기간 막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선물 많이 보내드립니다. 뭐 커피 쿠폰도 있고요. 뭐 드실 수 있는 것들 쿠폰도 많이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제가 다 못 불러드려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 이제 원달러 환율 1528.8원, 1529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오늘 증시도 뭐 여전히 변동폭이 큽니다. 코스피 아까 2% 이상 훌쩍 올라갔다가 지금은 0.9% 강보합 정도로 상승폭을 또 많이 내줬고요. 8162. 코스닥은 2.2% 빠지고 있습니다. 849. 코스닥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름폭 뭐 2%, 아까 4% 가까이 오르곤 있지만 변동폭이 좀 큽니다. 또 내일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뭔가 좀 눈치 보기가 이어지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 그리고 기아가 5.2% 올라가고 있네요. 또 금융주 신한지주 KB금융은 오늘까지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 2%대 상승. 한화오션이 9% 올라가고 있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기대감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르면 내일 뭐 이번 주 중으로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서 증권주가 오랜만에 좀 올라가는 흐름들. 코스닥 내에서는 시가총액 1위부터 6위까지 모두 다 하락. HLB만 한 2% 정도 상승. 펩트론이 7.5% 강세. 일부 바이오주를 제외하고는 시총 상위 거의 뭐 시총 한 40위까지는 대부분이 하락하는 코스닥에도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조언도 한번 구해봐야죠. 개미스쿨 시간 오늘은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올해 상반기 코스피에서 변동성 완화 장치 있잖아요. 개별 종목 VI 걸린다고 네. 하는 거. 2만 9천 건이 나왔다고.
2: 네.
1: 와, 정신없는 상반기였던 거잖아요.
2: 아마 전무한 건 확실하잖아요.
1: 예.
2: 아마 후무할 것 같습니다.
1: 앞으로도요?
2: 네. 이 정도의 변동성 앞으로 보여주시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26년에서 언제까지 이런 변동성이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 네.
2: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삼성그룹 그다음에 SK그룹 네. 두 개를 합치면 7할 가까이 됩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1: 비중이.
2: 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회사가 두 주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중요한 회사가 됐고 그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 같이 파생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60% 이상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1: 예.
2: 이들과 동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큰데 이익의 증가폭이나 이런 것들도 과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0: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매우 크고 또 뭐 역시나 5월 후반에 생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근데 이게 그렇죠.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전 세계 ETF 중에 제일 규모가 큰 ETF가 뭔지 아십니까?
1: 어떤 걸까요?
0: 홍콩에 상장된 하이닉스 2배 ETF입니다. 그게 전 세계 ETF 중에서 단일 ETF 중에 제일 사이즈가 커요. 지금 뭐랄까요? 전 세계가
1: 중에, 네.
0: 반도체 투기에 뛰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고 덕분에 비트코인이 박살났죠.
1: 그만큼의 익사이팅 하진 않으니까.
0: 네, 네. 반도체가 최고의 지금 뭐랄까 투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흐름이 되었고 그 비트코인조차 투자자들이 싹 이쪽으로 넘어올 정도로 그리고 또 바이낸스 이런 데에서는 10배가 훌쩍 넘는 레버리지 파생 상품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1: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 우리 시장이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다가 해외에서는 또 거기에다 몇 배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상품들이 몰리고 있고 거기 돈이 또 몰리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담거나 네. 그게 떨어지면 또 그만큼 몇 배로 팔아야 되니 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휴, 어지러지랍니다. 근데 그런 ETF 흐름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사실 또 바뀔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생성됐으니까 예. 이미 그래서 이제 전무하고 후무할 텐데 이게 언제까지 가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사이클이 안 되고 계속 가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반도체는 사이클이었으니까 만약에 사이클이 만약에 이제 하강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뀌겠죠. 네, 그때 되면 그게 이제 우리는 최대한 늦게 오기를 바라는데 언제 올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뭐 금감원에서도 계속해서 경고음을 내고 있고 근데 시장에서 온갖 부작용?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뭐 1시간 정도는 의무 교육을 들어야만 이걸 매매할 수 있게 돼 있고 한데 그때는 사람들이 간과하던 뭐 음해 복리 효과라든지 네. 최근에 많이들 체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2만 원으로 처음에 상장을 했었잖아요. 그걸 하회하는 ETF들 단일 종목 네. 레버리지 ETF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피해들도 많으시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는 그 이거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이 한 60여 개, 네. 하락 종목이 800여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수가 상승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6, 7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60개 종목만 올라도 네. 지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800개 종목 가까이가 올라도 지수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해당 종목들이 떨어지면 이 정도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금감원은 거래소한테 당한 거죠.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좀 점잖게 네. 얘기해요.
1: 점잖게
0: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에서는 그 외화 유출을 아마 근거로 그 금감원을 설득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홍콩에 상장된 CSOP가 130억 달러가 넘어요.
1: 예.
0: 그러니까 단일 종목 ETF로는 엄청 큰데 사람들 다 그쪽으로 돈이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때 환율도 1,500원 돌파하고 그러니까 약세가 되니 외국으로 넘어갈 돈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쪽에서 아예 ETF, 두 배짜리 ETF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마 설득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그 당시에는 되게 뭐 설득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된 거고 그쪽 홍콩에서의 ETF가 줄진 않고 우리나라만 더 늘은 겁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정말 그 모두가 이거는 이제 두 배 레버리지에 들어갔다는 건 사실 뭐 엄밀하게 기업에 투자했다기보다도 투전판이 된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이 투전판이 된 거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전혀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금감원장 이찬재 금감원장께서 얘기했듯이 여기에 관련된 수익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짧은 기간에 10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1: 증권사들이 엄청 벌었죠. 네. 거래 수수료로.
0: 네. 증권사들이 떼돈을 벌고 있고요. 거래소의 대주주는 증권사들입니다.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거래소의 입장과 증권사의 입장이 합의를 됐고 이 부분을 허가해 주는 바람에 나중에 후회는 했죠. 아 이게 바닥에 누워서라도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거기에 대한 반성문에 이런 것은 되게 옳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반성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요청에 대해서 국민 경제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근거로 생각하지 않고 뭐 환율이라든가 주변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두 배 레버리지에 대해서 정말 반대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이 시장에 있어 보니까 거래가 많을수록 개인들은 깨집니다. 네, 개인들의 판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뛰어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당하고 나면 주식시장에 환멸을 느껴서 생산적 금융이고 뭐고 난 안 한다. 이렇게. 근데 인간이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간과하고 정책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 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 우리 국민성이 어떠한가, 우리 투자 문화가 어떠한가까지도 사실은 또 두루두루 봐야 하는 거죠. 부작용을 또 최소화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번 주 주간 이벤트 중에 가장 큰 거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겠죠. 네,
0: 잠정실적과 하이닉스 ADR 발행. 이 두 건이 가장 크고요.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뉴스가 됩니다.
1: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 뉴스가 미국 시장에도 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0: 왜냐하면 반도체 엔비디아 빼고는 그다음으로 원투펀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지금 현재의 병목은 딱 두 가지 병목이에요. AI 관련 병목은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이 두 가지가 병목이라서 이 병목을 꽉 쥐고 있는 쪽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매출 총 영업이익률이, 매출 영업이익률이 80%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80%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 핵심 기업이 두 기업이기 때문에 두 기업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 반도체 기업들이 아, 우리의 실적이 앞으로도 이렇게 나겠구나라고 가늠해 볼 수 있어서 당연히 반도체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장비주들은 절대적이에요. 엔비디아가 설비 증설합니까? 안 해요. 그렇죠. 설비 증설하는 회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에요.
1: 네.
0: 이 원, 투, 쓰리가 가장 많은 설비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업체들이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업체들의 실적 방향이 장비 업체들은 뭐 당연하고 주변부에 있는 모든 기업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반도체 주식이 지난주에 많이 빠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어떻게 나는지 굉장히 궁금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1: 현재까지는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추정치 평균이 한 85조 조금 넘어요. 사실 1분기에도 57조 원 넘어서면서 거의 예전 초호황기에 1년 동안 벌어들인 걸 한 분기 만에 벌었고, 57조 원대가 아니라 만약에 85조 원대.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0: 예,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연간 기준으로 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그 컨센은, 그러니까 그 생각의 중심,
1: 네,
0: 컨센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생각의 평균치는 얼마냐면 370조 원입니다.
1: 올해께.
0: 네. 근데 네. 1분기에 57조 했죠.
1: 네.
0: 그러면 만약에 이번 분기에 80조 정도를 한다면 140조 정도 한 거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게 240조, 230조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1: 3분기, 4분기에는 이제 100조 원씩을
0: 훌쩍 넘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실적이 너무 떨어지면 다음 분기에 거둬야 될 그 실적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 성과급이 반영이 되면,
1: 네,
0: 실제 그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게 나왔는데 결과치 발표하는 거는 예상치보다 못한 게 나올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 것 같긴 해요.
1: 큰 성과급을 미리,
0: 네,
1: 충당금이라고도 하는데,
0: 예,
1: 직원들에게 주기 전에 이 돈은 나갈 게 확정된 거니까 미리 비용으로 잡아놔야 하니까.
0: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시장에서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요. 2분기에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보면 모두가 엄청나게 잘 될 거를 예상하고 있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370조를 다 달성을 하면 주식시장은 쭉쭉쭉 좋아질 것이냐. 근데 미국 시장의 경우를 보면 예상치를 달성하면 그냥 그래요. 예, 그냥 그렇고 예상치를 확 돌파를 해줘야, 그리고 돌파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 분기도 너무 좋아져 이렇게 얘기해줘야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모든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다 그랬습니다만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 이번 실적 발표가 너무 좋을 거라고 했고 이번 실적 발표가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0: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옛날에 엔비디아가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했는데 막 분기에 막 40% 80% 막 이렇게 증가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80%까지 하던 게 이제 점차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그 과거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 분기 영업이익률이 막 7, 80% 되다가 막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주가는 그때부터 좀 얌전해집니다.
1: 그러니까 성장의 기울기를 중시한다는
0: 네.
1: 거죠.
0: 네. 우리가 이제 델타 뭐 델타 감마값 감마값이라고 표현하는 그 전문 용어로 감마값이라고 표현하는데 즉 성장률의 성장률 이거를 보거든요.
1: 그렇죠.
0: 예, 성장률의 성장률이 어떤가
1: 네.
0: 이런 건데 성장률의 성장률이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그때부터 반영이 좀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거는 이번 실적도 중요합니다. 이번 실적 좀 못해도 상관없고요. 다음 실적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도 중요합니다만 일반적인 D램 반도체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중국 제조업체들한테 고지한 3분기 삼성전자의 D램 가격은 20% 인상입니다. 그래서 3분기가 실적이 좋은 건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1: 여기에서 20%를 더 인상.
0: 예, 올라온 데서 20%는 더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는 어느 정도인가 이게 제일 애매해요. 예, 시장이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좀 애매할 거고요. 근데 그 기대치보다 더 높게 나오면은 실적은 뭐 주가는 굉장히 좋게 흘러갈 겁니다.
1: 근데 이제 주가가 삼성전자도 거의 얼마까지 갔었죠? 37만 원대 넘어섰다가 20만 원대 다시 갔다가 이제 31만 원대, 31, 2만 원. 어떻게 보면은 또 실적 발표 전에 조정을 또 충분히
0: 네.
1: 받았어요.
0: 네.
1: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한 30%
0: 30%나 빠졌죠. 네.
1: 그렇게 보면은 기대감이 막 이렇게 가득 차 있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주가로만 놓고.
0: 그렇죠. 그 부분은 분명히 그런 반영이 있고요. 그냥 미국 시장에 의해 흔들린 거긴 하지만 약간 이번에 승고르기 해서 실적 발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2분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3분기에 예. 대한 기대감.
0: 네. 3분기에 대한 기대감만 유지시켜주는지 여부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일단 뭐 그 일반적인 D램 가격을 20% 추가로 올리니까 뭐 실적은 뭐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고 발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일단 삼성전자 내일 아침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겠습니다만 최근에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나오는 거를 보면은 언제였을까요? 한 6월 중순? 6월 초 기점으로 해서 2분기 실적은 눈높이가 낮아지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성과급
0: 네.
1: 이런 거 반영 때문에 그것도 이제 빼고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반영을 해서 현재 한 85조인데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뚜껑을 또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 그리고 또 일본에다가 14조 네. 원을 투자를 해서 HBM 비롯한 AI 메모리 칩을 추가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물론 한 2028년?
0: 그렇죠.
1: 부터 뭐 양산될 거라고는 하는데 지금 당장은 일단 공급이 수요 대비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0: 네.
1: 이게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또 이게 또 핵심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그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GPU의 임대료가 유지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1: GPU요?
0: 네. 그러니까 즉 AI 데이터 센터가 그 AI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데이터 센터를 쓰도록 해주고 임대료를 받거든요.
1: 네.
0: 시간당 임대료를 받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블랙웰 같은 경우는 꽤나 높게 받고요. 올 초에 주가 튀기 시작했을 때 나왔던 현상 중에 하나가 좀 예전 버전인 H100 호퍼를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1: 옛날 것까지.
0: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는 않습니다.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게 계속 고공행진을 해준다면 앞으로도 쓸 사람들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그 증설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과거처럼은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근데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은 만약에 28년도에 물량이 대대적으로 공급이 된다
1: 예.
0: 이렇게 판단을 하면 시장은 그 전에 반응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21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그때 사상 최초로 9만 원대를 찍습니다.
1: 네.
0: 그때 이제 뭐 삼성전자 뭐 메모리 사업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도 좋아진다 해가지고 정말 모두가 낙관적이고 장밋빛이 넘쳐 있었던 때예요.
1: 그랬죠.
0: 예, 생전 처음으로 9만 원대가 갔었다가 그게 장장 4년을 거쳐서 그 4만 9천 원대까지 빠집니다. 근데 그 실적은 언제가 피크였냐면 22년도 한 3, 4월 즈음이 피크였어요. 근데 즉 실적 피크 1년 한 3개월 전에 주가 피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실적 피크가 언제 나올 거냐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량이 증설되면 단위당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28년 이전 어디 즈음에 실적 피크가 오는 거 아니야라는 상상은 과거 한 20년을 통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봤을 때 그렇게 상상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증설이 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총량 수익이 크게 안 준다고 해도 단위당 단가가 얼마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28년에 대대적으로 증설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저기 청주 14X공장도 완전히 다 완공되고 완전히 이제 돌아가고요. 그다음 평택 P5도 다 돌아가고 28년 되면 뭐 페이스 1, 페이스 2 뭐 다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1: 용인도 그렇고.
0: 네. 용인은 조금. 네, 용인은 이제 막 시작이죠.
1: 하나
0: 네.
1: 둘씩. 근데 그렇게 해서 28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네. 늘어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아까도 이제 그 성장률의 성장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올해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그 예측 평균치가 117% 성장. 27년도에는 27.5% 성장. 28년도에는 3.6% 성장. 그러니까 28년도에는 거의 이제 그냥 옆으로만 간다. 이런 전망들인데 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직 28년도는 또 보이지는 않고
0: 네.
1: 공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건 알겠지만 수요가 만약에 더 늘어난다면 네. 수요가 더 폭증을 한다면 그쯤 되면 또 뭐 피지컬 AI 이런 게 좀 가시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0: 그 이제 바라는 바이죠. 예. 지금 에이전틱 AI로 갔을 때 오늘 카이스트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전일 발표한 거죠. 그 에이전틱 AI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생성형 AI에 비해서 네. 최대 전력 소요량이 146배.
1: 전력이요?
0: 예, 어마무시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우리가 쓰는 컴퓨터 아니고 AI 쓰고 있는 것보다 146배. 어마무시한 겁니다.
1: 그러니까 AI는 거의 뭐 실시간으로 해야 되고
0: 네.
1: 빨리 또 반응을 해야 되고 다양한 걸 뭐 AI들끼리 생각하면서 또 이제 실행을 그렇죠. 해줘야 되니까요.
0: 그러니까 에이전틱 AI가 돌면 자기가 컴퓨터를 한 번 더 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리고 사람이 돌리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엄청 갑니다. 그러니까 질문 서너 개 에이전틱 AI 복잡한 거 넣으면 1kW 전력 써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들이 활성화되게 되면 뭐 이제 뭐 대략 하루에 뭐 159억 건의 질문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 총 필요한 전력량은 얼마냐 했을 때 20기가와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 20기가 필요해요.
1: 그러게요.
0: 예, 네,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주로 이제 에이전틱 AI 지금 현재 미국 기준이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수요의 증가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발전 전력. 이거를 미국에서 잘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저항 없이 발전소 설비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리고 발전소 설비를 그렇게 짧게 해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하나 이제 또 병목이 그 자료에 보니까 GPU가 좀 논대요. 그 에이전틱 AI를 하면서. 그러면 주변께 빨리 안 돌아가서 노는 거니까 결국 주변께 뭘까 생각해보면 메모리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그러니까 메모리 쪽의 병목 때문에 네. GPU가 먼저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 수요는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의 AI 흐름이 유지가 되는 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미국에서 AI가 에이전틱 AI가 사람들이 쭉쭉쭉 진도가 닿아줄 거냐. 이게 핵심 상황이고요.
1: 네.
0: 이렇게 되려면 앞선 기업들이 잘 풀려야 됩니다. 그 엔트로픽과 오픈 AI 이런 기업들이 잘 풀려야 돼요. 이게 핵심인데
1: 그렇죠.
0: 엔트로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오는 바로는. 근데 오픈 AI가 조금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좀 들려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제 제일 큰 문제가 MS가 2주 전에 했던 얘기인데 사티아 나델라 CEO가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아주 엉뚱한 소리를.
1: 그래요?
0: 오픈 AI의 최대 주주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30억 달러 투자했고요. 그 지금 회자되고 있는 금액으로 상장되면 2천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는 오픈 AI가 잘 돼서 빨리 상장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1: 네.
0: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해요. 좀 보편화된 AI가 필요하다. 대중적인 AI, 즉 가격이 좀 저렴한 AI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던졌어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오픈 AI에 진행되는 방향하고는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했느냐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요. 지금 그래서 미국 쪽에서의 AI가 순탄하게 잘 갈 것인지 여부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앞서 그 모두를 모아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GPU 임대 가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1: 그렇죠. 또 미국에서 그 AI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속도전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지금은 또 어마무시하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반도체 가격이 어떻든 얼마든 네. 물량만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을 서 있었던 건데 그 속도전이 어떻게 되는가의 신호. 그래서 또 이제 AI의 뭐 품질이라든지 그 경쟁 구도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사이에서 이제 불똥이 튀었던 게 애플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애플은 뭐 AI보다는 뭐 전통적인 디바이스의 메모리 많이 사가는 과거의 큰손 고객이었는데 오죽하면은 물량을 못 받아서 이제 중국 네. CXMT라고 하는 창신 메모리 거 우리 그거라도 쓰고 싶어. 중국 정부의 승인을 해달라. 이거 이제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과연 이게 영향을 줄 것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어떻게 보세요?
0: 애플이 대단한 회사이긴 한데 네. 영악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 애플의 공급망 관리가 지금의 현재 중국을 만들었잖아요.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워줬죠. 애플이.
0: 네, 애플이 그 처음에 그 홍하이 그러니까 저 폭스콘하고 거래할 때 폭스콘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지금 세계적인 조립회사가 되어서 폭스콘은 휴대폰만 조립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 데이터 센터도 조립을 합니다.
1: 그렇죠. 뭐 전기차도 네. 하고 엄청 커졌죠.
0: 엄청난 회사가 됐거든요. 뭐 한 공장에 30만 명, 60만 명 이렇게 돼요. 공장 하나가 도시예요. 중국에 그게 여러 개 있습니다.
1: 근데 그게 이제 애플로 인해서.
0: 네. 애플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고 애플한테 더 받아낸 뭐 QC 그러니까 제품 관리를 받으면서 품질이 비약적으로 좋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 센터에도 중요한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공급자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 애플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사장이 최근에 그 사회 계정망을 통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메모리 업체들을 완전히 목 졸라서 숨 넘어가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 기업이 애플이더라고요.
1: 과거에.
0: 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사장 말에 의하면 이쪽 우리 아시아 쪽은 좀 점잖아서 그런 얘기 SNS에 안 올려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아주 격정적이시더라고. 네. 우리가 분명히 그랬지 않냐. 니네가 $5 그거 안 된다. $7 달라고 했는데 니네가 결국 $5에 갖고 가지 않았느냐. 그래갖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다. 이 $5에 가져가면 우리 공장 못 짓는다. 그럼 향후에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느냐. 그때 너희는 우리한테 $5 받아서 한 틱 올릴 때마다 $50 이상 굉장히 큰 금액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50 받으니 너희는 소비자한테 $250를 전가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이번에 또 그 각종 디바이스 가격 더 올렸으니까요.
0: 네. 예, 한 $250 정도 올렸거든요. 가격을. 그러니까 칩 업체들은 애플이 거대한 그 수요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그 설비 증설이 매우 늦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공급망 충격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애플은 어떻게 돌파하느냐. 애플 입장에서 고객한테 이렇게 전가하긴 했습니다만 가격을 올려준다는 거 과거 대비 10배씩 가격을 올려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또 영악한 애플이 중국 업체들을 끌고 온 겁니다. 네. 이게 경쟁자가 만들어지는 구도가 사실상 제조업체라든가 기업들한테는 최악이에요. 기업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상황은 독점이에요. 독점적 상황이 가장 좋은데.
1: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0: 네. 경쟁이 심화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CXMT를 들고 나온 건 뭐 예를 들어 CXMT에서 만약에 DRAM, LPDDR을 공급받았다고 해서 그걸 미국에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중국에 팔겠죠. 중국의 수요도 애플 아이폰 매출에 거의 한 20% 가까이 되니까 그 물량만으로 꽤 되고 지금 뭐 창신 메모리라고 그렇게 수량이 많은 거 아닌데 중국에 갈 거 너희 거 팔어 중국한테는 그거 뿌릴게 이러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고 예를 들어 조금 그 몇 년치 해줄게 이러면 창신 메모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IPO에서 돈 써서 그걸로 설비 증설할 테니까 그 설비 증설한 이후에도 고객이 생기고 하면 받을 것 같거든요. 잘하면
1: 특히 이번에 그 CXMT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상장을 준비하고 네. 있고 그러면은 상장한다라는 건 또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받는다는 건데
0: 그렇죠.
1: 그렇게 해서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성장을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공교롭게 또 애플이 더 키워주는 꿀이 될 수도
0: 그렇죠.
1: 있어요.
0: 그렇죠. 사실 지금의 중국은 애플 없이는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중국의 제조업은. 근데 이번에 IPO에서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지금 캐퍼가 두 배가 됩니다. 창심 메모리가. 창심 메모리가 대략 30만 장 가까이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1: 월간 그 웨이퍼 투입량이요?
0: 네. 웨이퍼 투입량이. 그리고 저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38만 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60만 장.

0: 그리고 삼성전자 80만 장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IPO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세우면 30만 장 가까이를 더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1: 하이닉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규모에서.
0: 마이크론 제끼는 거죠. 예, 물량 기준으로 갑자기 3위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 한 뭐 지금 시작을 하면은 29년 30년쯤 될 테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물량이 진짜 많이 늘어나거든요.
1: 물론 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증설 계획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28년 30년 또 그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급이 엄청 는다라는 거예요.
0: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과거 이제 일본의 수많은 반도체 업체들을 삼성전자하고 맞붙었다가 다 깨졌죠. 예, 그래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대만 업체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하고 맞붙어가지고 다 깨졌어요. 자, 이거는 민간 기업 얘기고요. 중국 기업 뭐가 문제냐면 중국하고 싸워야 돼요.
1: 정부랑.
0: 예. 왜냐하면 적자가 나면 계속 메꿔줄 거거든. 지방 정부가 어떻게든지 메꿔줄 거예요. 네.
1: 최소한 CXMT랑 YMTC만큼은 네. 망하지 않게 하겠죠. 중국.
0: 게다가 이제 미국한테 기술 제약을 당하니까. 이거 안 살리면 우리 죽는다. 그리고 수요가 어마무시한 게 확실히 보여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번에 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상황이 좋아졌냐면 창신매로는 단 한 번도 흑자가 난 적이 없는 회사예요. 근데 이번에 4분기, 1분기 흑자가 납니다. 예, 그러면서 그 흑자 규모가 중국 기업 중에 최상위권이에요. 갑자기 만년 적자 회사가 실적 한번 냈더니 중국 최상위 실적을 내버린 거죠.
1: 하기야 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이제 고정비만 넘어서면 바로 이제 흑자가 커지니까. 네,
0: 그렇죠. 네. 뭐 하기야 뭐 키옥시아도 막 죽네 사네 하다가 지금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일본에서 올라왔으니 지금 이번이 얼마나 버라이어티한 변화인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지렛대를 삼는 거죠. 그 애플이 애플이 아주 영악하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근데 창신 메모리가 애플한테 다 줄 만큼 충분하게 물량을 갖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신 메모리 입장에서 다른 데하고 못하더라도 애플하고 할 건가를 고민해 보면 뭐 저는 창신 메모리 입장에서 못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 정부 측의 대응이죠. 네, 미국 정부 측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미국 정부의 대응이 이번 AI에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1: 그러게요.
0: 창신 메모리 건도 있습니다만 AI 건도 있어요. 아까 사티아 나델라 언급을 잠깐 드렸는데 사티아 네. 나델라가 아주 황당한 얘기를 살짝 끼워 넣었어요.
1: 네.
0: 저렴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AI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딥시크 하고 얘기를 딱 꺼냈단 말이에요.
1: 중국 걸 갖다 붙이겠다. 우리 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0: 이 도대체 왜 저래? 그 오픈AI의 대주주인데 왜 저래? 이해가 안 됐는데 따져보니까는 그 130억 달러 오픈AI에 투자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는 다 걷어들였어요. 근데 약간의 뭔가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한테 받아서 성장해놓고 상장하면 너희들만 좋네. 물론 우리도 얻어내긴 하겠지만.
1: 이제 뭐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같이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요.
0: 이미 손을 잡았죠. 예.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AI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 비위가 상했는지 뭐가 마음이 상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얘기를 던진 거고요. 자기네 코파일럿이라는 게 자리를 전혀 못 잡고 있어요.
1: 네. 뭐 엑셀이 됐든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오픈 AI 거를 붙였지만 네. 시장 반응은 그냥 그랬고.
0: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중국 그 AI 기업들이 미국의 AI 기업들을 계속 카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증류라는 방법식을 통해서 계속 카피하고 네.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엔트로픽에서 이미 그 의회에다 편지를 써버렸어요. 얘네가 우리 거 자꾸 카피한다. 이거 좀 막아달라. 그래서 미국 정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사기업들이 엔트로픽이나 오픈 AI가 제공하는 AI가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 뭐 한 달에 뭐 기업형은 뭐 300달러, 500달러 이렇게 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돼. 그래서 아, 이런 거 말고 좀 우리는 그렇게 돈 못 내겠으니 10달러짜리 중국 거 쓸래. 이래 버리면 아, 성능은 한 80%인데 그래. 그래도 그냥 쓰지 뭐.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 되게 골 때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어떻게 중국 기업들을 제어해 줄 수 있는지 여부다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딥시크도 그렇고 CXMT를 쓰는 것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그걸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겠으나
0: 네.
1: 미국 정부는 그걸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아마 네. 조만간 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개미스쿨 시간 곽상준 대표와 이야기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들어왔는 뉴스 정리해드리고 또 대담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금융감독원이 국채 등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도 만기 전에 매도하면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0: 있습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이른바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18 조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가 오늘 광주 제1고를 사과 방문합니다. 두 학교 야구부는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축구연맹에 전화를 걸어 미국 대표팀 골잡이 폴라린 발로건의 출전 정지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파는 발로건에게 내려진 출전 정지 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시 41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개미스쿨 시간 이어갑니다. 우리 이야기 나누는 사이 코스피가 거의 보합으로 다 내려왔네요. 아까 2. 몇 퍼센트 오르다가 지금은 0.87% 오른 8159. 좀 뭐라 해야 될까? 아 이거 힘이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뭐 아니면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때문에 눈치 보기라고 봐야 될지 좀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네. 하루에 20%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네. 20%면 한 1년 수익률도 높은 수익률이에요.
1: 아유,
2: 20% 움직임. 그러면 꿈은 그거를 내가 예전 같으면 그 24년, 25년 아주 안 좋았을 때는 레버리지든 뭐든 내가 이 기업을 믿고 투자하겠다고 꼭 붙잡고 가겠지만 요즘처럼 하루 이틀에 걸쳐서 위아래 고조폭이 20, 30%씩 나버리면 그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신 멀쩡한 사람 못 견뎌요. 제가 보기에는.
1: 그럼요. 단기간에 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벌어놓은 거 6월 한 달에 다 까먹었다 이런 분들 많아요.
2: 네. 그러니까 네.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도 막 한 10% 올랐어. 그러면 이틀간 30% 올랐는데 그거 들고 있겠습니까? 이게 점점 투기판이 되는 거예요. 이 변동성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1: 던져놓으면 팔아야지 이런 심리들 커지죠.
2: 네. 전무후무하다라고 감히 제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감히 그런 표현을 했던 이유가 평생 본 적 없는 변동성이고 이런 변동성이 현재 이 상황 외에 언제 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1: 그러게요. 일단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뭐 6월에 아마 손실이 좀 커진 분들도 많을 테고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2: 아 이럴 때일수록 정석대로 하셔야죠. 그 레버리지 같은 건 절대 쓰시면 안 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서는 이 투자 세계 살아남기 매우 어렵습니다.
1: 사실 그게 네. 제일 어렵죠.
2: 네. 그 욕심을 제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익률 기준치를 많이 낮추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어렵습니다. 저도 어린 날에 나는 1년에 50%씩 매년 벌을 거야. 이랬다가 정말 나락간 경험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올리겠다는 욕망이 자기를 망치는 최고로 빠른 단기 지름길이다. 이런 것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네. 내 기준에서 봐야 돼요. 내 기준에서 나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참 문제가 되는 게 이해하기 쉬운 것만 받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항상 했던 아주 오래된 제가 지었던 말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이런 표현은 옛날부터 많이 써왔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급적으로. 옛날 29년도에 그 미국의 대공황이 생기기 전에 1929년 전에 버나드 바로크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 그 사람 되게 부자고 초호화 저택에 살고 있는데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 거지가 자기에게 주식 추천을 하더라. 이거는 수급적으로 끝난 상황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살 만큼 사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수급적으로 그렇게 꼬이면 그때부터는 주가 오르기 힘듭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자, 살 사람이 모두 샀다. 그냥 아까는 거지 표현을 했는데 거지가 샀으면 그 다음은 누가 사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매물 물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냥 다 얻어맞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으면. 근데 3월 이후에 4월, 5월과 6월 달에 시장 흐름에서 달라진 특징적인 흐름이 뭐냐면 5월 27일 이후에 극적으로 더 빠르게 변하긴 했는데 예. 그전까지는 외국인이 아무리 던져도 시장이 올랐습니다. 다 받아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중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빨려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금이 줄어들고 보험이 줄어들고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6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주식시장이 고사됩니다. 레버리지 ETF가 생기고 나서 다른 모든 주식 앞서 표현됐지만 60종목으로 800종목이 빠진데도 지수가 올랐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800종목이 떨어질 정도로 지수가 오르는 과정에서 그 뭐랄까 그 약세장이 등장한 거예요. 네. 실질적 약세장이. 그 말인즉슨 뭐냐면 갖고 있던 그 예금이나 보험을 주식으로 돌린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주식을 산 겁니다. 뭐 어떤 주식? 삼성전자를 팔아서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를 팔아서 하이닉스 레버리지 산 거예요. 맞아요. 이 말인즉슨 수급이 얇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자 세력이 예전만 가지 못한 그런 상황에 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보다 사자 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선진국 증시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래 시간만 늘린다고 선진국 증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거기에 부합하기 때문에 거래를 많이 늘리려고 해요. 새벽 시장부터 뭐 24시간 거래 뭐 이런 걸 자꾸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시장이 선진화되려면 선진국 마인드로 기업들이 주식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오죽했으면 법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런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주식시장을 증여를 싸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그 버젓이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버젓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즉 현재 장부가치가 뭐 1조라면 시가총액은 2천억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증여를 하면 세금을 아무리 내도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가 80%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대응하는 기업들이 중견기업 이하에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런 거 싹 다 바꿔줘야 되겠죠. 네.
1: 사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기업들의 거버넌스도 그렇고 하나하나 사실은 개선해 나가야 하고 그는 뭐 단기간에 되는 거는 아닐 테고. 근데 당장 우리 앞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는 상장하기 전에는 다들 그거 올라오면 두 배로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5172님 임성택님 등등 의견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단점들도 많이들 체감을 하시고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들을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내고 있다라는 사실. 또 이것도 하나 짚어볼게. 이번 주 큰 이벤트 두 개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또 하나는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이게 금요일부터 거래가 된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 얼마나 한국 국내 주식하고 차액이 벌어지느냐, 차이가 벌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위쪽으로 벌어져야 되죠.
1: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상장된 ADR이 더 고평가를 받아야 네. 한국에 있는 본주가 좀 따라갈 수 있는.
2: 따라갈 수 있죠. 그런데 왜냐하면 멀티플이라고 표현되는 즉 이익 대비 몇 배를 주느냐가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은 천지 차이입니다. 한국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분에 10배도 안 돼요. 근데 그거 빼더라도 한 12배, 14배 그쯤 됩니다. 근데 미국은 23배가 넘어요.
1: 그러니까 PER 주가 수익배를.
2: 네네. 이익 대비 몇 배를 줄 거냐가 우리나라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넘어가는 순간 미국의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ADR이 미국식의 평가를 받으면 가격이 엄청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 있는 한국 주식이 너무 싸구나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면 외국인들의 매도도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죠.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뭐 그러면 매도 폭풍이 좀 들라오면 한국 주식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ADR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리고 이번에 돈을 300억 달러 정도를 조달할 예정인데 300억 달러를 조달하는데 얼마의 돈이 몰려들 거냐 그걸 사겠다고 뭐 예를 들어 막 옛날 스페이스X처럼 막 몇 조 달러씩 막 이렇게 모여들면 흥행이 성공되면서 한국 주식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ADR이 상장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격차는 국내 증시 어떤 뭐 저평가 현상은 좀 이렇게 좁혀질 거라고 보세요.
2: 아니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번에 워낙 상징적인 기업이라서 그렇게 되길 바라죠. 왜냐하면 이게 그 트레이딩하는 거대 그 세력들 중에 그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닉스가 한국에서 220만 원인데 미국에는 250만 원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주식을 팔아서 한국 주식을 사요. 그걸 동시에 진행합니다. 30만 원 격차를 먹겠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한국 주식이 올라오면서 이 격차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뭐 채권시장 이런 것 속에서는 이미 이걸 아비트레이지 거래는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 집단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1: 재정 거래, 뭐 차익 거래 예. 이렇게 표현을 하죠.
2: 그래서 미국의 ADR이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바로 한국과의 격차에 따른

0: 많이 빠졌어요.
1: 그래서 뭐 수급을 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뺏기면서.
0: 네, 맞죠. 그래서 얘네들의 고점이 2월 달이에요. 2월 달에 그 6,300 갔을 때가 주가 고점이었고 그때보다 많이 떨어진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는 주가가 심지어 45% 막 이렇게 빠진 주식들이 있어요.
1: 그래서 증권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0: 예, 그러면 뭐 증권주, 금융주 쪽은 밸류에이션이 그 저 지수로 환산해 보면 3,000포인트 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좀 그러니까 딱 그겁니다. 시장에서 현장에서 보면 어떤 분위기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완전히 쏠렸었는데 그래서 다 버리고 그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얘가 수익이 조금 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주식은 넉마가 됐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약간 수급이 일부 돌아간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1: 그러니까 여의도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이제 빈집이 됐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빈집 털이가 시작됐다. 그럴 때 사실은 또 주가가 한 방에 뿍 오르는 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전고점까지 올라간다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증권회사 지금 예금 얘기 나오는 게 다섯 개 증권회사의 영업이익이 아니 순이익이 4조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상위 다섯 개 회사가 과거에 없던 숫자입니다.
1: 그렇죠.
0: 네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중에서도 돈 많이 이제 벌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저는 뭐 코스닥은 항상 버블이라고 끝없이 주장을 했던 입장인데 오늘날 제 눈에 코스닥 바이오가 비싸지 않은 주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1: 아, 너무 많이
0: 눌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가격 매력이 생긴 업종들이 꽤 많으니까 그거는 또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시야를 좀 더 넓게 시장도 또 그걸 어느 정도는 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코스피가 조금 전에 좀 하락으로 돌아서서 현재는 0.75% 내려 더 빠지고 있네요. 내일 아침에도 또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 삶의 지독한 고독과 불통, 그리고 그것이 아주 우연한 계기로 무너져 내리는 기적 같은 순간을 가장 아름답고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1983년에 발표된 이 단편은 특별한 사건도 화려한 문장도 극적인 반전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의 마음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 열리는 순간만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소설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는데 어디에나 다녀온 사람처럼 멍하니 책장을 덮게 되지요. 이 소설은 나라고 불리는 남편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그리 다정하거나 특별할 것 없는, 어쩌면 조금 냉소적이고 무기력한 평범한 사내입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오기로 합니다. 오래전 아내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시각장애인 로버트라는 사내였지요. 오래전 아직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 젊은 그녀는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각장애인이 낸 구인 광고에 답합니다.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고 서류 정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였지요. 그 시각장애인이 바로 로버트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책을 읽었고 그의 눈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여름을 함께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절친한 벗이 된 것이지요. 한편 남편인 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저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늘 슬픈 표정을 짓고 선글라스를 끼고 남의 도움을 받는 나약한 존재일 거라고 지레 짐작하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죠. 아내를 향한 묘한 질투심과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말입니다. 아내와 로버트는 남편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친근하고 다정하게 온갖 속내를 터놓는 절친한 벗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로버트는 남편인 나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시각장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거라는 편견을 깨듯 시원하게 담배를 태웠으며 음식을 거침없이 맛있게 먹고 나의 무심하고 엉뚱한 질문에도 허허 웃으며 유머로 받아넘기는 삶을 긍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4살 유정이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동생들을 깨워 학교 갈 준비를 돕고 집안일을 챙기는 유정이. 또래 친구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유정이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되었는데요. 유정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루게릭병을 앓던 엄마를 간호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결국 엄만 가족의 곁을 떠났는데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아버지는 뇌경색과 공황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힘든 환경과 생활고 속에서 가족을 지키고 있는 유정이. 아직은 어린 유정이가 마음의 짐을 덜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전국이 장마의 영향권에 들면서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질 텐데요. 비가 종일 내리진 않고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소강 상태를 드는 지역에서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기온이 다시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영남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남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그 밖의 지역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은 밤까지 중부지방에, 오후까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경기도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환경 영향 평가 단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경 영향 평가를 거론하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냐면서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대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투자자와 수출입업체 등의 외환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24시간 개장은 견조한 대외 건전성과 역대 최대 수준 경상수지 흑자 등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과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 우리 외환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 등을 반영한 외환시장 개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빚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실선거관리 문제 등과 관련해 선거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부산지역 선관위, 관할 구시군 선관위를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 집행과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 국내 4대 정유회사와 임직원 4명을 미국이란 전쟁을 빌미로 석유 제품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4개 정유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 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5.18 조롱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오늘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합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36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오늘 오후 3시쯤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한 뒤 광주제일고 야구부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이번 사과 방문은 배재고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화해를 원한다는 배재고의 요청을 광주제일고 측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가 공격수 혼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브라질을 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오늘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16강에서 브라질의 2-1로 이겼습니다.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노르웨이는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차기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의 승자가 캐나다 현지 시간 오늘 발표됩니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브 앤드 메일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현지 시간 6일 한국과 독일 중 어느 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계약을 따냈는지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세부 협상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글로브 앤드 메일은 관측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을 본격 생산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마이크론이 지난 4일 히로시마현 공장에서 신규 제조동 기공식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 20에서 60mm, 호남지방은 30에서 80mm, 영남지방 5에서 50mm, 제주도는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남부지방의 경우 일단 모레까지,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번 달부터 중화민족 중심의 통합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족 단결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소수민족 통치 원칙이 민족 자치에서 국가주도 동화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소수민족 학교의 수업에서 표준 중국어를 써야 하고요. 불교와 이슬람 사원 등 종교의 중국화가 진행됩니다. 또 중국인들의 해외 반중국 활동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요. 법률의 모호한 조문이 자의적으로 집행될 수 있어서 국경을 넘은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캐나다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식료품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한국인 유학생까지 100% 현금으로 받는 파격적인 혜택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비판도 거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약속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 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판매 계약도 진행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공개 장례식 이틀째인 5일에도 장남 등 세 아들은 모습을 드러냈지만 후계자인 차남 모스타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모스타바가 9일에 열리는 아버지 시신 안장엔 참여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지만 경호 당국이 안전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의 주장을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은신이 길어질수록 이란 내부에선 모스타바의 생존 여부와 지도력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례식 뒤 모스타바가 사법부 등 요직 인선에 나서야만 내부 분열이 거치고 지도부 노선이 정리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등 걸프 해상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됨에 따라 지난 일주일간 부과했던 자국 선박의 해상 활동 제한을 모두 풀고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앞서 카타르 교통부는 공공안전을 이유로 모든 해상 선박에 대해 운항 등 해상 활동을 중단하라고 공고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카타르 도하 주재 이란 대사관은 전쟁으로 중단된 이란과 카타르의 해상 무역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뉴저지에서만 22명이 숨지는 등 최소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에어컨이 없는 주택이나 길거리,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번 폭염은 중서부에서 동부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열돔 현상으로 발생했습니다. 3일 뉴욕 기온은 38도까지 치솟았고 체감 온도는 43도까지 올랐는데요. 뉴욕 등 동부 일부 지역에선 강력한 뇌우와 함께 폭풍우 전선까지 형성돼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추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노르웨이가 혼란의 두 골에 힘입어 브라질에 2-1로 승리했습니다. 1998년 대회 이후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노르웨이는 사상 처음으로 8강 진출에도 성공을 했는데요. 홀란 선수는 이번 대회 7골로 메시, 음바페 선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한편 멕시코와 잉글랜드의 8강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잉글랜드가 2-1로 앞서고 있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나토 3.0.
1: 현재 시간으로 7일에서 8일까지 튀르키예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0: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 이행을 또 한 번 압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위비가 늘어났으니까 이 돈을 미국산 구매 무기를 사는데 써라 이렇게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1: 네.
0: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헤이그 국방 공약에 대한 진척 상황을 점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토 회원국들이 작년 6월에 헤이그에서 열렸던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2035년까지 국내 총 생산 대비 5%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걸 잘 지키나 이걸 점검을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1: 네.
0: 그 이제 국방 지출액을 늘리면 그 절반가량을 동맹국들이 미국산 장비와 무기 탄약을 사는 데 쓸게 될 것이다 라고 휘터커 대사가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북유럽, 발트해 국가들은 지금 더 많이 사고 있다. 그리고 독일도 2029년까지 GDP의 5%에 도달하는 계획대로 가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지금 뒤쳐져 있다. 그래서 모든 동맹국들이 5% 목표를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1: 네.
0: 아까 나토 3.0이라고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를 시대적으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 1.0은 냉전시대 미국의 철저한 방어시대, 2.0은 신냉전시대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와 다각화시대, 3.0은 신냉전과 트럼프 시대를 맞아서 유럽의 자립과 부담 전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미국 방산기업의 제품 공급 방안도 이번에 논의가 된다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또 다른 쟁점은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 가능성입니다. 이 휘터커 대사가 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유럽 내 미군 배치와 기지 운용 현황을 6개월 안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또 한 번 언급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미군이 조정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한 번 지금 언급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도 논의를 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도 각각 양자회담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1: 네.
0: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 유지에 뜻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1: 네.
0: 사실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했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이란 전쟁이 또 영향을 미쳐서 유럽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게 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때그때 달라지더라고요. 네. 다음 키워드 오이밭에서 고쳐맨 갓끈.
0: 그러니까 뭔가 의심을 살 만한
1: 그러면
0: 상황.
1: 안 되는 건데요.
0: 네. 네. 그러니까 매지 말라고 돼 있는 건데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신고 자료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1: 네.
0: 정부윤리청이 최근에 공개를 한 자료인데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쿠팡 주식을 18번이나 매입 또는 매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쿠팡 주식의 가치가 최대 13만 달러 약 2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만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상과 외교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이 쿠팡에게 컨설팅 비용을 받은 사실도 같이 확인이 됐습니다.
1: 네.
0: 지금 무역 협상의 수석 대표격이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입니다. 근데 법률회사에 이제 파트너로 재직하던 2024년 5월 17일에 쿠팡으로부터 만 달러 약 1,500만 원의 강연과 자문 사례금을 받았고요. 지금 한미 정상 합의, 그러니까 조인트 팩트 시티의 안보 분야 이행 실무 협의를 이끌고 있는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하기 전에 쿠팡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서 보수를 받았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22억 달러 약 3조 4천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자산 규모에 비하면 쿠팡 주식 비중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하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 그렇죠.
0: 이걸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쿠팡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면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1일자로 자체 조사를 근거로 하면서 한국이 수십 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라는 보고서를 또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전면적인 공세다라고까지 규정을 했는데 물론 우리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 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0: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특정 기업을 표적화해서 조사하는 건 아니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쿠팡 사태를 빌미 삼아서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서 반도체, 자동차 같은 우리 주력 수출품에 고율의 보복 관세를 매길 수도 있고요. 비관세 장벽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1: 네.
0: 특히 의회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도 중요한데 이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끝나면 통상 공세를 강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1: 그렇죠.
0: 그 시점에 네. 이게 발표된 것도 놓칠 수 없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양국의 안보 협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왜냐하면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에 미국 기업에 차별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문제 삼아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같은 안보 협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외교부가 이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는 내 편만 산다.
0: 네. 내 편만 살려준답니다. 이란이 네. 4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걷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즐리 주 중국 이란 대사가 오만 정부와의 협력 아래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영해의 일부인 만큼 서비스 요금을 반드시 부과할 것이다 라고 또다시 강조를 했는데요.
1: 네.
0: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학료는 아니고 선박에 대한 안전보장, 감독, 대규모 선박 운항에 따른 환경 영향 대응의 대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우호적이었고 우리 곁에 섰던 국가들에 대해선 특별 배려를 할 거다. 그러면서 지금 국가별로 통행료가 달라질 가능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중국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하게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계속 통행료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걸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란은 연간 400억 달러 약 62조 원으로 추산되는 통행료 징수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서 이 문제가 언제든지 또 불거질 수가 있겠고요.
1: 네.
0: 한편 블룸버그 통신이 3일과 4일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측 항로를 거쳐서 페르시아만에서 빠져나오려고 시도하던 선박들이 황급하게 유턴한 사실이 항로 추적 데이터로 파악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란이 자기들이 지정한 항로로만 통과를 해야 된다. 아니면 공격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일부 선박도 이란 측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하다가 이란 쪽에 공격을 받은 걸로 알려지긴 했습니다.
1: 네네.
0: 한편 지난달 29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자재 운반선 수가요. 하루 평균 34척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전쟁 기간보다는 늘어났는데
1: 네.
0: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 수준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6월 30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선박 65척이 오만 측의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과했는데 이 중 대다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서 나왔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이란이 계속해서 이제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0: 네.
1: 가지려고 할 텐데요.
0: 그렇습니다.
1: 다음 키워드 앞서서도 이제 전해 주셨지만 헤드라인 뉴스에서 뜨거운 뉴욕입니다.
0: 폭염이 이어지는 건 물론인데요. 이 폭염 때문에 뜨거운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네.
0: 네, 맘다니 뉴욕 시장이 이제 너무 더우니까
1: 네.
0: 시민들에게 에어컨 설정 온도를 화씨 78도, 이게 섭씨 25.6도거든요.
1: 네.
0: 이 정도로 맞춰달라라고 당부하니까 공화당이 대거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1일째로 맘다니 시장이 전력망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 밤낮 없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에어컨을 78도로 설정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과 전자기기는 끄고 가능하면 플러그도 뽑아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1: 전기 사용량이 워낙
0: 그렇습니다.
1: 많으니까.
0: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나 됐기 때문이냐면 이 다음 날인 2일 뉴욕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였어요. 근데 이게 2012년 7월 18일 이후 최고치였고 이게 체감온도는 43도까지 올라갔다니까.
1: 그렇군요.
0: 굉장히 힘들었겠죠.
1: 네네.
0: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력이 정말 부족해서 이런 건 아니고 기록적 폭염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냉방 수요가 당연히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력망 과부하와 정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사전 조치로 내려진 공고안이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릭 스콧 상원의원은 이것이 공산주의 작동 방식.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민주사회주의자가 당신의 에어컨을 노리고 있다. 니키 헤일리 전 UN 미 대사는 사회주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뉴트 깅리치 전 공화당 하원 의장도 사회주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번 논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때문인데요. 네. 지금 미국 전역에서 맘다니 시장과 샌더스 상원 의원이 이끄는 민주사회주의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0: 근데 사실 개인의 자유를 미국은 중시하기 때문에 에어컨 온도 같은 사적 영역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사례를 찾아보긴 좀 어렵긴 합니다. 미국 에너지부도 2023년에 실내 온도를 화씨 75도에서 78도로 설정해달라라고 권고했다가
1: 네.
0: 정부가 국민들에게 에어컨 온도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 청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비난이니까 철회했던 적이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근데 맘다니 시장이 지금 에어컨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뉴욕시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임대 계약에 대해서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도 10월부터 지금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택 노후화가 가속하고 건물주 가 손해를 보면서 임대하는 대신에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맘다니 시장이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인데요.
1: 그렇죠.
0: 1월에 네. 취임했거든요. 민주사회주의자다라고 자처하면서 임대료 동결, 무상 보육과 무상 교통, 부유세, 경찰 예산 삭감 같은 강경한 진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태양을 피하는 방법.
0: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미국 해양대기청의 기상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세계 각 도시의 기후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1: 네.
0: 그랬더니 7월에서 8월 도쿄의 최고 기온과 습도가 이제 태국 방콕이나 싱가포르에 가까워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도 뭐 얘기
0: 네,
1: 많이
0: 그렇습니다.
1: 하잖아요.
0: 네. 그래서 왜 열대화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아주 뚜렷해졌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일본에서 작업하는 방식도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1: 네.
0: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인부들이 휴게소로 들어가서 냉방기 바람을 쐬고요. 빙수와 소금 젤리를 먹으면서 몸을 식히고 있는 사카이시의 한 병원 건설 현장을 니케이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현장에서 작업 방식이 새로워졌는데요.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매달 9일간의 연휴가 생겼습니다. 대신에 이제 작업하는 일수가 줄었잖아요.
1: 그렇죠.
0: 더위가 좀 누그러지는 10월 이후에 토요일에는 매달 두 번 나와서 작업을 하도록 시간을 조정한
1: 해야죠.
0: 거예요. 네, 총 노동 시간은 유지하지만
1: 네.
0: 가장 더운 시기에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겠다라는 방식인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 회사의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이 발생한 건수가 전년보다 두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시간을 조정하게 됐다라는 건데
1: 네.
0: 일본도 작년에 노동안전위생규칙이란 걸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열사병 우려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발병시 보고체계와 구급 대응 절차를 정비를 했거든요.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도 했고요. 그런데도 작년에 직장 내 열사병 사상자 수가 1,800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3일 이하 휴업 사례까지 포함하면 열사병 발병자가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근무 방식이 중요해졌다라면서
1: 네.
0: 이른 아침이나 야간으로 시간을 옮기거나 계절을 넘나들면서 노동 시간을 조정하고 또 원격 작업을 활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1: 네, 뉴욕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0: 네.
1: 우리도 그렇고
0: 마찬가지입니다.
1: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보니
0: 네.
1: 이렇게 좀 바뀌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자 누구인가?
0: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건 당연히 선수들이 아니면 심판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라는 의혹이 이번에 제기됐습니다. 미국 축구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가 직전 경기 때 퇴장을 당했거든요.
1: 네.
0: 이러면 그 다음 경기에 못 나오는
1: 나오죠.
0: 게 상식입니다.
1: 네네.
0: 이 선수는 미국 대표팀의 선수 폴라린 발로건 선수입니다. 그런데 FIFA가 5일에 한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라는 발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예 기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를 다시 저지르면 징계가 집행이 되고
1: 네.
0: 새로운 위반 행위에 대한 추가 징계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1: 어쨌든 뛸 수는 있게 된
0: 네,
1: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이 발로건 선수가 1일에 미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32강전에서
1: 네.
0: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팀이 2-0으로 승리하는 데 아주 그 수훈을 세웠거든요. 근데 경기 도중에 상대 수비수 발목을 밟았습니다. 이러면 레드카드가 나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 경기는 뛰지만 다음 경기에는 못 나오거든요.
1: 네.
0: 그래서 16강전에서 이 중요한 선수 없이 미국이 강호 벨기에랑 맞설 뻔했습니다. 이 발로건 선수가 지금 벌써 대회에서 3골이나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FIFA가 월드컵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선수의 출전 정지 처분을 취소한 건 1962년 이후 64년 만.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근데 이제 FIFA는 징계 규정 27조가 근거가 된다. 징계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근거로 들었는데요. 사실상 징계를 면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징계하는 실질적 효과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1: 그렇죠.
0: 문제는 결정이 내려진 배경입니다.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1일에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발로건 선수의 출전 정지 징계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면서 통화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 3명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발로건 선수가 다시 뛸 수 있게 되니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옳은 일을 하고 거대한 불의를 바로잡아준 FIFA에 감사하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1: 네.
0: 벨기에는 지금 난리가 났겠죠.
1: 아이고 그랬겠죠.
0: 성명을 바로 발표하면서 네. 이번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두아 리파의 레비테이팅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전국을 돌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행정 절차 지연으로 기업들의 투자 집행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외환시장이 평일 24시간 개장합니다.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빚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관리 문제 등과 관련해 선거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에 대한 실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현직 경찰인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 인멸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의 혐의가 확인돼 오늘 오전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HD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법인과 그 임직원을 미국 이란 전쟁을 빌미로 석유 제품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3: 통신원 취재 수첩.
4: 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로 가보겠습니다. 유아진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최근에 캐나다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또 중산층 서민들을 위해서 식료품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요?
5: 네, 캐나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식료품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4: 네.
5: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내놓은 고물가 극복 지원금인데요.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 지급이 아니라 소득 기준에 맞춰 조건에 맞는 약 1,200만 명의 캐나다 주민들을 골라 지원합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최대 $1,890, 한화 약 193만 원, 그리고 싱글 가구는 연간 $950, 한화 약 97만 원을 1년에 총 4번 분기별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4: 네.
5: 캐나다는 세금 환급 제도가 있긴 하지만요. 이번처럼 오직 식료품 물가 폭등만을 정조준해서 식료품 지원금이라는 독자적인 명칭으로 주기 시작한 건 2023년 7월이 최초였습니다. 당시 고물가로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자 연방정부가 한시적 일회성 특별지원으로 시작했었는데요.
4: 네.
5: 그 이후로도 장바구니 물가가 전혀 잡히지 않자 정부는 이 특별지원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아예 법안을 개편해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최근 2-3년 사이에도 지원해오면서 캐나다 서민들의 정기적 생계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제도입니다.
4: 우리나라에서 지급했던 민생안정지원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5: 네,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네. 캐나다에서는 이 식료품 지원금이 100% 순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4: 네.
5: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보다는 고물가 속에서 필수 생활비 부담을 국가 재정으로 직접 도와주겠다는 취지는 같지만요. 캐나다의 지원금은 국세청의 세금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득 기준만 맞으면 지정된 날짜에 통장에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4: 네.
5: 그렇기 때문에 식료품 지원금이지만 사용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 돈으로 마트에서 장을 보든 공공요금을 내든 정부가 전혀 간섭하지 않는 완벽한 자율이 한국과는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 네.
5: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사용처를 지정하면 가구마다 처한 긴급한 사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소비를 강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거나 카드사와 연계하는 행정비용을 쓰느니 서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쥐어줘서 가정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4: 네, 그런데 이 식료품 지원금 두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고요?
5: 네. 지금처럼 식료품 물가상승률이 전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상황에서는 서민층의 생계위기를 한 곡이 넘길 수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요.
4: 네.
5: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과 야당에서는 불난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으려고 고금리를 유지하며 시중의 돈을 최대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한쪽에서는 정부가 민심을 의식해서 수십억 달러의 대규모 현금을 시장에 다시 펑펑 풀고 있다는 지적이죠. 현금이 풀리면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국 소비를 자극해 고물가 국면을 더 길어지게 만들고 또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늦추게 만들어서 서민들을 더 오랫동안 고통받게 하는 악순환에 덧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4: 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

0: 지원금을 더 늘렸다고 하는데 물가 사정이 많이 안 좋은가 봅니다.
1: 네, 사실 현재 캐나다 서민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 고통은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중앙은행의 통제로 겉보기엔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최근 국제유가 안정으로 주유소 기름값이 안정을 찾으면서 전체 평균 수치를 떨어뜨린 것뿐이지 실제 서민들이 매일 먹고 사는 식료품 가격은 지난 수년간 수십 퍼센트 폭등한 고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라 그 폭등한 상태에서 소폭의 오차가 있는 것인데 지표상으로는 물가가 잡혔다고 나오니 서민들의 체감과는 완전히 동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에 캐나다 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임대료 폭등까지 겹치면서 가계 가용자금이 바닥나자 정부가 서민층의 민심 폭발을 막고 여름철 최소한의 소비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7월 초에 맞춰 인상분을 지급한 것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워킹홀리데이로도 일하러 가신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히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캐나다에 183일 이상 거주하며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만 19세 이상의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 취업비자 소지자 모두 대상이 됩니다. 네. 특히 이들은 초기 소득이 없거나 현재 아르바이트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인 소득 기준인 연소득 약 5만 6천 달러 미만을 가뿐히 충족해 싱글 최대 금액인 연간 $950를 수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네. 작년에 캐나다 국세청에 정식으로 소득신고를 완료해둔 상태여야만 이 자동지급 시스템의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0원이었더라도 신고를 해뒀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과 이민 자격은 대폭 까다롭게 바꾸면서 정착할 문을 좁혀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지 유학생이나 이민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복잡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0: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아진 통신원이었습니다.

0: 민족 단결법을 놓고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통치 원칙이 무려 42년 만에 민족 자치에서 국가주도 동화로 바뀌게 된 건데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까지도 반중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OLA 국제전문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일단 민족 단결법 어떤 법입니까?
1: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네. 정식 명칭은 민족단결 진보촉진법 이런 명칭입니다. 네. 지난 3월에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를 해서 이제 이렇게 시행이 예고된 바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요. 7장 65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통합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들 보니까 이 전체 그 법률의 그 내용에 중화민족 이런 단어가 88회 나 나온다고 하고 거의 90번 정도 쭉 나온다고 하니까 중화민족의 이 통합이라는 것이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 그러네요. 네.
1: 좀 세부적인 이 조항들을 보면은 일단 이제 소수민족 학교에서 표준 중국어 이거를 보통어라고도 말을 해요.
0: 네.
1: 근데 표준 중국어를 기본 수업 언어로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중국 공산당 또 중화민족 을 사랑하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다. 이거를 이제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티베트 불교 사원, 또 이슬람 사원 이런 것들이 또 많거든요.
0: 네.
1: 이것도 이제 종교의 중국화를 강화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인터넷 플랫폼 문제도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민족 단결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이제 삭제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홍콩, 마카오 이런 지역에서 중화문화 또 국정교육을 지원하고 대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소수민족의 역사,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고유 정체성 이런 정체성들을 완전히 해체하고 중국 특히 이제 한족 중심의 단일화를 강제하겠다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이 최근에 이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런데 뭐 일부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제 우려 반응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우리 중화민족 민족의 의식을 함양한다는 개념을 이제 강조한 것이지 뭐 해외에 있는 이런 뭐 외국인들을 규제하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사실 중국이 소수민족이 정말 많잖아요.
1: 예, 맞아요.
0: 예. 근데 그러면 이 법이 시행이 되니까 생활이 좀 달라지거나 그런
1: 많이 건가요?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그 중국 내 소수민족은 말씀하신 대로 50여 개가 넘어요. 한 60여 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건 조선족이죠.
0: 그렇죠.
1: 원래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1984년에 제정된 이 법이 있습니다. 이게 민족구역자치법 이런 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소수민족의 자치적인 자치랑 또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보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민족단결법은 이제 기존의 이런 1984년에 제정됐던 이런 체제를 이제 번복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으로 통합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변화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새로 제정된 이 법에도 소수민족의 자치 이런 걸 보장하는 듯한 이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소수민족의 언어 사용 또 뭐 학습 권리 이런 걸 존중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이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취업 서비스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시각은 다르죠. 우리가 뭐 그동안에 그 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를 해왔던 내용인데 특히 이 신장 위구르 지역
0: 그렇죠.
1: 티베트 자치 지역 이런 데서는 분리독립 운동이 꽤 강하게 벌어져 왔잖아요. 특히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특히 이슬람교를 믿는 주민들을 뭐 동화시킨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구금하고 네. 또 어디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그렇죠. 이런 교화시설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0: 네.
1: 이런 움직임이 지난 시진핑 체제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이번 법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고착화되고 법제화돼가지고 다시는 이런 소수민족 특히 이제 이런 분리독립하려는 움직임들을 다시 이제 하기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법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0: 네, 중국 밖에 해외에서 벌어지는 반중국 활동도 예, 처벌 대상. 네,
1: 당연히
0: 된다고요.
1: 이제 중국 국민들 네. 특히 이제 소수민족들이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 네. 출신이라든지 티베트 지역 출신들이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그렇지. 하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중국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네. 중국에 다시 들어올 때 또 당연히 이제 체포될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다. 또 합법적으로 해외 활동을 하는 뭐 언론인 중국 출신의 소수민족 출신의 언론인 학자들도 당연히 이 대상이 될 거다라는 우려가 많이 나옵니다.
0: 네.
1: 그 실제로 이제 BBC의 영국 BBC가 최근에 보도한 거를 보니까 영국의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이 소셜 미디어에 뭐 예를 들면은 뭐 티베트 불교 관련해서 이제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네. 중국 입국 시에 이제 구금이 됐다 이런 전례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고 이런 움직임이 이번에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서 네. 더 강화될 거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신장 위구르, 티베트, 몽골계 인사들 또 반체제 인사들이 이 법에 주요 타겟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0: 그리고 가장 민감한 곳은 대만이 아니겠습니까?
1: 예, 맞습니다. 이제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대만이 어떤 주요 타겟이 될 거다라고 하는 보도가 많이 있고 그래서 대만 언론들이 이 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보도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0: 네.
1: 이 법률의 이제 핵심 조항들을 좀 보면은 대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21조항, 41조항, 그리고 63조항 이렇게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요.
0: 네.
1: 뭐 이런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하에 대만인들을 이제 틀어냈다. 편입하고 이런 움직임들을 강화한다라는 게 이 법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0: 네.
1: 제21조항 이런 걸 보면은 양안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을 말하는 거죠.
0: 네.
1: 그 양안의 동포가 중국 문화를 공동 계승하고 진흥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0: 네.
1: 제41조항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딱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통일선전공작부 또 국무원의 민족사무부 이게 주요한 예,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다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제 63조항은 이제 중국 국경 밖 그러니까 해외 그리고 이제 대만 내에서 이렇게 뭐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민족 단결 훼손할 때는 차별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어떤 독립하려는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친대만 인사들의 발언 이런 것들이 이 어떤 탄압하는 법적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근데 긴장하겠네요.
1: 홍콩,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년 전에도 이런 홍콩에서 시위 많이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홍콩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됐고 2020년에 그리고 2015년에 이미 또 중국 정부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됐죠. 그래서 홍콩, 마카오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중으로 이제 이런 체제 강화의 이제 법들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뭐 이번 법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0: 네. 그럼 중국인, 홍콩, 대만인 말고 제외 외국인들도 중국 정부를 비판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까요?
1: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가장 관심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제63조항이죠.
0: 네.
1: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이 법에는 사실 외국인들 타겟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0: 아.
1: 그리고 비판도 이런 점에서 이제 국제 각국 언론들이 제기를 하고 또 각국의 정부들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걸 좀 해명하기는 했어요.
0: 네.
1: 최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외신들이 보도하는 거 사실 낭설이다. 국제법에 따라서 이미 우리는 해외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뭐 발언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가가지고 체포를 하겠느냐. 또 우리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그럴 권한이 없는 건 당연히 국제법의 관행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터무니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됐을 때 그 법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에 입국했었을 적에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것들을 뭐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뭐 반중 발언을 했을 때 좀 이렇게 현지에서 억류되거나 또는 강제 이제 귀국 조치 당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었죠.
0: 네.
1: 물론 이런 국가보안법에도 외국 뭐 중국에 입국할 때 반드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그렇지만 네.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됐던 것처럼 이번 법에 따라서도 그런 움직임들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게 뭐 사실이고 사실은 좀 뭐 이해할 만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드린 대로 모호할수록 사실은 공포감이 더 높아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0: 확실하지 않으니까.
1: 맞아요.
0: 그냥 갔다가 뭘 보자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이상한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1: 그런데 홍콩 보안법 그 문제가 이제 불거졌었을 적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홍콩에서 이제 홍콩 정부가 이제 홍콩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통과시켰던 그래서 이제 시행에 들어갔던 보안법에 국가보안법에 조항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어느 선까지 결정될 수 있는가가 상당히 이제 이렇게 모호해서 그래서 더 문제다라고 하는 것 들을 지적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0: 네네.
1: 이번 법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뭐 교류가 많고.
0: 많죠?

0: 변화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내 조선족 인구 수를 보면은 한 17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족 인구 역시도 감소 추세인데 그 이유를 보면은 젊은 층들이 특히 이제 뭐 대도시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서 네. 조선족 자치구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는 취업을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자체적으로 출산율도 좀 줄어들고 네. 그래서 또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또 공동화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한족들은 꾸준히 많이 그 조선족 자치구에 이제 유입이 되고 있어서 이미 이제 동화 현상은 뭐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번 법 요리 시행이 들어가면서 이 조선족 자치주는 이런 어떤 동화 현상이 조금 더 박차가 가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또 이렇게 제중 동포 사회가 이어져 왔던 이런 문화적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뭐 이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예, 위축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경고도 전문가들이 내고 있습니다.
1: 네. 어쨌든 중국에서 민족 단결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국제사회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0: 뭐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네. 지난 2일에 미국 상원 그리고 하원 의원들이 민족 단결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예, 성명 내용을 보면은 이 억압에 반대하는 이들을 기소할 수 있고 되고 또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중국 정부가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의회가 지난 4월 30일에 그 새 민족법을 폐지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네. 뭐 이건 실질적으로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중국의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 역시 이제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법의 조항에 역시 이제 구체적인 정의가 적용 대상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1: 네.
0: 오히려 오용될 가능성이 높다.
1: 그렇죠.
0: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1: 네. 모호할수록 공포는 극대화된다. 이 말씀이 예. 정말 기억에 남네요. 자, 오늘 글로벌 이슈 중국의 민족 단결법을 둘러싼 논란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으로 클라런스 프로그맨 헨리의 I don't know why but I do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며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마철이라 해도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건 아닌데요.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만큼 한낮에는 30도 이상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영남 지역에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도 체감온도 31도 안팎의 습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질 때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남부지방에 또 밤까지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부지방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100mm가 넘겠고요. 남부지방은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개방돼 평일엔 24시간 계속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을 틈타 기습적으로 유가를 인상한 국내 4대 정유사가 가격 담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가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을 물리치고 사상 처음으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외환시장이 평일 24시간 개장합니다.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새벽 2시까지만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 오늘은 오전 6시에 개장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평일 24시간 가동체제가 시작됐습니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한국 공휴일에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달러화가 아닌 다른 국가 통화들의 거래는 기존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만 이뤄집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으로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거래 시간을 확장하는 조치를 넘어 선진 시장 수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출입 기업의 실시간 환리스크 대응, 국내 금융기관 영업 확대 등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또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이어 내년 1월로 예정된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운영 등 다른 외환시장 개혁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인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원 오른 1527원 60전으로 오전 6시 거래를 시작한 뒤 장 초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지난 3일 환율이 30원 넘게 하락해 1520원대로 내려오자 저가 매수 수요가 유입되면서 환율이 반등한 걸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4: 전국을 돌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면서 공인들이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라고 야권 비판에도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신속한 추진을 독려했습니다. 반도체 단지와 데이터 센터 조성, 피지컬 AI 육성 등의 프로젝트 모두 속도가 중요하다고 민관 책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행정 절차 지연으로 기업들의 투자 집행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대폭 단축하고 토지의 경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전력 용수의 선제적 확보도 지시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불법만 아니라면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만약 규정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하자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겨냥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지역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사기다, 이벤트일 뿐이라고 하는 건 이중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느냐며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지 선정을 확정 짓고 추진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자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는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주자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여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7: 민주당은 이번 주 투표용지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도 앞장서겠다면서 특검 도입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부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제3자에게 맡기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추천 특검을 주장하는 건 정쟁을 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 배제하고 특검을 추천했던 건 뭐냐고 민주당 주장을 맞받았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노태학 당시 선관위원장과 통화했다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수사범이 무죄 아닌 야당 추천 특검이라면서 제3자 추천 특검은 진상규명을 거부하겠다는 무책임한 몽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특검을 외치지 말라면서 속도전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민주당 주도 개정정보통신망법에도 입틀막법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4: 감사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빚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선거관리 문제 등과 관련해 선거예산 편성과 집행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부산 지역 선관위, 관할 구, 시, 군 선관위를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 집행과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독일이 경쟁하고 있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의 승자가 캐나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발표됩니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브 앤드 메일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현지 시간 6일 한국과 독일 중 어느 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계약을 따냈는지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잠수함 프로젝트는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TKMS가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수사팀장이 오늘 오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피의자 장윤기의 차량에 남아있던 증거물을 없앤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 전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8: 광주경찰청이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인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사팀장 A 경감을 오늘 오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멸된 증거물은 장윤기의 차량 내부에 있었던 핵심 물증 가운데 하나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와 함께 팀원 등 관련자 전원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피의자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로 범행 증거인 사람 모형 인형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의 집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아버지에게 알려주면서 결과적으로 핵심 증거 인멸로 이어졌고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정보를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유출하는 등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성범죄 혐의를 제외한 공소 사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팀과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감찰을 각각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4: 미국 이란 전쟁을 틈타 기습적으로 유가를 인상한 혐의로 국내 4대 정유사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주도해서 가격을 올렸고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지난 2월 말 미국 이란 전쟁 직후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가격 반영이 되기도 전에 오른 국내 기름값. 검찰 수사 결과 정유사 간의 가격 담합이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담합의 중심에는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전쟁 전부터 두 회사 임직원이 가격 정보를 나누고 차례대로 가격을 올려왔다는 것. 전쟁 후 두 회사가 가격을 올리자 나머지 두 회사가 곧바로 뒤따랐고 유가는 삽시간에 폭등했습니다. 검찰은 전쟁 당시 정유사들이 원유를 상당량 이미 비축해둔 상태라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었는데도 폭리를 노리고 유가 시장을 흔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확보한 정유사 내부 메신저에는 올해 2조 원은 벌 것 같다.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라며 가격 인상을 자축하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적인 담합 규모만 14조 2천억 원. 나머지 두 회사의 추종 효과까지 더하면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올린 가격이 곧장 시장에 반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질적인 유통구조 문제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98% 이상을 과점한 정유 4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하면 영세 자영 주유소들은 이 가격에 석유 전량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유사들이 이런 식으로 주유소 공급가를 끌어올렸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내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유 4대 법인을 모두 재판에 넘겼고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부서장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4: 한국인 명의로 된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해온 외국인 73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 우즈베키스탄 86명 등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외국인의 56%가량은 유학생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일부는 출국 조치하고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월드컵 소식 알아봅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가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을 물리치고 사상 처음으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특급 골잡이 홀란이 멀티골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전합니다.
10: 월드컵 최다 우승에 빛나는 브라질과 특급 골잡이 홀란을 앞세운 노르웨이의 16강전은 빅매치답게 시작부터 양 팀이 결정적인 기회를 주고받고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노르웨이가 전반 3분 골망을 흔들어 앞서가는 듯했지만 오프사이드 반칙이 확인돼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브라질은 전반 10분 결정적인 페널티킥 기회를 잡았지만 노르웨이 뉴란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팽팽한 영예 접전은 에이스의 활약에서 갈렸습니다. 전반 내내 잠잠하던 노르웨이 공격수 혼란이 후반 34분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장점인 높이를 앞세운 절묘한 헤드로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혼란은 10분 뒤 또 골을 뽑아냈습니다.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올라온 셀데르프의 패스를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득점으로 완성했습니다. 브라질전에서만 두 골을 기록한 혼란은 이번 대회 7골로 아르헨티나의 메시, 프랑스의 음바페와 득점 공동선두에 올랐습니다. 브라질이 경기 종료 직전 네이마르의 페널티킥 골로 추격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결국 2-1 승리를 거두고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월드컵 5회 최다 우승국가 브라질은 혼란을 막지 못해 16강에서 대회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4: SK 하이닉스가 오는 10일 290억 달러, 44조 2천억 원 규모로 미국 예탁증서를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5일 이번 공모가 외국 기업의 첫 주식 매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상장 규모는 알리바바의 2014년 미국 상장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2019년 기업 공개를 모두 뛰어넘습니다. 상장의 목적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칩이라는 세계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을 본격 생산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마이크론이 아카자와 류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히로시마현 공장에서 기공식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공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투자는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재건 노력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던 방탄소년단 BTS 콘서트를 칠레 정부가 기술적 사유로 승인하지 않자 수백 명의 팬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칠레 국립경기장 사용 승인 결정기관인 국립스포츠연구소는 최근 BTS의 콘서트 성격상 360도 무대 설치로 인한 잔디 훼손 가능성과 향후 축구 경기 일정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순수한 기술적 기준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이따금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최대 60mm, 충청권과 남부는 최대 40mm, 제주도에는 5mm의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도 전국 대부분 권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자국 선박 해상 활동 제한을 일주일 만에 모두 풀고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예멘 홍해 해안에선 화물선 한 척이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지난달 29일 안전을 이유로 모든 자국 선박에 대해 해상 활동을 중단시켰던 카타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날 영내에서 벌어진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자국 국민 한 명이 숨진 것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일주일 만에 해상 활동 제한을 모두 풀고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카타르 교통부는 선박들을 향해 해상 규제와 지도를 준수하고 운항에 필요한 모든 안전 장비를 확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쟁으로 중단됐던 이란과 카타르의 해상 무역도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 홍해 해안에선 화물선 한 척이 피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예멘 호데이다에서 남서쪽으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화물선 한 척이 정체가 파악되지 않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 공격을 재개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후티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에서 군사공격에 나서며 영내 긴장을 고조시켜왔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각 3일 오후 친정부군 진지에 기습 공격을 감행해 정부군 14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심각한 공격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4: 무더위에 시달리는 유럽에서 곳곳에 산불까지 발생해 번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구 반대편 남미에서는 전례가 없는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전합니다.
11: 현지 시각 4일 그리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마을 세 곳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강풍을 타고 불길은 거세게 번졌고 소방당국은 날이 밝은 뒤에야 헬기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페르피냥 인근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1,500헥타르가 탔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세계 최대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의 결승선에서 6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주최 측은 경로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산불로 북부 산림지대에 13,000헥타르가 타버렸고 부상자도 9명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남동부 카탈루냐 지역 산불은 주택 7채와 창고 한 동을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기온이 오른 탓에 화재 진압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이 북반구를 강타하는 사이 현재 겨울을 보내고 있는 남반구 아르헨티나는 전례 없는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해안가 지역에 이례적으로 눈이 내리면서 실시간 상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당분간 찬 공기 유입이 이어질 거라며 일부 지역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4: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소셜미디어 X 계정에서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3,3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집계된 사망자보다 388명이 늘어난 것으로 부상자 수는 16,740명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가 점차 확대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신규와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가 84제곱미터형은 8천만 원, 59제곱미터형은 7,750만 원까지 벌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채 등 위험 등급이 낮은 채권도 만기 전에 매도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판매 직원의 권유로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30년 만기 채권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약 17%의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6.5도입니다.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12: Deutschland's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3: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오늘부터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거래를 24시간 내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환시장이 밤에도 쉬지 않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꽉 잡히는 진짜경제 97.3%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로 복귀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친한계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데요. 양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균열과 복잡한 셈법,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화려한 축제를 벌였고요. 이란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 대규모 추모 인파가 모여서 반미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쪽은 불꽃놀이, 다른 한쪽은 반미 구호, 극명하게 엇갈린 두 나라의 풍경, 국제 설레발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결혼식이 요즘 연일 화제죠. 뭐 결혼식 비용만 300억 원이 넘었다고 하고 뭐 뉴욕 도심까지 통제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세계의 결혼식이 따로 없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에 국제설레발 코너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이날만큼은 나는 꼭 챙긴다 하는 기념일 있으신가요? 뭐 결혼기념일이신 분도 있을 테고 생일, 뭐 부모님 생신 아니면 뭐 나만의 특별한 날도 좋습니다. 기념일 챙기려다 터진 우픈 에피소드, 또 평생 기억에 남는 눈물의 이벤트, 혹은 이날 잊었다가 유배갈 뻔했다 하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날은 언제인지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요,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출발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13: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4: 안녕하세요.
13: 네, 월요일이니까 또 질문 하나.
14: 아하,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13: 네. 임선우 씨가 잊지 못할 뭐 나만의 이런 기념일 뭐 뭡니까?
14: 아, 진짜 지금 아내가 집에서 듣고 있거든요. 뭐 아내와 관련된 이벤트들은 당연히 잊지 않고 다 챙기는데 아.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13: 그런지 너무 오래 생각하는 거 아니야?
14: 아, 좀 시간 끌어보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바삐 지내고 있어서 저희 둘 다 네. 정신이 없어. 얼마 전에 저희가 결혼한 지 1000일이었거든요. 근데 둘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한다고 한번 또 이렇게 수줍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3: 한숨을 쉬시네요. 괜히 질문했다.
14: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13: 임선우 씨 댁은 아주 달달한 걸로.
14: 아, 저희는 네, 평안하게 오늘 하루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3: 자, 오늘 증시 어떻습니까?
14: 네, 증시 상황은 이렇게 좀 하하호호 웃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좀 다릅니다. 변동성이 네. 극에 달하는 요즘인데요. 지난 금요일장 8000선을 되찾았던 코스피. 오늘 장 초반만 해도 8300까지 올라가면서 오름세 이어가나 싶다가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파란불 켜고 7900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홀로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변곡점이 될 이슈가 많은데요. 네. 잠시 뒤에 짚어보겠지만 특히나 이제 내일 나올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AI 산업의 발전 속도와 열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면서 투심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하락하고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 소폭 내린 15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여전한지라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13: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7933.87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이번 주 짚어야 할 시장 이슈가 많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4: 네, 모두가 주목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대비 무대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어떤 네. 이슈보다도 이번 주 시장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요. 뉴욕 증시까지 영향을 미칠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AI 인프라 과잉 공급 우려가 최근 투심을 짓눌렀기 때문인데 일단 내일은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네. 좋은 성적표가 예상이 되고 있어
13: 내일이군요.
14: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메모리 픽아웃 우려를 지워버릴 만큼 압도적인 숫자가 나올지에 관심도가 쏠려 있고 또 주 후반에는 하이닉스가 나스닥의 주식예탁증서 ADR 상장에 나섭니다. 벌써부터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주관사 수수료만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13: 어마어마하네요.
14: 예, 그렇습니다. 사측은 전체 발행 주식이 약 2.5%를 공모할 계획인데 최근 시총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번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최대 45조 원에 달할 걸로 추산이 되는 만큼 시장에선 이번 상장이 계획대로만 성사된다면 스페이스X와 아람코에 뒤를 잇는 역대급 공모 기록을 경신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3: 그래요.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당정청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고요?
14: 그렇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반도체 호황 덕분에 올해 세금이 약 40조 원 정도 더 거칠 걸로 보인다고 해요. 이 돈을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데 쓰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뒷받침할 재원이 될 걸로 보이는데 한 목소리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관하는데 프로젝트 규모와 입지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진척상황을 직접 챙기고 나설 만큼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13: 네. 자, 오늘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소식입니다. 외환시장이 이제 24시간 운영을 한다고요?
14: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부터 외환시장에서 원화와 달러를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 시간은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인데요. 주말과 1월 1일만 제외되고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져요. 환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지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이슈입니다.
13: 네.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꽉 잡히는 진짜경제 97.3% 코너에서 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홈플러스가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네요.
14: 네,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인데요. 예. 2주 안에 2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면 법원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 관리 대신 공중분해 후 매각이라는 이 시나리오를 밟게 되는데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은 추가 지원금 2천억 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노조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인수할 거냐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하는 이슈에 서로 미루고 있는 건데 당장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걱정입니다. 예, 알짜 점포는 이미 다 매각이 돼서 경쟁 업체들도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 10여 년 전 이미 시작 단계부터 악명 높은 이 차입 매수 방식이 문제다. 떠넘기기식의 3억 펀드 인수의 구조적 문제가 또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13: 네. 자, 7월 15일이 보니까 초복이더라고요.
14: 예.
13: 이날 또 뭐 이제 삼계탕 많이 드실 텐데 삼계탕 값이 크게 올랐다고요?
14: 네, 요즘 보니까 선뜻 사 먹기 좀 힘들 만큼 가격이 많이 뛰었더라고요.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요.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8,000원을 넘어섰고요. 유명한 곳들은 2만 원이 넘는 곳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닭값이 20%가량 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여기에 찹쌀이나 마늘 같은 부재료라든지 인건비와 임차료 또 공공요금까지 일제히 오르면서인데 뭐 삼계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외식비가 계속해서 오르는 요즘입니다. 삼겹살도 1인분에 평균 2만 원이 훌쩍 넘긴 지 오랜데 지난달을 기준으로 보면요. 음식 서비스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3: 그러게요. 자, 다른 생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민원 관련해서 처리 기간이 길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처리 방식이 좀 달라집니까?
14: 그렇습니다. 이달부터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처럼 분쟁이 크지 않은 민원은 보험협회가 맡고 보험금 분쟁이나 약관 관련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나눕니다. 민원을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험 민원이 금융 민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는데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56일을 넘기면서 불만이 적지 않았어요. 이번 결정으로 이 기간 단축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3: 네. 요즘은 정말 이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14: 그렇죠.
13: 주의하셔야 할 소식입니다. 카드 정보를 노린 피싱 피해 발생하고 있다고요?
14: 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제 결제 화면처럼 꾸민 피싱 페이지로 카드 정보를 비롯한 개인 정보를 빼가는 사례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그마치 5천 건이 넘는데 정상적인 결제 창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카드 비밀번호 네 자리를 모두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13: 그렇죠.
14: 꼭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또 혹시라도 이런 정보를 적어라 하는 화면이 나오면 의심을 해보셔야겠고 또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하면 즉시 카드사에 정지 신청을 하고 비밀번호부터 바꾸셔야 하고요.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13: 네. 자, 오늘부터 이제 휴대전화 개통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고 하는데 짧게 짚어주시죠.
14: 네,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한층 더 깐깐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대면, 비대면 채널에 다중 인증 절차가 새롭게 도입이 되는데 안면 인증이나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증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인증이 본인 확인 수단으로 손쉽게 활용이 되는 만큼 대포폰이라든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하네요.
13: 네,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4: 고맙습니다.
13: 자, 오늘 7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날만큼은 꼭 챙긴다 하는 기념일 혹은 절대 잊지 못할 날은 언제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6127님께서 2020년 5월 7일 어머니 유방암 완치된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 어버이날이었는데 빵집에 가서 생크림 케이크 사서 엄마랑 촛불 불었던 기억을 잊을 수 없네요 하셨고요. 8041님 현재 아들 셋 아빠입니다. 연애 때부터 아내에게 지금까지 비오는 수요일은 빨간 장미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챙기도록 할게요. 슬기야 사랑해 하셨습니다. 야, 임선우 씨도 결혼 천일 챙기듯이 또 한 분 여기 계시네. 예, 아, 대단하십니다. 2088님, 저는 7월 7일 기억합니다. 94년 논산훈련.

0: 7월 7일 입대해서 내무반 2층 스레트 지붕에 70명씩 생활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아, 저도 93년 7월 1일에 입대했었는데 1년 정도 늦게 입대하셨군요. 2267님, 초등생 손녀 생일 챙기지 않으면 1년이 괴롭습니다. 그렇죠. 네, 할머님의 또 문자 하셨고요. 6225님, 제 생일은 안 챙겨도 복날은 꼭 챙깁니다. 삼복 중에 하루는 꼭 백숙이든 삼계탕이든 치킨을 먹어야 하는 징크스가 있어요. 7월 15일 축복이 기다려지시는 분이겠네요. 5944님, 아내의 생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야만 훗날이 평안해질 테니까요. 아내도 제 생일은 꼭 챙겨주니까요. 하고 여러분께서 또 여러분만의 기념일을 알려오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1: 장마철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비가 강하게 내렸다가 잠시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도로 상황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와 하천 주변 도로는 가급적 우회하시고 기상 상황과 교통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송내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장수나들목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마성나들목 진입램프 2차로와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월급분기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도 먼저 서창분기점에서 월급분기점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강원권 동둔내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입니다. 그 밖에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대소나들목 진출램프에서 있었던 사고는 여전히 1차로를 막고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2: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0: 사랑하는 우리님들과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진짜경제 97.3% 고란경제전문기자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0: 아, 오늘부터 이제 원달러 외환시장이 24시간 거래를 합니다. 뭐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겁니까?
5: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0: 그렇게 답할 줄 알았어요.
5: 예, 그게 제일 달라지는 거고요.
6: 진짜 그게 맞으니까요. 네.
5: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 투자하시거나 네. 이러시는 분들은 밤에 미국 주식 거래할 때 사실은 임의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요 정도 환율에 그 전환해 줄게 해서 네. 환전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 실제 환율로 다시 조정하는 이런 네.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실시간 환율로 이제 환전이 되니까요. 그 점은 뭐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24시간이라고 하니까 이게 365일 내내 계속 환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고 네. 일요일 하루는 쉽니다.
0: 아.
5: 24시간 다 하다가 일요일 예. 하루는 쉰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제 뭐 서울 외환 거래소가 거의 쉬지 않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24시간 뭐 하고 싶을 때 환전한다. 실시간 환율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0: 네. 고란 기자께서는 뭐가 어떤 점이
6: 정확히
0: 가장
6: 특히 일요일은 아니고 주말에 쉬는 거고요. 네.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거래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거의 24시간이죠. 근데 요즘은 그 해외 뭐 예를 들면 CME 선물 거래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아예 그냥 일요일 날 딱 2시간, 1시간만 쉬고 그냥 24시간 다 열어버리고
0: 어.
6: 이 정도로 이제는 앞으로는 그냥 지금은 우리가 24시간이라고 하지만 주 5일인 거고 앞으로 이제 다 연다는 거거든요.
0: 네.
6: 어쨌든 외환시장에서 그냥 24시간 거래 체제로 바뀐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그간 우리 시장이 문을 닫았을 때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역외 NDF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
0: 네.
6: 여기에서 가격 변동이 많이 있었거든요.
0: 아.
6: 이른바 이제 효과가 낮고 역외한 선물은 사실 원화를 그냥 원화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에 베팅을 하는 거지 실제로 원화를 사고 파는 건 아니거든요.
0: 네. 현물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건 아니란
6: 네.
0: 말씀인 거죠.
6: 그러다 보니까 투기 세력이 사실 많이 붙어 있는 거고 그때 문제가 이 투기 세력이 바꿔놓은 그 가격을 우리 서울 시장이 오픈하면 그대로 반영을 해요.
0: 네.
6: 그러면서 여기 갑자기 가격이 확 뛰거나 확 떨어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안 생기게 되는 거니까 원화환율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왜 진작에 24시간 거래를 하지 지금에 와서 이제

0: 24시간 거래를 시작하는 겁니까?
1: 사실은 우리가 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이 환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좀 해왔습니다. 갑자기 달러 자산이 확 빠져나가거나 뭐 이랬을 경우를 우려를 하거든요. 그 일종의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철저하게 외환시장을 통제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밤 사이에 미국이나 아까 이제 뭐 그 NDF도 얘기했지만 이런 데서 무슨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시간대에 뭔가가 일어날 걸 우려해서 시간도 우리 시간에 맞춰서 거래를 하도록 만들어놨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아예 우리나라 은행만 처음에는 외환을 취급하도록 했었었고요. 그리고 외국계 금융사들도 우리나라에 지점이 있어야만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규제도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시간적인 규제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좀 튼튼해지고 외환 보유고도 늘어나고 원화의 국제화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금융사 중에 은행만 하던 걸 증권사에도 열어줬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지점 있는 외국계만 하던 거를 정부한테 승인만 받으면 지점이 없더라도 하게 열어주고
0: 네.
1: 그다음에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그걸 이번에 24시간으로 다시 열면서
0: 네.
1: 이제는 우리가 경제 체력이 좀 되고 외환 보유고도 좀 튼튼하니까 이 정도 해도 견딜 수 있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증권시장하고도 조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MSCI 선진국 지수라고 하는 거 이번에 와치리스트에도 못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사실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외환시장의 자유도를 좀 높여라.
0: 그러니까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1: 개방성을 좀 높여라 이런 게 있어서 순차적인 과정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뭐 하나를 열어 제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0: 오늘 아침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이제 원화 국제화의 첫 걸음이다 이번 조치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원화 국제화라는 게 뭐 어떤 의미예요?
2: 그 옛날에는 이제 우리 원화는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일종의 내수용 통화였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나 동남아 여행 갔더니 원화 받은 데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0: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원화로 또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2: 왜냐면 거기는 이제 한국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뭐 그런 특수한 경우를 빼면은 사실 원화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만 쓰이죠. 뭐 비교되는 게 사실 달러는 어디 전 세계 어딜 가나 달러를 내놓으면 땡큐 하잖아요.
0: 그렇죠.
2: 결국 국제 통화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국제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자면 국적에 상관없이 이제 아무나 거래할 수 있는 돈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발 더 나아가면 무역 대금 결제할 때 원화가 국제화가 되면 우리 서로 이제 달러 안 쓰는 나라들끼리도 달러로 결제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달러는 그 기축 통화인데다가 국제화 통화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국과 빈번하게 거래하는 만약에 어떤 저기 예를 들면 동남아의 어떤 업체다라고 하면은 달러로 바꾸는 게 아니라 원화가 국제화가 되면 그냥 원화로 해가지고 결제 대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기축통화 지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국제화에 성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야 원화가 뭔가 우리가 위기 상황에 좀 쟁여두면 괜찮은 돈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아마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를 비축할 때 달러 얼마, 엔화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유로 얼마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약간 호플리 희망하면 우리나라 원화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0: 안전자산.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구윤철 부총리가 원화 국제화의 첫 걸음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많이 갔을 때고요. 지금은 첫 걸음을 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일단 그 이제 네. 걸음마를 시작한
2: 네.
0: 단계.
1: 그렇습니다. 이제 보조기 다 떼고 그거는 이제 보조기 하에 뭐 이렇게 지팡이도 짚고 뭐 이러면서 걷고 있던 것 중에
0: 네.
1: 그런 것들을 다 떼고 이제 걸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우리가 정말 그 원유나 뭐 이런 것들처럼 절대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0: 네.
1: 사실은 상대국에게 앞으로는 달러 하지 말고 우리 원화로 거래합시다. 계속 너 이거 사갈 거잖아. 그럼 귀찮게 왜 달러로 자꾸 환전하면서 우리가 수수료 물고 이래. 변동성도 있는데
0: 네.
1: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희망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나 뭐 이런 데에서 혹시나 계속해서 이런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서 우리하고 많이 거래하는 나라들은 거래 일부는 원화로 합시다. 우리도 어차피 달러로 받아서 원화로 바꿔서 직원들 월급 주고 뭐 해야 되는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도 기본적으로 원화로 써야 되는 수요는 원화로 받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 원화가 국제적으로 쓰이고 뭐 나가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원화 사용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 뭐 이제 hopefully. 네. 네.
0: 네. 그래서 그런 미래를 이제 바라볼 그렇죠. 수 있다는.
2: 페트로 그렇죠. 달러가 아니고요. 네. 메모리 원 뭐 이렇게 쓰면 좋겠다.
0: 아, 생각만 해도 기분은 좋네요. 네.
1: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0: 네. 그렇습니까?
1: 네. 네. 그럼요. 이 페트로 달러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네.
0: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김치형 큐레이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환 거래가 중단됐던 시간에 네. 만약 뭐 큰 악재가 발생하면 이제 환율이 다음 날 아침에 한꺼번에 막 이렇게 널뛰는 그런 현상은 이제 앞으로는 좀 줄어들까요?
1: 예,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NDF 환율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실제 원화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날 어떻게 될지를 베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위아래로. 네. 근데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도 뭐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라고 그 우리가 승부를 이렇게 내기 걸 때 네. 경기 시작 전에 내기 걸지 뭐 중간까지 했는데 2대 3 결과 다 나온 다음에 베팅하지 그쵸.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시간으로 환율이 거래되면서 계속 거래가 보여지면 이 사람들이 베팅할 이유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NDF 쪽에서의 거래가 좀 줄어들 거다라는 희망. 그리고 사실은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선물한 거래 원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거래를 차라리 우리가 24시간 열어놨으니까 서울에 들어와서 해라라고 하면 통제도 좀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뭐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갑자기 경제지표가 확 안 좋아지거나 악재성 뭐가 우리가 자는 동안에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반영은 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 워낙 거래가 적은 시간대니까 확 튀었다가 확 줄어드는 현상은 그 시간대에 발생하는 거고 지금처럼 외환시장이 딱 열리는 순간에 갑자기 NDF 환율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거나 이거는 확실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2: 실제로 보니까 앞서서 24시간 우리 거래하기 전에 24년 7월에 새벽 그러니까 마감 시간 새벽 2시로 연장했거든요. 네. 그 직후에 1년간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이 마감 연장 전에는 9시부터 9시 15분 그러니까 문을 열자마자 서울 외환시장이 환율 변동성이 하루에 가장 컸대요. 아. 그런데 새벽 2시로 연장한 이후에 이 초기 변동성이 40% 이상 줄었다라고 합니다.
0: 그렇습니까?
2: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새벽 2시가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가 주요 지표 많이 나오고요. 뉴욕 증시 개장하고 막 그런 즈음이거든요.
0: 우리랑은 또 낮밤이 반대인 네, 맞아요. 지역이 네네. 있으니까요.
2: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이미 새벽 2시 정규장이 문을 열었을 때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침에 9시에 문을 딱 열었을 때는 그전에는 이전에 끝났을 때는 변동성을 반영을 못했는데 2시까지 그 변동성을 다 반영하고 아침장을 여니까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났고 그럼 24시간 연장하면 변동성은 더 줄어들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변동성이 네. 줄어드는 겁니까? 24시간 열렸으면.
2: 근데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그러면 환율이 다시 원화 환율이 강세로 갈 거냐? 이건 아니에요.
1: 그거하고 다른 얘기.
2: 그거하고 다른 얘기죠.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아래 위 진폭이 줄어든다는 거지. 아.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24시간 열어둔다라고 해서 원화 약세 기조를 되돌릴 수 있다? 요거는 네, 조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0: 그 말씀은 지금 이제 뭐 1,500원대 계속 네. 머물고 있는 이 고환율 상황을 완화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1: 맞습니다.
0: 말씀인 거죠.
1: 그 환율의 가격 레벨은 이 거래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거래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인위적으로 뭔가 가격 변동이 나타나는 걸 줄이기 위한 거지 사실은 지금 1,500원 레벨이 24시간 개방했다고 뭐 1,400원으로 내려가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달러와 원화에 대한 수요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력의 문제고 경제력은 지금 문제없다. 수출 잘 되고 있고 뭐 이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약간 수급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달러와 원화의 수요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1,500원대에 있는 거의 고착화되고 있는 이 환율 상황이 뭐 거래 시간 연장한다고 쉽사리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근데 네. 다만 또 기대하고 있는 거 아까 역외한 선물 시장 NDF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투기 세력이 붙어가지고 가격을 조금 이상한 가격을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서울 외환 시장이 문을 열었을 때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왜곡된 방향으로 투자자들 그 약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게 있긴 하지만 기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0: 그 NDF 하는데 네. NDF 시장이 뭔지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게 앞서 이제 뭐 정확한 용어는 역외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을 저희가 NDF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0: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해도
2: 어렵죠.
0: 역외 차액
2: 쉬워요.
0: 결제 선물한.
2: 넌 넌 딜리버러블 포워드.
0: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들리네요.
2: 아, 제가 아주 코리안식으로 발음해 드린 건데 non-deliverable forward.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딜리버러블 하지 않다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이게 규제된 시장에서 한국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은 원화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른바 해지를 해야 될 수요가 생기거든요.
0: 네.
1: 그렇다 보니까 거래는 안 되고 위험성은 해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외에 뭐 뉴욕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등에서 일종의 선물한 시장을 장외해서 만든 걸 저희가 NDF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내가 원화를 갖고 있는데 원화 가격이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내리는 데에 베팅을 하는 거고 내려갈 것 같으면 올라가는 데에 베팅을 해서 이 가격 해지 위험성을 해지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이 시장의 변동폭이 커지니까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레버리지 ETF도 지금 막 위아래로 엄청 움직이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거기에서 야 원화는 저기 한국은 조금 경제가 약해서 여차하면 확 튀어. 그리고 이걸로 확 튀게 만들면 저쪽 시장도 약간 웹도둑 현상으로 만들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좀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근데 왜 우리 정부에서 이 NDF 거래를 국내로 끌어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2: 이게 NDF 거래가요. 자,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 거래소처럼 뭐 허가를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화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싱가포르, 런던에서 자기들끼리 만든 시장이에요.
0: 예.
2: 그러니까 자, 원화 팔고 싶은 사람 잘 모여봐. 그러니까 원화가 없는데 나는 팔고 싶은 포지션을 원하는 사람 모여. 원화가 없지만 사고 싶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여. 해가지고 실제로 원화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넌 딜리버러블. 원화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이에 차익을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오를 거라고 베팅한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올랐으면 떨어질 거라고 베팅한 사람한테서 그 돈을 차익을 이제 받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0: 네.
2: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국 정부가 뭘 허용해 주거나 아니면 한국 정부의 어떤 규제 방침에 따라서 시장이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거든요.
0: 네.
2: 그러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24시간 열어줄 테니까 그런 약간 변칙적인 시장에서 하지 말고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공인한 원화 공인시장에서 거래해라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안정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물한 시장을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24시간 거래를 통해서 정식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올해 그 MSCI 선진국지수 네. 편입에 좀 상당한 기대를 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24시간 이제 외환거래 시장이 열리면서 뭐 또 다음에 도전할 네. 때 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건가요?
1: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계속돼서 지적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해소를 해줬으니까요. 다음번에 이제 또 와치리스트에 도전을 할 텐데 그때는 그들이 원했던 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이제 해소가 됐고 기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0: MSCI 들어가면 뭐가 좋은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2: 일단은 이제 신흥지수에서 선진지수로 되니까 선진지수를 추적하는 자금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우리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흥지수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선진지수로 가면 굉장히 비중이 작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주파나 두드려보면 실제로 들어오는 자금 별로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선진지수 편입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말라라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데 기대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신흥시장을 추종하는 자금의 성격과 선진시장을 추종한 자금의 성격이 달라요. 신흥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약간 공격적인 자금들. 왜냐하면 성장률이 크다 보니까 뭐 네. 큰 폭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선진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선진시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시장이 좀 성장할 거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시장을 추종하는 자금들은 연기금이나 좀 장기간 투자하는 자금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자금들은 한번 들어왔다가 쉽사리 왔다 갔다 빠져나가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우리 자본시장을 키우고 나갈 동반자 느낌의 자금으로 성격이 바뀌는 거니까 훨씬 더 우리 안정 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0: 네. 자, 내일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네. 발표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1: 잠정 실적이라 그래서 월 초에 발표하고 월 말에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시장의 예상은 지금 영업이익이 85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좀 많이 보는 데는 90조 원까지도 나올 거다.
0: 네.
1: 근데 이제 이게 얼마 전에 그 성과급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노조가 합의를 하고 나면 성과급 지급할 것을 실제로 올린 영업이익에서 이른바 충당금이라 그래서 빼고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분기당 100조 원이 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보고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씩 높아지는 상황도 지금 보이고 있어서 내일 충당금 제외하고 만약에 90조 원 이상이 나오면 서프라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상대로 85조 원이나 84조 원대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나오면 시장은 좀 실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뭐 이달 말에 SK하이닉스 실적도 발표되는데 SK하이닉스도 64조 원대가 나올 걸로 보는데 전분기가 37조 원이었으니까 네. 뭐

0: 주가가 그래서 어닉 서프라이즈래가 놀라서 주가가 오를까? 이것도 살짝 의심스러워요.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오히려 진짜 저 확정 실적 발표 때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벌 거야. 이게 네. 마이크론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마이크론 주가가 오른 거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도 중요하지만 7월 하순 들어가면 이제 빅테크들 실적이 있거든요. 네. 빅테크들이 우리 앞으로 계속 투자할 거야. 이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반응할 수 있겠죠.
1: 줄줄이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네요. 7월 달에.
0: 그렇습니다.
1: 그 10일에는 또 네. 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한다면서요.
2: 그쵸.
1: 이 이슈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2: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미국으로 가서 마이크론하고 딱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마이크론처럼 조금 더 밸류를 더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고요. 그러면 똑같은 주식인데 여기서 이만큼 받으면 한국 주식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좀 좋은 이슈로 보고는 있는데
1: 조달 액수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2: 4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네. 40조 원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한국 시장으로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면 원화 환율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지금 좀 보고 있고요. 그게 어디에 투자되느냐도 관심이고 그래서 나쁜 이슈는 아니고 좋은 이슈인데 다만 시장의 반응이 어떨 거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삼성전자도 원래 실적 발표하는 날은 주가가 좀 내리는 날 이렇게 많이들 인식하고 오히려.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 도리어 10일 날 SK 하이닉스도 좋아지겠지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는 오르고 삼성전자는 빠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시장 반응은 그때그때 좀 달라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드네요.
1: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뭐 일단은 다들 기대하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만큼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하고 있어서 좋은데 일각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클 버리가 그런데 야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사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하는 것도 투자금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1: 네.
0: 버블의 꼭지다.
1: 무시무시한 말을 했더라고.
0: 라고 하는.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죠.
1: 네. 자,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영 경제뉴스 크리에이터 고란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저희 오늘 2부에서는요. 여의도 현미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또 조윤주, 이용주 두 외신캐스터와 또 국제설레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예진 변호사와 또 진실과 사건의 진실과 법리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1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동작이나 행동 또는 몸가짐 같은 것을 가리켜서 행동거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자어 표현인데요. 여기서 거지는 들것자에 그칠 지자를 쓰는 것으로 몸을 움직여 하는 모든 짓을 뜻하고 행동거지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의 행동거지가 수상하니 잘 지켜보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 테니 지금부터 행동거지를 조심해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지는 거지라고 첫 음절의 모음을 길게 발음하지만 행동거지에서는 길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행동거지라고 짧게 발음합니다. 이는 우리말 표준어 규정에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고유어 표현에 틀거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듬직하고 위험이 있는 겉모양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점잖고 틀거지가 있어 보이는 진중한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0: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1: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2: KBS 58분 날씨.
3: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더 길게 이어질 텐데요. 비가 종일 내리진 않고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장마의 영향권 아래 당분간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영남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부 내륙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그 밖의 지역도 31도 안팎으로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춘천과 강릉 29도, 대전 30도, 광주 31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높은 습도에 밤에도 열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 오늘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4.6mm입니다. 조한일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과 독일이 경쟁 중인 캐나다 해군 차기 잠수함 12척 도입 사업의 승자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발표된다고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 앤드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HD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법인과 그 임직원을 미국 이란전쟁을 빌미로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무부가 한국인 명의로 된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일을 해온 외국인 라이더 734명과 이들에게 타인의 명의를 제공해주고 불법 고용한 영업점주 16명을 적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주 만에 국민의힘을 다시 앞질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7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는데요. 여론 흐름이 바뀐 배경은 무엇인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그냥 축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메시지와 이란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맞물린 건데요. 불꽃놀이와 반미 구호가 동시에 펼쳐진 지구촌 풍경 국제설레 발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이번엔 경찰이 도마 위에 올랐네요. 수사팀이 피의자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흘렸고 이후 핵심 증거까지 사라진 건데요. 그 전말 우리 동네 수사반장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주 만에 반등했네요.
4: 네, 리얼미터가 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7% 그리고 부정평가는 49.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이 긍정평가는 0.5%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0.3%포인트 내린 겁니다.
2: 네.
4: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7주 동안 이어지던 이 하락 흐름이 일단 멈춘 모양새인데요. 또 정당 이 지지도도 함께 보면 민주당은 43%, 국민의힘은 40.3%였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3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인데요. 민주당은 3주 연속 이 지지율이 상승했고요.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4주 만에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을 좀 앞섰습니다.
2: 네.
4: 리얼미터는 이 정부 여당 지지율이 소폭 반등한 배경으로 이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부산과 울산, 경남 그리고 서울, 호남권에서 이 긍정평가가 좀 올랐는데요. 다만 이 체감 경기 악재가 여전히 좀 남아있어서 반등폭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2: 네, 이번 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5: 네, 일단 이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영향을 끼쳤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겠고. 근데 또 이게 지역별로 이번에도 호응이나 불호가 엇갈렸듯이 좀 부담이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 전남 쪽이 이번에 좀 승자다 이렇게 굳이 얘기하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원래 그 지역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2: 네.
5: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것에 그 이상으로 오히려 뭐 소외감을 느끼는 어떤 전북이라든지 또 TK 등 영남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이 지지율을 전국적으로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었던 거는 두 가지 차원에서 긍정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균형 발전이거든요.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또 폭등한다. 이런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지역 균형 발전이 되는 게 수도권 사람들에게도 유리하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역별 조사에서는 또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 상승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이 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적극적 산업 정책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노 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발언에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어떤 한국 사회의 배경이라든지 구조 그러니까 시장이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정치의 힘은 떨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업하고 정부가 같이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모처럼 만에 나온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각에서는 박정희 정부 이래 이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었는가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점에서 이제 뭐 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좀 그래도 큰일이다. 큰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잘 진척이 되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많이들 거론이 되고 있지만 용지 문제, 용수 문제,
3: 전력 문제.
5: 전력 그리고 인재를 어떻게 유치할 거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 자,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7주 만에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대표 선거일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오늘 이제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4: 네, 김민석 전 총리의 뭐 당권 출마는 사실상 뭐 기정사실이었고요. 사실 관심을 가장 모았던 게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메시지로 이 출마 선언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김정 총리 오늘 오전에 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 광주 네. 이 전일 빌딩에서 민주당 대표의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전일 빌딩은 이 5.18 당시에 이 계엄군 헬기 사격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인데요. 이곳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것은 호남 민심을 먼저 좀 붙잡겠다 이런 의미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날 김 전 총리의 출마 메시지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게 이 정청래 전 대표를 좀 저격하는 듯한 대목이었는데요.
2: 뭐라고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4: 예, 김 전 총리는 대통령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 네. 자기 정치

0: 자체가 당정 협력을 흔드는 이 혼선에 빠뜨렸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김 전 총리 잠시 뒤인 오후 2시경에는 국회 소통관을 찾아서 다시 기자회견을 엽니다. 광주에서는 당의 변화 필요성을 좀 강조하고 서울에서는 이 집권 여당 대표 후보로서 국정운영의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해집니다.
1: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당대표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겠네요.
2: 네. 물론 얼마 전에 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열은 안 된다. 이런 거는 지금 아무도 부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새로운 불씨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게 분열은 안 되는데 저쪽에서 분열시켰어요 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1: 나는 안 했는데.
2: 그렇죠. 네. 예, 이거는 또 아직까지 전당대회 기간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빌미가 나올 것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결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런 대결은 정치에서 대결은 숙명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대결이 어떤 대결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인데 김인석 전 총리의 경우에도 알 수 있듯이 일단 호남 지역이 경선운동의 1번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던 대규모 이 메가 프로젝트 이것이 또 호남 지역에 또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뭐 전북 도지사 이원택 도지사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는데 또 정청래 대표가 이 지사의 취임식에 또 참석을 해서 어느 정도 거들어주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물론 전라북도에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네. 이게 자칫하면 지역 대 지역의 대결 그러니까 전남 대 전북의 갈라치기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겠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대결할 수 있는 사안에서 먼저 약간 선수를 치듯이 대결을 본인들이 하지만 그 대결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은 너무 지나치게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대신 싸우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고 거꾸로 정치권의 대결이었던 것이 지역민 간의 대결 이런 쪽으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이런 점들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정청래 전 대표하고 또 그 송영길 의원은 언제 출마 선언합니까?
0: 일단 두 사람 모두 출마 자체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인데요. 오기 전에 제가 양측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두 사람 모두 아직 공식적인 선언 시점을 확정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1: 그래요.
0: 예, 다만 정청래 전 대표 측은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1: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뭐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아닙니까?
0: 예, 그 부분은 절대로 기자들한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예, 그걸 보면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게 맞아 보이는데요. 여권에서는 또 이번 주 후반이나 아니면 7월 10일 전후로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시점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마를 선언한다면 김민석 전 총리와는 좀 차별화된 메시지를 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전 대표 최근 강조하고 있는 이 당원 1인 1표제 그리고 이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같은 좀 선명한 개혁 의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당심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송영길 의원도 등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르면 뭐 이번 주 중에 출마 선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송 의원 최근에 이 정 전 대표의 연임론을 계속 견제하면서 또 청년이나 이 미래 산업 관련해서는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나아가서 이 경험 있는 확장형 대표 이 이미지를 좀 내세우고 있는데요. 다만 좀 취재를 해보면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이 김민석 전 총리와 사석에서 굉장히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1: 네.
0: 또 여권 일각에서는 이 입각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 출마하더라도 완주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예측 은 이게 계속 되어 왔습니다만은 김민석 송영길은 사실상 한 팀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2: 일단 공통
1: 두 분이 기분 나빠하려나?
2: 한 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도 독자 출마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얘기하면 특히 송영길 의원이 더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양쪽에 공통 분모는 있다. 그러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불편한 일이다. 이렇게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네.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송영길 의원으로서 본인이 독자 출마할 건지 말 건지 너무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중도에 하차하면 대단히 안 좋은 게 민주당 경선이 순회 경식으로 치러집니다.
1: 네.
2: 이 지역에서 투표하고 저 지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치러지는데 중간에 하차를 하거나 단일화를 해버리면 자신이 얻었던 표가 폭파돼 버리는 거거든요. 아,
1: 네. 의미가 그, 없는 표가 그렇죠. 되는 버리는군요.
2: 예를 들어서 그 후보가 사퇴하면 뭐 선호 투표를 도입을 해서 2순위를 찍은 그 후보에게 표가 이전된다. 이런 룰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갈 거 아니면 출마를 안 하는 게 낫겠고요. 근데 송영길 의원으로서 고민을 너무 깊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자신이 표를 갈라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반사이득을 볼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은 또 거기서 단일화를 한다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또 경선 도중에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구도를 2대1로 만들면 정청래 대표 쪽이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 송영길 의원이 출마했을 때 아, 내 편 들어줄 거야라고 마냥 그냥 반길 거냐. 이거는 또 아닌 것이 자칫하다가 잘못하면 네. 뭐 이거 선거라는 걸 알 수 없잖아요. 만약에 결선 투표를 진출하는 게 송영길 의원일 경우에는 이게 낭패를 볼 수 있다.
1: 모르는 거니까.
2: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표단속을 강하게 또 김 전 총리 쪽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벌써부터 정치권에 이런 얘기가 들려오던데 한 번에 끝내자. 이게 일종의 슬로건이 될 거다. 결선 투표 없이 한 번에 김민석 전 총리를 50% 이상의 득표율로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절대 강자가 있는 선거가 아닌 이상은 보통은 3명이 붙으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또 투표하기 귀찮으니까 1차에 끝내야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또 통용이 될 것인지 예,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하겠고 송영길 의원 또 송 의원대로 페이스 메이커에 만족하려고 출마한 건 아닐 것이다. 가능하면은 자신이 결선 투표에 진출하는 게 좋다고 당연히 생각을 할 겁니다.
1: 네. 어쨌건 대표 출마 선언 선점은 이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했네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리위원회가 열리죠. 뭐 줄징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0: 네. 잠시 뒤에 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여의도 이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엽니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윤리회의인데요.
1: 네.
0: 지방선거 전후로 접수된 이 징계 요청 안건들을 좀 들여다보는 자리입니다.
1: 많아요?
0: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예비 징계자 리스트가 이미 돌고 있는데요. 친윤계나 당 지도부 일부 의원들이 이 저격 메시지를 통해서 이 명단을 공개한 상태입니다. 지방선거 전후로 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일부 일정에 뭐 동행했던 진종호 그리고 배현진 박정훈 의원이나 아니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이 장동혁 지도부를 좀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김재섭 의원 등이 징계 가능성 김재섭 의원 등의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오늘 화제를 모은 게 조경태 의원도 이번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1: 것입니까? 예, 오른 내일 모레 나오시는데.
0: 예, 공교롭게도 조 의원이 이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을 할 당시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박덕흠 후보를 낙선시켜 달라. 예,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 징계 요청서가 최근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조경태 의원에게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1: 네.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0: 당시에 제가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한 사실이 맞느냐. 예, 경선 후에 박덕흠 의원의 이 낙선을 좀 종용한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주당 의원들과 이 통화를 했는지 여부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박덕흠 의원의 내란 옹호 논란 그리고 이런 인사가 국회 부의장으로 적절했는지가 이번 논란의 본질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수요일에 당내 이 징계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의 입장을 좀 소상히 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 그렇군요.
0: 예. 물론 오늘 이 징계 요청서 분량이 좀 상당해서 오늘 바로 이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징계 수위를 확정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오늘 이 최고위원 회의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도 이 징계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다만 향후에 이 실제로 현역 의원들에게 좀 고강도 징계가 내려질 경우에는 파장이 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보니까 대부분 징계 거론이 되는 의원들이 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네요.
2: 네, 대안과 미래 아니면 친한계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비당권파, 비주류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겠죠.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라는 기구는 독립기구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할 때 보면 알겠지만 당 지도부하고 결국 행보를 같이 해왔거든요.
1: 네.
2: 그러면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윤리위의 결정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윤리위 결정에 따라서 당 내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결정이 날 텐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 윤리위를 거쳐서 제명을 하거나 징계를 하는 사람의 수가 늘고 그 사람들이 당에서 무력화가 된다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사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당권을 상수할 수 있지만 사수할 수 있더라도 당이 쪼개질 위험도 같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 뭐 반비례하는 것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로 이게 균형선을 맞출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게 친한계 같은 경우는 친한계도 이제 비주류의 다른 계하고 상당히 가깝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사태도 가능해요. 친한계로 국한이 되면 다른 쪽에서는 나는 살아남았다, 다행이다라고 조금 신경을 끄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전선이 커질수록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내 반감은 커질 것이고 저는 결정적으로 소장파 의원이라고 불리우죠. 김용태, 김재섭 의원, 우재준 최고위원 이런 쪽에 대한 징계가 감행될 경우에 당 안팎의 반발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는 분당 사태까지도 가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장 대표의 선택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는 봉합해가지고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봐야 될 승부 지금 바로 앞당겨서 볼 것인지 이 또 판단을 또 장 대표가 내려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가족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두고도 또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요.
0: 네. 사실 이 장 대표 가족상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이 출입 기자단한테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이 실제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 관련 보도는 좀 최대한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이 주말간에 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이 조문 사실 그리고 이를 겨냥한 이 장 대표 측과 이 한동훈 측 인사들의 공개 설전이 좀 일면서 예,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1: 네.
0: 일단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장 대표 측 입장을 들어보면 한 의원이 별도의 사전 연락 없이 빈소를 좀 찾았다고 합니다.
1: 예.
0: 예, 이를 두고 이 장대표와 측근들이 이 한 의원이 사실상 이 장대표를 배려하지 않은 거다. 정치권이 이 장면을 어떻게 소비할지도 알고도 빈소를 찾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들어보면 장대표도 이 불만을 넘어서 거의 격노했다. 이런 후문도 들리는데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국민의힘 대변인단에서도 유족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좀 뻔히 알면서도 불쑥 이 한 의원이 나타났다. 이거는 남은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감성팔이 정치다. 이런 좀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 예.
0: 반면 이 친한계 쪽은 이 조문의 의미를 왜곡하는 거는 오히려 이 국민의힘 당권파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의원이 이 주한 미 대사관의 이 부산 행사 축사 일정도 취소하고 상경한 건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과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제가 한 의원 측에도 입장 물어봤더니 오히려 이 장 대표나 언론에 이 조문 사실을 미리 공지했으면 그걸 두고 쇼라고 비판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 이것도 일리가 있네요.
0: 예, 정치권에서는 또 이번 논란이 장 대표와 한 의원 측 사이의 앙금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선 이 징계 논란과 맞물려서 이 야권 내 이 개파 갈등이 더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1: 한동훈 의원이 빈소 찾은 게 또 기사화가 네. 됐더라고요.
2: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으로 악연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양쪽 간의 어떤 뭐 집안 간의 원수지간이라거나 뭐 다른 두 사람 말고 다른 식구들하고 나쁜 일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조문을 갔을 때도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해서 같은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고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정치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예. 특별히 해석할 만한 거 없는 거고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인들도 사람이구나. 저기도 정치권도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화였는데 근데 이렇게 또 끝나자마자 다시 또 조문 자체의 논쟁이 불거지는 거 이것을 보면서 또 한국 정치의 각박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여의도 현미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Ladies and gentlemen.
5: 다 같이 살자 국제 설레발
1: 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조윤주, 이용주 두 분 외식게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두 분 입은 그 조끼 색깔이 네. 마치 미국 건국 250주년 불꽃놀이를 보는 듯이 그냥 스튜디오 안이 환해지면서.
5: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6: 네. 너무 눈부셔서 지금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1: 제가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 7월 4일이 미국 250번째 이제 독립기념일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여서
5: 그렇죠.
1: 뭐 전역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6: 아, 요게요. 그 4th of July라고 해서 7월 4일이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미국의 이제 생일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였고요. 자, 따지자면요. 1776년 7월 4일 날 이 북미의 영국 식민지였던 이 미국이 그 당시에도 주가 있었습니다. 13개의 주가 있었는데 그 대표들이 아, 이제 더 이상 영국 이제 세금도 너무 많이 떼는 것 같고 우리끼리 살자 해 가지고 이제 영국이랑 전쟁을 시작하면서 독립 선언서를 채택을 한 게 이제 7월 4일이었고요. 네. 그 뒤로 이제 영국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행사가 이제 열렸으니까 뭐라도 이제 미국에서 뭐 큰 행사 해야 될 거잖아요. 셀레브레이션. 예, 네. 생일 잔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이 잔디 광장에서 뭐 미국에 바치는 헌사라는 이 행사가 크게 열렸습니다.
1: 거기를 내셔널 몰이라고 부르는군요.
6: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저는 그냥 잔디밭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행사가 진행이 이제 되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 폭염이 왔습니다.
1: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너무너무 더운가 보더라고요. 네. 유럽도 그렇고.
5: 네. 유럽은 지금 산불까지 나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6: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는 네. 다 더운 것 같아요.
1: 우리도 이제 점점 이거 장마 지나고 나면 또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죠. 네.
6: 예. 그런데 그래서 이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온열진 환자가 44명이나 발생하고요. 그중에 11명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막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행사가 굉장히 좀 늦춰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흥을 이 잠재우질 못해서 결국엔 이 행사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는 뭐 이 타임캡슐을 드럼통에다가 해서 이제 땅에다가 묻었는데 이거 500주년 기념 2276년에 아. 개봉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1: 우리는 없겠네요.
6: 그렇죠. 아, 혹시 몰라요. 아, 사이보그 윤인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1: 그러고 싶지 않아요.
5: 뭐 AI로 뭐 그 약 개발해가지고 모르죠.
6: 목소리는 또 남아있을 수 있어요.
5: 네. 그렇죠.
6: 예. 그래서
1: 유튜브에 남아있겠죠. 우리 영상이 지금 그렇네요. 이걸 얘기야. 네.
5: 좀 무서운데.
1: 2276년.
6: 예. 그래서 그 안에 뭐 아이폰도 넣고 코카콜라 병도 넣고 신문지도 넣고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볼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또 허드슨 뉴욕 허드슨 강에서는 그 1766년에 썼던 범선 40척을 또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군용기, 뭐 전투기 있잖아요. F-35나 B-2 뭐 폭격기 같은 걸 이제 하늘에 이제 띄워주면서 그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연기 내뿜는 거. 이거 하면 이제 이게 죄송한 말이지만 미국 그 뭐랄까요. 뽕? 예, 뽕이 엄청 찹니다. 솔직히 이거는. 한국인이 제가 봐도.
1: 자부심.
6: 예, 자부심. 죄송합니다. 예, 자부심이 한국인이 봐도 멋있어요. 네. 그런 거 했습니다. 이제. 예.
1: 그러니까 SNS에 뭐 보니까 수많은 그런 동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 행사 뭐 서부도 그렇고 저 워싱턴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왜 뭐 로스앤젤레스 따로. 워싱턴 따로 그렇게 열린 겁니까?
6: 이게요. 그 사실 또 트럼프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트럼프가요. 이 워싱턴 독립기념탑 그 앞에다가 펜스를 이제 세워놨어요. 근데 펜스 안쪽에는 트럼프 지지자 마가 지지층들이 이제 그 초대권을 받고 들어왔고요. 바깥에는 일반 시민들 트럼프를 뭐 지지하지 않는 분, 지지하는 분.
1: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 거예요?
6: 사실 그 초청권이 있어야 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1: 뭐 반대하는 사람들을 부르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6: 그렇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5: 불러도 안 갔을 겁니다.
6: 안 갔겠죠.
1: 불러도 안 갔을 거예요.
5: 네. 아마도.
6: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행사였기 때문에 사실 한 10년 전부터 이 미국의 의회가 아메리카 250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번에 축제를 정파를 따지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한번 신나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더니만은 자기가 이 행사를 주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프리덤 250이라는 행사를 이제 따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분열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 프리덤 250 그 행사에 이 미국 50개 주의 천막 부스를 이제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 중에 11개 주 정부는 이걸 또 거절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분열된 미국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의 그 8월 15일 광복절 같은 행사인데 이게 따로따로 또 행사를 했다는
6: 그렇죠.
1: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네요.
6: 맞습니다. 이 독립기념일 당일 이 트럼프 연설이 좀 논란을 키웠는데요. 이 사실은 이런 국경일이면은 사실은 뭐 통합의 언어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 미국인이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5: 그렇죠.
6: 근데 그게 아니라요. 그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을 네. 이제 공

0: 공산주의자로 좀 몰아붙이는 연설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지층 결집을 좀 노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는 패배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의 전사들은 세계 전장에서 공산주의와 싸웠다라고 하면서도 6.25 전쟁을 조금 살짝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6.25 전쟁 때 싸웠던 미군 여러분들을 조금 소개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군이 전 세계 최강이다. 아,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강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1: 자,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승리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0: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세이브 법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유권자 신분 강화 법안입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신분증 제시, 시민권 증명, 우편 투표의 원칙적 금지들을 얘기를 하는 이 세이브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조금 이제 뭐랄까요? 기쁜 날에 시쳇말로 좀 갈라치기를 좀 많이 했다.
1: 그러네요.
0: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2: 특히 세이브 법안 관련해서 이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우편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1: 네.
2: 얼마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우편 투표가 합법화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우편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고 그 중간에 이 표가 좀 오염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악용된다면서 우편 투표하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워낙 넓다 보니까 그 선거 당일날 소인에 찍힌 것까지 합법적으로 판단해서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오면은 그것까지 다 카운트를 해주는데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유는 우편 투표를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더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요. 불리하니까 이제 공화당이 불리하다 판단해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앞에서 이용주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공산주의자 이 얘기를 자꾸 꺼냈거든요. 이 얘기는 왜 있냐면은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도 막 흐지부지 사실 뭐 엉망진창이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엉망진창이고 지지도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가 요즘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네. 이 조란 맘다니가 DSL 출신입니다. DSL가 뭐냐면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 미국 민주주의 미국 민주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이게 정당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치 단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급진적인 성향의 정치 단체이고 예를 들면은 임대료 독결하자. 그리고 뭐 공공 버스 다 우리 공짜로 하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요즘 미국에서 약진하고 있고 특히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서민들이 생활비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맘다니 네. 시장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서민 밀착형으로 정책을 끌어가고 그 사람들이 호응하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민주당 중에서도 약간 조금 더 급진적인 성향 인물들이 약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공산주의자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자들 좀 모으기 위해서 결집하기 네.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50주년 건국 행사도 이렇게 약간 갈라치기면서 하는 것처럼
1: 그러니까요.
2: 이렇게 약간 민주당 쪽을 밀어내려고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야. 미국에 도움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적대시하는 거죠.
1: 그런데 네. 뭐 이영주 캐스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250주년 행사 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미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행사비를 치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비를 쓰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해충돌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그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그리고 또 트럼프가 주관했던 그레이트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어 요거를 이벤트 스트레티지스라는 요 업체에서
1: 특정 회사가 한 거군요.
0: 네, 특정 회사가 요거를 했는데 요 회사가요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정식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2021년 1월 6일에 했던 국회의사당 폭동 직전에 열린 집회의 무대와 행사 운영도 담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에는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연방 기관으로부터 3,9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를 했는데 이게 그냥 경쟁 입찰 없이 수익계약 방식으로 체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 어마어마하네 주는데 3,900만 달러가
0: 그렇죠. 근데 이번에 독립기념일 행사와 관련돼서는 그 보도에 따르면 6,800만 달러 이상의
1: 어이구야.
0: 연방 예산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1: 그 회사에서 했다.
0: 네 같은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거 트럼프 친구한테 몰아주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어 보입니다.
2: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말하는 것이 이거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1: 예.
2: 네.
1: 이 와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수입이 2조 원이 넘는다고요? 지난해 벌어들인 개인 수입이?
0: 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2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 본인이 대통령직에 있으니까 본인이 나,

0: 서 돈을 벌지는 않았을 것이고
1: 사실상 본인이 나섰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조금 뭐랄까 눈에 너무 띈다고 할까요? 이거 숨길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0: 연결고리가 있다.
1: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아들이랑 같이 가상화폐 기업을 좀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밈 코인을 좀 판매하기로 했는데 여기서만 나온 돈이 한 2조 이상이 될 것 같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수익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랑하는 마러라고 리조트에 이 각국 정상들이 방문을 하면서 그 뭐 거기 숙박비를 약간 에어비앤비처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작년보다 2,700만 달러 늘어나서 올해 수익이 7,700만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요 트럼프처럼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막대한 돈벌이를 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자 왕이 되기를 거부했던 세계 최초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 되고난 지가 2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트럼프라는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미국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밈코인 판매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보통 정부에서 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죠. 아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자. 우리 좀 따라가 보자. 뭐가 있겠지 해서 사람들이 이 코인을 많이 산
0: 그렇죠.
2: 거예요. 혹시 해서. 근데 지금 처음 발행하고 지금 시점에 80% 빠졌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리딩방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리딩방 한 거야.
2: 산 사람들은 진짜 소위 말해서 바보가 된 셈이고 대신에 트럼프 이 아들들이 했었던 가상화폐 기업 이 기업들은 밈코인을 팔면서 수수료 받거든요. 이런 거 저런 거에 거래세 가지고 돈은 엄청나게 벌었는데 막상 그 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본 거죠.
0: 아니 이게 미국이란 나라라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트럼프라서 가능한 이게 우리나라였으면 이렇게 했으면 뭐. 청문회,
2: 네,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뭐 국정감사 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탄핵감이죠. 그런데 미국은 요거 관련돼서 특별히 법안이 없어요.
0: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250주년 행사 치르면서 이렇게 벌려놓은 일들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 그 중간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용할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1: 트럼프 그 지지층은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트럼프를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미국인들은 이걸 굉장히 안 좋게 볼 텐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에 월드컵 열리잖아요. 네. 미국 선수 중에 폴라린 발로건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지난 32강 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에 보니까 그 징계 원래 퇴장당하면은 그 뒤에 자동으로 한 경기 출전 정지가 되는데 네. 그 징계가 유예된다라고 피파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경기를 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백악관이 직접 피파에 전화를 걸어서 인판티노 회장한테 레드카드 재검토를 요청을 했다라 그래요.
0: 미국이라서 가능한 겁니까? 트럼프라서 가능한 겁니까?
1: 트럼프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이런 이래가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인 겁니다.
0: 한동안 민주주의의 네. 가장 강한 우러러보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2: 근데 이제 트럼프가 연설에서 한 말이 지난 250년 동안 엄청나게 강했던 나라들도 사라지고 독재 국가도 생겼다 사라지고 미국을 봐라. 미국은 250년 동안 멀쩡하게 가장 강력한 나라 남아있다.
0: 예.
2: 그게 나 덕분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선거에서는 좀 그렇게 좋은 영향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지지층들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중도층들은 조금 더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 지난 주말에 또 화제가 됐던 행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팝스타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결혼식. 뉴욕에서 열렸죠?
1: 네, 맞습니다. 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랑 그 남자친구 미국 프로 풋볼 스타 트래비스 켈리의 결혼식이 지난 3일 뉴욕 한복판에 네, 프로 열렸습니다.
0: 프로 풋볼 스타 아니고 프로 풋볼 스타입니다.
1: 아 죄송합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0: 약간의 네, 발음이 좀
1: 네, 그 결혼이요. 메디슨 스퀘어 가든 경기장에서 열렸어요. 유명 콘서트장이잖아요. 사람이 막 몇만 명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 결혼에 이번에 쓴 돈을 보니까 예상으로는 300억 이상 썼다 그래요. 결혼식 하는 데만.
0: 엄청나군요.
1: 엄청납니다. 그리고 네. 그 주례는 유명 배우인 아담 샌들러 씨가 맡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결혼식이 미국 건국 250주년이랑 이제 맞물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화적 상징성을 좀 더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하객이 1,000명 이상이 왔고요. 우리가 아는 스타들 거의 다 왔습니다. 뭐 셀레나 고메즈, 리더 위더스푼, 뭐 엠마 스톤 뭐 다 왔는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결혼식에 들어갈 때 이거 비밀 유지 계약 서명을 하고 핸드폰을 반납을 했대요. 근데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슈퍼스타의 결혼식이잖아요.
2: 너무 보고 싶죠.
1: 너무 궁금하잖아. 네. 한 장도 사진이 안 났어요.
0: 공식 사진도 이렇게 밖으로
1: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궁금해하는 게 왜냐면은 막 그 영화 세트장을 만드는 회사랑 계약을 해서 그 안에다가 뭔가 대단한 걸 했던 건 것 같은데 사진이 안 나오니까 지금 팬들은 막 지금 죽을라 그래요 지금.
0: 그 저도 아침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1: 없어요.
2: 네. 없어요. 아직 없더라고. 사진 안 나왔습니다.
0: 아니 근데 뭐 뉴욕시에 뭐 좀 이렇게 통제 교통 통제도 하고 그랬어요?
1: 아 교통 통제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그 뉴욕 경찰을 130명 이상 현장에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 그래서 이 경찰들의 이 추가 인건비로 2억 4,500만 원을 이 부부가 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 자선 단체에다가 397억 원을 또 기부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거 좀 잘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그 뉴욕의 이 상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거 그럼 잘 됐다. 어, 이거 스위프트 결혼하고 이거
2: 대목이다.
1: 어, 그렇죠. 어, 독립기념일도 있으니까 야, 이 대목이겠는데 했는데 이 사실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근처를 한 3일 동안 통제를 해버린 거예요. 차가 안 다녀.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와 낭패다. 오히려 이익이 줄었다.
2: 맞아요.
1: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존슨 캐스터님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렇게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잘
2: 궁금하시죠? 네. 찾아봤죠.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니, 전 사실 좋아하긴 하는데 네. 원래 컨트리 가수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10대 때부터 꿈이 명확했어요. 나는 컨트리 가수. 그래가지고 테일러 스위프트 아버지가 증권회사, 증권맨이었는데 증권사를 그만두고 내시빌로 이사를 가요. 아. 내시빌이 컨트리의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딸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래서 딸이 음악만 집중하도록 해준 네. 겁니다. 보통 이제 10대 때 시작하면은 뭐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될 뻔하다 엎어지는데 그걸 안 하도록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두 번째 네. 키포인트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가사, 작사 다 하거든요. 소위 말해 싱어송라이터인데
0: 작사, 작곡을 다 하는
2: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일반 수입 말고도 자기가 또 이걸 직접
0: 저작권
2: 네,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0: 아.
2: 왜냐하면 10대 때부터 했던 그 자신의 연애사, 성장기 스토리를 가사에 다 녹여낸 거죠.
0: 네.
2: 솔직하게.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소녀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1: 그 테일러 스위프트는요. 남자친구가 그동안 몇 명 있었어요?
2: 많았어요.
1: 헤어지고 나면 명반이 나오는 거예요.
2: 가사가.
1: 예. 네.
0: 그래서 그게 또 심금을 울리는구나.
1: 맞아요.
2: 너무 솔직하거든요. 애들이 들으면 맞아 나도 저랬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두 번째
0: 아니, 그러니까 뭐,
2: 남자친구들이 헤어질 때마다 내게 쓸 거야? 안 쓸 거야? 이거 물어본다.
0: 그것부터. 그러니까 뭐 전 세계 투어를 한 뭐 2조 원을 벌을 때.
2: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헤어질 때 절대 안 써라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헤어지고 나면 명반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컨트리 가수에서 계속 변신해요. 한 가지 장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얼터너티브 락도 하고 다양한 음악을 하면서 자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가수여가지고 훨씬 더 인기가 많고 또 하나는 보통 이 정도 유명한 가수면 명품으로 협찬을 받거든요.
0: 네.
2: 안 받아요.
0: 안
2: 왜냐하면 자기를 좋아하는 어린 소녀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입고 있으면 저거 입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
0: 오, 그거는 또 훌륭한 네. 점이에요.
2: 그래서 네. 또 하나는 또 이게 이제 초창기 때 아무래도 음악을 하게 되면 그 제작사 또는 그 소속사 측과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는데 초창기 때 만들어진 음악은 그 회사에서 가져갔어요. 판권을. 그래서 그 판권 회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테일러 스위프트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판권 다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 측에서 노라고 한 겁니다.
0: 네.
2: 그랬더니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테일러판으로 다시 음반을 제작할게 라고 네. 해서 자기가 원했던 모든 곡들을 다시 똑같이 제작했습니다.
0: 와.
2: 그래서 팬들이 기존 음반보다는 테일러판이라고 나온 오. 음반을 구매를 하게 된 거죠.
0: 예.
2: 약간 여기 앞에서는 좀 돈도 너무 많이 쓰고 좀 안 좋은 면도 있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면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0: 네. 아무튼 Congratulations 테일러. 결혼 축하합니다.
2: 네. 네.
0: 이란 소식 잠깐 언급하고 좀 지나갈게요.
2: 네.
0: 하메네이 장례식이 열렸죠. 지난 주말에. 공교롭게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과 같았습니다.
2: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앞에서는 좀 이렇게 좀 즐거운 분위기인데 여기도 장례식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이란이 7월 4일로 잡은 이유도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건국 250년이어서 굉장히 축하 분위기지만 이란에서는 그 장례식장, 그러니까 초상집인 거죠. 그래서 네.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고 특히 그 3일부터 살 시작이 됐고요. 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4일, 5일 그 하메네이가 예배 장소로 잡은 그랜드 모셀라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이란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이제 붉은색 깃발을 흔들면서 미국에게 죽음을 복수, 복수 이런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미국을 규탄하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강력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0: 이 장례식의 의미는 뭡니까? 이란 국민들에게.
2: 사실 이 장례식이라는 것이요, 이제 뭐 이란은 아시겠습니다만 신정 체제입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이고, 특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 국가를 수호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하메니 최고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국민들의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특히 자연사도 아니고 원래 종신제인데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전체적인 공격. 그러니까 서방 국가가 미국을 공격했다. 이런 프레임이 됐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 굉장히 격앙돼 있었고 너무너무 슬픈 날 이렇게 되는 거죠.
1: 요거는 사실은 그냥 장례식이 아니라 순교자에 대한 맞아요. 예배였다고 봐야 돼요. 네.
0: 끝으로 이게 미국 독립기념일과 맞춰서 장례식을 이제 사망한 지 넉 달이나 지나서
2: 네.
0: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일단 뭐 의도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죠. 한쪽에서는
0: 했다.
2: 축제집이지만 우리는 지금 초상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국제사회 관심이 미국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란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없애버린 그런 폐륜적인 국가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7월 4일에 맞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날을 통해서 대미 항전의 의지 그리고 이란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날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0: 오히려 이란 국민들을 결집하는 네, 계기로 만든 행사가 됐네요. 자, 조윤주 캐스터, 이용주 캐스터 두 분의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사건 사고의 진실을 추적한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0: 월요일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그 이면의 진실과 법리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범죄의 재구성부터 판결의 의미까지 짚어보는 우리 동네 수사반장.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해 주실 서혜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서혜진입니다.
0: 황당합니다. 아파트 거실 이불 속에서 1m가 넘는 뱀이 나왔어요.
5: 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네. 그 지난 1일 밤 10시 양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주민이 거실에 누워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불을 들춰봤더니 그 안에 1m 길이의 뱀이 있었던 건데요.
0: 아이고야.
5: 그래서 정말 놀랐겠죠. 사실 네. 상상만으로도 무서운 일인데 실제로 이걸 접했으니까 굉장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0: 아니 자기가 키우던 뱀이에요?
5: 아, 전혀 아닙니다. 자기는 뱀을 키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그냥 아파트이거든요. 네. 주택도 아닌 아파트에 이렇게 뱀이 있어서 바로 신고를 했어요.
0: 네.
5: 그리고 뭐 출동한 소방당국이 뱀을 포획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핵심은 이게 자기가 키우던 뱀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0: 어디서 왔을까?
5: 이게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뱀은 야생뱀이 아니라고 해요.
0: 야생뱀은 아니고요.
5: 예. 블랙킹 스네이크라는 좀 애완용으로 사용되는 외래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뭐 인근 세대에서 좀 기르던 뱀이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게 집 화장실, 그러니까 발견된 아파트의 집 화장실 변기 주변에 뱀 허물도 발견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 변기나 뭐 배수관을 타고 뱀이 이동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뱀이 지금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상태고 이 뱀을 포획한 그 소방 당국은 좀 민가와 떨어진 하천에 방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0: 야, 근데 이불 속에서 이 뱀을 발견한 분은 얼마나 놀라셨을까?
5: 네,
0: 이게
5: 네,
0: 그 상상하기 어려워가 있을 것 같은데요.
5: 사진 혹시 보셨나요? 전 사진을 봤는데 네. 너무 좀 무서웠어요.
0: 네.
5: 이게 사실 조금 큰 벌레가 집에서 발견돼도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데
0: 봐도 그런데.
5: 그 아파트에서 뱀이 발견되는 거라 뱀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되게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0: 뱀 주인 찾았어요?
5: 주인은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뱀 주인을 찾는다면은 주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좀 물어볼 가능성은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동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그 동물이 타인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거든요.
0: 네.
5: 그런데 일단은 이게 가능하려면 이 동물의 뭐 소유자나 점유자를 찾아야 하는데
0: 그러니까요.
5: 현실적으로 뱀 같은 경우는 뭐 동물 등록제에도 조금 잘 안 해요. 요즘에 뭐 반려견은 이 사람이 어느 누구의 집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파충류나 이런 것들 많이 키우시지만 이런 거에는 거의 다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인을 찾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배관을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조금 어려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는 분들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5: 네,
0: 얘기죠?
5: 사실 배관을 나는 그냥 통상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뱀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 관리 책임의 소홀을 입증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그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살인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그 부친이 현직 경찰 간부셨더라고요.
5: 네, 네.
0: 또 아들 물품을 폐기해서 논란입니다.
5: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것을 이 아버지가 했는지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현직 경찰 간부라고 합니다. 이 장경감이라는 이 장윤기 아버지가 장윤기가 체포된 직후에 과거 함께 근무했던 이 관할 경찰서의 수사팀 관계자들로부터 이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이 아버지와 장윤기가 그렇게 왕래가 없고 따로 살고 있어서 아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하거든요.
0: 네.
5: 그래서 이렇게 전달받은 주소와 뭐 비밀번호 정보를 이용해서 이 장윤기의 범행 사흘 뒤인 5월 8일경에 이 아들의 원룸에 찾아갔고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수거를 하지 않고 남아있던 물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사람 모양의 인형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좀 성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인형과 또 이 인형 자체가 좀 잔인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0: 네.
5: 그리고 뭐 휴대전화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등을 직접 들고 나와서 이것을 모두 없앤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나가면서 임대인한테도 나머지 물건을 뭐 버려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물건들이 단순히 뭐 장윤기의 소지품 수준이 아니라 이 장 씨가 과연 그 피해자를 살해할 때 어떤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보여주는 핵심 증거인 것들이거든요.
0: 그러니까요.
5: 왜냐하면 지금 장윤기의 애초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죄명은 단순 살인죄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실제 적용돼서 기소된 죄명은 강간 등 살인죄거든요. 애초에 강간할 목적을 가지고 그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봐서 좀 살인죄보다는 법정형이 더 훨씬 높은 강간 등 살인죄로 지금 기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강간 등 살인죄는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0: 네.
5: 그러니까 단순 살인죄하고는 사실상 이 형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핵심 증거들을 왜 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그 인멸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런 자료 정보를 왜 수사팀 관계자가 전달을 했는가가 이번 사건에 있어서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오늘 그 이 사건 수사 담당 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면서요?
5: 네. 오늘 아침에 일이고요.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산경찰서 소속 이 팀장을 이제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장윤기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좀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감찰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0: 네.
5: 또 아까 제가 오면서 인터뷰를 보니까 뭐 이 감찰을 담당하는 국수본에서 저도 좀 최선을 다해서 좀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다 공개를 하겠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0: 그런데 그 피의자 아버지가 이제 핵심 증거들을 훼손하거나 버렸다고 했는데.
5: 네.
0: 이럴 경우는 어떤 처벌 받습니까?
5: 아버지는 사실 장윤기의 친족이죠.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친족이나 또 함께 살고 있는 뭐 가족이 이 증거 인멸이라든지 범인 도피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우리 형법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왜냐하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네. 가족의 어떤 사건, 가족을 도와주기 위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되게 본능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봐서 이게 형법이 제정 당시부터 우리가 이런 증거인멸과 뭐 범인 도피 어떤 친족 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런 큰 되게 중요한 강력범죄 사건에서 지금 죄명 자체를 지금 바꿔버리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단순히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행위를 그냥 두는 것이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친족의 어떤 형사처벌을 친족에게 형사처벌하지 않는 이 조항의 존폐론이 지금 또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래서 지금 법무부와 정치권에서는 이 친족 특례 조항 삭제하자 네. 법안도 발의가 돼 있다고요.
5: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처음 나온 주장은 아닌데요. 이게 시대가 좀 많이 변했다라는 그 근거가 가장 큽니다. 53년도 제정 당시에 이런 그

0: 좀 자기는 가만히 있고 오히려 가족을 통해서 증거 인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이제는 좀 폐지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폐지론을 주장하는 쪽의 강력한 근거입니다.
1: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0: 그렇죠. 네.
1: 근데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0: 해외는 굉장히 좀 아마 사회적인 뭐 시대적인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증거를 없앤다 하더라도 가족이라도 똑같이 이제 죄를 받게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가 우리가 조금 비슷합니다. 뭐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일본은 그냥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면제하지 않고 처벌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요. 실제 일본에서는 지난 2019년 경찰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의 폭행을 숨기려 그 핸드폰을 숨겼는데요. 법원은 이걸 면제하지 않고 벌금형을 이 아버지에게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1: 그랬군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뭐 시사점? 뭐라고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0: 이게 법이 좀 친족 특례를 이렇게 유지해 온 게 한 70년가량 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족을 감싸는 마음까지 법이 좀 개입할 수 없다. 그리고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일종의 배려였는데 사실 이번 사건은 이런 배려가 수사 정보라든지 어떤 조직의 온정하고 결합을 해서 좀 피해자에게 사실은 굉장히 가혹한 결과를 초래를 했잖아요.
1: 네.
0: 또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실 근본부터 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우리 동네 수사반장 오늘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5169님께서요. 여러 정보를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닛입니다. 청취율 조사 응원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KBS 점심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닛입니다. 듣고 계시다고 꼭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띄워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7월의 여섯 번째 날이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겠습니다. 또 한편 오늘 전남과 제주도는 제주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비는 순간 강하고 굵게 내리다가 또 소강 상태를 반복하는 형태로 이어지겠고 수요일까지 이런 형태는 반복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글피 목요일 밤까지도 비 예보가 들어 있는데요. 목요일 중부 지방은 이번 정체 전선이 올라오면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더위도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 26도에서 32도 분포인데요. 서울 28도, 강릉은 29도까지 오를 전망이라 후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져서 낮에도 끈끈한 더위가 이제 계속되겠고요. 세종과 대전이 30도, 광주 30일,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우량은 대부분 5에서 60mm인데요. 내일과 모레 또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수도권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30에서 80, 최고 서해 5도 150mm 이상으로 중부지방의 강우량이 내일과 모레 집중될 전망입니다. 폭염주의보는 경상권 일부 등 동쪽 지역에 내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연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첫 민관 합동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에 대해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24시간 내내 거래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의 외환위험 실시간 대응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이 오늘 체포됐습니다. 증거인멸 등 혐의인데 수사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첫 민관 합동회의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야당의 비판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신속한 추진을 독려했습니다. 반도체 단지와 데이터 센터 조성, 피지컬 AI 육성 등의 프로젝트 모두 속도가 중요하다고 민관 책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행정 절차 지연으로 기업들의 투자 집행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대폭 단축하고 토지의 경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전력 용수의 선제적 확보도 지시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불법만 아니라면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만약 규정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하자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겨냥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지역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사기다, 이벤트일 뿐이라고 하는 건 이중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느냐며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지 선정을 확정 짓고 추진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자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1: 이어서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알아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여소연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쟁점이 뭔가요?
3: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투표용지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도 앞장서겠다면서 특검 도입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검 도입 자체엔 여야가 이견이 없는데 차이는 특검 추천권에서 보입니다. 민주당은 추천권을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제3자에게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야당 추천 특검을 주장하는 건 정쟁을 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 배제하고 특검을 추천했던 건 뭐냐고 민주당 주장을 맞받았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노태학 당시 선관위원장과 통화했다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는데요.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수사범이 무제한인 야당 추천 특검이라면서 제3자 추천 특검은 진상규명을 거부하겠다는 무책임한 몽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특검을 외치지 말라면서 속도전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민주당 주도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도 입틀막법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1: 이번에는 여야 각 당의 현안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3: 네, 김 전 총리는 오늘 광주를 찾아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는데요.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정청래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이어 당이 국정의 짐이 돼선 안 된다며 당대표 출마는 무거운 책임감의 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도 이번 주 출마 선언을 예고하면서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는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1: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를 열고 징계를 심의한다고요?
3: 네,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여는 중앙윤리위는 6.3 지방선거 기간 전후로 접수된 징계 요청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때까지 모든 징계사건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잠시 멈췄던 윤리위가 약 4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징계 대상으로는 지난 3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그간 장 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해온 일부 개혁 성향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윤리위에선 본격적인 징계 의결보다는 접수 안건에 대한 검토 등이 우선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감사원은 오늘 선거 부실관리 등과 관련한 실지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경기, 부산 지역 선관위,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 집행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과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실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외환시장이 달러화를 대상으로 24시간 문을 엽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문예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새벽 2시까지만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 오늘은 오전 6시에 개장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평일 24시간 가동체제가 시작됐습니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한국 공휴일에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달러화가 아닌 다른 국가 통화들의 거래는 기존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만 이뤄집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으로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거래 시간을 확장하는 조치를 넘어 선진 시장 수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출입 기업의 실시간 환리스크 대응, 국내 금융기관 영업 확대 등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부총리는 또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이어 내년 1월로 예정된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운영 등 다른 외환시장 개혁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인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원 오른 1527원 60전으로 오전 6시 거래를 시작한 뒤 장초반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지난 3일 환율이 30원 넘게 하락해 1520원대로 내려오자 저가 매수 수요가 유입되면서 환율이 반등한 걸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1: 캐나다 해군의 차기 잠수함 12척의 도입을 맡을 사업자가 곧 공개됩니다.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브 앤드 메일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한국과 독일 중 어느 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계약을 따냈는지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알려질 이번 발표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있었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담당 수사팀장을 경찰이 오늘 긴급 체포했습니다. 증거인멸 등 혐의인데 경찰은 수사팀이 피해자 장윤기의 차량에 남아있던 증거문을 없앤 정황을 잡았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광주경찰청이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인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사팀장 A 경감을 오늘 오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멸된 증거물은 장윤기의 차량 내부에 있었던 핵심 물증 가운데 하나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장의 긴급 체포와 함께 팀원 등 관련자 전원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피의자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현직 경찰로 범행 증거인 사람 모형 인형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의 집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아버지에게 알려주면서 결과적으로 핵심 증거 인멸로 이어졌고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정보를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유출하는 등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성범죄 혐의를 제외한 공소 사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팀과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감찰을 각각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1: 국내 4대 정유사가 담합을 통해 기름값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초기에 기름값을 담합해 올렸는데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라는 대화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 2월 말 미국이란 전쟁 직후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가격 반영이 되기도 전에 오른 국내 기름값. 검찰 수사 결과 정유사 간의 가격 담합이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담합의 중심에는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전쟁 전부터 두 회사 임직원이 가격 정보를 나누고 차례대로 가격을 올려왔다는 것. 전쟁 후 두 회사가 가격을 올리자 나머지 두 회사가 곧바로 뒤따랐고 유가는 삽시간에 폭등했습니다. 검찰은 전쟁 당시 정유사들이 원유를 상당량 이미 비축해둔 상태라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었는데도 폭리를 노리고 유가 시장을 흔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확보한 정유사 내부 메신저에는 올해 2조 원은 벌 것 같다.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라며 가격 인상을 자축하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적인 담합 규모만 14조 2천억 원. 나머지 두 회사의 추종 효과까지 더하면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올린 가격이 곧장 시장에 반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질적인 유통구조 문제도 있었습니다. 시장의 98% 이상을 과점한 정유사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하면 영세 자영 주유소들은 이 가격에 석유 전량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유사들이 이런 식으로 주유소 공급가를 끌어올렸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내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유 4대 법인을 모두 재판에 넘겼고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부서장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가 강호 브라질을 꺾고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올랐습니다. 노르웨이의 골잡이 혼란이 혼자 두 골을 넣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박주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월드컵 최다 우승에 빛나는 브라질과 특급 골잡이 혼란을 앞세운 노르웨이의 16강전은 빅매치답게 시작부터 양 팀이 결정적인 기회를 주고받고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노르웨이가 전반 3분 골망을 흔들어 앞서가는 듯했지만 오프사이드 반칙이 확인돼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브라질은 전반 10분 결정적인 페널티킥 기회를 잡았지만 노르웨이 뉴란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팽팽한 영예 접전은 에이스의 활약에서 갈렸습니다. 전반 내내 잠잠하던 노르웨이 공격수 혼란이 후반 34분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장점인 높이를 앞세운 절묘한 헤드로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혼란은 10분 뒤 또 골을 뽑아냈습니다.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올라온 셀데르프의 패스를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득점으로 완성했습니다. 브라질 전에서만 두 골을 기록한 혼란은 이번 대회 7골로 아르헨티나의 메시, 프랑스의 음바페와 득점 공동선두에 올랐습니다. 브라질이 경기 종료 직전 네이마르의 페널티킥 골로 추격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결국 2-1 승리를 거두고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월드컵 5회 최다 우승국가 브라질은 혼란을 막지 못해 16강에서 대회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1: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13년 5개월여 만에 물러났습니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오늘 오전 마지막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고 사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생긴 논란 때문에 사퇴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더위에 사망자가 속출한 유럽에서는 곳곳에서 산불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반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남미에서는 전례 없는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현지 시각 4일 그리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이 계속 번지면서 마을 세 곳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강풍을 타고 불길은 거세게 번졌고 소방당국은 날이 밝은 뒤에야 헬기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페르피냥 인근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1,500헥타르가 탔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세계 최대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의 결승선에서 6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주최 측은 경로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산불로 북부 산림지대의 13,000헥타르가 타버렸고 부상자도 9명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남동부 카탈루냐 지역 산불은 주택 7채와 창고 한 동을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기온이 오른 탓에 화재 진압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이 북반구를 강타하는 사이 현재 겨울을 보내고 있는 남반구 아르헨티나는 전례 없는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해안가 지역에 이례적으로 눈이 내리면서 실시간 상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당분간 찬 공기 유입이 이어질 거라며 일부 지역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1: 간추린 뉴스 김성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7: 5.18 조롱 응원으로 무리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오늘 광주 제1고를 찾아 사과합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36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오늘 오후 3시쯤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사과한 뒤 광주 제1고 야구부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32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은 미국 대표팀 골잡이 폴라린 발로건의 출전정지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이후 피파는 발로건에게 내려진 출전정지 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발로건은 지난 2일 미국과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간 32강전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고 레드카드를 받 벨기에와의 16강전에 뛸 수 없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 정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정책자금 대출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계열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빌려줬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부당한 지원 행위 위반 혐의로 명륜당과 계열 회사인 14개 대부업체 심사 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한국인 명의로 된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해온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73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순이었습니다. 적발된 외국인의 56%가량은 유학생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자신의 성적표 등 교육, 고용 분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이 보유한 학적과 수강, 성적, 졸업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가지고 있는 고용, 구직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모레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권 할인권 205만 장을 배포합니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 상영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시네큐 누리집과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해안선의 길이가 10년 사이 300km 넘게 증가했지만 자연 해안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의 해안선 길이는 15,270.4km로 2014년 조사 때보다 307km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도 장맛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60mm,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최대 40, 제주도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륙과 모레 사이에도 대부분 권역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아침 지역은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연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목소리가 바뀌어서 깜짝 놀라셨죠? 예, 이규봉 아나운서가 휴가를 떠나서 이번 한 주는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처럼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시로 수분을 보충해 줘야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버스 정류장이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 이것 냉장고를 설치하고 무료로 나눠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전국에서 이런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바로 서울 노원구라고 합니다. 노원구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무더위가 절정인 시기에 주요 산책로와 하천변 곳곳에 힐링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오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것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두 글자로 페트병이나 유리병에 담긴 식수인데요. 초성 힌트는 시옷, 시옷입니다. 갈증이 심할 때 마시는 이것만큼 달고 시원한 게 또 없잖아요. 정답과 함께 여러분은 언제 이런 경험을 했는지 또 요즘처럼 무더위가 이어질 때 물을 자주 마시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는 KBS 콩 앱과 보이는 라디오 KBS 1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살펴보죠. 서희영 씨 전해주세요.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장맛비가 소강상태에 들었는데요. 그래도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항상 안전거리 확보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남한선까지 차로를 교대로 작업 중입니다. 또 지나서 금광 3터널 부근 1차로 있는 대형 화물차 사고 나서 처리 중인데요. 일대 정체로 이어집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에서 순천 쪽으로 함안 1터널 부근 2차로에 작업하고 있는데요. 일대 차량들 서행하고 있고 반대 부산 방향도 함안 2터널에서 속도가 주춤합니다.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 더디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정체고 또 계양에서 일산 사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5차례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의 SNS 계정 등을 토대로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제기한 2차 출국 정지 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 명단을 작성한 정황을 2차 종합특검팀이 포착하고 김 전 실장을 입건했습니다. 국산 둔갑 우회 수출과 수출 통제 물품 불법 반출 등으로 올 들어 5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무역 안보 침해 범죄 규모가 역대 최대인 7,7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퀴즈 풀고 있습니다. 앞서 한여름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나 버스 정류장에 설치한 이건 냉장고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바로 서울 노원구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2020년에 처음 등장한 이것 냉장고는 전국으로 확산돼 지자체마다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료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것을 여러 병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이것을 채워놓은 지 얼마 안 돼서 텅텅 비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양심에 따라 한 사람이 한 병만 가져갔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두 글자로 페트병이나 유리병에 담긴 식수라고 말씀드렸죠. 정답과 함께 물 한 잔으로 심한 갈증을 풀거나 또 정말 고마웠던 경험이 있는지 또 요즘처럼 무더위가 이어질 때 물을 자주 마시는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택배 기사님들, 예, 날 더운데 감사하잖아요. 지금 냉장고에 있는 이것이나 커피 음료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예, 땀 좀 식히고 갈증 해소하시라고 이것 많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몇 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영님께서 목소리가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장웅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내내 하니까 열심히 들어주세요. 4522 휴대전화 끝번호 쓰시는 분은 시원한 이것을 무료로 나눠준다니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우, 저도 동감합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그 외국에서는 식당에서도 이것을 사 마셔야 하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는 그 예로부터 예, 이 물인심만큼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끝번호 8560 사용하시는 분은 15개월 된 저희 아기는 이것을 말대컵에 따라주면 캬 하고 잘도 마신다. 아, 15개월 된 아기가 캬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휴대전화, 유료문자 샵 9730, 무료인 KBS 콩 게시판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국 한번 연결해 볼까요? 먼저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부산의 이예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0: 오늘도 곳에 따라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5: 네, 이번 주 부산은 무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모레까지는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더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 지역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한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땐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0: 네.
5: 현재 부산의 기온은 26도입니다.
0: 그렇군요. 이제 부산에서 준비한 소식 본격적으로 들어보죠.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5: 네,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오래된 건축물이나 유물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번엔 조금 특별한 문화유산이 탄생했습니다. 이 부산을 대표하는 대중가요 동백아가씨의 악보와 가사지가 이 부산시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광복 이후 발표된 대중가요 악보가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건 국내 처음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부산 근현대 역세관에선 천년을 이어갈 백용호의 선율기록과 문화유산의 탄생을 주제로 특별 강연과 공연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동백아가씨라면은 야, 지금도 애창곡으로 즐기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5: 네.
0: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겁니까?
5: 네, 이번에 등록된 것은 이 노래 자체가 아니라 1964년 발표 당시 사용된 동백아가씨의 원본 악보와 가사지입니다.
0: 예.
5: 이 당시 백용호 작곡가가 작곡과 편곡 과정에서 실제 사용된 자료로 이 대중가요가 만들어졌던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인데요. 오랫동안 보존돼 오다가 이번에 부산시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0: 네. 이 노래를 만든 백영호 작곡가는 부산을 대표하는 음악인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잖아요.
5: 맞습니다. 이 백용호 작곡가는 부산 서구 출신으로 우리나라 대중음악사를 대표하는 작곡가입니다. 해방 이후 본격적으로 작곡 활동을 시작해서 서울에서 동백아가씨를 발표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 평생 4천여 곡을 작곡했고요. 동백아가씨, 여자의 일생, 여로 등 100곡이 넘는 히트곡을 남기며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한 시대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 네. 이처럼 수많은 작품 가운데서 동백 아가씨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5: 네, 이 동백 아가씨는 애절한 가사와 선율로 당시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 트로트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화 주제가로도 사용되면서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 꾸준히 불리고 있는데요. 이번 문화유산 등록에서는 노래의 인기뿐 아니라 그 시대 음악이 만들어지고 전해졌던 가정까지 함께 담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0: 네.
5: 이와 관련해 백용호 작곡가의 장남이자 백용호 기념관 백경건 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6: 동백 아가씨가 뭐 곡도 명곡이지만 또 그 시절에 국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또 그 시절에 우리 국민들이 다 힘들었잖아, 그치? 그 마음을 달래주고 슬픔을 달래주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또 즐겁고
7: 네.
6: 이제 그런 게 여러 가지 겹쳐졌기 때문에
7: 네.
6: 동백 아가씨를 지금까지 또 중간에 금지되고 또 해금되고 그래도 아쉬움과 또 기쁨이 또 있었기 때문에
7: 네.
6: 또 좋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7: 네.
6: 또 운도 또 많이 따랐고 또 이미자 선생님으로 네. 좋은 작사가 또 좋은 가수들을 만났기 때문에 또 훌륭한 작곡가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그 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해서 열린 행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5: 네, 행사장에서는 백경원 관장의 특별 강연에 이어서 백용호 작곡가의 대표곡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장사익 음악인이 부르는 동백 아가씨와 관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8: 그때 임미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노래를 했더니 아이고 왜 저렇게 느리게 부른디야.

0: 집 아가씨라는 노래를 저는 이제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부르고 계셔가지고 잘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와서 들으니까 좀 더 새롭고 또 좀 뜻깊다고 해야 되나?
1: 요즘 새로 조명되는 것 같아요. 동백 아가씨가 지금 부산시 등록 문화유산에 등록이 되는 바람에 요즘 새롭게 저한테 다가온 것 같아요. 겨울이 가니까 정체되어 있던 저의 가슴에 설레게 하는 동백 아가씨를 내서 가슴이 설레게 되는 것 같아요.
2: 아, 그러셨군요. 여러 대중가요 가운데 이 동백 아가씨의 악보와 가사지가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배경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점이 높이 평가된 걸까요?
3: 네, 지금은 대부분 컴퓨터로 작곡하고 파일을 보관하지만 1960년대에는 악보를 손으로 쓰고 수정하며 음악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악보에는 단순히 음표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편곡하고 연주했는지까지 당시 음악 제작 과정이 그대로 담겨있는데요. 부산시는 이런 점이 1960년대 대중음악의 제작 과정과 시대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라 평가했습니다.
2: 네, 특히 그 대중가요 악보 등이 문화유산으로 등록돼서 더 뜻깊은 것 같아요.
3: 네, 이 노래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문화유산은 주로 건축물이나 뭐 유물을 떠올렸는데요. 네. 이번 사례를 통해 대중가요 역시 한 시대의 문화와 삶을 담은 중요한 기록이란 인식이 확장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 근현대 역사관 류승훈 운영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4: 동백 아가씨는 뭐 잘 알다시피 1960년대를 대표하는 노래고요. 음반만 하더라도 이제 100만장이 팔릴 정도로 뜨겁게 사랑을 받은 그런 노래입니다. 편곡한 악보도 있고 악기별 악보도 있고 가수별 악보도 있습니다. 그냥 그거를 이제 총 모여서 160점이거든요. 뭐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작품이랑 악보가 거의 남아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백용호 선생님은 악보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녹음을 할 때 녹음한 텍스트까지 전부 다 등록해서 목록으로 만들어옵니다. 이번 문화재로 이제 등록이 됨으로써 향후에 또 다른 대중음악사와 관련된 것들도 발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고 보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귀감이 이제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케이팝이 뭐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산업화 시절이나 지금까지 많은 대중음악가들이 공들여서 노력한 공동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 케이팝이라든가 대중음악사에 아주 귀중한 증거물로 이렇게 남겨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 네, 맞아요. 이번 기념 행사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이 부산 근현대 역사관은 오는 7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를 기념한 특별 공연을 또 8월 광복절에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고요. 역사관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사관에 찾는 시민들에게 음악으로 문화유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끝으로 이번 취재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3: 네, 이번에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이 한 곡의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과정을 담은 악보와 가사지였습니다. 부산이 지켜낸 이 기록들이 앞으로도 우리 대중음악의 역사를 이어가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오래 기억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예지 리포터였습니다.
2: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이예지 리포터였습니다. 자, 이어서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고경민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2: 전주도 좀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5: 네, 매우 후텁지근합니다. 예, 아침부터 많은 양의 비가 한 차례 쏟아졌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해가 쨍하게 떠오르면서 습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고요. 한 주 내내 비와 무더위가 번갈아가며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의 기온 27도고요. 습도는 80% 보이면서 체감하는 온도 2도가량 더 높습니다.
2: 네. 자, 오늘 전주에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5: 네, 요즘 농촌은 한창 농번기로 가장 바쁜 시기죠. 이맘때가 되면 일손도 부족하지만 이 농사일에 쫓기다 보니 식사 한 끼 제대로 챙겨 먹기 쉽지 않은데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이런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군산의 한 마을에서 이 공동급식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2: 네, 그 농번기에는 함께 일하시는 분들 식사 챙기는 것도 참 큰일이라고 있다고 말씀들 하시던데
5: 맞습니다.
2: 이렇게 공동급식을 하면은 한결 일손을 덜 수 있겠네요.
5: 맞습니다. 이 농사도 결국 든든히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잖아요.
2: 그럼요.
5: 이날 현장에 가보니 이 경로당 안에 갓 지은 밥 냄새와 고소한 반찬 냄새가 가득했는데요. 아침부터 조리원분들이 분주하게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식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 식사 준비를 돕기도 하고 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참 정겨웠습니다. 마치 명절에 큰 집에 모인 가족들 같았는데요.
2: 예.
5: 먼저 현장을 함께 가보실까요?
6: 내가 못 오지요 그건.
7: 오늘 메뉴는 뭐뭐예요?
6: 오늘 고추볶음, 오징어, 튀김, 호박나물, 죽순나물이요.
7: 와 진짜 맛있겠다.
6: 맛있겠어요?
7: 응. 준비하시는 게
6: 돼지 등뼈 김치찌개.
7: 돼지 등뼈 김치찌개?
6: 응.
7: 제일 맛있는 거네.
8: 우리도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렇잖아. 혼자들 있고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서로가 좋은 것 같아. 서로가
6: 자 드시게.
8: 잘 먹겠습니다.
6: 아니 잘 먹은 게 이쁘네.
7: 너무 맛있어요.
9: 이게 여럿이 먹으면서 먹어야
6: 대순도 한번 먹어봐. 대순을 이게 죽순이에요. 죽순나물
7: 아까 까신 거.
2: 아이고 구수한 밥 냄새가 여기까지 풍기는 것 같습니다.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배고파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우리 고경민 리포터는 맛 좀 보셨잖아요. 어땠습니까?
5: 네. 아, 밥을 안 먹으면 안 보내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전날 자연스럽게 한 자리를 차지를 했는데요.
2: 잘하셨어요.
5: 와, 그 집밥처럼 정갈한 반찬에 푹 고아낸 찜, 또 직접 재배한 쌀로 만든 찰진 밥까지 저 한 입 먹자마자 안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2: 그래요.
5: 무엇보다 맛도 맛이지만요. 함께 둘러앉아 웃으면서 그 식사하는 분위기가 더 기억에 남은 것 같은데요. 이곳은 이장님이 직접 사업을 신청해서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산지역 우동마을 전경화 이장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0: 제가 알기로 시에서도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조금의 질이 높은 그런 그 음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집에서 밥 먹을 때는 그냥 쉬지도 못하고 밥 먹고 또 일하러 가거든요. 오셔서 오히려 너무 뜨거울 땐 일 안 하시고 이제 한 3시까지 쉬시다가 그러고 가셔서 이제 또 일을 하시거든요. 두루두루 좋습니다. 시골에 다 그냥 고령화 고령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도 같이 오셔서 진짜 여기서 밥 안 주면 약도 잘 못 드신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2: 단순히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5: 그렇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그 여성 농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2: 네.
5: 예전에는 오전 내내 농사 짓고 또 집에 들어가서 밥을 차리고 정리하고 다시 일터로 좀 나가야 했다면 지금은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 더운 시간을 피해 충분히 쉬었다가 오후 농사에 여유롭게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에게는 식사 한 끼뿐 아니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 자체가 큰 힘이 되고 있었는데요.
2: 네.
5: 실제로 어르신들의 반응도 들어봤습니다.
11: 여자들은 집에서 일하다 들어가서 설거지도 해야 하고 밥도 해야 하고 그게 텐데 여기서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와서 밥만 먹고 또 가서 후딱 가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그런 점이 참 좋았어요. 네. 일하다가 그냥 와서 밥 먹고 그런 것이 참 좋더라고요.
12: 같이 이렇게 마을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먹으니까 어르신은 그냥 가족끼리 먹는 식으로 하니까
7: 어떤 게 제일 맛있으셨어요?
12: 응? 아유 나는 다 맛있어요.
6: 원래 다 좋아하세요.
7: 이렇게 같이 또 밥 먹고 하시면 어떠세요?
13: 아 기분이 좋죠. 뭐 밥 와서 먹고 시원하니까 심도 달리고 여기도 오기요.
2: 그래요. 요즘 뭐 농촌의 고령화가 점점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런 공동급식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 같네요.
5: 맞습니다. 특히 제가 찾은 군산 오동마을은 벼농사뿐 아니라 시설원의 농가가 많아서 계절과 상관없이 1년 내내 농사일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그래서인지 원래도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반찬을 나누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는 합니다. 예. 여기에 공동급식 지원 사업이 더해지면서 지원 기간인 최대 40일 동안은 보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식사 준비에 쓰던 시간을 농사나 휴식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군산시 농업정책과 최진아 주무관의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9: 이 농봉기 공동급식은 마을 공동급식 기반시설 이제 취사시설을 포함해서 마을회관을 갖추고 있는 가족 포함해서 이제 농업인 20명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대상 마을로 선정이 되시면은 마을별 농봉기 일정에 맞춰서 조리원이 공동시설에서 최대 40일까지 공동급식을 제공합니다. 이제 농번기 식사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동 부담이 줄어서 영농 효율이 높아지고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농업 정

0: 정보를 공유하고 이웃 간의 소통이 활성화되는 등 공동체 결속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 농업인들이나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 사업들이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1: 네, 이 농촌의 현실에 꼭 필요한 지원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2: 맞습니다. 이 공동급식은 단순히 한 끼를 제공하는 복지 사업을 넘어서 농번기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덜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는 마을 공동체의 역할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지원이 더 많은 농촌 마을로 확대돼서 농업인들이 조금은 여유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농사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현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전주에서 고경민 리포터였습니다.
3: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충청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디트뉴스의 유소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1: 자, 이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시작하면서 지방의회도 문을 열었는데 그 임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충청권 지방의회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개원한 충청권 지방의회 곳곳에서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원구성은 지방의회가 새로 선출된 후에 정상적인 입법, 의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단을 선출하고 소관 업무를 나누는 상임위원회 배정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찾지 못하면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먼저 충북 충주시 의회입니다. 전체 19석 가운데 10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불참한 가운데 의장과 상임위원장 3명을 선출했습니다. 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기 첫날부터 등원을 거부하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한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수당이 소통과 협치를 내팽겨쳤다고 비판했고요. 지난 3일 개원식에도 본회의장 대신 청사 앞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였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당내 갈등을 겪는 곳도 있다면서요.
4: 네, 충북 등평군 의회에서도 이 파행이 속출됐습니다. 등평군 의회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은 앞선 의원총회를 거쳐서 최명호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했지만 장천배 의원이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아서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발해서 개원식에 불참했고요. 지난 3일 본회의장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무산됐습니다. 음성군 의회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은 의석수를 확보했지만 이 원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민주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탈한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요구안을 충북 도당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1: 네. 근데 이처럼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은 비단 충청권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4: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일단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되면은 의정비 외에도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고요. 각종 지역 행사 참석과 관용차 지원 같은 이 권한과 위상이 커집니다. 결국 의원들은 이 특권을 서로 갖기 위해 싸우면서 의회 파행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시민사회는 이 원구성 갈등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로 책임 부재를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구성의 불만을 품고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아서 장기간 파행이 유지되더라도 이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혹은 원구성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는 의회 파행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의회를 약속하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자리 다툼이 앞서는 모습인데요. 이 반복되는 원구성 파행을 끊어내는 것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래요. 자, 다음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충청권에 392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0: 계획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자세히 짚어주시겠습니까?
1: 네, 이 정부가 전국을 초대형 반도체 산업 벨트로 묶는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충청권에 39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충청권을 반도체 후공정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천안과 아산에 140조 원가량을 투자해서 AI를 구동하는 소재, 부품 글로벌 허브를 육성하고요. 삼성전기는 세종공장에 8조 원을 투입해서 반도체 기판의 생산 거점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청주의 낸드플래시 제조와 첨단 패키징 시설 구축을 위해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청주 오송에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사전 충전형 주사기 생산 시설을 짓고 또 충남 내포에 농생명 융합복합산업 클러스터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0: 네. 그런데 반도체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춘 대전이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에서 빠져 의외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역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1: 네, 이 지역에서는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하지만 이 대전의 카이스트와 또 정부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 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까지 갖춰놓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역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지역 정치권이나 지자체의 대응이 부족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구조를 바꿀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계 역시 대전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실증 기반을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관계부처 장관과 통화해서 대전과 관련한 준비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시민에게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계획이 단순한 이 투자 지원을 넘어서 국가 균형 발전 또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0: 네, 어쨌거나 충청권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처럼 투자 규모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전력과 용수, 또 인허가 문제, 인재 확보 등 이 실행 기반을 얼마나 지자체들이 적기에 갖추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이런 문제 인지해서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GTX를 천안 아산역까지 연장하고 세액 공제 기한을 늘리는 한편 배터리 생산 보조금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충청권 단체장들은 인허가와 인프라의 적극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는데요. 충남도는 투자의 조기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인허가와 공업 용수 공급,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이와 함께 충북도는 셀트리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전담 투자 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역시 대규모 제조 설비를 갖추기 위한 용수나 전력, 오폐수 처리 등의 수립 계획을 100일 안에 발표하겠다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양배추 가격이 폭락하면서 충청권에서는 농민들이 양배추 밭을 갈아엎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양배추 농가에서는 수확을 불과 열흘 앞둔 밭을 갈아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민들은 이란 전쟁 여파로 농자재의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생산량 증가와 소비 둔화 영향이 미치면서 양배추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지난해 포기당 800원에서 900원이던 이 양배추의 가격이 올해는 500원 안팎까지 40%가량 떨어지면서 이 인건비와 농자재 값을 감안하면 수확을 해도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팔수록 손해라면서 이제 농민들은 수확을 포기하고요. 공들여 키운 작물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서 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0: 안타깝네요. 예. 그 농민들은 전국적인 집회를 이어가며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죠?
1: 네, 맞습니다. 이 농민들은 양배추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산물의 가격도 잇따라 폭락하고 있지만 정부가 가격의 하락 원인만 설명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서 농산물 공정 가격제 도입과 유통구조 문제 개선 등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유통구조의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서는 가격이 폭락한 농산물을 가져와

는 이것은 두 글자로 페트병이나 유리병에 담긴 식수인데요. 초성 힌트는 시옷, 시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증 심할 때 마시는 이것만큼 달고 시원한 게 없잖아요. 정답과 함께 여러분은 언제 이런 경험을 했는지 또 요즘처럼 무더위가 이어질 때 물을 자주 마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드렸는데 1부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번호 끝번호 예 8540 사용하시는 분 나이가 드니까 이젠 음료수 중에 이것이 제일 좋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왜 공감이 되는 거죠? 문상환님께서는요 성동구에서는 매년 여름에 이것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 요즘에 이제 전국 방방곡곡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휴대전화 끝번호 1570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텀블러 주머니를 직접 뜨개질해서 만들었는데요. 시원한 물이 든 텀블러를 담아서 가방에 메고 다닙니다. 그럼 시원한 물을 수시로 마실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뭐 환경보호 때문에도 이렇게 텀블러 직접 갖고 다니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희 2부 또 있으니까 예, 끝까지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3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선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말로가 부르는 빨간 구두 아가씨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 비가 내리고 또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전남과 제주는 제주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지만 짧은 시간에 강하고 거세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대부분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은 서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목요일에도 밤까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강우량 대부분 5에서 60mm, 내일과 모레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이 많아지면서 30에서 80,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내륙 많은 곳 100mm 이상, 서해 오도는 150mm 이상, 남부와 제주 내일과 모레 5에서 60mm

0: 전망되고요. 낮 더위도 지속됩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강릉 29, 세종 대전 30, 광주 제주 31, 대구 32도 등으로 덥겠고요.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이 30도, 포항은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경상권 일부 중심으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쪽 지역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나쁘거나 매우 나쁘겠고 울산, 경북을 비롯한 일부 남동부 지역은 오존 농도도 오후에 높겠습니다. 대기질은 전 권역이 청정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7.9도, 지금까지 서울에 4.9mm의 비가 왔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전국을 돌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민관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외환시장이 평일 24시간 개장합니다.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을 틈타 기습적으로 유가를 인상한 혐의로 국내 4대 정유사가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정유사 내부 메신저에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경찰이 중동전쟁과 5.18 민주화운동,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단속해 피의자 29명을 검거했습니다.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 사건의 담당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했습니다. 이규봉 아나운서가 휴가를 떠나서 이번 한 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요즘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폭염 피해는 먼 나라 일만은 아닌데요.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폭염 대책을 세우고 지역 곳곳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가 하면 그늘막을 확대하고 안개처럼 냉각수를 뿌리는 쿨링 포그와 도로 물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퀴즈 정답인 이것 냉장고를 버스 정류장이나 거리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해서 온열 질환을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두 글자로 페트병이나 유리병에 담긴 식수라고 말씀드렸죠. 정답과 함께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련 문자는 잠시 뒤에 소개하고요.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지자체 살림살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알아보는 우리 고장 살림살이 함께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죠. 휴대전화 끝번호 0043 쓰시는 분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장보러 왔는데요. 시원한 이것 한 모금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날씨가 참 덥네요 하셨네요. 2964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여기는 파주시 금릉동인데요. 작년 더위가 심한 8월에 역 앞에 설치된 이것 냉장고를 이용했었는데 정말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이군요. 네. 7540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여름에 저는 생수에 레몬이나 오이를 넣고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냉장고에서는 1인 한 병씩 가져가기 약속해줘 라고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지금 문자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부 끝날 때 정답 발표와 함께 정답자 발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자, 앞으로 각 지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이와 관련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라고요?
2: 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 권한을 제도시권역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부가,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 등은 대광위가 맡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과정을 대광위로 일원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조치로 국토부는 도시철도망 건설 행정 절차가 단순해지고 지방정부와의 협의도 원활해져 도시철도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 들어보죠. 강원도 삼척에서 마을 주민들이 시멘트 원료 채굴을 위한 광산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2: 네. 쌍용 C&E 동해공장은 강원 삼척시 도계읍 바리리에서 시멘트 원료를 채굴하기 위한 광산 개발을 진행 중인데요. 이곳 주민과 시민단체가 광산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산 개발로 마을에 대형 덤프트럭과 중장비 운행이 잦아지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고 음진과 소음, 진동,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일상생활에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또 사업자가 광산 개발을 하면서 관정도 개발하기로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광산 개발 즉각 중단과 함께 정밀 환경 영향 평가, 수리 지질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실제 피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조사단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나라 해안선이 12년 전보다 더 길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2: 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 길이는 15,280.4km로 2014년보다 307km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자연해안선은 2014년보다 311.9km 감소했지만 인공해안선은 619.5km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해안선 중 자연해안선이 차지하는 비중도 66%에서 62.6%로 감소했습니다. 해수부는 항만과 어항개발, 방파제 설치, 연안 정비사업 등과 같은 개발사업과 함께 침식 퇴적 등 자연적 요인이 이 같은 해안선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울산의 한 대기업이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일환으로 식비를 소급해 돌려주기로 했다고요?
2: 네, 울산광역시에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외국인 노동자 1,600여 명에게 그동안 급여에서 공제했던 식비를 소급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700만 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HD 현대중공업이 도입한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한 일부 외국인 노동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새 임금체계는 기존보다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을 줄이는 대신 월 30시간 연장근로를 전제로 40여만 원 수준인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연장수당을 포함하면 총 급여액이 기존보다 늘어난다고 밝혔지만 일부 외국인 노동자는 기본급 하락과 시간의 근무 의무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했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이 식비를 무상 제공하기로 했고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에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새로운 임금체계에 따라 성과금은 인사평가와 관계없이 독일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자, 지금까지 지역뉴스 브리핑 농민신문의 지유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지방이 튼튼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합니다. 우리 고장 살림살이.
1: 지역의 살림살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조목조목 짚어보고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보는 우리 고장 살림살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1: 오늘은 저 어떤 예산을 좀 살펴볼까요?
4: 네. 그동안 단체장이 바뀌면 바뀌는 것들 시리즈를 통해 단체장 직무실과 지역 슬로건의 잦은 교체를 짚어봤는데요. 네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자주 바뀌는 지자체의 지역 캐릭터 예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캐릭터 예산이라면은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이나 만화 같은 캐릭터의 예산을 투입하는 건가요?
4: 네. 쉽게 말해서 우리 지역을 친근하게 알리기 위한 홍보 대사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지역의 특산물이나 역사적 인물, 동식물을 귀여운 형상으로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상상 속의 동물 해치를 마스코트로 만들었고요. 대구 광역시의 도달수는 수달을, 또 인천시의 범인은 백령도의 전박이 물범이요.
1: 예, 예, 예.
4: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1: 귀엽겠다 진짜.
4: 네. 또 대전의 꿈돌이도 있고요. 세종시는 젊은 세종 충령이란 캐릭터를 통해 젊은 도시, 성장하는 도시를 이미지화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는 미래 로봇에 전라 복도를 합친 귀여운 로봇 캐릭터인 로보기가 있고요. 경남도의 별이는 앙증맞은 토끼 캐릭터인데 사천 비토섬에 전해오는 설화 별주부전을 모티브로 별주부전. 만들었습니다. 예, 예. 또 강원도는 호랑이를 의인화한 강원이와 반달 가슴곰 특별히가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은 SNS나 마케팅 축제에 활용하면 강력하게 시선을 끌 수 있고요.
1: 그렇죠, 그렇죠.
4: 굿즈 즉 기념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잘 만든 캐릭터 하나가 도시 전체를 세일즈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네. 때문에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1: 네. 제 나이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저 88년의 호돌이 네.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4: 네. 저도요. 네.
1: 정말 다양하죠. 그러면 이런 캐릭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4: 네. 서울 해치와 대전 꿈돌이는 팬미팅부터 라면 상품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해치와 소울프렌즈로 열쇠고리부터 가방, 수면안대, 인형 등 14종의 다양한 상품을 개발했는데요. 예. 2024년 기준 6억 2,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1: 예.
4: 또 숲을 지키는 요정을 모티브로 한 강원도 정선군의 와와군의 굿즈도 인기인데요. 와와 상점이 문을 연 지 1년 만에 1억 원이 넘는 굿즈를 판매했습니다.
1: 예.
4: 또 대전시가 선보인 꿈돌이 라면은 출시 한 달 만에 50만 개나 팔렸고요.
1: 예.
4: 지역 연고 프로 야구팀과 협력해 만든 꿈잎폼도 자주 품절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한 지자체 캐릭터는 지역 홍보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1: 아니죠. 아이돌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아닌데 지자체에서 개발한 굿즈 그러니까 기념품이 1억 넘게 팔린다니까 와 진짜 놀랍네요. 그럼 지자체에서 개발한 캐릭터는 얼마나 많은가요?
4: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가 보유한 캐릭터는 총 5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1: 그래요?
4: 평균적으로 한 지자체당 2개 이상은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서울이나 대전 같은 성공 사례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요. 실제로는 실패해서 방치된 캐릭터가 더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나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해보면 전체 지자체 캐릭터 중 70, 80%가 주민 인지도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유령 캐릭터로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수억 원을 들여 만든 캐릭터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주인이 바뀌듯 캐릭터도 바꿔버려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단체장이 새로 취임하면 전임자가 만든 캐릭터는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새 캐릭터를 만들거나 무분별하게 유행을 쫓아 교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 사실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하기까지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4: 네. 캐릭터를 새로 개발하고 교체하는 예산은 최소 수억 원에서 10억 원대에 이릅니다. 크게 디자인 개발 용역 비와 홍보 마케팅비 그리고 시설물 정비비로 집행되는데요. 지자체 대부분 캐릭터 디자인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외주비가 최소 3천만 원에서 2억 원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한 번 캐릭터를 바꾸면 디자인 비용을 포함해 홍보물, 조형물, 기념품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쓰레기 봉투, 공원 화장실에 그린 캐릭터까지 모두 지우고 교체해야 합니다.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을 포함해 폐기하는 비용까지 최소 1억 원에서 5억 이상은 좋게 됩니다.
1: 네. 이게 다 세금인 거잖아요.
4: 맞아요.
1: 그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 강원도의 경우 전임 단체장 시절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평창 마스코트의 동생 격인 범이와 곰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대대적으로 밀었거든요.
1: 네네네.
4: 그런데 2022년 지자체장이 바뀌자마자 단 3년 만에 사용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1: 좀 알릴만 할 때. 네.
4: 네. 도청 앞 수천만 원짜리 조형물을 철거하고 새 캐릭터를 만드느라 세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995년부터 20년 넘게 부산의 상징 마스코트였던 부비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부비. 민선 8기 들어 새 캐릭터인 갈매기를 형상한 부기.
1: 아, 부비가 그러니까, 아니고 부기.
4: 네. 예. 부기가 나오면서 멀쩡한 기존 부비 조형물과 안내판은 싹 철거하고 교체하느라 수억 원의 연쇄 비용이 깨졌습니다. 광주시의 빗돌이 같은 경우에도 수억 원을 들여 만들어놓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참바 심세가 되더니 네. 결국 또 수천만 원을 들여 오메나라는 새 캐릭터를 만들면서 네. 기존 자산은 창고에 처박힌 유령 캐릭터가 됐습니다.
1: 오메나는 또 뭔가요? 사실 지역 주민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 기존 캐릭터를 그대로 더 알리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우리 단체장들은 왜 이렇게 자꾸 돈을 들여서 새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4: 네. 한마디로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가장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지정책은 성과가 오래 걸리지만 캐릭터는 딱딱한 행정공지나 지역 특산물 홍보에 당장 활용해서 주민 관심을 끌어올리기에는 가장 좋은 카드거든요. 여기에 SNS 조회수 압박도 있습니다. 요즘은 딱딱한 공문서 말투로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죠. 친근한 아바타를 내세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 결정권이 단체장 한 명에게 쏠려있는 구조가 문제거든요. 지역의 영구 자산이 아니라 내 임기용 소모품처럼 다루다 보니 사람이 바뀔 때마다 세금을 들여 새로 만든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1: 그렇네. 예. 지방의회나 시민단체가 감시를 좀 철저히 하면은 이런 꼼수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매년 논란이 되는데도 왜 안 고쳐지는 걸까요?
4: 사실 의회나 시민단체가 매번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안 고쳐지는 건 우선 예산 쪼개기 편법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올리면 반대하니까 일단 디자인 용역비로 몇 천만 원만 통과시킨 후에 실제 제작비는 여러 부서 홍보비로 잘게 찢어서 숨겨놓는 거죠.
1: 예.
4: 설령 의회에서 눈치를 채고 제동을 걸어도 단체장이 독단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고요.
1: 그래요?
4: 결정적으로 세금이 드는 마스코트를 바꾸면서 정작 주민 의견을 들을 통로가 아예 없다는 게 가장 큰
1: 그래요?
4: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공청회 절차도 없다 보니 이런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이런 고질적인 예산 낭비 문제를 뿌리 뽑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4: 네. 바로 돈을 쓰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행정 성적표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통 지자체가 수억 원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나중에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엄격하게 성과를 따지거든요.
1: 그렇죠.
4: 하지만 캐릭터는 수억 원을 들여 만들었다가 아무도 모르는 유령이 되거나 하루아침에 폐기돼도 그 어떤 단체장이나 공무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1: 맞아요. 예.
4: 이렇게 검증하고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까 단체장은 아무 부담 없이 새 캐릭터를 지르고 공무원들은 예산 낭비인 줄 알면서도 윗선 지시니까 예. 기계적으로 따르는 무책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1: 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결국 한 캐릭터를 오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뚝심 있게 이렇게 캐릭터를 좀 잘 키워내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요?
4: 있습니다.
1: 아.
4: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의 고양시 고양고양이입니다.
1: 아, 고양이니까 고양고양이.
4: 네. 지자체 이름에서 착안해서 귀여운 고양이 모양으로 만든 캐릭터인데요. 10년 넘게 사랑을 받다가 단체장이 바뀌면서 한때 공식 채널에서 자취를 감추기도 했습니다.
1: 오, 예.
4: 하지만 시민들의 끊임없는 복귀 요청으로 이번 달 신임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극적으로 공식 부활했습니다.
1: 이야.
4: 네, 경남 진주시의 수달 캐릭터인 하모도 아주 모범적이거든요. 단체장 교체와 상관없이 정체성을 뚝심 있게 유지한 덕분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완판은 물론 대형 공공미술 전시까지 성공시키면서 지역의 효자 자산이 됐습니다.
1: 그렇구나.
4: 전남 보성군의 특산물 캐릭터인 BS 삼총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대신 기존 캐릭터의 스토리텔링과 활용 방식을 다각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덕분에 매년 들어가는 불필요한 교체 비용을 원천 차단하면서 주민들에게는 깊은 친숙감을 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지자체 캐릭터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당장 좀 어떤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할까요?
4: 우선 캐릭터 개발에 시작 전부터 공무원 몇 명이나 그 특정 외주업체가 독단적으로 짜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과 마케팅 전문가가 초기 기획부터 직접 참여하는 주민과 전문가 공동 개발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1: 아하.
4: 그리고 최종 선정은 관청의 결제 라인이 아니라 온오프라인 주민투표를 거쳐 그렇지. 주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디자인만 공식 승인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내 손으로 뽑은 캐릭터야 주민들이 애착을 가질 수 맞아요. 있기 예, 때문입니다. 그렇죠.
1: 이름이라도 알지.
4: 네네. 더 중요한 거는 외형만 예쁘게 만드는 디자인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캐릭터의 지역 고유의 역사와 가치를 입히는 스토리텔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 네.
4: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캐릭터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입혀 그렇죠. 유튜브 쇼폼 콘텐츠를 만들고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관광 상품화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도로 발굴해야 합니다.
1: 예, 예.
4: 이렇게 주민이 직접 뽑고 상품성까지 입증된 캐릭터는 단체장이 정당이 달라도 전임자의 흔적이라면 함부로 버릴 명분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1: 아, 그렇죠. 예.
4: 캐릭터를 단체장의 임기용 소모품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지역의 영구적인 자산이자 마케팅 무기로 키워내는 세련된 행정이 시급합니다.
1: 그래요. 단체장 혼자 결정하는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캐릭터 개발부터 선정까지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고장의 고유한 색깔을 담아내는 게 시급해 보이는데 끝으로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4: 네. 오늘의 한줌평은 시장님 손에서 태어난 캐릭터는 유령이 되지만 주민들 손에서 태어난 캐릭터는 영웅이 됩니다로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고장 살림살이 지금까지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릴 시간이 됐네요. 오늘 퀴즈 정답은 생수였습니다. 사연 몇 개 좀 살펴볼까요? 저는 물 먹는 시간을 핸드폰에 알림으로 정해놨습니다. 우리 정윤숙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2044 쓰시는 분께서는 요즘 이것 배달이 곱절 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이나 음식점에 이것통 19리터와 13리터 배달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타 채널 듣고 계시면 라디오 전국 일주 들어보시라고 채널 들려드리려고 나옵니다라고 하셨네요. 이분들이 안 계시면 뭐 일일이 마트에서 우리가 무거운 이거 사와야 하잖아요. 여러모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생수였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한영애가 부르는 굿세어라 금순아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 삶의 지독한 고독과 불통, 그리고 그것이 아주 우연한 계기로 무너져 내리는 기적 같은 순간을 가장 아름답고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1983년에 발표된 이 단편은 특별한 사건도 화려한 문장도 극적인 반전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의 마음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 열리는 순간만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소설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는데 어디에나 다녀온 사람처럼 멍하니 책장을 덮게 되지요. 이 소설은 나라고 불리는 남편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그리 다정하거나 특별할 것 없는, 어쩌면 조금 냉소적이고 무기력한 평범한 사내입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오기로 합니다. 오래전 아내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시각장애인 로버트라는 사내였지요. 오래전 아직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 젊은 그녀는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각장애인이 낸 구인 광고에 답합니다.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고 서류 정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였지요. 그 시각장애인이 바로 로버트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책을 읽었고 그의 눈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여름을 함께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절친한 벗이 된 것이지요. 한편 남편인 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저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늘 슬픈 표정을 짓고 선글라스를 끼고 남의 도움을 받는 나약한 존재일 거라고 지레 짐작하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죠. 아내를 향한 묘한 질투심과 마음의 빗장을 걸어잠근 채 말입니다. 아내와 로버트는 남편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친근하고 다정하게 온갖 속내를 터놓는 절친한 벗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로버트는 남편인 나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시각장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거라는 편견을 깨듯 시원하게 담배를 태웠으며 음식을 거침없이 맛있게 먹고 나의 무심하고 엉뚱한 질문에도 허허 웃으며 유머로 받아넘기는, 삶을 긍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공지영 작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아픔과 희망을 소설 속에 담아왔는데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등어, 도가니 등을 통해서 시대를 향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왔죠. 지금은 경상남도 하동 평사리에서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텃밭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과 속도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요즘의 일상이 미안할 정도로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며 살아왔던 시간 끝에서 찾은 평온은 무엇일까요? 공지영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공지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유 멀리서 오셨어요. 하동에서.
1: 네. 네,
0: 내려가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글쎄 세어보니까 이제 8년 차더라고요.
0: 그러면 서울에 집 다 정리하고 가신 거예요?
1: 완전히 정리한 지는 한 6년 차.
0: 예. 네. 하동에서 서울 오려면 좀 멀죠.
1: 아니 그리 멀지는 않아요. 뭐 거리는 좀 되는데 요새 네. 기차로 한 2시간 반이고
0: 예, 예.
1: 버스도 한 3시간.
0: 생각보다는 가깝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예. 부산이나 경상도 저쪽 부산 쪽이면 좀 먼데 저희는 전라도에 가장 붙어있는 경상도라서.
0: 그렇죠. 화개장터.
1: 네. 맞아요.
0: 거기잖아요.
1: 맞아요. 예. 예.
0: 하동하고도 평사리.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1: 네.
0: 왜 토지의 배경이 된 그
1: 네.
0: 마을이잖아요.
1: 네.
0: 왜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셨어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거기 갔는지. 거기 이제 우선 친구들 때문에 한 20년 전서부터 거기를 드나들었고요.
0: 네네.
1: 그렇게 이주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날 그냥 아, 나 이제 여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0: 예.
1: 그래서 땅을 좀 알아보러 다니는데 제가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한 게 박경희 선생님 토지를 읽고 나서거든요. 거기가 평사리가 배경이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생각은 그때 못했고 그냥 좀 뷰가 좋은 데를 찾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찾고 나서 보니까 박경리 문학관 바로 윗동네.
0: 이야 무슨 운명 같은 만남이네요.
1: 나중에 사람들이 일부러 갔나 막 이러는데 그러진 않았는데 제 친구의 표현에 따르면 연어처럼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0: 어떤 문학의 고향. 내
1: 네,
0: 문학의 고향 원천을 찾아서.
1: 곳으로. 예, 예.
0: 이야. 그러네요. 기가 막힌 또 연결이네요.
1: 그래요. 진짜.
0: 예. 그 살고 계시는 집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집으로 뽑혔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그 예전에 경남도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한 그 선정단이 심사를 해서
0: 예.
1: 근데 이제 저희 집을 지어주신 분들이 이거 거기에 신청해보자고 그러셔서 어머 그 되면 뭘 주는데요? 그러니까 조그만 팻말을 하나 줘서 문 앞에 붙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0: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길래.
1: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냥 예. 풍경이 아름다우니까 거기가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0: 집 소개를 조금 해주신다면.
1: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그러니까 지리산에서 형제봉이라는 그 봉우리가 있는데 그
0: 예.
1: 그 아래가 다 악양면이에요.
0: 예.
1: 근데

0: 이 지형이 되게 특이해서 이 1500m급 봉우리들이 한 10대 개가 있는 그 밑에 83만 평의 평야가 있어요. 그게 악양 들판이에요.
1: 약간 분지같이 돼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약간. 예. 그리고 이제 그 한쪽이 분지는 완전 동그란데 한쪽이 트여서 그쪽이 이제 섬진강이 흐르죠.
1: 기가 막히네요. 이게 배산 임수 아닙니까?
0: 네. 그렇다고 예.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뭐 그 어떤 풍수하는 분이 잡지에 그 한국의 10대 명당이라는 곳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 10대 명당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1: 와.
0: 그 뭐 가서 돈은 별로 못 벌었는데요. 대신 진짜로 되게 편안하고 제가 지금 8년 차인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 8년 동안 병원을 한 3번 정도 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동네니까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 네. 차트가. 간호사분이 이제 저를 아시니까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넘겨보더니 선생님 이번엔 뭘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땅벌에 쏘여가지고 왔어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지난번에는 무슨 솔리 폭발인가? 거기 쏘여서 오시고 그다음에 말벌에 쏘여서 오시고 그다음에 땅벌에 쏘여서
1: 감기나 배탈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0: 네 없었어요. 그 참 진짜 저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저도 공정 작가님 좀 들어오시면서 뵈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사석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네. 표정이 밝아지시고 엄청나게 건강하고 활기찬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0: 진짜 편안하고 좋아요.
1: 네. 네. 네.
0: 모든 분들에게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귀촌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1: 건강해져서 돌아오신 우리 공지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예전에 제가 매일 미사를 드린다는 말씀 들었던 적이 네. 있어요. 근데 지금 집에 성모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예.
1: 뜰에 그 있나요, 뜰에?
0: 성모상이 많죠. 그러니까 뜰에도 앞뜰에 하나, 뒷뜰에 하나.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커다란 성모상은 그러니까 뒷뜰에 이렇게 무슨 자연스러운 바위가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이상하게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바위도 오래되면 쪼개지잖아요. 근데 그냥 고기가 딱 성모상을 놓으면 이렇게 저희 집 전체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서 고기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그 바위가 무슨 무대 같다고 그러니까 일부럽고 이렇게 그 성모상이 이렇게 바위 틈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다고 뭐 그러시기도 하는데
1: 예
0: 그냥 제가 정원 관리하면서 한 번씩 쳐다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예전에 수도원기행이라는 책 쓰셨는데 네. 말하자면 평살이 집을 좀 작은 수도원처럼 네.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0: 뭐 예. 약간 그런 컨셉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도 안 만나고 혼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그렇게 좀 제가 마음을 먹었죠. 또 말년이잖아요. 네. 어차피 인생에.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1: 네. 박경희 선생님 영향을 많이 처음에 문학을 시작할 때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터에 내가 살고 있다는 느낌도 좀 가끔씩 뭉클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0: 뭐, 예. 아니 많이 그렇진 않고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박경희 문학관 그냥 가볼까? 걸어서 가거든요.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1: 걸어서 갈 정도로 갔다
0: 네. 한 5분이면 내려가요. 네, 바로 위에요.
1: 예.
0: 네. 그러니까 동네죠. 같은 동네. 네.
1: 박경희 선생님 예전에 만나보신 적은
0: 예,
1: 있으셨어요?
0: 제가 두 번 정도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제가 30대 때.
1: 30대 때. 예. 예. 한참 막 문학을 시작했을 때.
0: 예, 맞아요. 그래서 예. 박경희 선생님은 이제 저를 그냥 얼굴은 아셨지만 제 책은 한 번도 안 읽으셨던 그런 상황에서.
1: 그때 뵀던 박경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0: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우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되게 이렇게 어려워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같이 함께 간 분이 강석경 선생님은 굉장히 친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는 되게 막역한 사이시니까 그냥 뒤따라온 후배인 저도 그냥 같이 이렇게 귀엽게 봐주셨는데 그러니까 왜 그냥 약간 저랑 저 사람을 보면 왜 저랑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1: 네, 네.
0: 글을 보면 더욱 그렇고 그냥 막 정이 되게 많으시고 그 정을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아껴서 쓰신 분인데 이제 그렇게 이쁜 후배를 봤을 때와 그 정이 폭발하는 이런 느낌?
1: 네.
0: 예,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생생해요, 되게.
1: 나중에 저도 사람들이 공지영 작가님 만나보니 어때? 그러면 귀여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0: 그 어디에 그 말 김승욱 작가 소설인가 예전에 보면은 그 어느 교수님을 일컬어서 귀엽다고 하면서 나이 드신 분께 우리가 귀엽다고 하는 건 엄청난 칭찬이야 이런 귀절이 있더라고요.
1: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써요,
0: 그냥.
1: 예. 네. 아, 귀여운 선배님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시골집만 내려가신 게 아니라 농사를 지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0: 이제 네. 제가 이제 또 그렇게 완전 정착하게 된 게 맨 처음에 서울하고 오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모든 정말 강제적으로 제가 휴무를 하게 된 거죠. 거의 네. 그러니까 모든 강연 뭐 이런 거 뭐 연수 이런 거 다 취소되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밭을 일구는 것서부터 이제 유튜브나 책 사가지고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했는데 너무 재밌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실패를 하고 그냥 글을 쓰기로.
1: 농사 쪽에는 똥손이시군요.
0: 아니 어떡해요. 농사 진짜 너무 힘들어.
1: 아니 이제 꽤 막 몇백 평 된다고 들어가지고요.
0: 아니 이제 정원이 한 300평 되고요. 네. 농사 몇백 평 못 지어요. 그 기계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러니까 한 두 평만 해도 1년 먹을 게 다 나오고
1: 예.
0: 그다음에 그것도 꽤 힘든데 처음에 모르고 제가 한 20평, 30평을 짓기 시작했죠. 20평, 30평이 꽤 넓어요.
1: 뭘 심었어요?
0: 뭐 사람들이 심는다는 거 다 심었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땅에다 퇴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온갖 좋다는 거 그리고 절대 이제 화학제품 쓰지 않겠다 하고 손으로 다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간 게 한 예를 들면 한 5, 60만 원이 될 거예요. 뭐 비료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우리 집 고추, 우리 집 호박, 우리 집 오이는 요만한 게 한두 개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마트에 가면 로컬풋이라고 그래서 그 동네 마트에 가면 이제 예. 농부들이 직접 사다 놓은 거 있는데 막 호박 너무너무 싱싱한 거 한 개에 1,500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거지? 아니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계가 없다는 걸 핑계로 막 쟁기를 사볼까 어쩌갈까 막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좀 단념하고 한 고추 10개 뭐 상추 10개 뭐 이렇게 소박하게 짓고 있어요.
1: 네. 네. 농사하고는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은 제가 했었어요.
0: 아니, 안 어울리는 건 예. 둘째고 못해요 제가.
1: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노력은 하셨던 것 같아요.
0: 엄청 노력했어요 진짜.
1: 예. 네. 못하는 것도 있어야죠.
0: 아이, 못하는 거 많아요.
1: 근데 사람도 좀 만나기 싫고 그래서 내려갔다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떨어진 곳이라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좀 외롭거나 이러진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0: 아 모두 그런 말을 물어보는데
1: 예.
0: 이제 그 말을 물어보면 가만있어 봐 내가 외로웠던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꼭 내려간 건 아니었고요.
1: 네.
0: 그냥 저는 원래 예전에 이제 이 하동에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애들을 키울 때 강원도 그러니까 좀 가까운 강원도에 시골집이 있었어요.
1: 네.
0: 거기서도 약간의 농사도 지었고 주말마다 갔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일요일 밤이면 이제 금요일 날 저녁쯤에 이제 애들 데리고 내려갔다가 일요일 밤이면 이제 모든 걸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으로 커튼을 딱 닫고 이제 그 집을 떠나요.
1: 네.
0: 근데 제가 그때 마지막 커튼을 이렇게 닫으려고 이렇게 커튼을 손을 항상 댈 때마다 나 서울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잘 몰랐어요. 워낙 그 애들하고도 사는 게 바쁘고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안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서 안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네. 안 만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인 줄 이제 거의 60이 다 돼서 처음 안 거예요.
1: 코로나 때 그거 깨달으신 분들 많아요.
0: 그렇죠.
1: 예.
0: 저도 진짜 그리고 이렇게 아무 약속이 없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구나. 그런데다가 그게 만약에 아파트였으면 제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막 우리 집 멍멍이도 있죠. 또 거기 지리산에 고양이가 되게 많아요. 그 고양이 먹이소도 하나 만들어야죠. 또 기타 등등 있고 새들도 이제 물 좀 받아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정원이 있잖아요. 네. 꽃들이 피고 나무가 저희 집 뒤가 완전히 울창한 숲인데 저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안 외롭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걔네들도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무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외로워요.
1: 뭐 혼자 있는 건 아니네요, 진짜.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콘크리트 속에서 뭐 엄청나게 좋은 6성급 호텔에 혼자 있었다면 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이게 자연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1: 생명이 같이 있으니까. 네, 네. 나는 혼자가 아니다.
0: 아, 그러니까 혼자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고 이렇게 예. 물어보시면 제가 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게.
1: 근데 혼자 있으면 저는 그래요. 뭐 집에 식구들 없고 막 이제 그럴 때 먹는 것도 대충 먹게 되고 입는 것도 대충 입게 되고 안 나가면 전 세수도 잘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좀 약간 게을러지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0: 원래도 좀 잘 안 그랬고요.
1: 예.
0: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풀어진 모습을 원래 전 또 집에서만 저는 작업실에서 작업실 없는 유일한 소설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1: 집에서 작업하는.
0: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도서관도 안 가고 제 방에서 공부. 뭐 공부를 했다기보다 아무튼 제 방에 있었어요.
1: 저는 독서실을 꼭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0: 아, 그러니까 전 대학 때도 도서관에 술 친구를 만나러 들어갔지 그 공부하러 들어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스타일이 그러니까 늘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그 일하는 제 모습을 볼 때 제가 이렇게 너무 흐트러지면 제가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 좀 아침에 세수를 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애들 때문에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좀 단정하게 있으려고 노력했고 이제 여기 딱 오게 되니까 가만히 이제 옷들을 정리하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어차피 지금 나가지도 않을 건데 이 옷들은 언제 입지? 그러다가 아 그럼 원칙을 좀 정하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기자가 뭐 찾아올 일도 없지만 네. 갑자기 기자가 왔을 때 창피하지 않게 사진 찍힐 수 있을 정도의 옷매무새는 늘 하고 있자.
1: 아.
0: 그러면 약간 화장도 해야 되고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요.
1: 예.
0: 뭐 귀걸이도 달고 머리 드라이도 하고 가끔은 또 기분 전환 되게 혼자서 스타킹에다가 이렇게 스커트도 입고
1: 예.
0: 그렇게 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1: 그렇게 하고 아무도 안 만나는 날도 있지 않을까요?
0: 아니 거의 아무도 안 만나요.
1: 혼자 있는데?
0: 네.
1: 야.
0: 아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난번에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하동에 내려가서 첫 수필을 예. 썼을 때 거기 썼는데 내 자신을 가장 많이 보는 게 나예요. 남은 사실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어요. 누구라도. 근데 그럼. 왜 우리가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 막 시간 은행 닫을 시간 다 됐네 하면서 막 무릎 나온 추리닝에다가 머리 산발하고 막 안경 두꺼운 거 막 대충 쓰고 뛰어갈 때 그 언뜻 비치던 내 모습에 나와 내일 친구 아들 결혼식인데 지금부터 오늘부터 팩도 좀 하고 이럴 때 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제가 늘 생각한 게 내가 이제 여기서 인생 말년을 지내는데 내가 늘 보는 내 모습을 내가 기억할 때 이렇게 좀 예쁘게 하고 데려가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원칙 그다음에 아까 먹는 거는 하루에 한 끼를 제가 또 요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하루 한 끼를 잘 차려서 예쁜 그릇에 제일 좋은 손님 접대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1: 많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 좀 이상적인 삶을
0: 아니 근데 이제
1: 살고 계시는데요.
0: 우리 임수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출근하고 이런 삶이니까 집에 가끔 있을 때는 좀 풀어지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집에서 일하고 이러니까 만약에 내가 계속 뭐 흩어진 머리에 눈곱긴 눈에 무릎 나온 추리닝을 입고 있으면 내 인생 전체가 그거가 되는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나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나다.
0: 네.
1: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네. 이제 8년 됐잖아요. 네. 평산이 네. 정착하신 지. 네.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나요?
0: 일찍 일어나는 거요.
1: 몇 시면 일어나세요?
0: 그게 참 신기한 게 요새는 이제 4시 40분이면 하늘이 밝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눈을 떠요.
1: 야, 꼭두 새벽에 일어나시네요.
0: 아니 근데 그게 이상한 게 겨울에는 7시 반쯤 돼야지 환해지거든요.
1: 네.
0: 근데 겨울에는 또 7시쯤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기촌 오래 하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아이고 공작가님은 빨리 그렇게 됐네. 아 진짜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거라서 여름에는 아무리 늦게 자도 그때 일어나고
1: 네.
0: 겨울이 되면 4시 반부터 어두워지거든요. 산골이라.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대충 잘 준비해가지고 뭐 침대에 누워서 책도 보고 뭐 유튜브도 좀 보다가 일찍 자요. 예. 그럼 7시에 일어나요.
1: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요.
0: 네, 신기해요.
1: 자연의
0: 네.
1: 시계에 그대로 내 몸이 맞춰지는
0: 맞춰져요. 저도요. 예.
1: 잠은 잘 주무세요?
0: 아 그래서 제가 원래 지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었거든요.
1: 네.
0: 진짜 되게 많이 고통받았었어요. 그 저는 이제 수면제 같은 건 안 먹었는데 왜 그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설프 잤다가 뭐 때문에 탁 깨면 그때서부터 새벽까지 못 자거나 깨서 시계 보면 10분 지나 있고 10분 지나 있고 이런 지옥의 밤들을 저도 많이 겪었는데
1: 네.
0: 정말 제가 하동에 내려가서 불면증이 없어졌어요. 졸려서 겨울에 4시 반부터 잔다니까요.
1: 이야 이거 정말 그 잠 못 자서 힘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0: 아, 요새 주변에 그렇긴 하더라고요. 예. 또 나이가 드니까. 근데 제가 아무튼 가장 감사한 게 그래서 아마 그래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사람이 자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1: 예. 예. 그 지역 주민들하고 좀 만나기도 하고 동네 분들하고 좀 교류가 있으신지요?
0: 다행히 제가 사는 그 악양면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네. 이제 그 다 토지 무대예요. 거기가 인구의 3분의 1이 귀촌하신 분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지리산 행복학교라는 책을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썼는데 그 영향을 따라 귀촌하신 분들이 먼저 땅을 사서 살고 계시고
1: 네.
0: 저는 이제 한 8년 전에 내려간 건데 이제 등산반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학교가 있거든요.
1: 네.
0: 거기에 이제 혹시 그래도 좀 학교에 그러니까 등산을 좀 해볼까 운동을 좀 해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거의 귀촌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지원하셔서 그분들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동네에서 식사를 네. 같이 해요.
1: 아, 네. 평상시 가셔서 글은 잘 써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잠도 잘 자고 자연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 써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글이라는 게 좀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오는 거니까 또 너무 편안하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0: 그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뷰를 보시고 야 여기 앉으면 글이 절로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안 나오죠. 이렇게 좋으면 술 생각이 나고 여기서 자고 싶지. 무슨 글을 써요. 글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 해야지.
1: 아.
0: 그리고 이제 글을 잘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이 다 커서 제가 이제 그 먹여 살려야 된다는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1: 예, 이제 내가 의무적으로 막 쓰진 않아도 된다.
0: 옛날에는 약간 그런 거에 쫓겼던 것 같아요. 좀 애들 아직 학교도 막 다니고 그럴 때는
1: 예.
0: 아 그래도 내가 여기서 써야지 쟤네들 뭐 어떻게 또 혹시 나중에 돈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다 독립시키고 나니까 아, 뭐 내 입 하나 못 채우겠어 이런 생각.
1: 그 작가로서는 이게 이 집이 다 좋은데 그건 조금 별로인 것 같기도 한데요.
0: 그래도 행복합니다.
1: 네. 그래도 뭐 꾸준히 지금 책을 내고 계세요.
0: 네.
1: 예. 최근에는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게 딸에게 쓰는 편지 네. 2탄인데
0: 네.
1: 책이 나왔더라고요. 28년 만에 이탄 네, 나온
0: 네.
1: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1권은 연재를 저희 딸이 고3 때
1: 네.
0: 그때 이제 어떤 독서신문에 연재하던 거를 어느 분이 보시고 책으로 좀 엮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원고를 손보고 이래서 1권을 냈을 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1: 네.
0: 그때 저는 되게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이 제목이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 20대 이런 친구들이 이제 팬사인회나 뭐 독서 토론 이런 데 와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선생님 이 말을 제 이름 밑에 한 번만 써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응원에 금주렸으면 이런 말을 할까 봐 제가 다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 딸도 이제 내일모레 마흔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

0: 우리 엄마가 이상해서 뭐 사춘기가 이랬어 내가 막 이래야 되는데 30대가 되면 이제 슬슬 내 탓
1: 그렇죠.
0: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책임이 네.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1: 그러니까 18년 전에게 딸에게 준 그 편지와 18년 후에 딸에게 주는 편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엄마도 사실은 중년에서 이제 노년의 나이가 이제 접어들었고 딸은 네. 정말 고3의
0: 중년으로 가는 거죠.
1: 예, 이제 중년으로 지금 네. 접어들잖아요. 네. 예.
0: 딸이 어릴 땐 저도 젊어서 저도 통통 튀고 딸에게 주는 말도 뭐 그래 반항을 하려면 아주 확실하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제 30대 중반에 딸에겐 그럴 수는 없죠.
1: 예.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인내해야 되는 날들이 반드시 있다. 또 그다음에 생각보다 네가 잘못했을지라도 생각보다 생은 길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잘못이 하나 큰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없앨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시간이란 도화지가 계속 커지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 예쁜 그림을 그리면 그건 나중에 큰 캔버스 안에서 포인트가 되는 하나의 까만 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네. 좀 넓게 인생을 보는 법을 좀 많이 이제 잔소리를 했죠.
1: 이 책이 굉장히 꾸준히 팔리는 지금 셀러예요.
0: 예, 한 150만 부 나갔던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을 쓴 공지영 작가님도 기운이 난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0: 예, 가끔 가다가 나도 너무 이제 자신감도 완전 사라지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 저도 가끔 이 책을 펴서 이렇게 읽으면 어 막 다시 한번 해봐야지 용기가 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래서 저도 속으로 예. 아 진짜 아니 근데 어차피 내가 한번 이렇게 활자를 만들어 놓은 거는 어차피 이제 객관적인 생산물이니까 뭐 우리가 요리해 갖고 만들어 놨다고 해서 우리가 안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1: 예. 아 내가 쓴 글을 다시 좀 많이 읽는 편이세요?
0: 많이는 안 읽는데
1: 네.
0: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글 쓰는 버릇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번을 읽어요. 책 한 번을 낼 때.
1: 아.
0: 그러니까 외워요. 다 외워.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1000번을 읽으면 안 외울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하니까 책이 나왔을 쯤에는 다시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다시 들춰보게 되죠.
1: 예. 아, 1000번을 넘게 본다. 예.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니까 이 작품 하나하나가 출산의 고통에 비유를
0: 네.
1: 하는 거군요.
0: 아, 이게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1: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여기 좀 얽힌 그 얘기들을 좀 세세한 얘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요즘 행복을 만끽하고 계시다는데요. 공지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2: KBS 58분 날씨.
3: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 대부분 비가 주로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비가 내리는 곳도 또 내리지 않는 곳도 혼조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남과 제주는 제주 부근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 예보가 있고요. 짧은 시간에 강하고 거세게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전망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우산을 꼭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이렇게 내렸다 그쳤다 형 태의 비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목요일에도 밤까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강우량 전국이 5에서 60, 내일과 모레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이 30에서 80, 많은 곳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내륙이 100mm 이상이고 서해 5도는 내일과 모레 150mm 이상, 남부와 제주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에도 덥겠습니다. 서울이 오늘 28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 분포 까지 올랐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23도, 내일 낮 기온 서울 30도, 대구는 내일 33도, 포항은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경상권 일부 중심으로 무더위가 특히나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동쪽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나쁘거나 매우 나쁘겠고요. 오존 농도도 일부 남동부 지역이 높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4: 정성을

0: 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2: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높은 변동성 보이다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폭이 5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5% 가까이 밀리다 낙폭을 절반 정도 만회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7.01포인트 하락한 8051.33에 코스닥은 21.34포인트 밀린 847.07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휴장한 가운데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은 2조 6천억 원대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2조 7천억 원 넘게 동반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1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기대감 속에 2%대 강세를 SK하이닉스 3%대 약세 마감했고 SK스퀘어는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기 등 MLCC 관련주와 반도체 기판주 약세가 두드러졌고 2차전지와 광통신주, 우주태양광과 제약바이오 등 하락했습니다. 반면 금호타이어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화우션을 필두로 조선주, 자동차와 정유주, 보험주, 일부 건설과 유통주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는 약세를 마키나락스 상한가를 돌파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33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 SK하이닉스가 오는 10일 290억 달러 44조 2천억 원 규모로 미국 예탁증서를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공모가 외국 기업의 첫 주식 매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장의 목적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형 메모리 칩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민관합동점검회의가 끝난 뒤 광주 군공항의 경우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있는 만큼 공사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이 광주 군공항을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제시했다면서 조속히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가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신규와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가 84제곱미터형은 8천만 원, 59제곱미터형은 7,750만 원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거나 수출 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하는 무역 안보 침해 범죄 적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5월 말까지 7,703억 원 규모의 무역 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실적 6,556억 원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명륜 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정책자금 대출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계열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빌려줬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부당한 지원 행위 위반 혐의로 명륜당과 계열 회사인 14개 대부업체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대부업체 14개를 설립하고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대부업체들의 업체당 100억 원 한도로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정부가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AI 기반 탐지체계를 도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셀프주유소에서 화물차주가 개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유형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해 AI가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도 장맛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충청권과 강원도에 최대 60mm, 충청권과 남부지방 최대 40mm, 제주도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도 대부분 권역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자 컴퓨터의 실제 사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첫 번째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이 기업 학교와 공조회, 과학연구에 쓸 양자 컴퓨터를 2028년까지 배치하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를 무력화하기 전에 정부 전체의 암호체계를 교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컴퓨터가 무엇이길래 행정명령으로 기한을 구체적으로 못 박았는지 잠시 후 양자 컴퓨터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증시부터 요약해 주십시오.
2: 예, 오늘 두 지수 모두 약세였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46% 하락해서 8,051. 코스닥은 2.4% 넘게 떨어져서 847로 지난 금요일에서 또 연이어서 좀 낙폭이 좀 키우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내일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 지금 뭐 100조 얘기가 그냥 흔하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하이닉스 SDR, 미국 ADR 상장도 있고 그래서 호재들이 좀 많아서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아서 코스피 같은 경우 거의 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가긴 했는데 오전장 중반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한때 -3%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0.4%대면 많이 줄였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양시장 모두 오늘 5에서 6%포인트 역시 변동성이 굉장히 요즘에 이거를 굳이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너무 흔해서요 요즘에. 어쨌든 큰 변동성이 여전했고요. 반등 타이밍이 이번 주에 좀 있을 거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 이유가 지난주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난 금요일 날 반등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거의 30% 가까이 낙폭을 좀 냈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때 됐다 그런 분위기 좀 있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가 넘게 떨어져서 이게 과거에 팬데믹 때라든가 뭐 2019년 미국 무역전쟁 때 등등등 해가 뭐 되게 안 좋을 때 이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반등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반등할 타이밍이 됐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분위기는 그런 어떤 기대감 반등 타이밍에 대한 기대감에 불구하고 그렇게 힘을 내지는 좀 못한 하루였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뭐 펀더멘탈적으로 특별한 건 찾아볼 수가 없었고 네. 그냥 경계감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영업이 100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뚜껑 열어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서 세론이 나오는 경우도 항상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싶고 닉케이지수도 오늘 사실 좀 힘든 하루였거든요. 물론 끝나기는 얘네들도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는데 키옥시아가 꽤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일본 시장도 이런 경계감이 여전한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뭐 새로운 이 렉 아키텍처가 뭐 출시가 지연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그걸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다시 반도체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삼성전자 2.7% 올라서 31만 8천 원에 마감됐고요. 하이닉스는 3%가 좀 넘게 떨어져서 234만 원.

0: 건데 마감이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실적이 모 회사와 중복되는 자회사 상장, 즉 중복 상장을 하려면은 주주들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0: 예. 중복 상장을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들어왔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이게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회사인 이사회에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구체화해서 5개 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5개 의무 중 보면 주주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주주 동의를 확인한다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이런 의무를 위반을 하면 최대 10억 원의 제재금과 하루 매매 거래 정지에 이런 제재들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사실 이런 구체적인 제재보다도 시장에서 아, 저 회사는 주주 언언이라든가 주주와의 소통에 대해서 되게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데라고 낙인을 찍히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큰 제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거래소에 중복 상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좀 되고요. 가장 관심 있었던 물적 분할의 주주의 동의 기준을 뭘로 할 거냐. 이게 이를테면 일반 주주의 과반 동의냐 뭐 이런 식의 전망들이 있었는데 3% 룰을 채용하기로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동의를 받기가 비교적 쉬워졌다 이렇게 좀 그 벽을 좀 낮췄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복 상장의 이 규율을 적용하는 그 범위 그게 또 되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 보유하면 이제 무조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손자회사 증손자회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계열사, 그러니까 모회사가 갖고 있는 그 계열사가 그 계열사의 자회사 또 그 자회사의 자회사인 증손회사의 지분을 50%를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중복상장 비율은 전체 시총 대비 상장사 간 지분 보유 시총으로 봤을 때 2025년 작년 말 기준으로 11.2%인데요. 그게 뭐 대단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는 비교해 보면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있는 게요. 미국은 0.05%밖에 안 되고요. 일본도 4%, 중국도 2.4%, 대만도 2.7%,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중복 상장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행일 이후에 상장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이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국내 정유 4사가 26조 원대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0: 예. 정부가 그 최고 가격제 그거 시행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정유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이를테면 손해를 봐서 이렇게 청구한 금액들이 지금 이제 지급이 되고 있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좀 궁금해하셨던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발발하자마자 이렇게 기름값이 200원 넘게 오르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조금 해소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일단 이 가격 담합 때문에 기소가 됐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HD 현대 오일뱅크가 SK에너지와 함께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고 이란 전쟁이 발생하자마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됐고요. 이 두 회사가 담합한 규모만 14조 2천억 원. 여기에 나머지 두 개의 정유사 GS칼텍스와 S오일이 한 것까지 해서 총 26조 원의 가격 담합 규모가 있다라고 이제 검찰에 기소를 좀 했습니다. 가격을 담합을 주도한 현대오일뱅크와 S에너지 두 회사가 담합을 주도했는데 SK에너지는 이번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수를 한 거죠. 우리가 담합 했어. 네. 이걸 이제 자진신고자 감면 이제 리뉴얼스 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이거를 통해서 자진신고한 데 대해서는 기소를 이제 면제해 주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두 회사인 GS칼텍스와 S오일은 검찰에 수사를 했는데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소에 제외가 돼서 기소가 된 데는 유일하게 HD 현대 오일뱅크 한 곳이고 여기가 사실상 주범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검찰이 확보한 대화방을 보니까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원 더 벌 거다. 뭐 등등등 가격 담합을 명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검찰이 좀 얘기를 해줬고요.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란 전쟁 발발 당시에 곧바로 주유소 기름값을 말씀드린 대로 리터당 200원 이상 이렇게 급등했던 원인이 뭐였냐 보니까 전쟁 당시에는 정유사들이 이미 충분한 재고를 갖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정유사들이 일방적으로 주유소에 입금가를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입금가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기름 넣을 거야라는 그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주유소는 이 정유사들이 어떤 가격대 입금가로 이제 그 기름을 제공을 하면 그 입금가를 기준으로 이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오해했던 게 주유소가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막 기름값을 올렸어 뭐 이런 일부의 이제 보도도 있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사실상은 이제 정유사가 정해준 가격에서 조금 더 붙여서 올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구조 자체가 현재 정유사가 입금가를 뭐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올리면 주유소 기름값이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조가 가격 담합을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검찰 조사 결과 확인이 좀 됐습니다.
1: 네. 엄청난 금액이었네요.
0: 네.
1: 오늘부터 휴대폰 개통이 까다로워졌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0: 전에는 이제 휴대폰 개통을 할 때 그냥 신분증만 가져가면은 뭐 큰 문제 없이 다 됐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사업자 모두 대면 또는 비대면 채널에서 모두 신분증 외에 다중 인증 본인 확인 절차를 적용하면 되게 말이 좀 어려운데
1: 네.
0: 딴 게 아니라 안면 인증을 하거나 또는 정부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신데 그거를 내놓거나 아니면 당일날 내가 동사무소 가서 떼온 주민등록 초본 이 셋 중에 하나를 추가로 제시를 해서 추가로 인증을 해야 본인을 확인하고 해당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휴대폰 회사에서 단말기를 이제 새 걸로든 뭐 걸로 교체해 주는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게 좀 그 기기 변경만 되고 같은 통신사에서 기기 변경만 되고 다른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아예 번호를 바꾸고 이런 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 명의 도용에 따른 불법 개통을 차단해서 대포폰 유통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라는 건데 작년 7월인가 정부에서 대책이 나왔던 게 있는데 그거가 좀 더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이번 조치가 휴대전화를 통한 금융거래 또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 확인 어떤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기 때문에 명의도용을 차단을 해서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네. 추가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가 사실 되게 불편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번에 정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안면 인증인데 이 지문 인식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 지문이 잘 안 인식이 안 돼서 지문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인데 안면 인증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이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면 인증이 잘 안 되면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 게 이제 모바일 신분증하고 주민등록 초본인데 사실 이것도 되게 발급받거나 실제로 또 그날 아침에 가서 이걸 하려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경제수 브리핑은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2: 7월 7일부터 20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경제쇼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매일 네 분께 최상욱 진행자의 책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좋은 주식은 살 수 있다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쇼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주변 사람과 그 이유를 한 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쉬는 저희 부장님이요. 주변에서 좋다는 주식 얘기만 들으면 일단 사볼까 하시는 우리 어머니요. 어떤 사연이든 좋습니다.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02-2056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경제쇼 매일 듣는다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될 경우 특정 분야의 난제를 기존 슈퍼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류 발생률도 높고요. 우선 너무 비싸다 보니 상용화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2028년에 배치하라는 시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자 컴퓨터가 무엇이길래 당장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양자 물리학의 권위자시죠. 최은미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정말 어려운 주제네요. 네. 일단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이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또 교수님이 양자 물리학의 권위자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양자가 뭔지 질문 정말 많이 받으셨겠지만 네. 이거부터 기본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양자 역학 양자는 양의 기본 단위라는 뜻인데요. 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1: 1번 그림인가요?
2: 네. 1번 그림 보여주시면 네. 그 양자의 양이 진짜 저희가 헤아릴 양이라고 그러죠. 양이 많다 적다 할 때 그 양이고 자는 기본 단위 뭐 덩어리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자 하면 양의 기본 단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양은 보통 저희가 에너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연속적이라고 생각했던 에너지가 기본 단위가 있어서 네. 덩어리져 있다. 띄엄띄엄 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부터 약간 양자역학의 다양한 성질들이 나오는데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모든 물질이 파동이면서 입자다. 뭐 이런
1: 예. 네. 그 얘기는 네. 물리 시간에 많이 나오는 얘기 같은데.
2: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저희가 빛은 파동이고 뭐 전자 원자는 입자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빛도 원자도 전자도 다 모든 물질이 파동이면서 입자다라고 하는 게 양자역학의 약간 핵심 개념입니다.
1: 네.
2: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다양한 이제 성질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희가 양자 기술, 뭐 양자 컴퓨터를 얘기를 할 때는 뭐 이런 어려운 개념보다는 딱 두 가지 성질을 많이 이용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림인데요. 양자 중첩 그리고 양자 얽힘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합니다. 얘네 이 성질들이 양자역학의 좀 고유한 성질이고 조금 유명하고 상당히 재밌는데요.
1: 네.
2: 중첩은 말 그대로 겹쳐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에서 비트가 정보의 기본 단위죠. 근데 비트는 0 아니면 1 두 가지 값만 취할 수 있는데
1: 네.
2: 양자 중첩은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는 양자 비트, 그래서 퀀텀 비트, 줄여서 큐비트라고 부르는데 이 큐비트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도 있어요.
1: 네.
2: 이게 중첩이고 동전으로 비유를 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뭐 앞면, 뒷면이 0, 1이라면 동전이 탁 쳐서 빙글빙글 도는 상태. 이거를 저희가 중첩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1: 어느 면이 네. 나올지 모르는 상태군요.
2: 네. 이게 네. 돌고 있으니까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1: 네.
2: 이런 게 중첩이고 얽힘은 이번엔 큐비트가 여러 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큐비트들의 값이 말 그대로 얽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0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0. 하나가 1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1. 이런 상태를 이제 얽힘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1: 네.
2: 그래서 이 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이 둘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기계가 양자 컴퓨터인 거죠.
1: 예. 네. 이거를 컴퓨터랑 결합하게 되면은 그럼 저희가 직관적으로 얘기할 때 아까 비트를 말씀하셨는데 뭐 비트의 경우에는 0 또는 1이라는 거는 뭐 스위치 온오프처럼 네. 디지털로 아주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양자의 경우에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큐비트가 있고 이제 큐비트가 한 개냐 아까 두 개냐 세 개냐 이렇게 중첩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큐비트를 늘리는 이런 이게 컴퓨터랑 결합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좀 좋아지는 겁니까?
2: 네, 저희가 이제 큐비트를 연산의 기본 단위로 이제 구성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먼저 이제 큐비트가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0이면서 동시에 1인 거잖아요.
1: 네.
2: 그래서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탐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비트가 큐비트가 3개다. 그러면 각각이 중첩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도 0이면서 1, 두 번째도 0이면서 1, 세 번째도 0이면서 1. 이렇게 되면은 한 번에 탐색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의 3승 해서 8가지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좀 더 명확하실 텐데요.
1: 네.
2: 이게 만일 세 개의 비트가 있는 저희 분야에서는 지금 저희가 쓰는 컴퓨터를 고전 컴퓨터라 부르는데 아. 고전 컴퓨터가 있으면 이 고전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00, 001 해서 쭉 111까지 8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컴퓨터는 이 8가지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하나씩 계산을 하죠. 처음에 네. 000 대입해서 뭔가 계산을 하고 001 대입해서 계산을 하고

0: 근데 양자 컴퓨터는 세 개의 큐비트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하나가 다 중첩이면 옆에 여덟 가지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탐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네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얽힘 같은 경우는 여러 연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네. 이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가 큐비트가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림에서 12개가 있는데요.
1: 네.
0: 12개의 큐비트를 다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0이면 다 0이고 하나가 1이면 다 1인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12개의 비트가 있다면 이 비트들이 다 0인데 다 1로 바꾸려면 하나하나 바꿔주면 되죠. 땅땅땅땅 12번 이제 시그널을 보내서 바꾸면 되는데
1: 네.
0: 양자 컴퓨터는 양자 얽힘을 사용해서 한 번에 하나를 뒤집으면 줄줄이 비엔나처럼 다 같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신호로 12개의 큐비트를 한꺼번에 뒤집어주는 이제 태스크가 가능해집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중첩을 이용해서 여러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하고 얽힘을 이용해서 여러 연산을 묶어서 이제 껑충껑충 계산하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보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아까 그 3번 그림에서 그 세 개의 비트로 된 거 그러니까는 1 또는 0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000, 001, 010, 100, 011, 101, 110, 111
0: 네.
1: 이렇게 총 8가지. 이것도 비트가 3개니까 2의 3승이 8이어서 네. 8가지를 할 수 있는데
0: 네.
1: 현재 이 컴퓨터, 이 고전 컴퓨터는 이걸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1: 양자컴은 큐비트가 0 또는 1을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제 큐비트 3개만 있으면 0과 1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이런 거죠?
0: 네, 네, 맞습니다.
1: 근데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 그 자체는 답은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뭔가 저는 그 8개 중에서 무언가가 이제 답일 거가 되는 건데 답이 되는 순간에는 그게 어떤 숫자를 땅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나요?
0: 이게 상당히 사실 키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어떤 문제를 푼다라고
1: 네.
0: 하면 여기 제가 어떤 식이 있고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컴퓨터는 000 대입해서 구하고 001 대입해서 구하고 이걸 8번 한 다음에 누가 최소값인가 하고 비교해서 답을 찾겠죠.
1: 네.
0: 양자 컴퓨터는 모든 큐비트가 중첩인 요 상태를 바로 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1: 네.
0: 이걸 잘 계산하면 결과를 저희가 최소값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한 번 딱 계산하면 답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1: 예.
0: 중첩이 아까 돌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동전이 돌고 있다.
1: 네.
0: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돌고 있는 동전을 저희가 얘가 동전이 지금 앞면인가 뒷면인가 돌고 있나를 측정을 하려면 저희가 뭐 계산해서 결과 보면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측정하는 행위는 사실 손바닥으로 탁 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면 돌고 있는 동전을 탁 치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데 랜덤하게 나오겠죠.
1: 네.
0: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동전을 탁 쳐서 앞면이 나왔을 때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얘가 원래 앞면이라서 앞면이 나온 건지 아니면 돌고 있었는데 내가 쳐서 이제 50%의 확률로 앞면이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죠.
1: 네.
0: 이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계입니다. 여러 번 해봐야 돼요.
1: 아.
0: 여러 번 측정을 하면 원래 앞면이었던 애는 계속 앞면이 나오겠죠. 근데 원래 돌고 있던 큐비트라면 제가 50%는 앞면이 나오고 50%는 뒷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이용해서만 저희가 제대로 된 결과를 알 수 있고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중첩인 상태 모든 3개의 큐비트가 중첩인 상태를 식에 대입해서 딱 결과를 보면 된다 했는데
1: 네.
0: 이 본다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통계 여러 번 해서 통계 분포를 보면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결과값이 답인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사실 좀 생각해 보시면 그게 과연 유리한가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게 그 비트 3개에 있는 그냥 일반 컴퓨터는
1: 네.
0: 8번 계산해서 답이 명확하게 나왔었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는 이제 통계를 이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통계가 하면 할수록 정확해지잖아요. 그럼 막 10번 측정을 했더니 뭐 한 99%의 확률로 답이 나온다? 그건 유리한 게 없죠. 그게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사실 쉬운 문제를 풀기 위한 컴퓨터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 경우의 수가 몇 개 없는 거는 그냥 일반 컴퓨터가 훨씬 유리해요. 근데 이게 빛 큐비트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 방금 100개. 저희만 해도 이 그러니까 비트가 4개만 돼도 16가지고
0: 그렇죠.
1: 5개면 32가지고 2가 10개면 아까 1024가지고 아까 지금 큐비트가 12개라고 하셨잖아요. 비트가 네. 12개면은 개수가 정말 4천 몇백으로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거를 4천 몇백 번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양자 큐비트는 큐비트 12개짜리를 그냥 통계적으로 몇 번만 보면 되는군요.
0: 그렇죠.
1: 몇십 네. 번 정도만 보면
0: 네.
1: 되는군요.
0: 몇십 번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비트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훨씬 유리해집니다.
1: 아, 그러면은 큐비트가 많은 것이 좋은 양자 컴퓨터라는 겁니까?
0: 네, 맞아요. 아. 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일단은 궁극적으로 큐비트의 개수는 많아야 해요.
1: 아, 그러면은 이런 양자 컴퓨터 막 지금 보면은 큐비트가 만약에 몇십 개다. 몇십 개만 돼도 2의 몇십 승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숫자가 엄청 커 보이는데
0: 네.
1: 2의 큐비트가 10개만 돼도 1024개의 답지 경우의 수를 한 방에 쉽게 계산할 그렇죠. 수 있는데 네. 2의 20승이나 2의 30승으로 가면은 어마어마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네. 이거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가 늘어나게 되면은?
0: 네. 저희가 지금 양자 컴퓨터가 딱 지금 재밌는 시기인데요. 네. 큐비트가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 몇십 개에서 몇백 개 정도의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들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1: 아, 몇십에서 몇백 개요? 네, 엄청 많아 보이네요.
0: 네, 사실은 네. 뭐 연구실 레벨에서는 현재 6,100 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네. 이 큐비트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막 사회를 막 이제 흔들고 있진 않은 건데요.
1: 아, 오류들이 조금 있군요.
0: 네, 네, 오류가 예.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가 바보는 아니에요. 지금 네. 이제 좀 재밌는 시기대가 왔어요. 몇몇 계산은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만능은 아니에요. 네. 오류가 있어서 모든 계산을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섯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네. 크게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그다음에 여섯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1: 네, 6번 그림 보겠습니다.
0: 네, 빅데이터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보안 분야 그다음에 뭐 신소재 시뮬레이션이나 분자 반응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최적화 문제 이렇게 네 가지 분야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림에서 왼쪽 두 개 그 빅데이터랑 보안 분야는 소위 양자 컴퓨터의 스펙이 좀 좋아야 저희가 써먹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조금 네. 더 중장기적이라 보시면 되고 오른쪽 두 개 시뮬레이션이랑 최적화 문제는 지금 있는 양자 컴퓨터도 꽤 잘 푸는 문제예요. 오류에 조금 둔감한 문제들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요 분야는 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좀 재밌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이거 보안 쪽이 얼마 전에 막 양자 컴퓨터나 비트코인으로 얘기도 나와가지고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이런 건데요.
0: 네.
1: 만약에 제가 8자리 보안 비밀번호를 걸었어요. 8자리 비밀번호를 걸었는데 그거를 만약에 어떤 문자를 썼을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
0: 그쵸.
1: 근데 이런 것들도 양자적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큐비트를 써가지고 0돈 1을 토대로 이제 다 띄워놓은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맞추고 관측해서 확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그놈이 비밀번호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0: 네. 그런 식으로 네.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한 명 한 명의 비밀번호를 각각 어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아, 네.
0: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사실 이 양자 컴퓨터가 이 보안 분야에 있어서 좀 위협이 되는 요소가 아예 암호화하는 방식을 깨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몇몇 암호에 대해서는. 이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소인수 분해가 있는데요.
1: 네.
0: 이게 소인수 분해가 숫자를 곱하기로 쪼개는 과정이잖아요. 뭐 12가 있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쪼개는 게 소인수 분해인데 이 소인수 분해가 사실 수학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호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곱하기는 쉬운데 소인수 분해는 어려우니까 이제 암호를 만드는 사람은 좀 쉽게 쓰되 깨려고 하는 사람은 풀기 어렵게. 그래서 소인수 분해 기반의 암호가 있는데 이 소인수 분해를 양자 컴퓨터가 엄청 잘해요. 잘 풀어요. 알고리즘이 이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건 네. 이제 양자 컴퓨터에 스펙만 올라가면 바로 도입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00비트 정도 되는 그런 소인수분의 기반의 암호가 있다라고 하면 양자 컴퓨터가 대략 한 4000큐비트에서 5000큐비트 정도

0: 정도가 오류가 없는 이제 그런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네. 깰 수 있어요. 와. 근데 여기서 깬다는 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구 한 사람의 비밀번호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암호로 만들어진 모든 문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1: 어유, 완전 섬뜩하네요.
0: 네,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거의 모든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약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을 하고 네.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그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조금 돌아가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기술 개발이 되면 될수록 특정 분야에서는 정말 폭발적인 파괴력이 나온다는 거가 조금 느껴지는데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부 등 연방기관이 기업이나 학계랑 공조해서 과학 연구에 쓸 양자 컴퓨터를 2028년까지 배치해라 이런 행정명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는 어떤 뭐 정황이나 이유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그만큼 양자 컴퓨터 이제 연구가 이제 어느 정도 초기 저희가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하죠. 이제 이 양자 컴퓨터라는 기술이 개념적으로 되는 기술이다라는 거는 증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되는 애고 네. 이제 그동안에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양자 컴퓨터가 뭐 이론적으로는 될지 몰라도 저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많이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양자 컴퓨터가 되긴 될 거야. 근데 이제 이 앞으로는 시기의 문제다. 이게 2, 3년 안에 될지 아니면 10년이 걸릴지 이제 시기의 문제이지 네. 앞으로 될 것이고 이 양자 컴퓨터가 가져올 파급력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되니 이 기술을 이제는 정말 국가가 시급하게 약간 핵심 기술로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약간 결심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사실 그 전에도 양자 컴퓨터 연구 개발에 미국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 왔었습니다. 계속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왔고 뭐 사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많은 투자를 해왔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는 정말 소위 그 대통령이라는 키맨이 공식 어나운스먼트를 할 정도로 이제 기술력이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는 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2028년까지 이제 배치를 하라는 그런 행정명이 나왔는데 현재는 이 양자컴이 어느 정도 뭐 상태라고 물어봐야 되나요? 네.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0: 지금 사실 양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존재를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시면 한 대 사실 수도 있어요. 단지 좀 비쌀 뿐이에요.
1: 그리고 많이 사실 비싸 보이네요.
0: 네. 네. 그리고 구독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요즘은 사실 구독의 시대죠.
1: 네.
0: 양자 컴퓨터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한 달에 얼마 내고 쓰실 수 있는 시대까지는 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2028년까지 결국 성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지금은 대략 사실 양자 컴퓨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큐비트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직까지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고 네. 여러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옛날에 왜 컴퓨터 진공관으로 비트 만들다가 뭐 트랜지스터 요즘 반도체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은 여러 시스템이 양자 컴퓨터는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시스템이건 대략 한 몇십에서 몇백 큐비트 사이의 큐비트를 가지고 있고 오차, 그러니까 한 번 계산할 때 몇 퍼센트 틀리느냐를 네. 보면은 대략 시스템 따라 다른데 0.01%에서 좀 좋은 애는 0.00001% 정도 돼요. 근데 이게 0.01%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그냥 실험하는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잘했네 싶은 숫자긴 한데요.
1: 예.
0: 근데 이게 컴퓨터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 번 계산을 축적하면 그냥 산으로 가는 컴퓨터인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오류가 큰 편입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면 28년까지 이걸 올리라 이 말인가 보네요.
0: 네. 성능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도입을 해라가 일단 저는 제가 이제 뉴스를 봤을 때 받은 느낌은 일단은 지금은 양자 컴퓨터의 접근성이 제가 뭐 클라우드로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비용을 이제 좀 들여서 그리고 비용을 들여도 양자 컴퓨터 대수가 이제 몇 대 있느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돈 내고 쓰고 싶어도 이제 소위 AI 용어로 치면 토큰이 부족한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모든 이런 행정기관 연방 기관에서 양자 컴퓨터를 새로 구축을 해서 좀 더 접근성을 넓히고 여기서 사실 이렇게 과학 연구에 쓸 양자 컴퓨터를 배치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2028년까지 상업

0: 효율적인 가치를 가진 양자 컴퓨터라고는 명시를 안 했어요. 아직 예. 거기까지는 성능을 기대하진 않지만 과학 연구에 쓸 수 있는 즉 접근성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가 AI가 아니죠. 양자 분야에서 이런 다양한 활용 연구도 선점을 해나가자라는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이 양자 분야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뭐 체감하거나 이해하려면 아까 그 큐비트 얘기해 주신 거에서 오류가 조금 있다고 하셨고 지금 0.01% 근데 미래는 뭐 0.0001% 이렇게 오차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오류들은 약간 왜 생기고 어떻게 극복 가능한 부분이에요?
0: 이게 오류는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디지털 같은 경우는 네. 0,1인데 저희가 0, 1 이게 딱 두 개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오류가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전기 신호가 전압이 0이면 0, 1이면 1이라고 했을 때 그럼 전압 신호가 0.1이 들어왔어요. 그럼 0.1은 0이야 라고 저희가 칠 수 있고 네. 0.9는 1이 약간 이제 벗어난 거겠지 셔서 이제 저희가 0, 1이 거의 명확한데 이 양자 중첩이나 얽힘은 이런 0과 0.1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차이들 때문에 오류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디지털하고는 여기서 좀 많이 차이가 네. 나는데요.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오류가 어느 정도 생기는 거는 받아들이고 대신에 오류가 생겼을 때 그걸 인지하고 고치는 양자 오류 정정 연구가 요즘 가장 연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큐비트 개수를 늘리는 것도 있지만 오류를 낮추기 위해서 그 오류가 발견되면 그걸 정정한다.
0: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이고 이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 묶음을 형성하는 건데요. 네. 저희 사실 저희가 지금 쓰는 디지털 컴퓨터도 가끔 오류가 생긴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고치는 메커니즘이 들어있는데 다수결의 법칙이에요. 비트 하나로 표현해도 되는 정보를 일부러 예를 들어 한 8개 한 묶음으로 묶어줘요. 그럼 이 8개는 언제나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0이면 0, 1이면 1, 8명이 다. 근데 막 계산을 하다가 8개의 비트 중에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럼 이 1이 틀린 거겠죠. 그래서 고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기존의 컴퓨터도 하고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도 좀 비슷하게 여러 개의 큐비트를 한 묶음으로 묶어줘요. 묶어서 양자 얽힘을 이용해서 좀 묶어주고 이걸 이제 저희가 논리 큐비트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일부분만 측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 몇 개는 데이터 큐비트, 몇 개는 측정용 큐비트 이렇게 부른 다음에 계산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측정용 큐비트만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얽힘을 잘 활용해서 측정용 큐비트의 측정 값으로 몇 번 데이터 큐비트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 알게끔 이렇게 다 짜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측정용 큐비트의 값을 보고 아 얘가 틀렸구나 네. 하고 고치고 또 이제 계산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자 오류 정정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은 실험 결과들이 있었는데 잘 작동을 한다. 이런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고 뭐 이런 방식도 잘 작동한다.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몇 개를 묶어야 되잖아요. 큐비트의 개수, 필요한 큐비트의 개수가 더 늘어납니다.
1: 몇 개 정도로 막 늘어나요? 어느 정도로 늘어나요? 막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늘어나야 됩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네. 그 소인수분의 기반의 뭐 암호를 풀려면 4천 개의 에러 없는 큐비트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류 정정 연구가 계속 진전이 되고는 있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네. 구글이 2024년에 발표한 게 있거든요. 네. 그걸로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하나의 오류 없는 큐비트를 만들기 위해서 4천 개의 큐비트를 한 묶음으로 묶어야 돼요.
1: 네, 그걸 아까 논리 큐비트라고 부른다고 하셨어요?
0: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4천 개의 에러 없는 논리 큐비트가 필요한데 네. 이거 하나 만드는데 일반 큐비트 4천 개가 필요해요. 그럼 단순하게 계산하면
1: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곱하기를 하면 1,600만 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1: 지금은 큐비트 양자 중첩된 큐비트도 만들기 어려운데 그거를 검증하는 논리 큐비트는 그에 또 곱으로 필요한 거예요?
0: 네, 곱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당 몇 개씩 이렇게 필요한 거라서 네. 지금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 회사들은 로드맵을 다 제시를 하는데요. 다 100만 큐비트는 일단 가야 된다라고 네. 보고 달리고 있어요.
1: 그 100만 큐빗이 물리 큐비트예요? 논리 큐비트예요?
0: 물리 큐비트가 100만 개고 그걸로 이제 논리 큐비트는 한 몇백 개만 있으면 사실 되게 재밌는 계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1: 아,
0: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희망을 가질 포인트는 예. 이 오류 정정 연구도 진화를 하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구글이 예전에는 100개 한 묶음으로 만들었을 때 달성했던 에러를 한 몇 달 뒤에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이 우리는 그거 한 20개 한 묶음으로 만들면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쪽 연구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방금 말씀하신 거는 논리큐비트 쪽 얘기하신 거죠?
0: 네네.
1: 오류를 정정하는 논리큐비트가 빨리 발전해야 되겠네요.
0: 네,
1: 그러면은.
0: 맞아요.
1: 아, 지금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미국이 가장 앞서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습니까?
0: 이게 일단 미국, 중국이 거의 탑2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others,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는 수준인데 3위에서 10위권이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중에는 있습니다. 3위에서 10위 사이에는 있다고 보고 이제 여러 기관들이 나라마다 이제 기술력을 보통 이렇게 점수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1: 네.
0: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일단 미국을 100으로 잡으면 중국을 뭐 90 몇으로 잡습니다. 그 정도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몇 점이냐 했을 때 기관마다 다르지만 제일 낮은 데가 한 30점 정도 되고요. 좀 높은 데는 그래도 한 50점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 정도.
1: 네. 그거는 아까 물리 큐비트하고 논리 큐비트의 수준에 따라서 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측정이 있는 거예요?
0: 이 점수들은 사실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양자 뭐 통신이라든가
1: 네.
0: 양자 센싱까지 다 아울러서 이제 점수를 하는데요. 만약 요 세 가지 분야 컴퓨터, 통신, 센싱만 놓고 보면 컴퓨터가 제일 점수는 낮습니다.
1: 네.
0: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도 양자 컴퓨터 만들고 있는데요.
1: 네.
0: 지금 50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를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50큐비트를 만든 정도로는 이제 있고요.
1: 그렇군요. 그게 물리 큐비트로 50큐비트예요?
0: 네, 맞습니다.
1: 아.
0: 물리 큐비트고요. 양자 오류 정정은 지금 현재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1: 네.
0: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데는 지금 물리 큐비트뿐만 아니라 논리 큐비트도 만들어 가지고 오류까지 정정하고 뽑아져 나가 있다 생각하면 기술 격차가 커 보이긴 하네요.
0: 네.
1: 아, 교수님이 진짜 바쁘게 활동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게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학계 쪽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궁극에는 상용화가 되고 할 텐데 그런 시대가 오면은 진짜 어떤 부분이 정말 가장 크게 바뀌게 되는 걸까요?
0: 일단은 이제 좀 근미래부터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최적화 문제랑 시뮬레이션을 잘하는데요.
1: 네.
0: 뭐 최적화 문제는 뭐 저희가 사실 모든 산업계에서 쓰는 문제들이 최적화 문제잖아요. 근데 최적화 문제가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정말 소위 변수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지는데
1: 네.
0: 그걸 이제 양자 컴퓨터는 변수가 많을 때 장점을 가지는 컴퓨터라서요.
1: 아.
0: 그런 이제 계산에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예를 들어 제약 분야를
1: 네.
0: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사실 약을 하나 만들 때 정말 힘든 과정 중에 하나가 후보 분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보 분자를 찾을 때 지금은 거의 이제 물론 그동안에 축적되어온 많은 이제 화학적 그리고 생화학적 기술들 기반으로 여러 분자들을 거의 하나씩 트라이 해보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양자 컴퓨터가 만일 화학 반응을 제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면 지금 화학 반응도 결국은 분자의 전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화학 반응이 진행되고
1: 네.
0: 이 전자는 양자역학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꽤 정확하게 모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후보 분자군 어떤 약을 만들 때 결국 병을 유발하는 뭐 암 DNA도 하나의 분자잖아요.
1: 네.
0: 이 분자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어떤 화학 반응이 좋고 그 화학 반응을 유발하려면 어떤 식의 분자가 좋겠다라는 식으로 화학 반응을 아예 분석해서 쫓아가서 후보 분자를 찾으면
1: 네.
0: 훨씬 더 단축할 수 있겠죠. 이 약 개발하는 시간을.
1: 아.
0: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1: 양자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그 최적화 문제를 잘 풀 수밖에 없고 변수가 많은 거를 동시에 계산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계산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자 공학 같은 것도 결국은 분자가 개별 그 전자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니까 이제 화학이라는 게요.
0: 네, 그렇죠.
1: 그런 거를 이제 빨리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네. 그러니까 기술이 되면 될수록 그러면은 근데 최적화 문제는 요즘에 진짜 굉장히 많은 데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들었었어요. 우리가 비 오는 날 내비게이션으로 최적 경로 찾는 것도 최적화 맞아요.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1: 지금처럼 이제 비가 좀 올락말락하고 어디 막 교통이 굉장히 그렇죠.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디서부터 내가 광화문까지 갈 건데 가장 빠른 길.
0: 네.
1: 이거를 양자컴이 순식간에 계산해 준다 이런
0: 그렇죠.
1: 얘기죠.
0: 네. 거기에 더불어서 네. 나중에 사실 요즘 요 맥락으로 자율주행 얘기도 나오는데요.
1: 아.
0: 이게 미래가 되면 네. 자율주행의 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차가 자율주행 차인 세상인 거잖아요.
1: 네네.
0: 자율주행 버스가 있고 자율주행 택시가 있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각기 이제 각자가 원하는 시각에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달라라고 아. 여러 곳에서 요청이 올 텐데
1: 그렇죠. 대한민국에 3천만 그렇죠. 명이 동시에 주문을 했는데
0: 그렇죠.
1: 그거를 가장 최적화 경로로
0: 네, 그렇죠. 여기에는 버스가 이렇게 도는 게 낫고 여기는 택시가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시계열까지 한꺼번에 이 사람이 몇 시에 가고 싶다 했으니까 그러면 버스를 이렇게 돌린다. 뭐 이런 식의 최적화 문제도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면 그 대상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거를 동시에 넣어 가지고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네요.
0: 네. 오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그러면 거의 뭐 기적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는 가는데 어디 신호등 네. 들어오고 이거를 네, 다 그렇죠.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렇게까지 가면은 정말 궁극적이죠.
1: 와.
0: 근데 이게 결국은 예. 어떻게 보면 산업의 백엔드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산업계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스테이지가 아니라 백스테이지에서 활약을 하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솔직히 A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소비자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기술인데 제가 상상하는 양자 컴퓨터의 활약은 조금 더 컨슈머,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쓴다기보다는 소비자가 쓰는 어떤 프로그램의 백스테이지에서 알고 보면 최적화를 양자 컴퓨터가 하고 있었다.
1: 네.
0: 알고 보면 암호를 양자 컴퓨터가 다 제대로 판독하고 뭐 돌아가고 있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쓰는 AI의 일부분이 양자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더라.
1: 네.
0: 이런 식으로 백스테이지에서 활약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1: 그렇군요. 보통 이제 컴퓨터를 보면은 그 중앙 연산 장치를 CPU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래픽 연산 장치를 GPU라 하잖아요. 네. 그럼 양자는 뭐라고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0: 네. QPU인데요.
1: 아.
0: 네, 퀀텀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1: 그럼 미래의 컴퓨터는 CPU, GPU, QPU가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뭐 설계하고 그렇게 가나요?
0: 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네. 이 큐비트를 구현하는 시스템이 발전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1: 네.
0: 지금 제 머릿속에는 지금 있는 큐비트들을 많이 상상을 한다면
1: 네.
0: 소위 각 가정에 양자 컴퓨터 한 대씩 들어가는 세상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1: 아, 네.
0: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저희 슈퍼컴퓨터는 사실 우리나라에 몇 대 있고
1: 네.
0: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접속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양자 컴퓨터가 뭐 기관별로 한 대씩 있을 수도 있고 뭐 자치구별로 한 대씩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딘가에 한 대씩 있고 그걸 다들 클라우드로 접속해서 네. 쓰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있지만 어떤 특수한 부분을 연산하는 거는 QPU가 압도적이니까 양자컴이 압도적인 걸 쓰고
0: 네.
1: 어떤 건 GPU고 어떤
0: 그렇죠.
1: 건 CPU고 그거를 서버 레벨에서
0: 네, 네, 네.
1: 아, 그렇게 구축해서 쓰면 된다.
0: 네.
1: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면 앞으로 한국이 이제 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0: 맞죠.
1: 한국은 앞으로 어떤 거를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될까요?
0: 네, 우리나라도 양자 기술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2022년에 이제 국가 필수 전략 과제로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양자 플래그십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0: 이 사업이 8년 동안 대략 한 6,500억 정도의 이제 그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나라가 양자 기술을 좀 띄워보겠다, 이제 키우겠다라는 이제 과제인데요. 여기에서 딱 이제 세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1: 네.
0: 먼저 첫 번째 축은 이제 QPU 같이
1: 네.
0: 이제 코어 기술이죠. 코어 기술은 우리가 좀 뒤쳐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에 비해서 뒤쳐져
1: 네.
0: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따라잡는 것도 중요한데
1: 네.
0: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소부장 강국이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그래서 미래의 양자 시대가 오더라도 소부장이 중요할 것이다.
1: 아.
0: 그래서 소부장 키우는 쪽.
1: 네.
0: 그다음에 활용, 서비스. 네. 이쪽을 다 골고루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원래 더 들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많이 들었지만은 어쨌든 오늘 이제 나오셔가지고 관련해서 너무나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 오늘 말씀해 주신 분은 최은미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0: 네,
1: 이렇게
0: 감사합니다.
1: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뭐 이게 재밌는 내용이 많아서 뭐 김창윤 님이 들을수록 미궁 속으로 갔다고 했지만 양자역학을 이해했으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드립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나갈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저는 내일

복잡한 정치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동작이나 행동 또는 몸가짐 같은 것을 가리켜서 행동거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한자어 표현인데요. 여기서 거지는 들것자에 그칠지자를 쓰는 것으로 몸을 움직여 하는 모든 짓을 뜻하고 행동거지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의 행동거지가 수상하니 잘 지켜보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 테니 지금부터 행동거지를 조심해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지는 거지라고 첫 음절의 모음을 길게 발음하지만 행동거지에서는 길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행동거지라고 짧게 발음합니다. 이는 우리말 표준어 규정에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고유어 표현에 틀거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듬직하고 위험이 있는 겉모양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점잖고 틀거지가 있어 보이는 진중한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또 예보되어 있고요. 습도는 더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이 소나기 외에도 비 소식이 잦기 때문에 후텁지근한 낮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에 강하게 퍼붓기도 해서 내렸다 그쳤다 반복되는 형태로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중부지방은 목요일에도 서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 으로 밤까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또 비의 양이 상당한데요. 내일은 주로 수도권으로 20에서 60 최고 80mm 이상, 남부 지방은 5에서 40mm의 비의 양이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8일에도 전국적인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주로 수도권 등 중부 지방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일과 모레 집중이 되겠습니다. 낮 더위도 이어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7.9도 등으로 후텁지 했는데 경주는 34도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폭염이 경상권 중심으로 오늘은 이어졌는데 내일은 곳곳이 더워질 텐데요. 경상권 일부에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더 확대돼서 일부 제주, 전남, 충북,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추가됐습니다. 내일은 서울 30, 대구 33, 포항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 행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라고 각 비서관에게 당부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 아파트 30채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에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청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13년 5개월여 만에 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오늘 오전 마지막 임원회의를 주재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몽규 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폐막 이후 사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 FIFA 월드컵 조기 탈락으로 불거진 축구계 전반의 쇄신 요구를 반영해 한국 축구의 새 판을 짤 K축구혁신위원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FIFA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는 오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혁신위에는 최휘영 장관, 박지성 위원과 함께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5.18 조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구 야구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은 오늘 오후 광주 제1고를 찾아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광주 제1고 선수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재구의 권호영 야구부 감독도 학생 선수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하지 못했다며 지도자로서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배재구 야구부의 5.18 조롱 응원 사태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학생 선수와 지도자 간 소통 방식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육감은 오늘 광주 제1고를 방문해 사과한 배재구 야구부와 함께 5.18 국립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경기장 안에서 보인 행동은 깊은 성찰의 과제를 남겼다며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 삼아 학생 선수와 지도자 간의 소통 방식을 면밀히 살피고 공정과 상호 존중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학교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하며 80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 거래일보다 37.01포인트 0.46% 내린 8051.3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1.34포인트 2.46% 내린 847.07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24시간으로 연장된 첫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4원 70전 오른 1530원 3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긴급 체포된 당시 수사팀장이 피의자 장윤기의 차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당시 관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인 A경감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버린 스포츠 유틸리티 차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검찰의 보완수 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 살인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 당시 수사팀이 증거인멸 등을 한 혐의에 대해 한치의 국민적 의심이 없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유구무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도 장맛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60mm, 충청권과 남부지방 최대 40mm, 제주도는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도 대부분 권역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부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광주 전일빌딩에서 집권여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완벽한 당정일치를 강조하면서 지난 1년간의 정청래 당대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은 네거티브하지 않고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6.3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친한계 인사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전국적으로 늦은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유럽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와 함께 올여름 국내외 기후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태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요거를 먼저 살짝 하고 집권여당 그 당대표 경선 그 분위기로 갈까요? 오늘 그동안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했었고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추진제 지시했는데 당장 오늘도 그랬었죠. 가장 투자 규모가 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2: 뭐 이제 원래 예상 후보지가 몇 군데 나왔었어요. 그중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 예상 후보지로 이제 거론됐던 지역들을 보면 결국에 이게 용인 클러스터 조성 때도 봤지만 이게 첫 삽을 뜨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6년인가 네네. 걸렸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결국 어떤 그 정리되지 않은 분쟁이라던가 지자체와의 뭐 갈등이라던가 아니면 보상 문제 이런 이 주민들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호남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규제가 최대한 덜 들어갈 수 있고 혹은 이제 입지 자체가 이미 쓸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네. 보상 문제라던가 정리 문제라던가 분쟁의 요소들이 그래도 많이 없는 그런 곳을 좀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적합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0: 그래요. 자, 이제 뭐 속도감 이게 뭐 무한 경쟁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 계속 속도감 얘기하고 있고 이제 어쨌든 세부적인 면에서 또 디테일에 있어서의 그 승부를 또 걸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자 신조 부대변님 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3: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게 기업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줬다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광주 전남 현지 부동산을 가보면 땅값이 너무나도 폭등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근데 기업에서 이 반도체 공장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막판에 최종 발표를 하기 전까지도 우리가 어디로 가겠다라는 언지를 아예 안 줍니다. 왜냐하면 어디라도 이렇게 언질이 나가게 되거나 이게 이른바 정보가 샌다 그러죠.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해당 지역의 알박기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피하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최대한 비밀로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정부와 이른바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가 기업에 압박 아닌 압력을 넣어서 기업에게 호남의 부지를 선정하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공장을 어디 짓게끔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순서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이것을 짓기로 한 이상 최대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0: 근데 이제 이제 워낙 큰 사안이니까 정부와 기업이 이제 같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뭐 기업의 디테일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 있나 이런 부분은 논란은 될 수 있는데 이동수 대표 얘기 듣고 그다음에 박성민 최고위원님 짤막하게 한 말씀 더 하세요.
4: 네, 일단 요즘에 뭐 반도체가 속도전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임기 중에 성과를 좀 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광주 군공항 부지를 좀 선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SK 하이닉스가 2019년

0: 2020년도에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첫 삽 뜨는 데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해요. 네. 이게 아무래도 토지 수용하고 뭐 환경 영향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반면에 이제 대만 TSMC가 가오슝에 공장 짓는 거는 아예 공장을 첫 가동하는 데까지 4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좀 절차들을 비교적 간소하게 건너뛸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전직 광주 시의원 분이랑 좀 연락을 했었는데 얘기 듣기로는 거기가 기본적으로 군사시설이잖아요. 그냥 무작정 이걸 빼고 거기다 공장을 지을 수는 없고 일단 대체 부지가 이제 지금 현재 광주 군공항에서 돌아가는 만큼 돌아가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는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예. 박성민 최고위원님.
2: 네. 일단 이제 방금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상당 부분 그 광주 군공항 그 지역이 국유지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뭐 6년 첫 삽대기까지 다른 지역에서 걸렸다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토지 보상 문제가 걸려 있었던 만큼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론됐던 그 지역들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8만 평 규모인 거고 그리고 이미 공항으로 이제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항 특성상 약간 이미 부지가 다 평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짓기 위해서 평탄화하는 작업에도 사실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다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이고 기업이 이곳을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청와대에서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업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일단 뭐 그러니까 수도권은 막 보상 문제 이런 걸로 지연되고 예컨대 지금 용인 증축하는 것도 저 전기 끌어다 쓰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또 차질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호남 쪽에 가면 과연 그쪽의 용수와 전력은 어떻게 해결할까 그 부분 이제 풀어야 될 과제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보니까 이제 야당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좀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지적하는 듯한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자, 야권에서는 아 이거의 현실성이나 그 좀 이게 급하게 이렇게 추진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부지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 이거를 검토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그냥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야권을 그런 비판을 야권은 비판하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네. 보세요?
3: 그러니까 저는 호남의 공장을 짓는 것 자체에 야권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다만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무언의 압박을 가해서 기업이 어쩔 수 없이 호남으로 향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로 구미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평당 1,000원에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반도체 공장, 이 반도체 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지방선거 공약들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정부가 어느 지역을 딱 콕 짚어서 여기로 가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업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갈지 심사숙고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업이 판단할 적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공장을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가장 최선의 결론일지를 두고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혹은 각 지역이 어떠한 환경적 기반을 갖고 있어서 반도체 공장을 지었을 적에 가장 나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 회장들과 밀실 회동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 투명성에 있어서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뭐 압력은 가하지 않았지만 네. 유도를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유인 유도를 하면은 그거는 압박으로 느껴져요. 우리를 옥죄고 있구나. 그렇게밖에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에 기업이 타인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큰 힘에 의해서 호남으로 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1: 네. 이동수 대표님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고 타국과의 경쟁에서 절대로 밀리면 안 되는 부분에 네. 국가하고 기업이 이제 갈채 갈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게 이제 이어지는 과정이나 그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타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미가 아니고 호남 쪽으로 가고 호남에 갔는데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군 공항이니까 뭐 이게 보상 문제나 이런 것보다 빨리 이제 진행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야권에서 자꾸 이제 제기하는 게 어떤 전당대회를 앞둔 대통령이 이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안 되면 참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간 거 아니냐고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가와 기업이 이런 큰 문제에 같이 가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금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냐 이런 부분도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0: 네, 이제 이 전당대회 용이다 이런 비판은 물론 이제 대통령도 전당대회를 아주 뭐 고려하지 않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전 그러한 논란은 조금 부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게 저는 이 자원 배분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1: 그렇죠.
0: 하거든요.
1: 1차적으로는
0: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처음에 이제 정부가 이 계획을 발표할 때 호남에는 반도체, 충청에는 소부장 이랬는데 이제 영남 지역에는 뭐 AI 로봇 이런 정도로만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 액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투명했고 사실상 이걸 투자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의구심을 좀 갖게 좀 충분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영남 지역에 또 기반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번 계획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지역 주민들의 뭐 니즈라고 해야 되나요? 요구를 뭐 반영하는 것 정도는 저는 꼭 뭐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논란이 좀 현명하게 해결하려면은 이제 전 국가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어느 한쪽에 이제 사업을 몰아줘 가지고 그걸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골고루 배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당장 지금 강원도만 하더라도 여기가 제일 인구 소멸 지역인데 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느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 전북도 그렇고요.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 네.
2: 근데
1: 박성민 최고위원님.
2: 사실 이게 냉정하게 다 똑같이 배분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뭐 그러면 강원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짓고 다른 데도 다 짓고 전국에 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을 수 있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떤 그런 형평이나 배분의 문제는 이것은 아니다.
1: 네.
2: 왜냐하면 결국 산업의 특성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보면 뭐 충청권이나 또 영남권에는 이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른 것들을 짓는다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조업이 강한 지역에는 로봇 관련한 어떤 시설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기업들이 다 그것을 똑같이 배분할 이유도 없고 정부가 그것을 강요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리고 호남에 이제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부의 어떤 의사도 있었겠지만 기업의 네. 의사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몇 천조짜리 협박이 통하는 그러니까 협박을 한다고 몇 천조를 기업이 들여서 본인들의 어떤 엄청나게 큰 손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도 무리한 선택을 한다. 저는 그거는 기업이 할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2: 네, 그리고 네. 재생에너지 면에서 어쨌든 호남이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영남도 그렇고 호남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많이 남는 그리고 전력의 어떤 독자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1: 네.
2: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이제 아리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우위인 지역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당연히 이 산업에서 고려를 하겠죠. 그러니까 호남으로 간 거죠.
3: 네. 제가 좀 짧게 말씀을 예,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1: 짧게. 예.
3: 이게 배분할 수 없다라는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말씀들을 들어보면 인위적인 배분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의 서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공장을 호남에 지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자체부터가 이미 정치적인 고려가 상당히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전력 공급망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호남
1: 원전 얘기까지 했어요.
3: 예, 원전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호남 지역에 있었던 그런 여러 용수 공급도 부족하다라는 네. 측면에서도 최대한 우리가 반도체가 24시간 공장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했더니 정부 측에서는 계속 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입지 선정에 있어서 경제성보다도 정치적인 면들을 고려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는 것 같습니다.
1: 네. 집권 여당 당대표 경쟁 여기로 가봅니다. 김민석 의원이 광주에서 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 장소가 뭐 국회냐 어디냐 봤더니 광주 전일 빌딩입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전일 빌딩 출마 선언 그 의미가 뭘까요?
2: 일단 5.18을 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광주에서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1인 1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당대회라는 점입니다.
1: 네.
2: 그렇다고 하는 것은 당원들의 어떤 표심 자체가 다른 때보다도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는 대의원이라든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표의 등가성이 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가치가 다르다. 그게 문제가 되면서 사실상 이 한 명의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갖는

0: 그런 제도를 이번에 저희가 실현하게 된 건데, 그럼 당원 한 명 한 명의 표심이 너무나 중요해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의 30%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당원의 수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호남은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다.
1: 그렇죠. 수도권의 호남 분들도 또 있고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셔서 출마지를 이제 출마 선언하는 곳을 여기로 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뒤엔 또 서울 그래서 또 출마 선언을 또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첫 시작을 광주에서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번에 호남 민심이 정말 어떤 승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된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하신 결정으로 보입니다.
1: 네. 김민석 의원 완벽한 당정일치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김민석 의원 출사표 들어보시겠습니다.
2: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본선에 빠뜨렸습니다.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습니다.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1: 저 이제 김민석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요. 사실 약간 놀랐어요. 제가 이 출사표 던지는 거 보고. 출사표가 본래 자신이 왜 적임자인지 뭐 완벽한 당정일치, 그다음에 민생실용 통합 이것까지 좋았는데 어떤 잠재적인 그 경쟁자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그 할애한 것도 워딩들을 보면 지난 1년 자기 정치 폐해로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 합당 추진, 검찰 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나타냈다. 와, 정청래 전 대표를 막 조목조목 비판했어요. 자, 요 비판 일단 자 우리 이동수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3: 네. 왜 저는 뭐 동의하긴 하는데요. 동의하고 말고를 떠나서 네. 왜 이제 김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1: 강하게 상대방을 네. 비난 비판했을까?
3: 네,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제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박찬대 인천시장이나 아니면 정청래 의원이나 모두가 친명을 표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각 후보가 딱히 이렇게 막 선을 그을 만한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뜩이나 민주당 내에서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네. 네, 김민석 의원이 한쪽이라도 좀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어정쩡하게 정청래 대표랑 뭐 화합하고 손잡고 이렇게 갈 바에 그냥 확실하게 선 긋고 내가 이제 친 이재명계를 대표해서 이제 뭐 당정 뭐 화합 이런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표를 끌어오겠다 이런 포석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1: 그래요. 자, 여기에 정청래 대표는 난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단결의 언어,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 신조 부대변인. 정청래 대표 전 대표는 왜 이런 응수를 했을까요?
4: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나서서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하고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가 거의 합심해가지고 정청래 때리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약자가 됐다는 건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네. 거죠. 실제로의 그 밑바닥은
4: 그렇죠.
1: 우리가 모릅니다.
4: 보여지기에 네. 약자가 된 사람이 여기서 자기가 더 싸우겠다라고 나서면 그것만큼 볼썽사나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자가 되었으니까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니까 계속해서 때리는 것을 맞으면서도 또 동시에 거기에 관대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당의 통합을 이끌어갈 사람은 나다. 오히려 약자가 이 당을 더 하나로 뭉칠 수 있다라는 그 표현에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고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이런 식의 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왜냐하면 이 김민석 전 총리가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되돌려 줄 수 있거든요. 네. 당정 협의가 안 됐다. 이거는 그럼 자기는 총리로 재임하면서 뭘 했냐.
1: 당하고 뭘 했냐.
4: 예, 당하고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당정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총리로서 직분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쭉 보면은 검찰개혁 논의 이런 것도 정청래 대표는 계속 그런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정부안을 내놔라. 이 얘기를 또 한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공격하는 모든 논점들이 본인에게 부메랑처럼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1: 그래요. 자, 박소민 최고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 의원이. 누가 당원 주권정단 1인 2표제에 앞장섰는가. 누가 반대했는가. 누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앞장섰는가. 반대했는가. 막 오직 민심 오직 당심 오직 이재명 정부 성공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도 또 언급을 했는데 자, 최근에 장윤기 사건 있잖아요. 광주 네네. 여학생. 이제 살해 혐의 받고 있는 장윤기. 이 부분이 약간 보안수사권 문제하고 좀 그 이슈화가 될 조짐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그랬을 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뭐 이제 당에다 맡긴다고 했고 그 김민석 전 총리도 아니 정부 입장이 보안수사권 폐지라고 하긴 했지만 약간 미련이 남아있는 걸로 읽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다면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보안수사권이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관측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뭐 큰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입장 정리가 저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입장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맞다라는 공식적 입장이 가장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공방은 있었지만 이제 김민석 전 총리도 사실 5월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이 보안수사권 문제를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했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온 것이고 네.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의 입장 자체도 사실 보안수사권 뭐 폐지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까지 뭐 커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거를 진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이미 민주당의 당론은 보안수사권 폐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네. 어떤 이제 최근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를 했을 때 정말 이런 장윤기 사건처럼 이렇게 만약에 증거인멸이라던가 뭐 경찰선에서 뭔가 이제 잘못된 방식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걸 바로잡을 수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오히려 뭐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당으로서 어떤 보안책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맞는가라는 내부 목소리가 저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래요. 사실 지금 뭐 정청래, 김민석 이런 분들이 있지만 이동수 대표님 네. 또 송영길 전 대표도 또 있습니다. 네. 그분의 어떤 포텐셜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인가 어젠가 보니까 자기가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 인천시장을 했었죠. 네. 하면서 그 경험도 이제 강조하고 거기선 또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실용적인 어떤 그 경제 성과라든지 예. 이런 것들. 자, 송영길 의원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3: 송영길 의원도 저는 어느 정도의 표는 얻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민주당 내 구도가 친명 대 친문 친청으로 좀 나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친문 친청적 표는 정청래 의원한테 뭐 대부분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친명 표 중에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 분들 중에는 아직도 그 김민석 의원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 중에 일부는 분명히 송영길 의원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이 단일화를 하냐 마냐가 또 저는 향후 이제 전당대회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게 총리급인가 그렇죠?
2: 맞습니다.
1: 예, 총리급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청와대가 자진사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5.18은 성역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 사퇴 권고했다며 이에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다. 이거는 거의 뭐 옷을 벗은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이 결정은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전 뭐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분이 지금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어떤 공직에 계신 거잖아요.
1: 네.
2: 공직자의 언어로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5.18이 성역이 됐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성역이 됐다라고 하면서 비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5.18은 뭐 성역화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성역 이 됐다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그 근간에는 이 5.18에 대한 어떤 폄훼와 조롱을 뭐 인정하는, 용인하는 그 기저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봐요. 그 얘기가 만약에 폄훼와 조롱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거 성역화됐다라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역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사실상 그런 잘못된 어떤 배제구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혹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5.18에 대한 혐오와 조롱에 대해서 용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고 심지어 뭐 북한까지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청와대에서 심지어 그리고 경고를 했고 어떤 그 추가적인 입장이나 뭐 아니면 혹은 더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삼가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본인이 뭐 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언론과 접촉을 하면서 일이 더 커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상 청와대가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이제 사퇴를 이제 권고했다라는 거죠.
1: 그래요. 자, 신지호 부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0: 그러니까 사실 뭐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병태 부위원장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게요.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이미 역사적인 평가가 끝난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평가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잣대를 들이밀어서 그것을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용인하자라고 하는 그 순간 사회는 정말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그 역사에 대한 평가가 다른 지점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논쟁과 갑론을박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미 평가가 끝난 부분 근데 그 끝난 평가에 대해서 무언가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라는 그 잣대로 이것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측면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그 중도 외연 확장 그것 때문에 좀 벌어졌다고 결국 생각을 해요. 이혜훈 전 의원이라든지 뭐 여러 뭐 권오울 장관도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민주당 정권이 자신들이 5년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그 과제와 맞는 인사들을 이 내각이라든지 정부 그 진용에 꾸렸다면 이런 식의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치 우리는 관대하고 우리 진영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으려고 하는 정부다라는 그런 보여주기 쇼잉 때문에 이러한 참사가 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중도 외연 확장이 아니라 5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4년 남았죠. 4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방향을 한 방향으로 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어쨌든 뭐 중도 외연 확장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추진을 하는 건데 지금 신지호 부대변인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넓고 네. 이렇게 외연 확장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뭐 또 외연 확장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튼 그 5.18이 뭐 성역인가 이 얘기의 부적절성 그거대로 얘기하더라도 아마 배제구 학생들 학생들에 대해서도 너무 강력하게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네.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3: 그 이번 일을 이제 다른 사건에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게 브라질의 비니시우스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의 그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워낙 이제 잘하니까는 상대편한테 좀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됐나 봐요. 네. 그래서 상대편 관중들이 이 선수 나오면 막 원숭이라고 막 야유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맞아요. 온라인에서 논란이 굉장히 예, 많이 됐거든요.
1: 예. 지금 정말 축구 잘하는.
3: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한 게 이런 이제 사소한 일 같아도 이걸 이제 계속 방치를 하면은 나중에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조롱하고 혐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다.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배재고 선수들이랑 감독이 광주 찾아가서 사과하고 네. 또 손글씨로 이제 사과문도 쓰고 막 이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락 되었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뭐 이진숙 의원이 또 배재고에다 화환 보내고 이병태 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거들고 이러면서 더 정쟁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그냥 선수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비판받고 사과받고 끝냈어야 되는데 이제 정치인들이 너무 좀 개입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1: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우리 교통 저 소식 들은 다음에 잠깐 더 언급을 할 겁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화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4: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도로는 퇴근길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여의하류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도 자주 막히는 곳을 중심으로 정체가 늘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히고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휴게소에서 안성까지 막히고요. 이후로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강일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5: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아이돌 중 한 명입니다. 그룹 리센의 멤버가 유튜브에서 비디오 함께 무섭노 왜 이리 무섭노 이게 뭐 무섭네 뭐 이런 뜻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데 뭐 그런 뜻입니다. 무섭노 노자 붙이는 것은 일베식 표현이다. 조국 전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한 일베는 표준말 대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 이거 뭐 경남 거제 출신 이 여성 아이돌 멤버가 그냥 경상도 사투리 썼을 수도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단정 짓는 듯한 모습. 어제는 논란은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민 씨.
2: 아유, 뭐 논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 조국 전 대표님은 참 잘못된 숟가락을 얹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일단 지금 이 리센네 원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일베 논란이 인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분이 뭐 예를 들면 사투리 안 쓰시는 서울 분인데 어떤 말을 할 때 뭐 다섯 문장을 말했는데 모든 말 끝에 노를 썼다, 어미를. 그러면 뭐 솔직히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부자연스러운데 저런 말투 우리 평소에 안 쓰는데 하고 의심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분은 일단 이 사투리로 사실 뜨신 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1: 뜰 때도 사투리로 떴죠.
2: 그렇죠. 뜰 때 이제 그 그래요? 유튜브 영상에서 뭐 완전히 이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이제 리센네 멤버 두 명이 있는데 네. 그 두 명 다 이제 각자의 지역에서 한 분은 경주, 한 분은 이제 거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투리를 쓰면서 두 분이 약간 이제 서울 투어를 하는 그 장면에서 좀 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투리를 이제 뭐 사투리 네이티브신 거죠. 근데 이분이 그냥 한 문장 그 무섭노 이렇게 하고 뭐 뒤에 뭐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일베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저는 너무 근거를 볼 만한 내용이 빈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말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곳곳에서 지금 사투리 쓰시는 분들의 인증이 올라오고 있어요. 나도 이럴 때 이런 말을 쓴다. 예를 들면 뭐 물어볼 때는 뭐뭐 하나 이렇게 묻고 혼자 얘기할 때는 뭐 한호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온갖 사투리 증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간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에서 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제가 뭐 네.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그 리센네의 원희라는 이 멤버가 거제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 리센네라는 그룹이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유행시킨 단어 중에 거제 야호라고 있는데 이제 워낙 이 이제 거제도에 이제 투어를 하면서 막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거제도를 많이 알리다 보니까는 이제 이 그룹 자체가 거제도 홍보대사로 또 임명되기도 했거든요. 그냥 이 리센네 그룹 리센네라는 그룹의 매력 자체가 아이돌들은 막 서울말 좀 이쁘게 쓰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꾸밈 없이 자기 지역 말들을 막 이제 좀 편안하게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력 포인트로 뜬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일단은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원내 정당 그냥 공당의 대표를 했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이제 20대 초반에 아이돌인 요 한마디 썼다고 이걸 굳이 이제 또 가져와가지고 또 비판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심리학적으로 마음이 급한가요?
3: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네. 또 조국 전 대표가 알고서 이제 이거를 본인이 꺼냈을 것 같지는 않고 주변 참모나 이런 분들이 좀 올렸을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을 그런 거 보면은 조국 혁신당이 왜 지금 20, 30대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자, 배재고, 광주일고 뭐 그 어린 학생들이 또 가서 저기 공식 사과하고 또 이제 추모도 하러 가고 이제 학생들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큰 틀에서 어른들은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뭐 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고인을 조롱하는 문화, 운동 경기에서 상대방을 조롱하는 문화. 아니 응원은 사실 자기네 북도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나라의 어떤 뭐 학교 간에 이렇게 할 때 뭐 혹은 뭐 프로 경기 중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방을 조롱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데요. 이쪽 팀이 서울이나 수도권 팀이고 저쪽 팀이 부산이나 광주 팀이면 나중에 경기 끝나갈 때 너희는 돌아갈 때 5시간 걸리지 뭐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배재고 요 사태가 터졌을 때도 김흥룡 전 국가대표 감독이기도 하고 기아 타이거스 감독이기도 하고 이거는 감독과 코치가 징계받을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어른들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0: 저도 그 말씀에 사실 네. 공감을 합니다. 경기라든지 경쟁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그러한 응원 혹은 상대 진영을 조금 비하해서 우리 팀의 사기가 오를 수 있다면 뭐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인신 공격적이거나 혹은 금도를 넘어선 시기에 상대방을 향한 그 조롱 비아냥 이런 게 있다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사태를 사실 지켜만 봤던 감독 코치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사실 관련해서 그 고교 야구 경기가 펼쳐지면 다른 학교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인 프로팀 간의 대결에서 그런 게 나왔으면 저는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라나는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1: 네.
0: 스포츠맨십을 체화시켜야 되는 단계에 있는 그 청소년 단계에서부터 만약에 그런 식의 비아냥과 조롱이 이 몸소 익혀진다면 네.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사실 서로가 잘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서로 이렇게 사실 지더라도 축하해주고 그러한 문화 스포츠맨십이 확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한 것들을 앞장서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거기에 또 정치권이 불을 지핀 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배재고 야구부를 해체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그 청소년들의 순간적인 잘못 일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권이 나서서 이 이슈를 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조국 전 대표도 뭐 끝에 노자 쓴 그런 것들 갖고도 뭐라고 하고 네. 또 정치권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과연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게 누구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 그래요. 꼭 다뤄야 될 주제가 3개 있는데 지금 한 12분밖에 안 남아서
2: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야 되지
1: 조금,
2: 않을까요?
1: 예, 조금 네. 압축을 해서 이제 대답해 주시면 좋고 자 신조어 부대변인께 네. 먼저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방선거 기간 중 접수된 징계 안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 박성훈 수석대변인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는 당원 당규에 따른 원칙의 문제다. 그래서 뭐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뭐 부산 가서 뭐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서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징계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 한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장동혁 지도부가 징계를 지금 이렇게까지 해놓고 안 하기도 뭐하고 하게 되면 또 가처분 소송 들어올 거고 이래도 외통수 저래도 외통수 결국 더 어려움에 빠질 거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0: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처럼 뭐 수십 명을 대규모로 징계하는 것은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정점식 원내대표도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징계 국면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 상황이고 다른 중진들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징계 그리고 중징계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하지만 박성훈 수석대변인 말씀처럼 해당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절충안을 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해당 행위를 저지른 분들에 대해서 낮은 수위의 징계로 넘어간다면 어느 정도 징계 국면도 끝내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도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선 충분히 정치적인 타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징계를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소수 야당인데 왜 소수 야당 안에서 서로 간에 지지고 붙고 싸우냐. 그러지 말고 하나된 힘으로 수가 적은 만큼 하나된 모습으로 대여 견제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선거를 뛴 후보들이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건 명확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재살 깎아먹는 식의 징계 국면, 숙청 정치가 아니라 하나로 화합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내려주신 그 냉정한 민심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1: 그래요. 박성민 최고위원께 다른 질문 드릴게요. 지난주에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총 근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가족상이 있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문을 갔다고 합니다. 뭐 이준석 대표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봤고. 근데 어쨌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여기도 조문 가도 되는지를 나름 알아보고 부산 일정, 축사 일정도 다 포기하고 이제 올라갔다. 자, 10분 정도 다녀온 데 대해서 당권파 쪽에서 또 비판이 나왔고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일단 사실 저는 이제 다른 당이니까 그냥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예. 왜냐하면 뭐 두 분의 사이가 아무리 안 좋다라고는 하나 사실 이제 조문을 가는 행위 자체를 저는 뭐 문제 삼거나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공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조문을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이와 상관없이. 네. 그리고 상의 성격도 사실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갈만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도 보이고요.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비판을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뭐 들어보니까 이제 이게 기사화가 된 거잖아요. 예. 거기서 좀 문제의식을 장동혁 대표 측에서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들어보니 거기 이제 와 있던 뭐 기자들이라든지 뭐 조문객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합의된 사안이 기사 내지 말자.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뭐 취재라던가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조문 온 거 말고도 그냥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안 좋으니까 기사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놨던 상황이래요. 근데 조문을 그 이제 왔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거기 장례식장에 없던 기자가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흘려준 거 아니냐라고 장동혁 그 대표 측에서는 보는 거고 그 장본인이 한동훈 의원 측 아니냐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그래. 네. 근데 이게 네. 예를 들어서 뭐 기사 썼다 거기 현장에 있지도 않은 기사가 썼을 때는 저기 뭐 한동훈 의원 측이 흘렸다 뭐 이런 추측을 할 수도 있지만 기자는 어디 있든 취재를 합니다. 전화로 취재하든 정치인을 만나서 취재하든. 자 그리고 뭐 당권파가 됐건 뭐 한동훈 친한계가 됐건 가족들을 유가족들을 정말 원한다면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게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까? 이동수 대표님 정확하게 한 말씀.
3: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은 네. 그 알리지 않고 이 불쑥 방문했다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대부분 어디 뭐 장례식장 갈 때 뭐 일정 조율하고 알리고 가지 않잖아요. 가서 이제 마음으로 추모하고 오는 건데 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뭐 사이코패스다 불청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 측근분들이 이제 한동훈 의원 향해서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장동혁 대표를 생각하는 분들이었다면 과연 이런 식의 비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한마디만 언급해도 또 생각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생각은 나는 네. 거지만 그게 자꾸 비수에 바뀔 텐데 신조 부대변인님 짤막하게 한 말씀.
0: 저는 이 문제를 사실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어찌되었든 비극이고 저희가 일반적인 그 부고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유가족들의 너무 크나큰 상처 같아요. 근데 네. 이동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은 가만히 있는데 두 분 주변에서 자꾸 이것을 공론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모두가 자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국회로 가봅니다. 내일부터 이른바 가짜 뉴스법이 시행됩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정 마스크 일제히 쓰고 최고위원회의 진행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6: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 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 무모한 일을 할 것입니다. 하고야 말 것입니다. 결국 모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입니다.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당만이 아니라 국제 언론 단체들까지도 우려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였고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화답했습니다.
1: 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법 통과 당시에도 이제 논란이 컸는데,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또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까지 말씀해 주세요.
2: 그러니까 뭐 일단 크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일단 뭐 모든 거를 그러면 뭐 다 처벌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1: 네.
2: 명확한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악의적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이제 부당 이익을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그리고 명확한 법인 침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접수 의무화 및 사업자의 책임 강화한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뭐 최근 한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뭐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이제 뭐 신고 접수도 의무화해야 되는 거고 사업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강화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중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최대 5배를 보장한다. 그래서 유포자의 어떤 그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을 좀 방지하고 차단하고 그리고 이용자들을 좀 보호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명확한 법익 침해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예를 들면 판결이 확정된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가 있는 인데 이거를 두 번 이상 유통할 시에는 최대 10억 원의 가징금이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이제 명확하게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듯 판결을 통해서 아 이거 허위다, 이거 조작된 정보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만약에 뭐 게시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조회수를 뽑아내고 거기서 수익을 또 창출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권리나 명예를 침해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고 가징금으로서 처벌을 하는 거죠.
1: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야당에서는 이동수 대표님
3: 네.
1: 뭐 그 어떤 이재명 대통령 비판에 대한 입들망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님이 악의적 그 의도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법원에서 기존의 법을 가지고도 어쨌든 이런 그렇게 막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랬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부분,
3: 네.
1: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일단 그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의성, 목적성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며, 또 법원까지 가게 됐을 때는 인터넷 이용자 입장에선 그 자체로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3: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정부에서는 뭐 유튜버라든지 인플루언서들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민간의 이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것들인데, 사실 과거에 뭐 N번방 사건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어떤 혐오나 조롱 발언 횡행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우리나라 커뮤니티나 포털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오히려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X라고 얘기했던 과거 트위터죠.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횡행하거든요.
1: 네네.
3: 근데 정작 이런 것들은 규제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들만 규제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전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1: 네. 신주호 부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0: 그러니까 무엇이 허위 정보고 어떤 내용이 조작인지 이것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좀 주먹구구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합리적인 의혹 제기나 정당한 비판마저도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징금 액수를 봤는데
1: 네.
0: 일반 시민들한테는 잘못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묻게끔 하는데, 민주당 구성원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금까지 지지 않았단 말이죠. 특히 지금 법사위원장이 되신 서영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잊지도 않은 조의 비대 4자회동설 이거를 국회에서 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졌습니까? 민주당 구성원들이나 서영교 의원이 국민들께 사죄라도 했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은 가짜뉴스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유포를 해놓고 일반 시민들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라는 지점에서는 비판을 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권력이 정말 모든 면에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국민들의 비판을 들을 수용할 자세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을 막고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은 전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1: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해가지고 그 어떤 뭐 여론을 이쪽으로 이끌어 간다. 그거는 물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걱정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한 근데, 30초 정도 남았네요.
2: 네, 일단 뭐 혐오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에서 보호 대상과 이제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1: 네.
2: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그 악의적 의도나 명확하게 법익이 침해됐다. 그리고 네. 이미 가짜 정보가 허위 정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혹은 그것이 이미 판정이 끝난 가짜 정보다라는 것임에도 유포하거나 유통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0: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4살 유정이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동생들을 깨워 학교 갈 준비를 돕고 집안일을 챙기는 유정이. 또래 친구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유정이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되었는데요. 유정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루게릭병을 앓던 엄마를 간호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결국 엄만 가족의 곁을 떠났는데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아버지는 뇌경색과 공황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힘든 환경과 생활고 속에서 가족을 지키고 있는 유정이. 아직은 어린 유정이가 마음의 짐을 덜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에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만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인데 단시간의 다량입니다. 오후에는 소나기예보가 있습니다. 절기상 소서인 내일 중부지방으로는 20에서 60, 경기 북부와 서해 5도, 강원도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도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모레 역시 전국적으로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의 경우는 시간당 2, 3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점은 내일 오전까지와 모레 저녁부터가 되겠습니다. 하천 범람 및 산사태, 급류 등에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높겠습니다. 열대야 주의보도 신설됐기 때문에 발효될 때 이 정보 항상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강원도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됩니다. 5.18 조롱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를 두고 5.18 성역화라고 주장하며 북한에 빗댄 이병태 규제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청와대가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배재고 측은 광주 제1

0: 실고를 방문해 사과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내란 부화 수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발발 뒤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로 국내 정유사 4곳과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내부 메신저에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인사건의 담당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 남부지역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수도권에도 내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9호 태풍 바비도 관측돼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유럽은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돼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이클 대회가 취소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와 기후 변화 얘기 해봅니다. 이렇게 기후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상욱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오랜만에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3: 네네.
2: 귀한 시간 내주셨고요.
3: 네네.
2: 자, 이제 날씨 얘기 조금 하다가 이런저런 구조적인 요인 이런 거 여쭤볼게요. 서울 등 수도권에 아침부터 뭐 요란한 비 쏟아졌습니다. 와, 장마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3: 네.
2: 뭐 방송국 오시는 길에 비가 왔다 안 왔다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3: 아니요. 오전부터 비가 왔다 했는데
2: 네.
3: 방송국 올 때는 햇볕이 비치더라고요.
2: 그러니까 불편은 없으셨네요.
3: 네네네.
2: 오히려 오늘 좀 덥던데.
3: 네.
2: 그 장마 시작된 거 맞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올해는 평년보다 장마 시작 늦었습니다. 지각 장마 이런 그 별칭을 붙인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용어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라고 합니다.
3: 네네.
2: 장마가 늦게 찾아오는 어떤 기상학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3: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장마는 좌우하는 게 북서 태평양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이것의 강도 그리고 이것의 북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2: 네.
3: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늦게
2: 네.
3: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하게 된
2: 그러니까 네.
3: 우리나라 쪽으로 치고 올라오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지금 굉장히 강한 엘니뇨가 발달하고 있는데
2: 네. 네.
3: 그 강한 엘니뇨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강도가 좀 약해졌다. 이거
2: 예.
3: 하나랑 두 번째는 미디어에서도 계속 좀 이야기를 했는데
2: 네.
3: 동시베리아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북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2: 네.
3: 그 세력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진하는 요걸 좀 막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장마가 좀 늦게
2: 네.
3: 시작되는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2: 네.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진을 막은 두 가지 요인을 이제 설명을 해 주셨고요.
3: 네네.
2: 강수 패턴도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엔 장마 그러면 정말 한 달 내내 지리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뭐 이러고 우리가 그 편대로 정말 아침 저녁으로 막 비가 내리고 이거 언제 끝나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요즘은 막 그 어떤 동남아 국가에서 뭐 스콜처럼 짧은 시간에 막 뭐 극한 호우라 그러나요? 막 했다가 갑자기 장마 기간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또 안 왔다가
3: 네.
2: 이렇게 강수의 패턴이 바뀐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3: 강수 패턴이 바뀐 이후에 가장 그 기저,
2: 네.
3: 가장
2: 네.
3: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은 기후 변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00년대 이전,
2: 네.
3: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90년대 후반 이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장마 그러면 거의 한 달 6월 뭐 중순에서
2: 네.
3: 시작해서 7월 중순까지 거의 비가 뭐 오지 않더라도 한 하루 이틀 오지 않고
2: 네.
3: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마는

0: 기본적으로 거의 다 정체 전선상에서 네. 내리는 비였다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그런 어떤 시스템이 깨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마 기간 또는 여름철 기간에 강수를 내리는 어떤 패턴에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되기 시작했다.
1: 네.
0: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 전선에서의 어떤 비뿐만 아니라 대류성 비라든지
1: 네.
0: 또는 어떤 뭐 빠르게 발달하는 저기압상에서 내리는 비. 그러니까 뭔가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지금 계속 밝히고 있는데
1: 네. 근본적으로 비가 내리는 원인도 아주 다양하군요.
0: 다양합니다.
1: 예.
0: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장마 기간에 비를 내리게 하던 그 시스템,
1: 네.
0: 그 근본적인 어떤 배경이 예전엔 하나였다면
1: 네.
0: 지금은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결국 장마 기간에 비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게 많아졌다.
1: 그래요.
0: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아졌다.
1: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동성이 많아진 건 역시 기후변화다. 한마디로 그 맞습니다. 집약하면.
0: 네네, 맞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대기순환의 변화, 지면 변화,
1: 네.
0: 어떤 고위도의 어떤 북극 해빙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가입되면서,
1: 예.
0: 가미되면서 우리나라 장마 기간의 강수 패턴을 다양화시켰다.
1: 네.
0: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대기순환의 변화, 지면의 변화, 고위도의 어떤 그 해빙의 변화,
0: 맞습니다.
1: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한다는 건데.
0: 네네.
1: 자, 밤새 폭우가 쏟아지고 낮에는 소강 상태 보이는 경향. 지난 여름에 꽤 뚜렷했습니다. 제가 그건 약간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언론인 연수를 스탠퍼드 대학을 1년 갔다 왔는데 거기가 참 날씨가 좋고 막 약간 서한 해양성 기후도 있으면서 정말 살기가 되게 좋은 동네인데
0: 네네.
1: 비도 자고 나면 와 있고 낮에는 안 와요. 그래서 거기 있던 그 언론인 연수하거나 아니면 뭐 검찰이나 이게 법원에서 오신 파견 오신 분들도 이렇게 하면 야 여기 참 좋다 이랬는데 그거는 우연이었겠죠. 그거는 우연인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밤에 폭우가 막 쏟아지다 낮에 이제 활동할 때는 소강 상태 보이고 이러면 일단은 사람이 활동하기에는 좋은 거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자 저지대 밤새 침수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이렇게 예컨대 그 낮과 밤의 기압이나 온도 차이가 강수에 영향을 실제로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0: 아니, 그럼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원리는 대기는
1: 예.
0: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어요.
1: 예.
0: 그러니까
1: 아, 그래. 밤에 비가 오는 게 그게 일리가 있는 거네요.
0: 일리가 있죠.
1: 아, 거기 동네가 좋아서 재수 좋아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0: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기압하고 관련이 있군요.
0: 그러니까 밤에 되면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1: 기온이
0: 떨어지니까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들죠.
1: 예.
0: 그러니까 낮 사이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좀 충분히 있었는데
1: 예.
0: 비가 올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증기가 있다가 밤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줄어드니까
1: 예.
0: 나머지가 비로 떨어지는 거죠.
1: 아 그렇다는
0: 그래서
1: 얘기군요.
0: 밤사이에 굉장히 폭우 되게 많습니다.
1: 그건 당연한 어떤 과학적으로 보면
0: 열역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1: 열역학적이다.
0: 예.
1: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교수님 몇 년 전부터 새로 등장한 용어가 뭐냐면은 마른 장마입니다. 장마철인데도 우리가 분명히 이거 장마철인데 했는데 비가 잘 안 오고
0: 네.
1: 그거 왜 장마철이지? 근데 네. 잠깐 오고 또 화창해지고 이게 반복이 돼요. 자 마른 장마라는 거는 왜 생기는 어떨 때 생기는 현상입니까?
0: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마른 장마는 어떻게 보면 기상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면 뭔가 조금 더
1: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튀기 위해서
0: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든 용어로 저는 알고 있는데
1: 예.
0: 사실. 말랐다는 용어라고 장마라는 용어는 완전 반대되는
1: 그렇죠,
0: 거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더 그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역설적으로.
0: 네. 예. 그래서 마른 장마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장마 기간에 상대적으로 비가 덜 온 거죠.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장마라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이면 늘 찾아오는 이 장마라는 시스템은
1: 네.
0: 자연적인 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1: 네.
0: 그러니까 자연적인 변동성이라는 것은 기후 변화와는 무관하게 그냥 육지가 있고 해양이 있고

0: 지구가 둥글고 지형적인 요소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자연적인 그러니까 어떤 기후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현상이죠. 그런데 이 현상들은 늘 변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변동하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어느 해에는 비가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그런 자연적인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느 해에 비가 적게 오면 마른 장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네이밍을 할 수 있는 거죠.
1: 그런데 따라 다른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성이 기후 변화라는 요소 때문에 지금 과거와 다른 패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우리가 기후 변화라는 교수님 말씀을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말하는 그 기후 변화 이런 것과는 별개로 사실은 이 장마라는 게 어떤 이 시스템이 자연적인 그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더 예측하기 힘들고 더 여러 변수가 생겼다 이런 뜻이네요.
0: 맞습니다.
1: 저 이해 잘했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잘 이해했다고 치고 네네. 올해도 마른 장마가 될 가능성이 좀 보이나요?
0: 일단은 6월 달에 장마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1: 예.
0: 상대적으로 6월 달 강수량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7월 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방금 7월 달에 곧 시작됐기 때문에
1: 네.
0: 사실 이제 예측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기상청의 한 달 예보를 볼 때에는 7월 달 같은 경우에 비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게 많은 걸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마른 장마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많은 양의 비가 올 것 같은데
1: 그래요. 예.
0: 지금 어떤 형태를 보면 굉장히 어떤 변동성이 되게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속적으로 내리는 어떤 이런 장마보다는 오늘처럼 막 이렇게 소나기청 예. 비가 내렸다가 또 오후에는 뭐 햇볕이 비쳤다가
1: 네.
0: 그것도 이렇게 일별 변동도 지속적인 어떤 장마 그 비 패턴보다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1: 그래요.
0: 그런 패턴이 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아까 말씀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후변화 때문에 더 변수가 생기고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비슷한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렸을 때는 여름철 장마 하면은 교과서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오호츠크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뭐 이렇게 막 나왔는데
0: 네네.
1: 지금은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장마 정체전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성질이 다른 두 공기의 기단.
1: 그러니까요.
0: 그 전선. 즉
1: 전선에 국한돼서 생각했어요.
0: 그렇죠.
1: 우리가.
0: 예. 북태평양 고기압과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맞닥뜨리는 그 경계선.
1: 네.
0: 경계선에서 이 정체전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리는 비.
1: 네.
0: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 장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오호츠크의 고기압 자체가
1: 네.
0: 어떤 일시적으로는 있다 하더라도 뭔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기압 세력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더라.
1: 그래요.
0: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여전히 확실한데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전선상에서 내리는 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가미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장마전선.
1: 네.
0: 네. 장마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좀 다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래서 과거와 이렇게 이제 장마의 형태나 이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여름철 장마라는 이 용어가 아니라 건기하고 우기로 이거 재정립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0: 네네.
1: 한국 기상학회는 이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0: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을
1: 했습니다. 예예. 기상학회와 예. 일맥상통하는 예예. 네. 예.
0: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장마라는 이 용어 자체가
1: 네.
0: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문헌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조선시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거의 장마라는 이 현상은 오. 거의 한 우리나라에 한 500여 년 이상 동안.
1: 최소한 500년 이상. 네,
0: 최소 500여 년 이상 네. 동안은 있었던 현상.
1: 그렇군요. 거죠.
0: 그러니까 네. 이 현상 자체를 이 단어를 없애고 우리가 건기, 우기로 이렇게 하자는 것 자체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1: 그래요.
0: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기상학회에서도 이 장마의 좀 개념을 바꾸자, 정의를 바꾸자. 그래서 단순히 정체 전선상에서 내리는 비뿐만 아니라
2: 네.
0: 다양한 어떤 요소들에서 환경, 요거를 이제 장마비, 장마
2: 네.
0: 기간,
2: 네네.
0: 이렇게 정의를 하자. 이렇게 아마 의견을 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자, 이런 장마 이후에는 통상적으로는 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뭐 습덥 이런 표현도 쓰던데 습하고 더운 현상 심한 편입니다. 자, 올해 폭염은 어떨 걸로 보세요?
0: 일단 6월 달이 평년보다 더웠거든요.
2: 예.
0: 그러니까 6월 달에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했거든요.
2: 네네.
0: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선선하고
2: 낮에는 달랐다 낮에는 이거죠.
0: 굉장히 뜨거운 햇빛.
2: 일교차가 컸구나.
0: 네, 일교차가 그죠? 컸고.
2: 예.
0: 그래서 6월 달이 더웠던 이유는 낮에 강한 일사로 인해 가지고 네. 더웠던 거고.
2: 예.
0: 근데 이제 7월 달, 8월 달도 또 기상청의 장기 전망을 보면 평년보다는 하여튼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더운 걸로
2: 네.
0: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7, 8월 달은 좀 더울 것 같아요. 네. 근데 더운데 6월 달하고는 좀 다른 패턴인 게 이제 7월 달, 8월 달이 되면 기후학적으로 열대에서 습하고 습한 공기들이 유입이 굉장히 잘 되는
2: 네.
0: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6월 달과는 다른 그러니까 6월 달에 사실 올해 6월 달 같은 열대야가 없었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건조했기 때문에.
2: 그런데
0: 7월 달이 되면서 7, 8월 달이 되면 덥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낮에도 더울 뿐만 아니라 밤에도 열대야 현상 같은 것들이
2: 하루 종일 더운 거네요.
0: 그런 것들이 아마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2: 네. 전기값 들어가겠네. 살짝 걱정이 되네. 요즘 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폭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볼 때는 그러면 장마 시기는 언제까지고 완전 폭염은 뭐 7월 말부터입니까? 어떻습니까?
0: 중하순.
2: 아,
0: 예. 중하순.
2: 아, 예, 예. 그러니까 장마는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작된다고 보면 뭐 7월 20일이나 뭐 이 정도까지 가는 네네. 거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그 비보다는 이제 폭염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0: 폭염으로 가는데
2: 네.
0: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는 장마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2: 네.
0: 확장되면서 8월 달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8월 달에 비가 굉장히 강한 폭우가 온 사례가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2: 네.
0: 사실 그냥 여름철 내내 폭염과 폭우 이런 것들이 그냥 반복해서
2: 네.
0: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비도 제법 많이 올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폭염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열대야도 많을 것 같다.
0: 네.
2: 딱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0: 네.
2: 자. 장마와 함께 괌 쪽에서 형성된 제9호 태풍 바비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태풍 형성 빈도 강도 이런 데도 영향을 주죠.
0: 네.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후 전망을 하는 툴이 우리 보통 기후 모델이라고
2: 부르는데
0: 기후 모델들이 전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태풍 강도는 강한 태풍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2: 네.
0: 약한 태풍들의 빈도수는 감소하더라도 강한 강도의 태풍의 빈도수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0: 전반적으로.
2: 예.
0: 그래서 그 기후변화가 되면 될수록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요. 발생할 수 있는 발생을 억제하는 조건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2: 네.
0: 상대적으로 약한 태풍들은 발생을 잘 못하게 되고
2: 네, 네.
0: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족구를 뚫고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2: 와.
0: 굉장히 강한 태풍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
2: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다.
0: 맞습니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2: 그래요. 아까 교수님이 조금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우리 청취자님이 또 저기 뭐 궁금해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지원 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장마철에 기후변동이 일어난 원인.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0: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2: 네.
0: 올해 같은 경우에를 좀 예를 들면
2: 네.
0: 첫 번째 북극 해빙의 급격한 감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아직 2026년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2: 네네.
0: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북극의 해빙이 녹고 있거든요.
2: 이게 기후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잖아요.
0: 그렇죠.
2: 그렇죠?
0: 네. 네.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이제 유럽 폭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2: 네.
0: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북은 동아시아 북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쪽에 상대적으로 강한 고기압성 흐름이 잘 많이 생기게 됩니다.
2: 네.
0: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쪽으로 건조하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람의 공기가 쉽게 유입될 수 있거든요. 이게
2: 네.
0: 지금 어떻게 보면 6월 달에 저희들이 경험한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또 마른 장마, 지각장마를
2: 네.
0: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 네.
0: 고위도 지역의 북극 해빙의 감소 그리고 고위도 지역의 급격한 지면 변화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있는 대기 순환의 구조를 변경하면서 우리나라 지역의 장마였던 변동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2: 그렇군요.
0: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2: 네. 잘 이해가 됐고요. 통상적으로 여름 더우면 겨울은 더 춥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폭염, 폭우가 여름 한철에 끝나지 않고 실제로 겨울 날씨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한 몇 년 전에도
2: 예.
0: 관심이 많아가지고
2: 이게 약간 논란이 되는 주제예요.
0: 그래서
2: 그렇군요.
0: 제가 어떤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계산한 걸 보니 결과가 보니까 별 관계없다였어요.
2: 아 그래요? 근데, 근데 이상하게 이게 그런 사례가 좀 많으니까
0: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었다 이건 아니거든요.
2: 예, 예.
0: 그러니까
2: 인과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군요.
0: 강하진 않습니다. 강하진 않고 근데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확 이렇게 머리에 와닿는 케이스잖아요.
2: 그러니까
0: 여름 굉장히 덥고 겨울 완전히 추우면
2: 추우니까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억에 네. 있을 수 있으니까
2: 인과관계가 있을까?
0: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2: 네.
0: 상관성은 매우 낮다.
2: 아 그렇군요.
0: 네.
2: 겨울 추위는 그때 가서 생각하시죠. 그때 가서 교수님 한 번 더 출연하셔서 그때 가서 겨울 날씨 얘기하고요.
0: 네네.
2: 자, 유럽은 지금 40도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물렁물렁 하이힐 굽이 거기 박혀가지고 안 나온다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대표적인 선진국에서 인명피해가 막 수백 명 단위. 물론 이게 그 자체만이 원인이었냐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죽음이었냐. 이게 이제 통계를 뽑기 나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막 수백 명 숨졌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요.
0: 네네.
2: 그런 또 프랑스 같은 나라 스페인 이런 데서 에어컨 사려고 마트가 전쟁통을 밝게 한다. 유독 유럽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뭡니까?
0: 지금 그 동유럽
2: 네.
0: 그리고 지금 남부유럽
2: 네네.
0: 그 지역에 굉장히 강한 세력의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요.
2: 아, 그렇군요.
0: 물러가지 않고. 보통 우리가 뭐 열돔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2: 네.
0: 블로킹이라고 그러기도 오. 하고 뭐 오메가성 고기압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고기압 세력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강한 일사
2: 네.
0: 태양빛
2: 네.
0: 그리고 그 고기압 세력으로 인해 가지고 북아프리카의 뜨겁고 습한 공기들이 계속 유럽 쪽으로 유입이 되는
2: 네.
0: 이런 구조를 계속 보이니까 지금 유럽의 폭염이
2: 네.
0: 이야기가 되는 거죠.
2: 그래요.
0: 근데 그 원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유럽 쪽의 바다, 그러니까 노르웨이해라든지
2: 네.
0: 카라해, 바렌츠해 이런 북유럽 지역의 바다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2: 아.
0: 네. 그 이유는 북극 해빙의 급격한 감소.
2: 올해 지구에 상당히 좀 뭐 불길하고 나쁜 사실 뉴스네요, 이거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북쪽이 굉장히 따뜻해지면 이 대기가 어떤 룰의 지배를 받냐면 북쪽이 따뜻해지면
2: 네.
0: 동서 방향의 흐름이 되게 약해집니다. 그런 룰이 있거든요.
2: 네네.
0: 그러니까 이 유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고기압 세력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죠.
2: 그래요.
0: 그 백그라운드는 아까 말씀드린 유럽 해의 따뜻한
2: 네.
0: 바다 수온.
2: 거기가 이게 가둬 있으면 거기는 따뜻한 이게 순환이 돼야 이렇게 온도가 내려갈 텐데.
0: 맞습니다.
2: 그런 네. 얘기네요.
0: 맞습니다. 네.
2: 그래요.
0: 그러니까 이게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뺑뺑 도는 게
2: 네.
0: 결국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혼합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2: 네네.
0: 혼합을 시켜주는데 그게 지금 유럽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죠. 고기압 세력이 계속 자리 잡고 있으니까.
2: 그래요. 저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관심이 유럽이 그렇게 막 폭염이 있고 뭐 이상기후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습니까?
0: 저는 이미 우리가 그 역량이라기보다는 네.

0: 같은
1: 비슷한 현상?
0: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동아시아 우리나라 쪽은 유럽의 열동과는 약간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의 열동으로 인해 가지고 동쪽에 유라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동아시아가 있는데
1: 네.
0: 요 기압 패턴이 유럽의 열동 또 유럽의 강한 고기압 세력으로 인해서
1: 네.
0: 영향을 받아서 사실 6월 달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선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0: 이런 어떤 기압 배치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1: 네.
0: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 열동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동아시아의 어떤 대기순환도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6월 달에 그런 어떤 선선한 여름.
1: 네.
0: 실 오늘도 사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굉장히 좀 선선하거든요. 아침에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1: 그래요.
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 뭐 사이클 대회죠. 뚜르드 프랑스. 구간 단축을 주최 측이 검토하고 있고 뭐 이거를 뭐 연기하냐 뭐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스페인에서는 이달 섭씨 44도씨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지구촌 곳곳에 이런 어떤 뭐 기후 변화 양상이랄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0: 일단은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의 예.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1: 네.
0: 이렇게 지금 저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금은 유럽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1: 네.
0: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핫스팟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하면 전 지구적으로 폭염에 굉장히 취약한
1: 그게 유럽이에요?
0: 지역이 있어요. 아. 그중에 하나가 유럽이에요.
1: 네네.
0: 그리고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유럽이 굉장히 취약한 유럽 지역에서 어떤 극단적인 현상을 보고 있는 건데
1: 네.
0: 사실 저는 동아시아 지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전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진단 방법
1: 네.
0: 어떤 전망 방법 이런 것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1: 그래요.
0: 네.
1: 제가 이제 관련되는 질문을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변동성이 많고 이게 변수들이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뭐 AI도 이용할 거고 어떤 슈퍼컴퓨터 예측도 있을 거고 인공지능 기술도 좋아지고 전 세계 폭우 폭염 뭐 천문학적 피해 입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범죄자들이 그 수사기관 머리 위에서 논다 그러듯이 막 전 세계 과학자들이 분석은 하고 있는데 그 변동성을 쫓아가기가 되게 버거운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대응도 그만큼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다
0: 맞습니다.
1: 보면.
0: 그러니까 AI가
1: 네.
0: AI가 좋은 스킬을 내려면 학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례가.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1: 네.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알려진 결과는 AI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뭔가 도메인 날리지라고 그러는데
1: 네.
0: 어떤 현상들에 대한 진단, 이해 이런 것들이 최소한 극한 폭염이나 폭우 이런 극단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1: 네.
0: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진단이나 이해에 대한 요구가 더 많다.
1: 그렇죠.
0: 이렇게 네.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기 전에 예상욱 교수님이 지난달 환경의 날 행사 때 세종시에서 기후 위험 시대 대응과 전환 과제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 그 발표한 내용이 탄소 중립과 연관해 가지고
1: 네.
0: 우리가 대기 중에 CO2 농도를 어떻게 감축시킬 건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경로에
1: 네.
0: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1: 예.
0: 제가 옛날 발표했던 내용은 이 스피드가 되게 중요하다. 대기 중에 CO2를 감축시킬 때에 경로하고 얼마나 빠르게 또는 천천히 감축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1: 네.
0: 대기의 반응 어떤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차이가 다르다.
1: 네.
0: 그래서 기본적인 CO2 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감축시키는 경로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 감축시킨 것 자체도 필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감축시키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된다.
0: 맞습니다.
1: 자, 연관되는 얘기였지만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릴게요. 폭염, 폭우, 폭설 등 매우 심하다는 의미의 폭자를 쓰지 않고는 날씨를 얘기할 수 없는 시대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점, 이것만은 염두에 두자.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는 이미 그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1: 네.
0: 이미 우리가 그런 시대에 있다.
1: 네.
0: 라고 인지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를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
0: 맞습니다.
1: 네.
0: 그럴 때에 아마 우리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0: 이게 어떤 아 이게 너무 이상해 이런 현상이 아니라 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미 우리가 접어들었구나 이런 시대에.
1: 네.
0: 그렇게 되면 사실 그토록 나타나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1: 극한적 기후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대응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적응도 하고
0: 맞습니다.
1: 그럴 수 있다.
0: 네. 네네.
1: 극한 시대 극한 기후 시대에 살고 있는 인식이 첫 걸음이다.
0: 네네.
1: 이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지금까지 예상욱 이화여대 기후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0: 지난 3월 미국과 이란 전쟁 초기 주유소 판매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당시 검찰이 담합 수사에 착수했는데 실제 수사를 해보니까 일부 회사들이 담합에 나섰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1: 예, 맞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H현대 모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S월 등 정유 4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0: 네.
1: 말씀하셨듯이 3월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국제 유가가 이제 국내 기름값에 반영이 되려면 2주가량 걸리는데 너무 이르게 이제 기름값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에 매점 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요. 검찰도 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었고, 이제 이란 전쟁 발발 당시에 4대 정유회사들이 이미 원유를 상당량 비축을 해놓은 상태였는데도
0: 네.
1: 가격이 급등했다. 이런 거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일제히 가격을 폭등시켰다고도 밝혔고요. 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98.6%에 이르는 완전 과점 시장인 만큼 담합의 여지가 큰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해서 결국 4개 회사에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봤는데요.
0: 네.
1: 특히 HD 현대 오일뱅크 와 GS칼텍스의 경우에는 가격결정부서 부서장을 구속기소하고 책임 매니저 법무실장 그리고 GS칼텍스 국내 영업부문장은 함께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 HD 현대 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부서 책임자들이 전쟁 직후에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을 실제로 했고요. 다른 두 회사는 직접 담합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회사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들을 보고 바로 따라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편승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밝힌 직접 담합 규모만 14조 2천억 원이고요. 나머지 두 회사의 병행 행위에 따른 효과까지 고려하면은 약 26조 원 규모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나 정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유사와 영세업자인 주유소가 전량 구매 형식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정유사가 통보하는 가격에 따라서 필요한 제품을 전량을 구매할 의무를 부과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주유소가 있으면은 보너스 카드를 중지하는 등 혜택을 박탈하고 위약금 소송을 걸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된다고 해서
0: 네.
1: 나머지 두 회사도 기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두 회사가 담합에 나서고 다른 회사가 따라가는 방식이었다. 구체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는 건가요? 검찰 설명은?
1: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HD 현대 오일뱅크와 SK에너지 책임자가 가격 상승에 합의를 했는데요. 만약에 두 회사가 가격을 계속 비교를 해보면서 SK에너지가 HD 현대 오일뱅크보다 1리터당 30원에서 40원가량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정보 공유를 했다고 하고요. 수사 과정에서 두 회사는 이미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공유했다. 이때부터 담합에 나섰다는 결과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GS칼텍스와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두 회사의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는 방식이었는데요.
0: 네.
1: 이들 회사의 내부 대화망을 보면은 유가가 너무 급등하니까 다른 회사나 알뜰주유소 입금가를 보고 결정을 하자. 오늘 100원 더 올렸다. 올해 2조 벌 것 같다.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다. 트럼프 만세. 이런 대화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밟고 있는데요. HD 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은 공정위 조사 나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미리 전산 자료를 삭제해라. 그리고 GS칼텍스 가격결정부서 총괄 임원도 사내 메신저 대화를 삭제해라. 이렇게 해서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자, 저희는 이제 검찰 수사 내용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1심, 2심
1: 네.
0: 그 대법원 저 3심 과정에서 어떤 법정 공방이 있을지 그런 것들도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1: 네.
0: 바꿔볼게요. 오늘부터 휴대폰 개통이 좀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서는 휴대폰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요.
1: 네,
0: 어떤 방식이
1: 맞습니다.
0: 도입되고 또 왜 이렇게 개통을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1: 예, 우선 어떻게 방식이 바뀌는지를 알려드리자면요.
0: 네.
1: 다중 본인 확인 체계로 바뀝니다. 지금은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휴대폰을 개선을 할 수 있는데
0: 네.
1: 여기다 추가로 안면 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그리고 당일에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중 하나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0: 네네.
1: 기본적으로는 안면 인증이고요.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을 만약에 잃어버렸거나 하면은 안면 인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0: 예, 예.
1: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보조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0: 어쨌든 보안 강화네요. 사자성어로.
1: 예, 보안 강화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대포폰 때문이거든요. 이제 신분증을 훔쳤다거나 빌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휴대폰을 많이 개설하는 경우가 있고
0: 네.
1: 실제로 이걸로 인해가지고 보이스 피싱도 많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생성 가능성을 대포폰 생성 가능성을 차단을 하는 방식이고요.
0: 네.
1: 물론 이게 시행 초기인 만큼 사실 안면 인식 자체가 아직 완벽한 제도가 아닌 만큼 좀 불편함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모바일 신분증 앱이나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경우에도 미리 발급을 받아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좀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안 방안을 시행을 해가면서 이제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자, 정부가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 통합해서 국군사관학교 여는 방안 추진해왔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었는데 일단 연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1: 예, 사실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0: 네.
1: 오늘 안규백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점검회의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메가 프로젝트 부지로 군부지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피치 못하게 빠지는 바람에
0: 아, 이게 이 계획 자체가 어떤 조금 더 이게 논의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이게 살펴봐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1: 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방향성은 유지가 되는데
0: 네.
1: 오늘 일정상 연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 국방부는 이제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상합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이거를 통합 선발을 해가지고 1학년과 2학년은 공통 교육을 받고 3학년 때부터 육군이든지 해군이든지 공군이든지 이렇게 군을 선택을 해서 특화 전공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일종의 학부제 같은 개념이고요.
0: 네.
1: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부터 통합 선발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 계획을 발표한 뒤에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법령 정비도 나서야 되고요. 그리고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등을 따지면은 빨라야 내년 4월에 모집 요강을 공고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이제 입학년도가 개시일에 1년 10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5월에는 계획을 발표해야 내년 입학생이 내후년 입학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방부는 사실 사관학교는 특수대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군 출신들 사이에선 각 군별 전문성이나 특수성 더
1: 네.
0: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통합사관학교 방안에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관학교 동창회 중심으로 집단 행동도 예고하고 있다고 해요?
1: 예, 맞습니다. 사관학교 총동창회 분들이 사실은 거의 예비역 장성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0: 네.
1: 이런 분들을 중심이 돼서 우선 8일에 국회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예고를 했습니다. 육사 출신의 한기호 의원, 임종덕 의원이 공동 주최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국방부의 계획 발표가 다소 미뤄졌다 보니까
0: 네.
1: 이제 발표한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야권 반발이 거센데요. 유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입시 구조를 흔드는 거대한 변화니까 국민적 합의는 없이 불투명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0: 네.
1: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관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학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운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0: 그래요. 자,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음식 배달을 하는 장면 목격한 적 있으실 겁니다. 알고 보니 이들이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 한국인 이름을 빌려서 불법으로 일을 해 왔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단속했는데 얼마나 적발됐어요?
1: 예, 법무부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요.
0: 네.
1: 이렇게 한국인 이름을 빌려서 그 계정을 만든 뒤에 무자격으로 배달을 해온 외국인 734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410명은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을 한 상태였고요.
0: 네.
1: 149명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발된 인원 중에서 지명 수배자도 한 명이 있어가지고
0: 네.
1: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 68명에 대해서는 출국 조치를 했고 643명에 대해서는 16억 2,87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로 라이딩을 하던 외국인이 15명이 적발이 돼서요.
0: 네.
1: 이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계정을 빌려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분을 빌려줬기 때문에 라이딩이 가능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불법 고용한 점주 16명도 적발을 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불법 고용에서 나아가서 명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시사.

0: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천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월 수출 천억 달러 달성. 독일, 중국, 미국 딱 세 나라만 돌파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상 세계에서 네 번째입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1: 일단 월간 수출이 이제 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무역 흑자도 361억 5천만 달러 흑자 기록했는데 300억 달러, 그러니까 월간 무역 흑자가 넘어간 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이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네. 이게 천억 달러 이상을 파는 나라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독일, 중국, 미국인데요. 네.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8,3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아시겠지만 14억 인구입니다. 네. 미국은 3억 4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0: 독일이 1호였나 보죠?
1: 예. 그런데
0: 미국이 1호가 아니고요.
1: 네.
0: 그런데 또 신기하네.
1: 그런데 예. 인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네. 5천만 명 조금 넘어가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 땅덩어리가 작고 인구수도 적은데 이렇게 정말 인구가 많은 대국과 대비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수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굉장히 특히 뭐 반도체 중심이겠지만 그러니까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다만 아쉬운 게 네. 수출이 이렇게 잘 되고 그다음에 뭐 무역 흑자도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환율은 안 떨어집니다.
0: 예,
1: 과거와 완전 다른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세어봤습니다. 5월 4일부터요.
0: 네.
1: 그 영업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3일 정도 영업일이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요.
0: 네.
1: 거기서 이제는 6일 정도만 순매수라고요. 무려 37일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0: 그래요.
1: 최근에 들어와서.
0: 외국인 얘기죠?
1: 예, 외국인입니다. 예. 예, 코스피 시장에서. 그러니까 최근 영업일로 연속 12일을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계속 빠지고 있다. 물론 뭐 대표적인 이유가 리밸런싱 때문에 빠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 연속 빠지고 있고 폭이 너무 크다라는 게 이런 점들이 조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수출 성과 중에서도 특히 이게 눈에 띄더라.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1: 일단 역시나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그러니까요.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 워낙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겠지만 또 네. 반대로 보면은 역시나 쏠려 있구나. 네,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게 되면 물론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반도체가 이제 사이클이 더 길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과거처럼 반복적인 사이클은 아닐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0: 네.
1: 하지만 일단 사이클 사람은 분명히 맞고 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언젠가는 꺾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꺾일 순간에 이제 경기가 확 하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다만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0: 네.
1: 이번 수출을 봤더니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주력 품목 한 20개 정도에서 18개가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열심히 잘했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0: 그래요.
1: 물론 그 절반 다수는 당연히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당연히 반도체인데요. 그래도 일단 다른 종목들도 역시나 좋은 흐름을 이어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0: 자, 근데 이제 반도체가 수출 성과에서 당연히 가장 큰 부분이었고 다른 부분도 조금 선전하고 있는 게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1: 네.
0: 이런 성과에 비해서는 주식시장 전체 온기로 이게 전달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인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요 원인은 역시나 네.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은 수익을 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이닉스 이런
0: 네.
1: 반도체 업황이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리밸런싱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0: 네.
1: 또 하나의 축은 사실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했어야 되는데
0: 네.
1: 아시겠지만은 물론 7월 1일부터는 재개를 했지만 이전에는 사실 유예했었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매도 세력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만큼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도 오히려 빼고 있다라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하다는 것고 이게 줄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워낙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의 이제는 비중은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점들이 아마 지금 뭐 수출 잘 되고 뭐 OECD나 뭐 각국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외국인 자꾸 빼는 이유 중에 네.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리밸런싱 얘기하셨는데 뭐 1일부터 3일까지 리밸런싱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과는 어땠는지 또 전체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1: 일단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네.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네. 하루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한 2천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게 리밸런싱 문제가 나왔을 때 뭐 네. 조단으로 하루당 조단으로 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네.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리밸런싱 규칙을 바꿨습니다. 5월 네네. 달에. 네. 그때가 일단은 매도 기간이 원래가 10영업이었는데 20일 영업일. 그러니까 길게 나눠서 팔겠다라는 거죠. 네.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조정폭도 이제 50베이시스 포인트였는데 최대 25베이시스 포인트 바꿨어요. 그러니까 길게 조금씩 팔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하루
0: 여파를 최소화시키겠다.
1: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하루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네. 크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는 1일 날에는 예상대로 한 2천억 원 정도를 이제는 뺐고요. 네. 2일에는 534억 원, 그다음에 3일에는 557억 원을 이제 그 전에는 순 매도한 거고 3일에는 네. 557억 원을 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거 보더라도 우려할 정도의 지금 물량은 뭐 연기금 쪽에서는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생각. 해보겠고 다만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네. 그동안 연기금이 많이 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형주 중심이거든요.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SK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순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연기금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 반대로 보면 그만큼 많이 샀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팔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까 그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뭐야 성장 질문을 조금 네. 이제 해볼게요. 국내 기관 중에는 우리나라가 올해 4%대 성장할 거란 전망까지 내놓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네. OECD는 2.6% 지난달과 똑같이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 네. OECD가 성장률 예측을 이렇게 유지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1: 일단 OECD와 그다음에 네. 각국 아니, 각 회사들의 예, 기관의 전망치 는 이제 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OECD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기구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거시와 리스크를 한꺼번에 보는 또 기구이기도 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항상 중앙값을 얘기해요. 보수적으로 봅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는 2.6%라는 성장률을 얘기한 거고 네. 기관들 IB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지금에 알고 있는 반도체 랠리 사이클이라든지 그다음에 1조 달러 연 1조 달러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네.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 넘는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두 기관의 공통점은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0%대로 본 데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래서 너무 쇼크였는데 지금 뭐 4%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아시겠지만 주가가 그렇게 많이 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네. 바로 반도체였죠.
0: 그렇죠.
1: 반도체가 갑자기 너무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성장률 자체도 지금 수정 전망치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이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내일 나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네. 그래서 아마 생각만큼 어닝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성과급이 이번에 얼만큼 포함될지는 네. 보셔야 되겠지만은 성과급이 분명 반영될 겁니다. 그걸 네. 빼고 이제 영업이 추정치가 나올 텐데 잠정치가 나올 텐데. 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실적에 따라서 뭐 매수냐 매도냐 이것도 영향은 아무래도 미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실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2분기 영업이익이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84조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어느 정도 성과급으로 이걸 마이너스를 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한 그래도 한 80조 원 정도는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만약 이거보다 덜 나온다 그러면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거보다 더 잘 나온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는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태이고요. 근데 네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성과급은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0: 네네.
1: 그래서 그거를 뭐 4분기에 한꺼번에 반영되느냐 아니면은 분기별로 쪼개서 반영하느냐 그 차이인 것뿐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오늘 SK이닉스는 떨어졌지만 삼성전자가 또 2% 넘게 오른 이유가 바로 네. 이런 이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래요. 자, 앞부분에 이제 수출 얘기하시고 제조업 우리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하시면서 환율 얘기 잠깐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환율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1: 네.
0: 1500원대 환율. 아, 이거 고착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평론가님. 네. 1400원대 환율 다시 못 보게 될 가능성이 지금 커 보여요?
1: 한 번 정도 내려갈 수 있겠죠. 아, 근데 이제 주도적으로 뭐 1400원대 안착은 한다는 얘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그래요.
1: 지금 네. 1500원대 선에서 이제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치고요.
0: 네.
1: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계속 빼고 있어요. 이게 환율이 1500원대 넘어오는 그 순간과 고착화된 순간과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거의 비슷해요.
0: 네.
1: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환율이 1,400원대 내려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만들려는 요인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0: 네네.
1: 워낙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고 일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덜 오른 시장 쪽으로 지금 옮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맞물리면서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1530원대 주간 종가가 기록했는데 네. 1500원대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달러 버시는 분들 특히 이제는 네. 뉴 미디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네. 달러로 다 봤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런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환율 높아지니까. 그런데 서민 경제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1500원대 환율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1: 일단 역외 시장에서의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통 네. 역외 차익결제 선물안이라 해서 NDF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24시간 아니다 보니까 역외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거래된 이제 환율이 우리나라 이제 장 시작했을 때 환시장 열렸을 때 바로 충격을 줬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24시간 되다 보니까 이런 역외 환물 시장에서 열렸던 가격 이거보다는 이제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아주 24시간 뛰어놀 수 있는 장이 열린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변동폭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 외환당국의 구두 경고가 그동안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놀게 되면은 이런 구두 경고도 잘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24시간 개장된 거에 대해서는 잘 됐고 이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아마 장 초반. 과거에는 사실 환율 시장과 주식 시장이 같이 움직였는데
0: 네.
1: 이제는 환율 시장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추이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0: KBS 58분 날씨.
1: 강원도와 일부 영남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강원도에는 최대 60mm의 강우량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날씨의 주요 초점은 전국적인 국지성 호우입니다. 이 장마가 일시적으로 내일 오후부터 소강 상태가 잠시 있겠는데요. 이때 전국적으로 5에서 4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까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의 양이 더 많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만 비가 내릴 전망이고 오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절기상 소서인 내일 중부지방 20에서 60, 경기 북부와 서해 5도, 강원도 등 많은 곳에서 80mm 이상의 강우량 예상하고 있고요.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20에서 80mm, 역시 이때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의 경우는 시간당 2, 30mm의 매우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 30도 예상되고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7.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거듭 지시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결정됐습니다. 5.18 조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 선수들이 오늘 광주 제1고를 찾아 사과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2026 FIFA 월드컵 조기 탈락을 계기로 한국 축구계 전반에 대한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피의자 장윤기 씨의 증거물을 없앤 정황을 확인해 관련자 전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을 돌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가장 투자 규모가 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1: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은 민관을 모아놓고 신속한 추진을 독려했습니다. 행정 지연으로 기업들의 투자 집행이 늦어지면 안 된다면서 환경 영향 평가와 토지 취득 등 절차를 단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불법만 아니라면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만약 규정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하자고 밝혔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핵심 사업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부터

0: 광주 군공항으로 결정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곳에 800조 원을 투입해 메모리팹 4기를 짓게 됩니다. 청와대는 공사 적합도와 정주 여건, 물류 접근성 등을 두루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있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지역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사기다, 이벤트일 뿐이라고 하는 건 이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느냐며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매달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국방부는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군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기에 광주군공항 부지를 비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대가 선정된 상태지만 무안군 주민 투표와 유치 신청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수사팀장이 오늘 오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이 피의자 장윤기의 차량에 남아있던 증거물을 없앤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 전원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2: 광주경찰청이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인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사팀장 A 경감을 오늘 오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멸된 증거물은 장윤기의 차량 내부에 있었던 케이블 타이로 파악됩니다. 앞서 검찰은 장윤기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숨진 이채원 양을 납치하려 한 정황을 잡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왔는데 없어진 케이블 타이를 결박 등 납치 범행 용도로 준비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수사팀원 등 관련자 전원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범행 증거인 사람 모형 인형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상황. 당시 수사팀이 장윤기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아버지에게 알려주면서 결과적으로 핵심 증거 인멸로 이어졌고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정보를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유출하는 등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팀과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 대한 감찰을 각각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1: 경찰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이라 불리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관련 당시 수사팀의 증거 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서 특별수사팀 편성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오늘 광주경찰청에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팀은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한 후 최종 수사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폄훼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상대팀이었던 광주제1고를 방문해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 광주 제1고와의 경기에서 탱크데이 등 조롱성 구호를 외친 데 대해 직접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재고 야구부 주장은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광주 제1고 선수들과 광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선수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인성이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권호영 배재고 야구부 감독도 정정당당해야 할 경기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선수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제1고 야구부는 자신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상처를 준 언행을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규현 광주제1고 교장은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라며 다음에 광주제1고 학생을 만날 때 멋진 승부를 펼쳐주는 게 용서를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배재교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두 학교 학생들은 광주제1고 안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탑에 이어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했습니다. 광주를 함께 방문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학생 선수와 지도자가 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학생 스포츠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 이후 지난 4일 광주제1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1: 청와대는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친 배재구 야구부 중징계를 5.18 성역화라고 주장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오늘 이 부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공개 권고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가 홀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브라질을 제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멕시코를 꺾은 잉글랜드와 4강행을 다투게 됐습니다. 월드컵 소식 김봉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노르웨이는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브라질을 2-1로 꺾고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후반 34분 홀란의 선제골로 앞서 나간 노르웨이는 10분 뒤 다시 홀란의 추가골로 2-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대회 7호 골을 기록한 홀란은 아르헨티나의 메시, 프랑스의 음바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노르웨이는 추가 시간 페널티킥으로 한 점을 내줬지만 결국 2-1로 이겼습니다. 축구 종과 잉글랜드와 공동 개최국 멕시코가 만난 16강전에선 잉글랜드가 승리했습니다. 잉글랜드는 벨링엄의 두 골과 해리케인의 결승골을 앞세워 멕시코의 추격을 3-2로 따돌렸습니다. 잉글랜드는 우승 후보 브라질을 잡은 노르웨이와 8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한편 정봉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년 5개월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봉규 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축구협회는 회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되어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
1: 2026 FIFA 월드컵 조기 탈락으로 불거진 축구계 전반의 쇄신 요구를 반영해 한국 축구의 새판을 짤 K축구 혁신위원회가 첫발을 뗐습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FIFA 분과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는 오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혁신위에는 최희영 장관, 박지성 위원과 함께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유승민 대학체육회장 그리고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연일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아침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강력 태풍 바비는 중국을 향하겠지만 워낙 세력이 강해 한반도 장맛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5: 오늘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이어졌습니다. 전남 해안에는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턴 주로 중부지방에 강한 장맛비가 예고됐습니다. 아침부터 빗줄기가 강해져 수도권과 강원도 곳곳에 시간당 3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 20에서 60mm 등입니다. 비는 잠시 약해졌다가도 모레 다시 강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주춤한 사이 영남 지방으론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올 장맛비와 폭염의 변수는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9호 바비가 최고 강도인 초강력으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태풍은 중국을 향하겠지만 워낙 위력이 강해 한반도 주변 기압계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태풍이 올라올 때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는 경향이 있고 무더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려와 폭염이 강화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부터는 중부 지방에서도

0: 겸이 기세를 더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오늘부터 우리 외환시장이 평일 24시간 개장합니다.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새벽 2시까지만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 오늘은 오전 6시에 개장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평일 24시간 가동체제가 시작됐습니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한국 공휴일에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달러화가 아닌 다른 국가 통화들의 거래는 기존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만 이뤄집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으로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거래 시간을 확장하는 조치를 넘어 선진 시장 수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출입 기업의 실시간 환리스크 대응, 국내 금융기관 영업 확대 등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부총리는 또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이어 내년 1월로 예정된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운영 등 다른 외환시장 개혁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인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2원 오른 1527원 60전으로 오전 6시 거래를 시작한 뒤 상승폭을 키워 1530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3일 환율이 30원 넘게 하락해 1520원대로 내려오자 저가 매수 수요가 유입되면서 환율이 반등한 걸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1: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하며 80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37.01포인트 0.46% 내린 8051.3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21.34포인트 2.46% 내린 847.07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직후 국내 기름값이 전례 없이 기습 폭등했었습니다. 중동 현지 유가가 국내에 반영되기도 전에 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는데 정유사들의 불공정 담합 때문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미국이란 전쟁 직후 치솟은 기름값. 통상 중동 현지 유가가 국내에 반영되기까지 2, 3주 정도 걸리는데 전쟁 일주일 만에 가격이 바로 올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그 배경에는 정유사 담합이 있었습니다. HD 현대 오일뱅크와 SK 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전담 직원까지 두고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가격을 얼마나 올릴지 상의했습니다. 두 회사 담합 규모만 14조 2천억 원. 이들이 가격을 올리자 GS 칼텍스와 S오일도 따라갔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유사들은 원유를 상당량 비축해둬서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을 올리고선 임직원들은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같은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주유소가 더 싼 기름을 선택할 수 없는 계약 방식도 한몫했습니다.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하는 계약에 영세 자영 주유소들이 묶여온 겁니다. 검찰은 4대 정유사를 재판에 넘기고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HD 현대 오일뱅크 가격결정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는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주자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소윤 기자입니다.
4: 민주당은 이번 주 투표용지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도 앞장서겠다면서 특검 도입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부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제3자에게 맡기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추천 특검을 주장하는 건 정쟁을 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 배제하고 특검을 추천했던 건 뭐냐고 민주당 주장을 맞받았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노태학 당시 선관위원장과 통화했다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수사범이 무죄 아닌 야당 추천 특검이라면서 제3자 추천 특검은 진상규명을 거부하겠다는 무책임한 몽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특검을 외치지 말라면서 속도전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민주당 주도 개정정보통신망법에도 입틀막법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1: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특검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 수거대상 A급으로 적혀 있고 이들을 연평도 수용시설로 이동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에 따른 협력업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특례 보증을 통해서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 중견 기업을 사롭게 포함하고 대상 기업에 대한 보증은 최대 3천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 기업은 오늘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성남 교제살인사건 피해자를 범행 한 달 전에 이미 A등급 스토킹 피해자로 분류해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등급은 경찰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등급 가운데 최고 단계로 스마트워치 지급과 전기 모니터링 등 집중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가 지난달 1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스토킹 피해자 A등급으로 관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따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 영남과 호남은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오전 중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반쪽 국회 우려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은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고요. 야당은 국회 시스템을 흔드는 입법 독주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당 안팎의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으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고요. 국민의힘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 문제를 둘러싼 징계 논의로 내부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네 분의 여야 패널분들과 함께 국회 파행의 책임, 입법 속도전의 명분, 나아가 양당 내부 권력 재편의 향방까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시인의 나오 시간입니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평택 시의원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0: 반갑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고요.
2: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또 함께하십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안내 말씀 한 가지 더 추가해 드립니다. 내일부터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KBS 열린 토론, 네,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변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청취율 조사 결과가 꽤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4: 축하드립니다.
0: 아유, 아닙니다. 아, 이제서야 축하를 해주시네요.
4: 몰랐습니다.
0: 예, 다음번에 또 축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 조사 기간 동안 또 열린 토론에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질문도 좋고요, 뭐 의견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에게 보내주시면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하면 보이콧하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반쪽 국회 책임, 이 여당 이 원구성 강행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있는 건지 요거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죠.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저희도 정무위 첫 회의 오늘 열었거든요. 네. 간사 선임했는데 이건 뭐 여야의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는 여당이 책임 정치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네.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1: 네, 국정 뒷받침해야 되고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는 무한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잖아요.
0: 네네. 그래서
1: 정부에서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있고 부동산 대책도 있고 또 민생 경제 법안들이 한 200개 이상이 지금 쌓여 있어요.
0: 네.
1: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당의 이제 책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국민의힘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이제 관행을 얘기하면서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 얘기만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0: 네.
1: 5월 말부터 지금까지. 근데 사실은 그 관행은요. 2016년 20대 국회에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하면서 깬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0: 아, 그래요? 예. 민주당에서 깼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1: 아닙니다. 제가 그 저 쇼초도 올려놨어요.
0: 네네.
1: 그 당시에 그 기사까지.
0: 오, 그렇군요. 네.
1: 맞죠, 의원님?
0: 김석태 의원님 맞습니까?
2: 말씀을 아시죠.
1: 그래서 저는 예. 이 법사위 간행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미 깨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래서 그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야당에서 그 관행 운운하면서 보이콧 하는 것하고 책임 정치 차원에서 부득이 여당만으로 이렇게 개문발차밖에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저희는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드리고
0: 민주당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통과다. 이거 너무 협치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김성태 의원님
2: 뭐
0: 어떻게 보십니까?
2: 측근 당으로서 책임 정치 이야기하면서 이제 네. 후반기 국회를 더 이상 이제 지체하고 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근 당이 역할을 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0: 그런 입장이죠.
2: 그렇지만 여기서 뭐 사실상 그 이전에는. 사실상 미국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당이 그냥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을 해버리잖아요.
0: 네.
2: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회도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 자 대의민주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한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때 야당인 주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요 근래 지금 DJ부터 한 8년 전부터 지금 16년째 지금 이제 정권 잡고 있지만 그전에는 사실상 이 당이 집권을 잘 못했어요.
0: 네.
2: 저 당이 이제 집권하기 전에 늘 하는 소리가 야당 배려거든. 네? 상생 정치, 협치 정치를 위해서 일정 부분, 흔히 말하는 국회 상임위 상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사위 정도는 야당 몫으로 줘라. 그래서 그게 13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0: 줬었죠.
2: 정착이 되어 왔었어요.
0: 네.
2: 지금 이야기한 권성동 의원은 아주 예외적으로 짧은 1년짜리 정도였어요. 1년도 안 되는 그런 정도였고.
0: 네.
2: 근데 그걸로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그때 또 정치적으로는 좀 재미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걸 가지고 그걸 또 관리화 시키는 걸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협상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아예 18석을 협상하다 안 되니까 다 가져갔잖아요.
0: 네네.
2: 그러니까 바로 2021년도에 그냥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깨지면서 2022년도 막 정권까지 넘어가 버린 거거든. 이번에는 좀 민주당이 기술을 뿌려가지고 야당목 7석은 그대로 빼놓고 지금 간 건데. 근데 그게 핵심이 사실상 법사위거든요. 그리고 괜찮은 상임위는 다 가져갔어요, 또.
0: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만 준다면 다른 거 다 줘도 됩니까?
2: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게 협상.
0: 거의 그 정도입니까?
2: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일정 부분 야당이 출구도 좀 고민하면서 막 끌고 가고 이래야 되는 건데.
0: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사위 가져가도 되지만 뭐 이제 국힘에서 얘기하는 공소처 특검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조작기소 특검 이거 안 한다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하면 다 가져가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야당 지금 이제 좀 체면을 씌워주면서
0: 네.
2: 민주당이 거대 입법 권력의 독단 전횡으로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졌다. 그런 국민적 지탄을 피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공소 취소 이런 단독 처리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 약속에다가 뭐 지금 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뭐 선관위 특검은 이미 뭐 웬만큼 그런 합의가 된 상황이지만 그게 플러스 1 정도 해가지고 달게 해야죠. 달게고 그러고 일정 부분 또 야당도 또 그렇군요. 들어가는 거고 네. 저는 이 정치의 시간이 이번 주까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0: 국민의힘이 들어갈 명분을 좀 달라 뭐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 그게 정치예요.
0: 예. 민주당이 좀 받아주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3: 아니 정말 야당을 더 이상 어떻게 배려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네. 중에서 11개만 의석수에 비례해가지고 저희가 저 선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7개 상임위도요. 야당 모습 남겨둔 7개 상임위도 야당의 의사를 많이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 당원들로부터 산자위랑 국토위 넘겨줬다고 문자폭탄 오고 있어요. 그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로젝트 뒷받침하는 상임위인데 그걸 넘겨주면 어떡하냐. 네. 이런 얘기까지도 듣고 있으면서도 그 야당과의 그 합의를 위해서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이렇게 양보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그 법사위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법사위가 사실은 하나의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제 모든 상임위의 그 상황처럼 군림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0: 그렇죠.
3: 원래 자구 체계 심사만 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까지 네. 다 지금 발목 잡게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0: 상임위 위에 상임위잖아요.
3: 근데 저는 그래서 대안으로 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법 좀 개정해 가지고 그 법사위가 그냥 그 정말로 표현이 좀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진짜 체계 자구 심사만 하게끔 딱 명확하게 개정한 다음에는 야당이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대안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0: 법사위 개혁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우리 김현중 의원이 참 그래도 네. 오픈마인드네요. 괜찮네요.
0: 예.
2: 뭐 저 정도 가지고 해야지. 근데 민주당이 지금 8.17 전당대회 앞두고 좀 너무 경색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는 그래도 집권당의 몫이에요. 집권당이 야당 잘 구스르고 때로는 뭐 당근도 던져주고 이게 다 집권당이 할 일이지 야당이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3: 근데 우리 의원님이 저렇게 오픈마인드고 되게 저기 토론을 많이 하보면 정말 합리적이시거든요.
0: 네.
3: 근데 장동욱 대표는 왜 징계 대상에 올려놨는지 모르겠어요.
0: 거기서 그 얘기 시작하면은 이 얘기 한 시간 동안 해야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 이번 아까 잠깐 선관위 특검 얘기.
2: 아픈데 때리네.
0: 네. 선관위 특검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 아 후보 추천권 두고도 여야 갈등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은 일단 제3자 추천을 이야기했고 국민의힘은 이거는 야당 추천을 해야 된다. 야당이 무조건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장영희 대변인님. 이 3자 추천 방식은 결국 뭐 대한변협 뭐 이런 쪽에서 네, 추천을 네. 받아서 결정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5: 네, 그러니까 네. 제3회 그러니까 여야를 좀 떠나서 추천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인 거예요.
0: 네.
5: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은 추천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부와 이 선관위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건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와 오독에 근거하고 계신다.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선관위는요. 헌법기관이에요. 정부와 무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선거관리라는 건 여러 당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촘촘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만 추천을 한다? 이건 어떻게 민주당이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빼고 국민의힘도 빼고 제3의 기관. 이게 무슨 대한변협이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대한변협이라고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추천을 하자라는 그 논의에 못하겠다. 장동혁 대표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한 배를 타고 있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굉장히 강도 높게 말씀을 하셔서 수용했고 저희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고 이제 실무적인 추천 권한과 관련해서만 남았는데 이걸 못하겠다는 건 정말 특검할 생각이 있으신가 의지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죠.
0: 아니면 좀 섞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3자 쪽에서 추천을 하고 그 추천한 사람을 야당에서 선택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5: 그것도 뭐 열어놓고 봐야 될 텐데 야당만 선택하는 건 약간 형평성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논의 테이블에 같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6: 네. 근데 이렇게 추천권에 대해서 저희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특검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였을 때에도 이미 그때도 이미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빨리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요. 저희는 선거 날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속도가 늦어요. 국정조사도 뒤늦게 이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무총장이 초반에는 선관위 사무총장의 거취를 결단해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행정을 다 관리를 하니까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일파만파 커지니까 당시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서야 민주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오면서 국정조사는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엔 또 국정조사하고 결과 나오면 그 다음에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뭐 분위기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특검으로 가긴 가는데 이 추천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시간이 늦어질수록 국민들께서는 뭐지? 여당, 민주당, 대통령 이쪽에 뭔가 선관위의 이런 잘못된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나? 이런 인식들을 오히려 더 가지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시간 끌기 아니야? 이거 막 이런 식으로
6: 그렇죠.
0: 생각하고요.
6: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 장 대변인께서는 정부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선관위가 주체가 되어서 선거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행안부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행안부 지원도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동안에 본인들이 그 수많은 특검들을 주장을 할 때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당은 배제되고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정무적으로 빠르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뭐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김현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거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처리하자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협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1: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처음부터 특검을 반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개헌에 오히려 우리는 더 방점을 많이 찍고 있었죠.
0: 맞아요. 예.
1: 본질적인 문제 해결해서는 개헌을 해야 되는데 네. 특검을 먼저 자꾸 하자라고 하니까 정쟁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시에 하자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막 제안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특검 그리고 법 개정에 개헌까지 다 지금 열어두고 하자라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특검의 추천권을 가지고 야당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또 정쟁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 선관위의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선관위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면 정쟁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서 하자라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뭐 우리가 사실 그전에 했던 특검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우리 그 민주당하고 다른 비교섭 단체 추천 뭐 이런 식으로도 그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하지 않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그전에도 제3의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한 사례가 한 7차례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이 특검을 빨리 추천권 합의해가지고 빨리 시작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주장한 일관되게 주장했던 빠르게 하자라는 거에도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0: 근데 중앙선거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1: 근데 그게 이제 네.
2: 다 그 배정 출신이죠.
1: 예, 그러니까 예. 저희가 제3의 이걸 대한변협이라고 특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의견을 주시면 또 어떻게 조정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0: 다른 단체도 가능하다라고.
1: 그렇죠. 사견으로 뭐 그게 무슨 문제인가 싶은데 왜냐하면 대한변협이 그게 그 선출직 아닙니까? 일종의 선출직인데 바뀐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거기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의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논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그냥 보여지고 만약에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권 가지고 또 범위여 가지고 이렇게 저기 자꾸 확장시키기 시작하면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럼 그 부정선거 음모론 계속 주장하는 장동욱 대표도 포함해서 특검하자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빨리 핵심적인 내용 지금 이거는 국민들이 그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거에서 정말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여야가 지금 지혜를 모을 때 아닌가.
2: 저 부분은 저는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김현정 의원님 마지막에 정리한 저 이야기.
0: 공감하십니까?
2: 네, 공감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보수 진영에서도 특검을 만든 유일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기억납니다.
2: 2018년 드루킹 특검을 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특검이 누가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때 이제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정을 통한 어떤 그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역시 국민적 상당한 공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특검을 뭐 그때 야당 입장인 저는 야당의 입장을 책을 좀 확실하게 더 뭐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특검을 희망했지만 그거는 사실상 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이 제3의 기관 거면 뻔해요. 대한변협 아니면 법학회 뭐 이런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정도에서 그러면은 제3의 기관을 그러면 야당이 그 기관을
0: 추천해라
2: 네네. 이런 정도 하고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단체에서 3회 기관에서 추천을 하는 특검.
0: 그러네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 단체를 먼저 제안해 주면 되겠죠.
2: 사실상 이 문제는 제가 방송 언론을 통해서 네. 국정조사하고 특검이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참정권 이 침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갖다가 정치권에서 가장 빠르게 해소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투트랙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봐요.
0: 네네.
2: 그런 만큼 이걸 가지고 시간을 더 끌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0: 알겠습니다. 오히려 협치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부분은.
2: 사실은 이것 때문에 걸려 있는 거예요. 구방기 원구성 거기서 걸려 있는 건데.
0: 그러네요.
2: 그때 좀 딜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이.
1: 그때 2018년도에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하실 때 그 단식 농성하셨거든요. 그때.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그 드루킹 특검 할 때 추천을 변협에서 했어요.
2: 네, 변협에서 했어요.
1: 그런데 결국은 다 유죄 판결 받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검을
2: 변협에서 두 사람 했어요.
1: 네, 특검이 임명되면 네. 그 자기 책임성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합니다.
2: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0: 알겠습니다. 이건 빨리 좀 협의를 좀 봐서 좀 국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 협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네.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와 패스트트랙 기간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당안을 보면 패스트트랙 기간이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어듭니다. 김혜정 의원님, 이 야당은 소수야당 견제권 뭐 약화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반발해요. 국회법 개정 필요한 이유 좀 한 말씀해 주시죠.
1: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20대 국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통계인데 발의에서 본회의 가결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이 146일이라고 합니다.
0: 네.
1: 5개월이 채 안 걸리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은요. 신속 처리 안건이거든요. 표현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안건인데 330일이 걸립니다.
0: 별 차이가 없네요.
1: 별 차이가 아니라 두 배 이상 더 걸리죠.
0: 예.
1: 법안의 평균은 146일인데 이 패스트트랙은 330일이 걸리니까.
0: 아 패스트트랙이 더. 아 그러네요.
1: 신속 처리 안건이라는 그 의미가 이제 상실돼 버렸다는 거죠.
0: 네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지정하는 것은 이제 제적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나 법사위 심사도 그대로 있고 또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되고요. 본회의에서도 반대하면 필리버스터도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수 의견은 존중해야 되지만 또 소수를 아래서 무조건 국회를 다 멈춰 세울 수 있는 권리까지 모든 것을 계속 줄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무슨 저희가 소수야당을 견제권을 빼앗다기보다는 입법 마비 상태를 좀 막고 국민이 필요한 법안을 좀 적시에 심사 의결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강준에 대해 변호사님이 한 말씀 네. 여기서 뭐 반론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6: 야당이 지금 국회를 멈출 권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결국 지금 민주당에서는 소수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필리버스터 요건 뭐 강화하겠다, 패스트트랙 단축하겠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최근에 뭐 저희 야당 의원들에게 골프 제안하셨다는 얘기들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가 나왔어요.
0: 네.
6: 그 제안 뭐 하면 뭐 합니까? 여당에서는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서조차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네랑은 어차피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마. 이런 형태의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0: 네.
6: 글쎄요. 이게 아까 뭐 계속적으로 모든 것은 여당이 책임 정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결과를 듣고 뭐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였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 지방선거 결과가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게 나왔던 것이고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민주당이 에서는 내란 정당,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폭주하고 있는 모습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이 믿었지 않아도 그래도 다시 한번 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전혀 반성적 고려가 없는 모습이고 오히려 더 폭주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아마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굉장히 네. 우려스럽다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우투쟁이라는 또 장외투쟁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의원직 총사퇴 뭐 이렇게 거론되는 분위기인데 장윤미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 카드를 쓸까요? 국민의힘에서?
2: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원내 전략, 뭐 정치적인 전략엔 강약 중간약이 없는 것 같아요. 강강강강.
1: 강강강강이다.
2: 그리고 네. 필리버스터도 이제 말씀 주시는 취지도 제가 이해가 되고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를테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이 낸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수준과 지경이에요. 그거를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는 그 집권 여당이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그것을 대여투쟁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수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안 세력이라면 대안을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필리버스터도 법안을 바꾸는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그렇게 문제의식을 강력하게 갖고 계시면 정말 총동원령을 내려야죠. 네. 그래서 본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거에 대한 위세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밤새워서 하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도 24시간인가 하셨잖아요. 아무런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상식적인 접근에 좀 발로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원구성 여기에 대해서 18개 다 가져가라. 민주당이 어떻게 다 가져가겠습니까? 이게 다 의석수 비율대로 하고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안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데도 우리 그러면 장외로 가겠다. 이게 2년 전이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물론 네. 여야가 바뀌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책임 정치라는 데 있어서 여야가 서 있는 지형이 다르다고는 해도 야당이 그것과 무관한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희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정말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 시작하고 어쨌든 저희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국무위원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황에서는 의혹 제기를 그만하고 동의해 주는 것으로 처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추경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국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고유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 국민에게 뭐 지원금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뭐 운전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바우처를 줘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웠던 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동의를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저희가 동의해주고 협조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요.
1: 보태주십시오.
3: 예. 왜 국회를 갖다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숙의 정치라는 게 이 법안을 숙성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부실 입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위헌 소지 법안을 갖다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3: 법이라는 걸 한번 만들고 나면은 엄청난 그 폐단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가지고 또 가지고 그래서 이제 숙의 정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관례상 또 국회법 개정안은 이게 또 여야 간의 합의로 처리하는 가능이에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의회제가 회의제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의제를 갖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하면서 그걸 걷어차버려가지고 이것도 거대 입법 권력이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국회법을 개정해버린다 그러면 대의민주주의를 걷어차버리는 그런 민주주의 훼손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연히 집권당으로서 역할과 도리 다 하려고 하니까 신속한 법안 처리도 필요하고 또 야당 입장에서도 뭐 소수 의견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민주주의 절차 지켜야 되는데 이런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할 이야기는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다수당의 효율적인 입법 추진이라는 그런 명분 이면에 소수 의견 수렴이라든지 네. 또 법안 심사라는 그 해이제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이름이 뭡니까?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정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인데
1: 네.
3: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 근데 대여투쟁

0: 그래서 그 의원님 올해 그 보셨잖아요. 뭐 예전에 네. 단식도 하시고 뭐 통과도 시키시고 그랬죠.
1: 투쟁 많은 사람이죠. 네.
0: 아니 근데 대여투쟁 방안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그게 궁금해요.
1: 원래 이제 뭐 투쟁은 이거는 사실상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조금 저는 그는 보수 진영에도 좀 바로 잡아주고 싶은데 이게 뭐 집회 시위라든지 단식이라든지 석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협상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0: 그러네요.
1: 상대를 갖다 설득 이해시키기 위한 처절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고 그게 또 압박 행위를 가져가는 거고 그 결과물은 좋은 협상을 이뤄내자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은 결국은 협상하자는 이야기니까 민당이 집권당으로서 그 역할 네. 지켜주시면 좋아요.
0: 알겠습니다. 협상하는 모습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김인석 전 총리가 오늘 광주 전일 빌딩에서 당권 도전 공식화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자기 정치 폐해와 당정 협력 혼선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이건 뭐 정청래 전 대표 들어라라고 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그러니까 이제 집권 2년 차잖아요, 지금. 네. 지금 국정은 이제 그 회복을 넘어서 성장의 이제 국면으로 들어와 있고 또 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드는 게 국정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당정청의 협력이 이제 필수적이고 근데 지난 이제 1년 동안을 복귀해 보면 당정 간에 이제 엇박자가 좀 있었다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로 연결되지 못했고 그 선거 승리로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제 일가를 좀 했어요.
0: 네.
2: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의 그 시대 정신, 지금의 당대표가 갖춰야 될 덕목은 그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진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은 총리로서 지난 1년간 국정운영을 대통령과 같이 했고 당 시절에도 지금 출마한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지선과 총선 대선을 직접 이끌면서 승리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당정 간의 협력과 그리고 통합과 연대 그리고 외형 확장의 적임자다 이런 것들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저기 알리려고 했던 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약간 좀 그래서 뭐랄까 좀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약간 다소 좀 예전 같은 날카로움은 좀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내?
2: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흐름상 네. 그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셨고 당대표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대표로서 상당히 주도권을 가지고 그동안 쭉 해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 반면에 김민석 그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총리로서 국정에 전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뭐 당과 관련된 목소리라든지 또는 뭐 당원이나 의원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적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임하고 나오셔서 오늘 출마 선언하면서 전국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으니까 그 전에 주장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뭐랄까 이렇게 탄핵하면서 본인이 적임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뭐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다 보면 7월 16일 후보 등록하거든요.
0: 네.
2: 그때부터는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비전과 정책이나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뭐 공약들이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판단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이제 약간 좀 뭐 부딪힌다거나 이런 모습은 좀 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계속 좀 이어갈까요?
2: 더 부딪힐 것 같은 우려가 좀 살짝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선거는 이 초반에 네. 기세를 잃어버리면은 선거 망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정청래 전 대표가
0: 저 약간 기세가 꺾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제가 보기도 네. 이게 뭐 그동 여러 가지 핵공도 있고 공격도 있고 뭐 사면 초과에 빠진 것 같지만 그럴수록 정청래 특유의 그 기질이 보여줘야 되거든.
0: 그렇죠.
1: 지금 그 기질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운이 좀 빠졌어. 빠지면 제가 볼 때는 저 순식간에 그냥 인정사정 없이 무너질 겁니다.
0: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일단 선을 그으셨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선을 그으셨고 김어준 씨는 프랑스 갔잖아요. 뭐 식당 개업하신다고.
1: 그러니까.
0: 그리고 약간 유시민 전 작가님도 어느 정도 지금 한번 이제 방송하셨다가 좀 요즘 이제 잠잠하신 분위기. 그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1: 그게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선거판 프레임을 바꾸려면은 네. 지금은 자꾸 명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정청래 대 이재명으로 하면 누가 봐도 이 선거는 게임이 안 돼요.
0: 그렇군요.
1: 그럼 팔을 돌려야지. 네네. 김민석 송영길을 하고 나는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빨리 돌려야 되는데 올 김민석 전 총리 이제 출마의 변도 보면은 결론은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 정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과 대통령이 불편했다. 네네네.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완벽한 당정 일치를 가져가겠다. 이게 출마의 변의 핵심이에요.
0: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청래가 앞으로 결국은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어떤 면모를 갖추고 지난 1년 동안 자기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대통령보다 더 계획적인 목소리를 냈고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었다. 최근까지 보안수사권 가지고도 그렇다. 이런 부분 솔직한 고백하는 거고.
0: 인정하고.
1: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판을 바꾸지 않으면 네. 이 게임은 보람 안 해요.
0: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안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3: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오늘 사실상 첫 스타트를 끄는 건 김민석 전 총리이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회의 장소에서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이 출마 기자회견문이 살짝 또 공개되기도 했었고.
0: 그렇군요.
3: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는 뭐 8일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언론에 따르면 송영길 대표는 구체화해서 체배를 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좀 정중동 행보한다고 언론에서 보는데 먼저 알리고 어떤 뭐 광주간달지 그런 행보를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다녀온 다음에 SNS를 통해서 알리는 좀 이제 차별화된 부분을 보이면서 아마 유력 당권 주자가 이제 두 분이 아직 출사표를 던지진 않으시는 건데 네. 조만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조만간.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무조건 나오는 거군요. 분위기상.
3: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떤 정치인의 결단에 대해서 예단해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고
0: 근데
3: 일부에서는 네. 뭐 좀 고민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나 해석도 덧붙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1: 하루 이틀만 더 가면요 고민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0: 그렇군요.
1: 정청래 기세가 네. 네. 하루 이틀 사이에 프레임을 전환시키면서 그 정청래 특유의 기질이 나오지 않으면요. 네. 이런 고민한다고.
0: 그러니까 그 기질이 저도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 나도 한번 여쭤본 거예요. 나도 뭘 지금 관찰하고
0: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아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의 고향이잖아요. 충청권에서 전당대회 처음 시작하고 네. 마지막 마무리도 대전에서 하잖아요. 네. 이거는 좀 내부에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3: 그게 저희가 이미 저번 주에 네. 이제 그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져주신 그 최고위원 몇 분이 계셨었어요. 네. 그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굉장히 크게 당원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를 이걸 빌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텀도 지역별로 잘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8월 17일 날 전당대회를 못하고 뭐 9월에 하니만이 이 얘기도 다 이런 이유였던 거거든요.
0: 그렇군요.
3: 이제 실무적인 차원.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워낙에 첨예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시작하고 어느 지역을 경유해가지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도 사실 당권 주자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0: 당연하죠. 보통 민주당 제주도에서 했어요.
3: 네. 뭐 그러기도 예. 했었고. 네네. 그래서 전당대회 이게 또 대선 내부 경선도 제주도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고 뭐 그쵸, 이랬었는데 네.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전에 치렀던 전당대회 한 네다섯 차례의 그 동선과 행보를 다 참고해가지고 낸 거라고 해명이 되고 설명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신 분들도 아 그랬냐라고 좀 수용을 하셨고 이렇게 막 일단락이 됐습니다.
4: 근데 좀 이야기가
0: 얘기입니까?
4: 어려운 게 이게 정청래 대표의 작년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고 임기가 이재명 당대표 남은 임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갑작스러운 그렇게 당대표가 사퇴하고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정됐던 기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뭐 컨벤션 센터를 예약하는 게 어려웠다 이런 거는 그래서 좀 이야기가 어렵고
0: 아, 변명 맞다.
4: 네. 그리고 네. 왜냐면은 당 사무국에 대한 인사권도 역시 당대표한테 있는 거거든요.
0: 그럼 강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다 계획된 겁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계획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4: 왜냐면은 네. 처음에 기세가 네. 어쨌든 끝나고서는 그날 바로 발표를 하잖아요. 누가 몇 퍼센트 득표를 했는지.
0: 네, 네.
4: 첫 번째 기세가 가장 중요한 거고 정말 믿기 어려운 게 1년 전부터도 그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임기를 넘어서서 내년에 있는 전당대회가 진짜다. 왜냐하면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어야 공천권을 획득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다 나오고 있었는데 준비가 뭐 좀 미비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좀 갈등이 좀 마무리가 될지 의견 조율이 될지 진행 중인지 한번 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이 좋아하시는 국민의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1: 아니
0: 아 너무 재밌네요. 네.
1: 국회도 또 같은 동명인 비례 국회의원 출신 비례도 아. 김성태도 있어요.
0: 동명인이 있으시죠.
1: 아, 국민의힘에서.
0: 네네. 아 그분들입니까 그러면?
1: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런데 그 사람은 방송 언론 활동을 통해서 뭐 당에 대한 입장을 일체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네. 될 수가
0: 의원님이겠죠.
1: 없는 거고 아무래도 뭐 네네. 저겠죠.
0: 어떠세요? 이거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1: 뭐 좋고 안 좋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 현 주소니까.
0: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군요. 뭐 예.
1: 이게 결론은 이제 6.3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0: 그렇죠.
1: 6.3 선거 이전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직접적으로 도우거나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0: 아니 근데 김성태 의원이 뭘 도우셨어요?
1: 아니 나는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
0: 어떤 이유가 뭐예요?
1: 나는 주로 비판. 방송에 이리 와서 아, 우리 항연이 앵커가 이야기하면은 예. 국민의힘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0: 예.
1: 어? 그런 이야기 한 거지 주로.
0: 별로 한 얘기 없으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명단이 들어있네요.
1: 뭐 그런 게 뭐 우리 항연커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은
0: 네네네.
1: 또 뭐. 지금 당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0: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군요.
2: 건전한 고견을 많이 하셨죠.
0: 예, 예.
2: 저희 당도 모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모 후보 예상자를 비판했다고 우리 저기 워크숍 때 악수 안 하고 패싱해가지고 저희 의원방에다가 글을 올리고 뭐 삭제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0: 네네네.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2: 네. 네.
1: 그게 이번에 윤리 네, 국민의힘 이 징계 제소 부분은 이게 당에서 어떤 사무처나 또 윤리 그런 게 스텝에서 이렇게 쭉 문제를 갖다 가지고
0: 네.
1: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쉽게 말하면 당원 중에 좀 뭐 일부 뭐 좀 지층의 강성. 어떤 그런 팬카페 커뮤니티에서 아,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한다든지
0: 네네.
1: 또 이제 6.3 선거 이전에 또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저런 사례는 해당 행위 아니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제소 요구한 그런 내용이고.
0: 그렇죠.
1: 아까 제가 이 방송 막 들어오기 전에 스튜디오 안에서 전화를 받았잖아요.
0: 네.
1: 그때 이제 우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열렸는데 끝났다고 이제.
0: 오, 결과가 나왔습니까?
1: 아니, 네. 결과는 딴 게 아니고.
0: 네.
1: 그동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제소 형식으로 당에서 이걸 문제 삼아 달라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윤리가 쭉 스케치해 봤다.
0: 네네.
1: 막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0: 이게 어쨌든 일단 징계 요청서 명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청한다 이분들 징계해 달라 뭐 이렇게 명단을 만든 거잖아요.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3: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네. 누구를 정말로 윤리위에서 징계 대상자로 삼을 것인지는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네. 50명이 대상자로 올라있다라는 건 일단은 접수된 사람들인 거예요.
0: 50명이 접수가 된
3: 네.
0: 거죠.
3: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지금 윤리위에 있는 거죠.
0: 아니 뭐 오세훈 시장도 있다라고 하는
3: 거 같던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있는 상황이고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당원들께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저희 당의 박민식 후보가 지역에 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뭐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원외 인사들 이들에 대해서 당원 당규상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시는 것들이 접수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처럼 뭐 언론 등을 통해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거나 책임져야 된다거나 이런 발언을 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한 50명 정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리위에서 좀 고민이 깊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준혁 대표가 이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뭐 윤리위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제3자를 통해서 또 언론에 보도되는 게 있거든요. 누구누구 정도는 뭐 얘기가 나오고 본인도 이름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리위라는 거는 당의 독립적인 기구인 거예요. 윤리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윤리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지도부가 언론을 통해서 이 대상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윤리위가 뭐 당 지도부의 사냥개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 네.
3: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 어떠세요? 민주당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안쪽에서의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서로를 뭐 이야기하는 부분도 방송 나와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 뭐 징계 얘기는 나오진 않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징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장동욱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쓴소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네. 뭐 경고용, 겁박용 같아요. 이틀만 가려고 하는 것 같고.
0: 네,

0: 나.
1: 조심해. 약간 네. 이런 느낌이군요.
2: 타켓은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죠. 친한계.
1: 네네. 친한계 의원들에게. 네.
2: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친한계 의원들은 뭐 징계할 테면 해봐라. 어, 난 훈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막 그 얘기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 징계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명 있고 탈당 공고 있고 당원권 정지 있고 경고 있어요.
1: 네네.
2: 경고 빼고는 그 이상으로 가면 총선에 출마 못합니다. 만약에 그저 징계 당하면.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호기 있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소갈이하고 있는 의원들도 좀 꽤 있을 거다.
1: 그렇군요.
2: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 법원에 가서 가처분 인용되는 그런 것들 경험했기 때문에 네. 아주 전략적으로 징계할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증거 수집을 치밀하게 한다든가. 네,
2: 해당이. 그러니까 무소속 그 후보를 도운 건 해당이 맞잖아요.
1: 네네네. 그러니까
2: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체증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 타겟팅으로 한두 명은 그 당원권 정지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아.
2: 그래 공포 제명 공포 정치가 되지. 안 그러면 뭐 그냥 경고만 하고 말면은 또 뭐 공갈포 돼가지고 오히려 본인만 더 떨어질 데도 없는 그 위신이 더 없어질 거 아닙니까 리더십이나 권위가.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할 것 같다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를 하는 것은요 당에 있는 의원들이 비판이 많잖아요. 그 정점식 원내대표조차도 신중해야 된다라고 당권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 네.
2: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의원들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 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 징계 저 대상으로 저기 올라가 있는 그분들 보면 전부 무슨 팬카페 만사 협통인가 하는 뭐 그 장동혁의 협당 만사 협통이라는 그 팬카페를 통해 거기서만 이렇게 징계 청원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1: 네네.
2: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라서 어차피 장동혁 대표는 사면 초과예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사퇴를 하라고 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1: 이거는 그럼 사퇴 요구를 좀 늦추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까?
2: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1: 네.
2: 그 친한계 의원들이 해당 행위 했다라는 걸 명백하게 규정해서
1: 네.
2: 친한계 의원들은 해당 행위자들하고 그 규정한 다음에 본인이 당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님께서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의 정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이 뭐 징계 정치를 가지고 징계 정치라는 말이
1: 예.
3: 원래 올해가 현재 헌정 78년이지만은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이 한 50년 이상 집권했고 민당이 지금 한 16년 20년 가까이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3: 자 그렇지만은 이 양 진영에서 징계 정치를 통해 가지고 당의 리더십을 회복시키거나 복원시키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현상인데 다만 이런 거는 있죠. 당의 이제 해당 행위가 일상화되고 그걸 뭐 아무런 당에서 기강을 잡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이런 게 이제 오늘 같이 그 이야기가 나온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유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강력의회든 기초의원이든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의회가 있고
1: 네.
3: 또 이제 구의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제 원구성에 따라서 자리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그 감투를 쓰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하고 그 자리를 보정받고 민주당을 보통 뭐 5대 5 직구의원 같은 경우는 동수인데 이걸 갖다 서로 그래 거래를 해버리면은 그냥 딱 좁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기강도 다 무너져요.
1: 네.
3: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에서
1: 징계해야죠. 그거는 명백하게
3: 잡아야지. 그거는.
1: 네. 기강을 잡아야죠.
3: 뭐 그런 정도 네. 저는 일부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지난 6.3 선거에서 또 뭐 해당 행위 한동훈 전 무소속 의원까지 올릴 건지 뭐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1: 아, 그건 지켜봐야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징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의원님은? 예, 제 책이로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3: 저는 뭐 크게 네네. 이건 아까 김현정 네. 의원 이야기했듯이
1: 네네.
3: 징계 정치가 이걸 성과로 가지고 뭐 무너진 리더십을 회복한다. 이거
1: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바람직하지도 않고.
1: 알겠습니다.
3: 이 부분은 뭐 이게 지금 예? 민심을 수습하고 선거 패배의 원인을 갖다 성찰해야 될 시점에 이거 가지고 논란을 벼르면 누가 제1야당이 정치 제대로 차리고 지금 하는 일이라고 보겠습니까?
1: 이 방송도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3: 듣더라도 저는 할 얘기는 해야죠.
1: 알겠습니다. 3439님께서 김성태 의원님 오시니까 분위기가 한결 더 부드럽고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도 수긍이 많이 갑니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1부 마무리하고 아,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0: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좀 웃음을 보였는데 이게 갑자기 김성태 의원님이 이제 가도 되냐고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아예 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아,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시려고 어디 가시니까 잠깐 아, 볼륨 좀 보고 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모셨다는 말씀을 한번 아, 곁들여서 드려봤습니다. 자, KBS 열린토론 정치인에 나온 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인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오늘따라 많이 옵니다. 저희가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보니까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6824님 열린 토론 즐겨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서승문님께서 KBS 1라디오 24시간 채널 고정입니다. 내용이 아주 알찹니다. 라고 이렇게 또 칭찬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45님 항상 아내와 저녁 식사하며 열린 토론 본방 사수합니다. 시사는 왠지 어렵다는 아내도 열린 토론은 잘 챙겨 듣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시사가 저는 좀 재밌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쉽고 재미있게 열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40님 열린토론 보면서 당은 달라도 서로 예의를 갖춰서 말씀하시는 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생산적인 결론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고요. 4927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진지한 대담 잘 듣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 민생 먼저 살피고 양보와 협치로 국가 안정을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이게 모두의 마음이겠죠. 협치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고 청취자분들의 마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 아, 이게 문자가 여기 댓글이랑 틀린 건가요?
1: 댓글은 이제 유튜브 댓글을 아, 생방송 댓글을 보고
2: 댓글만
1: 계시고요.
2: 보고 있었더니.
1: 예. 그 댓글에 뭐 다른 거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주셔도 돼요.
2: 김성태 의원님 화이팅. 김성태 의원님 존경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응원합니다. 같은 분이 세 개를 이렇게
4: 각각인 줄 알았어요.
1: 정말 존경하나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보내주셨겠죠.
3: 저 사람 찾아가서 선물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꼭 제가 아, 커피 쿠폰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징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네네. 장동혁 대표가 네.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징계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예, 저희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기간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요. KBS 열린 토론 MC 황현희가 하는 거 잘 듣고 있다라고 꼭 좀 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 3대 메가 속도전을 강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강조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당은 구군을 건 대전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은 지지율 전당대회용 프로젝트 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강전의 변호사님.
4: 네.
1: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잖아요. 이게 지금 나라의 구군을 바꾸는 일이긴 네.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시점이 약간 좀 전당대회 전에 나왔다는 걸로 인해서 좀 비판을 받긴 하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4: 그렇죠. 이게 뭐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언제부터 이러한 것들을 착착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라든지 그리고 국토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4: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전력, 용수 이런 것들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될 건지 아직도 계획 자체가 없어요. 이제서야 기후부 장관이 원전을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상태로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4: 오늘은 뭐 강우식 비서실장이 광주공항 부지에서 뭐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던데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전북도지사의 취임식에 가서 전북 소외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본 게 당정 간에, 당청 간에도 전혀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협의들이 미리 있었다면 정청래 대표도 전북 소외론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 자리에서 이원택과 정청래가 여기서 다시 잡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4: 갑작스럽게 나온 프로젝트 치고는 정말 말 그대로 메가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대기업들에게도 본인들이 먼저 이런 것을 제안했다라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들이 이미 보도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프로젝트라면은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열린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대통령께서 속도전에 대한 언급도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유미 대변인님 이게 시기가 굳이 전당대회 전이었어야 되냐. 이제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원전 어디다 짓 거냐. 거기부터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뭐 이런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합니다.
5: 그런데 이게 진짜 국가대계잖아요. 4,700조가 들어가는데.
1: 이건 명백한 국가대계입니다.
5: 그래서 제가 받는 인상은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의 책임감이 있으니까 정부 민주당은 날고 기는데 국민의힘은 정말 이제 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논의의 층위가 다르다는 인상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1: 네.
5: 일단 기업 글로벌 기업이에요. 여기는 주주가 외국인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경제 지표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굉장한 이 책임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어떤 검토 이런 게 당연히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저는 강 변호사님 정도 말씀 주시면 속도는 어떻게 할 건지 구체성 어떻게 될 건지 당연히 저희가 새겨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너네 감옥 간다. 네. 땅 사놨지. 팔비 틀었지.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맞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대만 TSMC가 엄청나게 속도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성과를 가시적으로 아주 매우 빨리 냈습니다. 남부 가오슝이라는 자리에 이제 입지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척박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아주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 비판의 대목 중에 하나가 관치행 정이라는 건데 이미 학자들 사이에선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오로지 시장 오로지 기업에만 맡겨두는 것도 폐기됐다는 거예요. 이 TSMC 대만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엄청나게 같이 발맞춰서
1: 지원했죠.
5: 합니다. 네. 대한민국도 거기에서 뒤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과거의 관치행정 이런 프레임으로 들여다보는 건 되게 후진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못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100% 용지라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TSMC 같은 경우에도 용지, 뭐 용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재생 뭐 용수를 아예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설을 지어버립니다. 이게 전용 재생수 공장 같은 거를. 그런 게 다 발맞추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딱 몰각하면서 너무 정쟁이 우리는 심지어 전당대회용이다라는 주장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소를 좀 금할 수가 없습니다.
4: 그 전당대회용이라는 얘기는요. 대통령께서 속도전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오늘 이제 본인 출마 선언을 하면서 원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당청 간에 이제는 진짜 하나 되겠다. 정청래 대표 때는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정청래 대표 때도 대통령께서 여당에서 입법 속도 너무 늦다. 이런 얘기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네. 결국에 속도전 얘기하는 거는 나랑 손발 잘 맞는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어야 이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도 착착 진행이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거는 시기적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게 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1: 대통령께서 발표된 이후로 좀 하락했죠. 네.
4: 집 팔고 주식해라. 그럼 뭐 지금 9,000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때문에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좀 약간 정부에서 보여주긴 정책적인 방향들이 경제를 제대로 아는 건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대기업들과 미리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좀 이런 것들도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야당이랑 여당이랑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적인 엄청난 미래 산업이긴 한데 그래도 전당대회가 아예 신경을 안 쓰진 않지는 않았을까요?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좀 신경 썼으니까 그 전당대회 전에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국가대계이긴 한데.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3: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해요.
1: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아니, 전당대회
1: 조금 있잖아요, 그래도.
2: 입장 전당대 두 달도 안 남으면 이게 한다고 이게 무슨.
1: 아주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2: 네.
1: 네. 김석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일. 네.
3: 참 이재명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국가 주도 산업을 특히 물들어왔을 때 배 띄우고 놓쳤자 그렇게 이제 반도체 AI 호황이라는 게 뭐 앞으로 10,000년 100년 될 것도 아닌데 이때 빨리 속도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 호황을 더 지속적으로 앞으로 뭐 누리기 위해서는 빨리 짓자 거기는 공감이에요, 동의는.
1: 네네.
3: 근데 왜 하필이면 8.17 전당대회 앞두고 이렇게 서두르냐.
1: 어? 전당대회 이후에 발표했었어요. 그렇게
3: 기업들 입장에서 네. 생각을 해봅시오. 지금 이제 이 호황은 맞아요.
1: 네.
3: 그러니까 삼성 이병철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반도체 산업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 이 쉽게 말하면 이익된 게 200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지난 1년 동안 300조를 냈잖아요.
1: 엄청난 네? 거죠.
3: 네. 앞으로도 연말까지도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그건 400조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1: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3: 그래서 한 90조 가까이 되겠죠.
1: 네네.
3: 자, 그래야 되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는 이보다 더 큰 지금까지 사례가 없어요. 뭐 상당히 긍정적이고.
1: 그럼요.
3: 또 미래 첨단 산업에 그런 선제적 주도권을 확보하자. 좀 전에 이야기했고 좋아요. 또 지방의 잠재력도 재발견 차원에서 지방에 이렇게 큰 거 메가 프로젝트를 던져야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 저는 민당에 이제 3대 고백이 있어야 돼요.
1: 3대 고백이요?
3: 고백이 있어요.
1: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3: 자, 첫째는
1: 네.
3: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보를 건설하자. 앞으로 물 자원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4대강 보를 갖다 십수조를 들어가지고 해놨는데 이걸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물은 물줄기 따라 흘려야 된다고 그 보를 갖다 그 엄청난 국민 헬스텔에서 지어놨는데 그걸 바로 용수 때문에 그런 거죠. 물 자원화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보 해체 쇼하고 뭐 난리 문제 제기하잖아요.
1: 아, 그걸 쇼라고 보시는군요.
3: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오. 철회해야 되죠. 아, 지금까지 민주당 주장이 잘못됐다.
1: 네네.
3: 두 번째. 탈원전 정책.
1: 탈원전.
3: 이것도 전해야 돼.
1: 그 탈원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약간 흐름이 좀 있긴 했죠.
3: 아, 그렇다고 네. 그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1: 그런
3: 거죠.
1: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3: 아, 그러니까 탈원전 산업 생태가 원전. 네. 문재인 정권 5년 사이에 무너졌잖아요.
1: 네네.
3: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 좀 조금 저라 다행스럽게 본 것은 원전 2기 건설 중단됐던 거 이거 살린 거는 이재명 대통령 마인드
1: 난
3: 좋았다고 봤어요.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이런 부분을
1: 세 번째
3: 그래서 정청래 당 대표가 네. 이거 응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1: 세 개 있다고 그러셨어요.
3: 세 번째가 뭡니까?
1: 뭡니까?
3: 노동위원회입니다.
1: 노동위원회. 예.
3: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지금 주 52시간 이 근로제 가지고는 탄력 뭐 근로도 지금 배능시키지도 못하고
1: 네네.
3: 꼼짝달싹도 못하는데 어떻게 경쟁 대만 업체하고 경쟁합니까? 그래서 노동시장 노동시간의 이 유연화 부분 이 세 가지를 민주당이 생각을 달리해줘야 돼. 그래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도 또 야당도 일정 부분 비판을 하지만은 우리도 그래도 협조하고 이미 업질을 나와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1: 네, 납득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 세 개를 인정하면.
3: 그런 거죠. 이 세 개 정도로.
1: 어떻게 보십니까?
3: 김현정 참 쉬운 문제는 알 거예요.
1: 그 보호에 대한 거 네, 쇼한 거 네, 이거 네. 사과하라고 그러고 또 원전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리고 네. 노동은 더 유연화시켜야 된다. 이 세 개에 대해서 사과할 입장이 아니, 있는 겁니까?
2: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1: 그렇군요. 네.
2: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그 뭐 당대표부터 유력 그 하는 리더급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은 그야말로 그냥 실패 기구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럼 언제 발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당대회 전이라서 안 되고 다음에 총선전도 아니고 그러면 뭐 크리스마스 전이라서 또 안 된다를 거고 연초면 또 연초 대목전이라서 또 안 된다를 거고 이럴 거 아닙니까?
1: 크리스마스 전에는 왜요?
2: 그냥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냥 반대.
1: 아, 반대를 그래서 위한 반대다.
2: 필요성은 인정한대요 또.
1: 아, 네네.
2: 왜냐하면 지금 그 반도체 수요가 AI 속도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 지금 수도권 에 있는 것 같고는 안 되니까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인정한대요. 그런데 호남은 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영남으로 한다 했으면 아마 반대했을까요? 좀 묻고 싶고 그리고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게 산업 정책이거든요. 정부 주도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정부 주도를 하되 민간이 거기서 투자를 갖다가 이제 합의하면은 이게 그 민간 합작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TSMC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죠. 그래요.
1: 네.
2: 그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이게 무슨 그 용지나 용수나 전력이나 다 갖춰진 다음에 인프라 다 갖춰진 다음에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영일만의 그 모래 사장에다가 그 포항제철 질 때 뭐 다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뭐 예타가 나왔겠습니까? 뭐가 나왔겠습니까? 다 미친 짓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 굴지의 포항제철 거기다 넣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울산도 인구 5만이었어요. 거기에 그 현대차나 이렇게 중학 그 저기 산업들 다 집어넣고 하면서 그거를 국가가 주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이 된 거예요.
1: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요.
2: 네, 그런 차원에서의 이게 국가 전략 산업이고 산업정책인 거를 다 인정한다고 하면 네네. 이제 그 정도 그 저기 비판하셨으면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이제 이제는 좀 이제 이게 속도감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좀 도와주셨으면 김성태 의원님 말 맞다 하나 지금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좀 원내에 좀 들어오셔서 네. 이 관련된 입법 할 게 정말 많거든요. 지금 입법도 세상 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네.
3: 박정희 대통령 때 바로 그렇게 하니까 개발 독재라 그랬거든.
2: 아.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전차를 다시 밟으시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보수 정권 그러니까 아닙니까? 보상한 거.
3: 민주당이 그래서 중도 실용주의 정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맞아요. 잘 받드는 네. 그런 정당으로 변모되면은 훨씬 달라질 거예요.
2: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성태 의원이 빨리 다시 당으로 들어가서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주도적인
3: 위치를 사면은 제가 들어가기가 조금 더 어려워. 나 보세요.
5: 해방으로.
2: 아니 그래도
1: 어렵게만 드세요 자꾸.
2: 대안을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정 같은 경우에도 예. 이번에도 이제 뭐 사실. 거기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거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SMR 소형 원자로라든지 또는 LNG 뭐 가용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빛 원전도 있잖아요. 거기 원빛 원전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그 원전 추가로 짓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국가의 그 백년지 대계의 그 산업 그 저거기 때문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그 동원해서 성공적으로 네. 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의지이고 네. 필요하잖아요.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도 일본에 엄청나게 큰 투자를 한다라고도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이 흐름은 맞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3: 맞아요. 저는 예, 예. 개인적으로 맞다 봐요. 네네네. 속도준도 필요해요.
1: 그렇죠.
3: 민주당이 지금 이제 좋은 조건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집이 일당이고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특별법 만들고 뭐 이리저리 가지고 규제 개선하고 결국은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이게 정부가 할 일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3: 기부 투자하고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러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야당 잘 설득 이해시켜서 협치 정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속도를 높이세요.
2: 제발 설득 좀 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1: 협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말까지 드리면서 다음 주에 이거 짧게 한 말씀씩 좀 드릴게요. 5.18 성형 발언 논란 이병태 이분이 청와대 사퇴 공고를 받아들였네요. 네, 물러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예. 예. 어떻게 보신지 한 말씀씩 먼저 우리 변호사님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5: 일단 이병태 부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직기 그 총리급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었는데
1: 방법이 없었죠.
5: 예, 이 좀 본인이 결단을 좀 내린 것 같고요. 이 결단이란 건 본인 그 표현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런 걸 표현의 자유라고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5.18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시민을 총으로 쏜 겁니다. 칼로 찌른 거예요. 거기에서 어느 지역 어느 출신이라고 해서 그것이 조롱과 희롱의 대상이 돼선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인권의 문제고 역사의 문제예요.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호도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치권은 정치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강준혜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4: 저는 이분 발언하신 거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런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4: 저는 특히 심지어 고위공직자이신 거잖아요.
1: 그렇죠.
4: 표현의 자유를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넘어선 것이 아닌가. 특히 고위공직자로서 좋지 않은 모습을 국민들의 모범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다시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데 전당대회를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강동구에 배재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에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 배재구 사태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스타벅스 사태가 민주당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결국 광주에 있는 분들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나서서 이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분의 입장은 인명권자 정부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서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 내려놓기로 했다.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열린토론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토론 정치인의 아웃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자, 열린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정치권은 국회에서도 당안에서도 역사 앞에서도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거칠어져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잖아요. 징계가 비판을 지우는 도구가 되고요. 자유가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상황은 말이 안 되는 순간 정치는 문제를 푸는 힘이 아니라 갈등을 키우는 기술이 됩니다. 결국 좋은 정치는 이기는 말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태도에서 시작한다고 봐야겠습니다. 내일도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2주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만큼 더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이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13년 5개월간 맡아왔던 한국축구 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초 정몽규 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폐막 이후 사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 조기 탈락으로 불거진 축구계 전반의 쇄신 요구를 반영해 한국 축구의 새 판을 짤 K축구혁신위원회가 오늘 박지성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노르웨이가 혼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2대1로 브라질을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혼란은 이번 대회 7골로 메시, 은바페와 대회 득점 공동선두에 오른 가운데 노르웨이는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고 브라질은 1990년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한편 멕시코 대 잉글랜드의 16강전은 치열한 경기 속에 잉글랜드가 3대2로 승리하고 8강에 올라 오는 12일 노르웨이와 4강행을 다투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도전을 이어가던 고우석이 미네소타 트윈스로 트레이드되며 빅리그 데뷔 기회를 눈앞에 뒀습니다. 미네소타 스타 트리뷴은 미네소타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현금 트레이드를 통해 한국인 불펜 투수 고우석을 영입했다면서 고우석이 미네소타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전이 열리는 8일을 앞두고 26일 로스터에 등록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NBA 무대에 도전 중인 샌안토니오의 이현중이 서머리그 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현중은 골든스테이트와의 서머리그 경기에 1쿼터 중반 교체로 투입돼 17분가량을 뛰며 3점 슛 2개를 포함해 11득점에 2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2026 윔블던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4회전에서 오사카 나오미가 여자 세계랭킹 1위 아리나 사발렌카

아메리카를 2-0으로 꺾고 윔블던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8강에 올랐습니다. 남자 단식에서는 노바크 조코비치와 더불어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가 8강에 합류했습니다.

0: Despot Spot.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엑스포츠 뉴스의 유준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시끄러운 이슈부터 짚고 갈까 합니다. 고교 야구 대회에서 나온 응원 구호 논란으로 야구계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2: 네, 이번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진행된 배재고와 광주일고의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 1회전이었습니다. 경기 후반 배재고 학생 선수 일부가 뭐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고 한 학생은 탱크데이라고 외치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하며 5.18 탱크데이 뭐 책상에 탁이라고 홍보한 사건과 맞물려 공분을 좀 샀습니다. 이후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일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이번 사안을 스포츠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안으로 판단해 배재고의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로 좀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는 2일 청룡기 대회 2회전부터 즉각 적용되면서 배재고의 이번 대회 성적은 몰수패로 기록이 됐고요. 협회 공정위는 배재고 팀 징계와는 별도로 이 지도자와 선수 징계는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전 제한 기간 중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간 내 공정위를 다시 개최해서 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0: 네, 이 문제가 이제 정치권으로 번졌고요. 정치권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야구계에서는 당연히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1: 그렇습니다. 야구계도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인데요. 이게 단순한 응원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을 비하한 표현이 네. 경기장 안에서 나왔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들이라도 해도 이 야구 유니폼을 입고 공식 대회에 나온 이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마추어 야구 현장에서도 인성교육 그리고 경기장 질서에 대한 기준을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자, 일단은 징계가 나왔고 그리고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일고로 직접 찾아가서 공식 사과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 네, 배재고는 당초 이제 지난 1일 광주일고에 방문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광주일고 측은 학생들의 심리 안정이 필요하고 기말고사 기간인 점을 들어 재고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후 이규현 광주일고 교장이 사과 방문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만남이 성사됐는데요. 배재고 야구부 소속 학생 선수들과 일부 학부모, 교사 등은 오늘 오후 이 광주일고를 방문해서 피해 학생 선수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서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 피해자 묘역에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일단 있어야 할 사과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거나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선수 학생들에게는 영향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당장 신인 드래프트에서 제도적으로 뭐 자동 제외된다 이렇게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수를 뽑는 구단 입장에서는 분명히 리스크가 될 텐데요. 프로야구 선수단은 선수만 뽑는 게 아니라 이 모그룹 이미지와 홍보 기능도 함께 안고 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특정 지역 비하 논란에 휘발림 선수를 굳이 지명할 것이냐 스카우트회의에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배재고 선수를 뽑는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구단들도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마다 전형은 다르지만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뭐 선수 등록 확인서, 경기 실적 증명서, 대화형 창인서 같은 이런 자료가 모두 활용되는데 대한체육회 스포츠 지원 포털에서 이런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 출정 정지가 걸리면 이 3학년 선수들 입장에서는 남은 대회 출전, 실적 관리, 대학 평가에서 부담이 충분히 생길 그렇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재부 야구부원은 지역 비하를 한 선수들이라는 인식도 이 대학 입시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학원 스포츠가 이제 조금 더 프로와는 다른 또 다른 그 순수함과 열정을 맛볼 수 있는 계기여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학원 스포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번 뭐 대책도 대책입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 이 야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지역 학교 개인을 비난하지 않는 이 기본적인 태도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앞으로 계속 강조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일본 고시엔에 좀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고시엔을 보면 경기장 안에서 예절, 상대 존중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는 이 코치들의 모습.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이 혐오 표현이 왜 잘못됐는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선다는 게 어떤 책임을 뜻하는지 어릴 때 제대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스포츠 현장에서는 뭐 실력만큼이나 또 품격과 예의도 중요하다는 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주간 프로야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팀 순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상 기자.
2: 네, 여전히 LG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를 기록한 2위 삼성이 한 경기 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이어 KT가 3위에 올랐고 4위 기아가 KT를 1.5경기 차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중위권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데요. 두산이 5위, 한화가 6위로 이 두 팀의 격차는 한 경기 차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7위 NC도 이 한화를 1.5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어서 좀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흐름이 좋은 8위 롯데는 7위 NC를 이 2.5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고 반면 9연패 중인 SSG는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키움은 여전히 최하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이거 어느덧 1위 LG 그리고 2위 삼성의 격차가 한 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1: 인천 원정 주말 3연전에 싹쓸이 승리를 했고요. 3경기에서 무려 32득점을 뽑았습니다. 와. 삼성이 6월 중순 이후 무서운 속도로 이 승리를 쓸어담고 있는데 6월 16일부터 어제 일요일 경기까지 18경기를 치렀는데 13승 1무 4패 승패 마진 플러스 9개를 챙겼고요. 6월 27일 2위로 올라섰고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뿐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1위와 격차를 좁히면서 전반기 1위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입장이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뭐 어떤 한 선수가 빛이 난다기보다는 정말 여러 선수들이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양창섭 선수가 그중에서 7승째를 거뒀습니다.
2: 네, 어제 경기에서 양창섭 선수가 선발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5와 3분의 2이닝 동안 3실점 2자책으로 제 목소리를 해주면서 시즌 7승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삼성의 선발 로테이션상 이 양창섭 선수가 전반기에는 거의 일요일 고정 선발이다 보니까 뭐 일요일의 남자다 이런 별명도 붙었는데요. 일요일 9경기에서 44와 3분의 1이닝 동안 5승 평균 자책점 3.65로 활약을 하면서 좀 큰 보탬이 됐습니다. 3일 경기와 4일 경기에서 활발한 공격력을 보인 타선이 또 어제 경기에서도 13득점을 몰아치면서 양창섭 선수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줬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영우 선수와 구자욱 선수가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선발 제외됐는데 연타석 홈런을 친 강민호 선수 등 나머지 선수들이 두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줬습니다.
0: 네. 자, 반면에 SSG는 9연패 중입니다. 그러고 보니 두 분의 담당팀이 SSG 아니던가요?
1: SSG는 뭐 참담한 지금 성적을 남기고 있는데 사실 SSG가 4월까지 17승 10패 리그 2위였습니다. 네네. 근데 불과 두 달 만에 엄청난 속도로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9연패의 늪에 빠져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외국인 원투펀치가 무너지면서 선발진 붕괴가 됐다. 사실 야구는 선발이 버텨줘야지 경기 운영이 되는데 최근 두 달 동안 SSG의 선발 평균 자책점은 7.23 리그에서 꼴찌고요. 1위 기아에 거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더 들어가면 두 달 동안 10경기 이상 선발 등판한 투수가 3명입니다. 김건우 선수가 2승 7패 평균 자책점이 8.82 퇴출된 베니지아노 선수가 2승 3패 평균 자책점이 거의 6점에 육박하고요. 타케다 선수도 승리 없이 4패 평균 자책점 7.10입니다. 이 신인 선수 김민준이 지금 선발진에 있는데 4경기에서 5.60이거든요. 평균 자책점이 이게 나쁜 성적인데 이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 이 착시현상까지 일으킬 네. 정도로 어느 선발이 나와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 선발이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이제는 그 수비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정말 와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싶었던 박성환 선수마저도 흔들리고 있어요.
1: 일단 박성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꾸준합니다. 최근 뭐 계속 안타는 치고 있는데 시즌 타율도 3할 4푼 1루로 리그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 클럭 코치 실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실책이 나오고 있는 게 좋지 않은데요. 다만 여기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게 박성원 선수가 지금 무릎이 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는 11일 열리는 오스타전에 감독 추천 선수로 못 간 이유기도 하고요. 유격수는 움직임이 많은데 그 움직임에 가장 중요한 무릎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수비 범위에서 크게 떨어진 모습인데 아마 후반기에서는 좀 쉬고 나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이 좀 문제인데요. 네. 어이없는 실책 그리고 중계 플레이 미스 이런 게 좀 나오는 게 이승용 감독의 머리를 좀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0: SSC가 원래 수비가 나쁜 팀이 아니었잖아요.
2: 수비 강한 팀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뭐 좀 짜임새 있고 굉장히 좀 세밀한 야구를 하는 팀이었는데 이승용 감독이 좀 여러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멘탈적인 부분이 좀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것 같다. 그리고 투수들이 공 던지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야수들이 또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네. 뭐 그러한 점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SSC의 좀 분위기나 또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이 4연승을 이어가면서 선두 LG와의 격차가 한 경기까지 좁혀졌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가 취소되면서 그냥 반 경기를 잃은 셈이 됐어요.
2: 네. 어떻게 보면은 한화와 LG의 잠실 경기가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시리즈인데요. 3연전 첫 경기에서는 한화가 8-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멀티 홈런을 기록을 했고 노시환 선수도 이 홈런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선발 오웬 화이트 선수가 7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면서 LG 타선을 봉쇄했는데요. 어제 4일 경기에서는 LG가 또 5-3으로 승리를 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선발 장현식 선수가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쳤고 타선에서는 홍창기 선수가 4출루 활약을 펼치면서 팀 승리에 기여를 했는데요. 위닝 시리즈의 주인공이 어제 결정되나 했는데 경기 직전에 많은 비가 내렸고 그라운드 사정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0: 네. 일단은 어제는 하나 입장에서는 좀 비가 야속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유현진 선수 기록이 좀 걸려 있었습니다. 예. 유현진 선수가 지금 KBO 리그 통산 1565개, 메이저리그에서는 934개의 삼진을 잡아서 프로 통산 2499개. 예, 이제 딱 2500개 한 개 남겨두고 있는데 어제 애국가가 끝나자마자 경기가 취소됐어요. 그리고 유현진 선수는 몸을 다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유현진 선수의 등판이 취소됐는데 유현진 선수가 몸을 풀었던 여파 때문에 지금 전반기가 이제 3경기 남았잖아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는 엔트리에서 일단 빠지게 됐습니다.
0: 그러면 주중 앞으로 있을 주중 3연전에서도
1: 보지 못하고 아마도 후반기 첫 경기에 유현진 선수가 1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반대로 LG는 강팀은 강팀이다 싶은 것들이 사실상 뭐 장현식의 선발, 손주영의 마무리는 궁여지책에 가까운 수였는데
1: 맞습니다.
0: 이게 오히려 LG를 살리는 길이 됐습니다.
2: 그러니까 5월 이후에 LG의 흐름을 보면은 손주영 선수가 마무리로 들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좀 LG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손주영 선수가 마무리로 들어가고 나서 뭔가 좀 자리가 잡혔고 여기에 이제 지난달에 합류한 약셀리오스 선수가 우리 불펜에 좀 큰 힘이 되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LG가 보면은 뭐 홍창기 선수가 좀 부진하고 있고 좀 몇몇 선수들이 부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역시 디펜딩 챔피언 이다라는 그런 좀 저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저는 영경원 감독이 참 잘하고 있다고 봐요. 영경원 감독이 급할 법한데 2위가 막 맹추격 하잖아요. 네.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빼버려요. 사실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경원 감독은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훗날 그러니까 후반기 막판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전들의 체력을 상당히 비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LG가 뭐 디펜딩 챔피언 2연패를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 자, 그리고 선두 LG와 1승 1패씩을 나눠 가진 한화는 여전히 5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한화의 타선이 터지는 날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 그러니까 올 시즌을 앞두고 한화가 이 강백호 선수와 페라자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타선에 좀 무게감을 더했는데요. 한화가 기대했던 이 시너지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노시환 등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좀 힘을 보태고 있고 특히 올해는 좀 포수 허인서 선수의 좀 존재감이 돋보이더라고요. 허인서 선수가 좀 꾸준히 좋은 활약을

0: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운드에서는 류현진, 왕앤창, 화이트 선수가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불펜에서는 뭐 조동욱 선수를 비롯해 젊은 선수들의 좀 존재감이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외국인 투수 윌켈 헤르난데스 선수가 주말도 그렇고 계속 좀 부침을 겪고 있거든요. 한화가 남은 시즌 동안 이 순위 경쟁을 좀 이어가려면 헤르난데스의 반등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롯데 상승세도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순위는 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엑스포츠 뉴스의 유준상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2주간 휴가를 간 사이에 살짝 관심을 끊었더니 롯데가 반등의 조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경기를 보지 말아야 하나 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2: 롯데의 상승세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 일단 만들었고요. 범위를 넓혀서 6월 16일부터 어제 경기까지 18경기를 치렀는데 12승 1무 5패. 삼성에 이어서 이 기간 승률 2위의 성적입니다. 네. 일단 선발 마운드가 안정돼 있습니다. 팀 선발 평균 자책점이 3.29로 이제 좋고요. 선발 마운드가 전체 2위입니다. 그런데 지키기도 잘 지켜요. 불펜진도 평균 자책점이 3.41로 리그 전체 3위거든요. 일단 마운드에서 선발 투수가 잘 맞고 불펜이 잘 지키고 타선은 최소한의 점수를 뽑으면서 롯데가 지금 안정적인 전력으로 승수를 좀 쓸어담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아시아 쿼터 교체가 있었는데요. 이무라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롯데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제가 지난주 방송 때 첫 두 경기에서 모두 실점은 있었지만 나쁘지 않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등판에서는 뭐 내용, 결과 다 좋았습니다. 이무라 선수 지난 1일 두산전 그리고 3일 4일 KT전까지 3경기에 나왔는데요. 3과 3분의 1이닝 동안 무실점인데 피안타와 4사후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뭐 깔끔한 투구를 보여줬고요. 여기 뭐 김원중, 최준용 선수를 비롯해 이 기존 불펜진이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적만 봐도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지난주 롯데 팀 불펜 평균 자책점이 3.60.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 네. 분명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팀 컬러도 달라진 것 같은데 여전히 8입니다.
2: 이게 시즌 초반에 좀 많이 까먹은 게 아쉬움이 네. 좀 남는 것 같거든요. 롯데가 지금 82경기에 36승입니다. 매년 프로야구 5강 막차가 5할 승률 72승에서 플러스 5개 정도가 안정적인데요. 롯데가 남겨놓은 경기는 이제 62경기. 지금 승수에서 75승을 만들려면 남은 기간에 39승 23패를 해야 됩니다.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지만 사실상 6할 3푼의 승률을 올려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조금 높은 허들이기는 합니다.
1: 그렇군요. 자, 반대로 KT 같은 경우에는요, 롯데에게 루징을 당하면서 3위 자리까지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3: 그 KT는 시즌 초반부터 LG, 삼성과 함께 꾸준히 3강 체제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말 삼성과의 3연전에서 수입패를 당하면서 좀 주춤했고 지난주 5경기에서도 2승 3패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금 현재 기아의 1.5경기 차로 좀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KT로서는 어제 경기에서 3연패를 끊으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아무래도 팀 전력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했던 최원준 선수가 최근 척추 기립근 염좌 소견으로 4경기 연속 선발 제외된 게 좀 커 보였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라인업에 복귀를 했고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3위 KT가 주춤할 때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기아가 힘을 내줘야 하는데 기아도 주춤 동시에 주춤하단 말이죠.
3: 그러니까요. 네. 이 기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3위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결과적으로 4위를 유지하는 데 좀 만족을 했습니다. 주말 NC전에서 이 결과를 보면은 3일 경기에서는 NC가 11대 3으로 승리를 거뒀고 다음 날 경기에서도 NC가 5대 4로 이겼습니다. 특히 기아 입장에서는 4일 경기가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NC가 5대 4로 앞선 9회 말 1사 3루에서 이 3루 주자였던 박재현 선수의 주루가 좀 아쉬웠습니다. 김호령 선수의 좌익 숙등공 때 홈 근처까지 뛰어갔다가 급하게 3루로 기루했는데요. 정상적으로 태그업을 했다면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 더 아쉬움이 컸습니다. 어제 경기가 그라운드 사정으로 인해 취소된 이후 팬들 앞에 나와 큰절을 한 박재현 선수인데요. 박재현 선수는 큰절 이후에 우천 슬라이딩 세레머니라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 네. 자, 기아가 주춤한 반면 NC는 오히려 주춤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NC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딱 반등의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기아와의 3연전 한 경기는 취소가 됐지만 어쨌든 두 경기를 다 잡으면서 뭔가 계기를 마련했고 전반기 마지막 3연전 상대가 아무래도 한화이기 때문에 순위 경쟁은 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매치업이잖아요. 그래서 NC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3연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이효준 감독도 전반기 마지막에서 5할 승률에 최대한 맞춰놓고 근처까지 가놓고 휴식을 들어간 뒤 후반기에 이제 반격을 걸겠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윤상 기자가 말했지만 이 한화의 마지막 3연전이 정말 올해 NC의 운명이 걸린 한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 얘기를 하다 보면요. 김도영 선수의 홈런왕 경쟁도 동시에 떠오릅니다.
0: 지금 김도영 선수와 오스틴 선수의 이 페이스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렇게 치열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두 선수의 경쟁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페이스가 지금 좋은데 현재 이 개수만 놓고 보면 오스틴 선수가 27개로 1위, 김도영 선수는 26개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두 선수의 격차가 벌어질 듯 하면서도 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9월 중순 이후 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좀 자리를 비우게 되거든요. 이 점을 감안하면 오스틴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김도영 선수도 좀 이 부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전까지 좀 1위를 하는 게 목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우천 취소 등의 이 변수가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 현재 페이스로 보면은 한 개 차이는 차이도 아니잖아요.
2: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뭐 두 개 이상의 홈런을 하루에 날려줄 수 있는 선수라서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 두 선수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서도 대결을 펼치지 않나요?
2: 올스타전 홈런 더비는 이제 팬들이 이제 추천을 해서 되는 건데요. 당연히 이름을 올렸고요. 지금 뭐 두 선수의 대결답게 저는 이게 좀 새로운 변수가 있다. 강백호 선수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보는데 강백호 선수의 최근 페이스가 너무 무시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강백호, 김도영, 오스틴 선수까지 이 세 명의 선수가 이제 하는데요. 일단 홈런 더비는요. 예선은 5개 아웃, 결승은 7개 아웃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선수들은 먼저 정해진 아웃 카운트가 소진할 때까지 타격한 뒤 1분간 컴프 야구 피벗 타임에서 추가 타격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네. 자, 올스타전 이제 오는 주말로 다가왔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대 키움의 주말 3연전도 정리를 해볼까요?
0: 네, 3연전 첫 경기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이 키움이 6대5로 승리를 했습니다. 다음 날 경기에서는 이 4타점 활약을 펼친 박준수 선수를 앞세워 두산이 8대5로 이겼는데요. 어제 진행된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는 두산이 8대1로 승리했습니다. 전반기 동안 이 맹활약한 최민석 선수가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서도 6이닝 1실점 호투를 펼치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요. 이날 키움 선발이었던 김윤아 선수는 패전을 떠안으면서 개인 18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두산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은 게 야금야금 위닝 시리즈 계속 가져가면서 지금 벌써 순위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2: 제가 두산을 우승으로 꼽았기 때문에 두산의 선전이 네. 너무나도 반가운 네. 예, 이런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박준순 선수 그리고 최민석 선수 어린 선수들이 맹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게 두산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전반기 두산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계속 순위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젊은 선수들의 힘이거든요. 네. 또 후반기에는 또 어떤 힘을 보여줄지 또 신구 조화를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저는 최민석 선수가 지금 평균 자책점 1위로 올라섰단 말이에요. 네. 전혀 예상치 못한 선수가 등장했는데요. 최민석 선수의 기세가 후반기에도 이어질지 관심을 갈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KBO 리그 대진 짚으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올스타 휴식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중 3연전만 있습니다. 아, 그런데 마치 누가 알고서 짠 것 마냥 대진이 대단합니다.
2: 매년 이런 것 같아요. 네. 전반기 막판 되면 1, 2 팀이 맞붙는 것 같은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경기는 대구에서 삼성과 LG의 1, 2위 결정전인 것 같습니다. 전반기 1위가 확정되는 매치라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고요. 중위권 기아와 롯데의 사직 대결도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고요. 그리고 어두운 분위기의 SSG가 잠실 원정에서 두산을 상대로 연패를 끊을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엑스포츠 뉴스의 유준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0: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정체 전선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소서인 내일 중부지방으로는 20에서 60mm, 경기 북부와 서해 5도, 강원도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으로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전국 고루고루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20에서 80mm 정도 보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의 경우는 시간당 20에서 3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집중되는 강수 시점 내일 오전까지가 되겠고 또 모레는 저녁부터가 되겠습니다. 산사태나 급류 등의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겠습니다. 모레는 바람까지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전 내륙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열대야도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23도, 낮 최고 기온 30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5.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서남권 반도체 생산 기지가 들어설 위치까지 정해졌습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이 걸린 경쟁에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찬 기자입니다.
2: 반도체 공장 후보지를 둘러보는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에 짓기로 한 반도체 생산 공장은 4개로 투자 규모만 800조 원입니다.
3: 반도체 생산과 AI 컴퓨팅이 시너지를 내는 그러한 AI 산업 생태계를 이곳에서 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2: 반도체 산단 조성은 광주 군공항 부지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82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평탄지, 원활한 용수 전력 공급, 도심과 가까워 정주 여건, 인력 확보가 유리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4: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강훈식 후보지
3: 대통령 비서실장
4: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부지까지 선정한 건데 광주 지역 부동산 과열 조짐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5: 국군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2: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져선 안 된다며 토지 확보에서도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는 보수 야권을 향해선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5: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한 가지만 하십시오.
2: 청와대는 메가 프로젝트 전담팀을 구성하고 민간 합동회의도 매달 열어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이 광주 군공항은 지금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단지를 빨리 지으려면 시점을 앞당겨야 하고 옮기는 방식도 새로 구상해야 합니다. 김호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광주특별시 외곽에 있는 광주군공항입니다. 소음 문제 해결과 도심 확장을 위해 오래전부터 이전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지난 4월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전남 광주의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전 추진 중인 이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정대로라면 2033년쯤 이전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속도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안보 공백이 없는 범위에서 이전을 최대한 앞당기고 군공항 주변의 탄약고 등 나머지 부지를 우선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대를 임시 이전하거나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공군은 육군하고는 달리
3: 송세관 조선 이공대 특수전 군사과장
7: 되기 때문에 활주로가 이미

0: 갖춰져 있는 곳으로.
1: 현재 공공항 이전 방식도 손질해야 합니다. 신공항을 완공해 이전하기 전 종전 부지를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과 관련 훈령, 지침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 이런 일은 아닙니다. 공공항은
3: 민형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2: 이전 문제도 오랫동안 지역의 숙제로.
1: 정부와 광주특별시는 반도체 산단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4: 메모리 반도체 3강 중 하나인 미국 마이크론도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 지원을 받아 히로시마 공장에 새 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미국 마이크론의 핵심 D램 생산기지인 일본 히로시마 공장입니다. 이곳에 2028년 하반기까지 최첨단 D램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 라인이 증설됩니다. 한화 14조 2천억 원이 투입될 계획인데 일본 정부가 이 가운데 5조 원 가량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정도 지나 새 공장이 가동되면 D램은 물론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까지 일본 내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6: 국내 일본의 D램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확실한 제조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경제 산업상.
5: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잡아야 하는 마이크론과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일본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이미 일본은 구마모토 현에 반도체 수탁 생산 1위인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해 시스템 반도체 양산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에 쏠려 있는 첨단 공급망을 분산시키려는 미국의 전략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과거엔 반도체 경쟁을 벌인 관계였지만 이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위기 속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4: 노르웨이의 혼란이 괴물이란 별명에 걸맞는 골 결정력으로 브라질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두 골을 추가해서 메시, 음바페와 함께 득점 공동선두로도 올라섰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전반 14분 밀란 골키퍼가 기마랑이스의 페널티킥을 막아낸 순간 경기 흐름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온 기회를 골로 마무리하는 해결사의 존재감에서 승부는 갈렸습니다. 후반 34분, 홀란은 답답하던 영의 흐름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무시무시한 헤더로 삼바군단의 흥을 잠재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한 박자 빠른 중거리 슈팅으로 홀란은 브라질을 또다시 혼란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브라질도 네이마르의 페널티킥으로 막판 추격에 나섰지만 시간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괴물의 위용을 마음껏 뽐낸 혼란의 원맨슛 속에 노르웨이는 브라질을 제압하는 이변을 일으키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6: 여러분 모두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셔야 합니다. 노르웨이 전체가 축제를 즐겨야 해요. 오늘은 노르웨이 역사상 최고의 날 중 하나입니다. 다들 이 순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밤입니다. 혼란, 노르웨이 국가대표.
7: 승리의 주역 혼란은 당당히 북채를 잡고 노를 저으며 바이킹의 후예가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노르웨이 선수들은 특유의 세리머니와 함께 대이변의 기쁨을 만끽한 반면 월드컵 최다 우승팀에 빛나는 브라질은 36년 만에 16강 무대에서 탈락하며 쓸쓸히 짐을 싸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4: 잉글랜드는 한 명이 퇴장당하는 악재를 딛고 개최국 멕시코를 꺾었습니다. 공격의 핵인 벨링엄과 해리 케인이 세 골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8: 벨링엄은 전반 36분 몸을 던지는 다이빙 헤더로 이번 대회 멕시코에 첫 실점을 안겼습니다. 2분 뒤엔 케인이 낮게 깔아준 공을 미끄러지며 오른발로 마무리해 16강전에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잉글랜드는 멕시코의 퀴뇨네스에게 추격골을 내줬고 후반 9분 수비수 판사가 퇴장당하는 악재도 겹쳤습니다. 위기의 순간 세계적인 공격수 해리 케인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케인은 골키퍼가 방향을 알고도 못 막는 강력한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잉글랜드는 라울 히메네스에게 다시 페널티킥을 허용했지만 가까스로 3대2 승리를 지켜내며 8강에 올랐습니다.
6: 미친 경기였습니다. 저희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결국 불리한 여건에도 답을 찾아냈습니다. 해리 케인, 잉글랜드.
8: 잉글랜드 선수들은 응원가나 다름없는 밴드 오아시스의 대표곡 원더월을 따라 부르며 짜릿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최고의 순간을 보낸 벨링엄을 향해서는 그의 이름 주드를 딴 비틀스의 헤이 주드가 울려 퍼졌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4: 네, 오늘 경기에서도 보셨듯이 확실한 골잡이의 존재감이 승패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메시와 음바페, 홀란과 해리케인까지 이 슈퍼스타들이 각자의 특기를 한껏 발휘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고 득점왕 경쟁도 달구고 있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0: 알제리와의 첫 경기부터 혼자서 세 골을 넣어 해트트릭에 성공하곤 매 경기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리오넬 메시.
9: 96년에 월드컵 역사 끝에 메시가 가장 높은 곳에 이름을 올립니다.
0: 메시는 천부적인 볼 트래핑과 퍼스트 터치가 특장점입니다. 반면 킬리언 음바페는 돌파와 슈팅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사각지대에서 나옵니다. 다섯 명이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공간을 만들어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9: 막을 테면 막아봐라. 즐비한 수비도.
0: 반면 190cm가 넘는 홀란은 온몸이 무기입니다. 삼바군단 브라질 역시 머리로 한번, 발로 한번 무너뜨렸고 슬라이딩 골까지 터뜨리는 순발력을 선보이는 등 자세 또한 상상 그 이상입니다. 여기에 잉글랜드 해리케인은 골키퍼의 방향을 읽혀도 막을 수 없는 대포알 페널티킥이 장점입니다. 오스트리아전에서 메시를 보듯 스타들은 PK를 종종 놓친다는 말도 있지만 그 말조차 해리케인은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메시와 음바페, 홀란이 7골로 공동 1위. 그 뒤를 해리케인이 바짝 쫓고 있는 가운데 뜨거운 골잡이 경쟁으로 인해 50여 년 만에 10골 이상을 넣는 대기록이 나올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4: 레드카드로 퇴장당하면 다음 경기에 못 나오는 게 규정이지만 미국의 간판 골잡이는 직전 경기에서 퇴장당하고도 16강전에 출전합니다. 비파가 징계를 유예한 덕분입니다. 이것만 해도 논란인데 배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단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김규수 기자입니다.
10: 조별리그에서 두 골, 32강전에서도 선취골을 넣은 미국의 간판 골잡이 발로건.
9: 홀라빈 발로건 드디어 터집니다.
10: 하지만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퇴장당합니다.
9: 아, 퇴장이 됐습니다.
10: 다음 경기인 벨기에와의 16강전은 자동으로 출전이 금지됩니다. 미국에겐 대형 악재. 하지만 경기를 불과 하루 남겨놓고 피파가 발로건의 징계를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메시와 비슷한 상황이고 발로건은 고의성도 없었는데 퇴장당했다는 겁니다. 벨기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6: 피파 월드컵에서는 7월 5일이 4월 1일, 즉 만우절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벨기에 국가대표팀 감독.
10: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발로건이 레드카드를 받은 날, 트럼프가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전화해 선처를 요구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불의를 바로잡은 피파에 감사하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화 한 통에 피파가 발로건의 징계를 유예한 거라면 흥행을 고려한 결정이라도 전 세계인의 축제를 미국에 갖다 바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4: 13년 동안 한국 축구의 수장이었던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정 회장이 떠난 오늘 한국 축구의 새 판을 짤 K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김화영 기자입니다.
11: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년여간 이어온 한국 축구 수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 8일 만입니다. 당초 정 회장은 대회 폐막 후 사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협회 안팎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결단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회장의 사퇴와 함께 빗발치는 한국 축구의 쇄신 요구에 정부와 축구계는 K축구 혁신위원회를 출범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2: 이 축구인들이 더 분발해서
13: 박세성 K축구 혁신의 공동위원장.
12: 그렇지 못함에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1: 혁신위에선 무엇보다 정 회장 임기 시절 꾸준히 지적받았던 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행 축구협회 정관상 차기 회장 선거는 60일 이내에 선거인단 192명의 투표로 치러지는데 이대로라면 기득권의 영향력이 여전할 거란 우려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다만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이러한 혁신위의 활동이 피파가 금지하는 정치적 간섭으로 비치지 않도록 일찍이 선을 그었습니다.
14: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서 최희영 협회 사무에 개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면서 동시에 국민의 염원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11: 지도부 공백 속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축구협회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벤투 전 대표팀 감독의 지원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15: 5.18 정신 폄훼 논란 응원 구호를 외쳤던 배재구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광주제일고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사과하며 깊은 반성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광주제일고도 배재구 학생들을 보듬었습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야구 경기 도중 상대팀인 광주제일고에게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쳤던 배재구 야구부. 5.18 정신을 폄훼했다는 논란에 비판이 잇따르자 일주일 만에 광주를 찾아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17: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광주제일고 선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6: 선수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배재구 야구부 감독에 이어 교장은 눈물까지 보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18: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6: 교직원, 학부모까지 고개 숙인 진심 어린 사과에 광주제일고 측도 화답했습니다.
19: 저희 광주일고 야구부도 다른 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6: 이번 일은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북돋았습니다.
20: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21: 이규현, 광주제일고
20: 충분히 여러분도 다시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
16: 이어 두 학교 학생들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광주 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해 합동수색을 벌였던 경찰은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15: 배재구 야구부 중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청와대의 거취 압박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22: 배재구 야구부 징계 사태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북한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던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4일 청와대로부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공개 경고를 받았지만 또다시 표현의 자유와 신념을 강조하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오늘 오전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23: 총리급이지 않습니까?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22: 이 부위원장은 권고가 알려진 지 2시간여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권력이 이를 정의하기 시작하면 전체주의의 시작이라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에 대한 배반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24: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13: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24: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22: 국민의힘은 집단 린치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25: 민주주의 국가의 성역이란 존재하지 수석 않습니다. 5.18을 핑계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22: 강경화되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 확장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통합 인사 기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5: 최근 AI를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이른바 사이버레카 문제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적절한 조치인지 검열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 허위정보 대응의 핵심 처벌 기준은 영리 목적과 반복성입니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언론사와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조작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 판결 뒤에도 반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1: 마음이 다치거나 이제 그 마음의 다침으로 인해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더 안 좋다고.
0: 다만 개인의 SNS 일상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비공개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본격 도입됩니다. 그동안은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당해도 실제 손해액만 배상받았지만 이제는 법원이 피해 규모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커졌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 노출을 제한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공익 목적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빠졌지만 거액 소송과 분쟁이 반복되면 언론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 기준이 사실상 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이 충분히 지킬 수 있을까?
0: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허위정보를 막는 보루가 될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는 건 아닐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동훈입니다.
15: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팀장이 오늘 긴급 체포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가 포착된 건데요.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5월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입니다. 장윤기 체포 직후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이 차량을 수색했는데 차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 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케이블 타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오늘 긴급 체포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결박 등 납치 용도로 준비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핵심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은 당시 수사팀과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의 유착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아들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장윤기의 아버지는 그 집에 있던 주요 증거물 중 하나인 사람 모양 인형을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속영장 신청 같은 수사 정보를 장윤기 아버지에게 유출하는 등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난 상황.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을 배제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 경찰은 긴급 체포한 수사팀장을 비롯해 당시 팀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수사 과정 전반에 얽힌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검찰도 증거인멸 등 경찰 비위에 대한 수사를 검토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15: 미국 이란 전쟁 직후 국내 기름값이 전례 없이 폭등했었죠. 중동 현지의 유가가 국내에 반영되기도 전에 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정유사들의 불공정 담합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우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미국이란 전쟁 직후 치솟은 기름값.
8: 오늘 다시 돌아봤더니 2,000원을 넘긴 곳도 있었습니다.
7: 통상 중동 현지 유가가 국내에 반영되기까지 2-3주 정도 걸리는데 전쟁 일주일 만에 가격이 바로 올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그 배경에는 정유사 담합이 있었습니다.
26: 전쟁 직후의 유가 폭등은 두 개 정유사 소속 임직원들이 직접 가격 인상의 시기와 폭까지 담합하여 발생했다.
7: HD 현대 오일뱅크와 SK 에너지는 2024년 7월부터 전담 직원까지 두고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가격을 얼마나 올릴지 상의했습니다. 두 회사 담합 규모만 14조 2천억 원. 이들이 가격을 올리자 GS칼텍스와 SOIL도 따라갔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유사들은 원유를 상당량 비축해둬서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을 올리고선 임직원들은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같은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주유소가 더 싼 기름을 선택할 수 없는 계약 방식도 한몫했습니다.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전량 구매해야 하는 계약에 영세 자영 주유소들이 묶여온 겁니다. 검찰은 4대 정유사를 재판에 넘기고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HD 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4: 네, 장맛비 소식입니다. 내일은 특히 중부지방에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집중호우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초강력 태풍 바비는 중국으로 가면서도 한반도 날씨에 영향을 미칠 걸로 예측됐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전합니다.
6: 짙은 먹구름이 밀려와 세찬 빗줄기를 퍼붓더니 금세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오락가락하는 장맛비에 시민들은 우산을 썼다 접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전남 해안엔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정체전선은 제주 부근 해상에 머물고 있지만 북태평양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남서풍이 밀려와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한 겁니다. 내일부터는 주로 중부지방에 강한 장맛비가 예고됐습니다. 아침부터 빗줄기가 강해져 수도권과 강원도 곳곳에 시간당 3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80mm 이상, 그 밖의 중부지방에 20에서 60mm 등입니다. 비는 잠시 약해졌다가도 모레 다시 강해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주춤한 사이 영남지방 등지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올 장맛비와 폭염의 변수는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9호 태풍 바비가 최고 강도인 초강력으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태풍은 중국을 향하겠지만 워낙 위력이 강해 한반도 주변 기압계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9: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올라올 때는 장마전선조가 밀려서 북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북태평양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려오면서 폭염이 더 유발되기도 합니다.
6: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부터는 중부지방에서도 폭염이 기세를 더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4: 미국은 거대한 열돔에 갇혀 일주일 가까이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독립기념일 행사도 차질을 빚었고 적어도 25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더위가 꺾이자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10: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물줄기 밑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뉴요커들도 손풍기와 부채를 손에 들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섭씨 38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 더위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40도를 훌쩍 넘어가면서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1: It's really hot outside today. We're also preparing.
12: 정말 더운 날입니다. 오늘은 특히 연로이란 질환과 응급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0: 독립기념일 행사도 곳곳에서 폭염으로 취소되거나 차질을 빚었습니다. 강풍에 천둥 번개까지 몰아치면서 90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철로가 뜨거워지면서 열차 지연 사태도 잇따랐습니다. 미 서부에서는 바다 온도가 급격히 올라 새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Warmer
12: water drives fish away. 수온이 올라가면 물고기들이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따뜻한 물을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더 깊은 곳, 더 차가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국제 조류 구호 단체 대표.
10: 워싱턴과 그 주변 지역엔 밤사이 홍수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곳곳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와 만나 폭풍우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4: 역시 열돔에 갇혀 어려움을 겪었던 유럽에선 이제 산불이 문제입니다. 남반구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선 이례적인 강추위로 눈이 오는 등 세계가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 지금까지 최문종, 정은혜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외환시장이 평일 24시간 개장합니다.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피의자를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내란 부하 수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다섯 차례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의 SNS 계정 등을 토대로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제기한 2차 출국정지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이 중동전쟁과 5.18 민주화운동,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단속해 피의자 29명을 검거했습니다. 국산 둔갑 우회 수출과 수출 통제 물품 불법 반출 등으로 올 들어 5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무역 안보 침해 범죄 규모가 역대 최대인 7,7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인 명의로 된 계정을 도용해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해온 외국인 7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명륜 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정책자금 대출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계열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빌려줬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공지영 작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아픔과 희망을 소설 속에 담아왔는데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등어, 도가니 등을 통해서 시대를 향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왔죠. 지금은 경상남도 하동 평사리에서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텃밭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과 속도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요즘의 일상이 미안할 정도로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치열하게 세상과 싸우며 살아왔던 시간 끝에서 찾은 평온은 무엇일까요? 공지영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공지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유, 멀리서 오셨어요. 하동에서.
1: 네.
0: 네, 내려가신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글쎄, 세어보니까 이제 8년 차더라고요.
0: 그러면 서울에 집 다 정리하고 가신 거예요?
1: 완전히 정리한 지는 한 6년 차.
0: 아, 예. 네. 하동에서 서울 오려면 좀 멀죠.
1: 아니, 그리 멀지는 않아요. 뭐 거리는 좀 되는데 요새 네. 기차로 한 2시간 반이고
0: 예.
1: 버스도 한 3시간.
0: 생각보다는 가깝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예. 부산이나 경상도 저쪽 부산 쪽이면 좀 먼데 저희는 전라도에 가장 붙어있는 경상도라서.
0: 그렇죠. 화계장터.
1: 네. 맞아요.
0: 거기잖아요.
1: 맞아요. 예. 예.
0: 하동하고도 평사리.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1: 네.
0: 왜 토지의 배경이 된 그 네. 마을이잖아요.
1: 네.
0: 왜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셨어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거기 갔는지. 거기 이제 우선 친구들 때문에 한 20년 전서부터 거기를 드나들었고요.
0: 네네.
1: 그렇게 이주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날 그냥 아, 나 이제 여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0: 예.
1: 그래서 땅을 좀 알아보러 다니는데 제가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한 게 박경희 선생님 토지를 읽고 나서거든요. 거기가 평사리가 배경이잖아요.
0: 네네.
1: 근데 그 생각은 그땐 못했고 그냥 좀 뷰가 좋은 데를 찾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찾고 나서 보니까 박경리 문학관 바로 윗동네.
0: 이야, 무슨 운명 같은 만남이네요.
1: 나중에 사람들이 일부러 갔나? 막 이러는데 그러진 않았는데 제 친구의 표현에 따르면 연어처럼 간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0: 어떤 문학의 고향. 내
1: 네,
0: 문학의 고향 원천을 찾아서.
1: 곳으로. 예.
0: 이야. 그러네요. 기가 막힌 또 연결이네요.
1: 아, 그래요. 진짜.
0: 예. 그 살고 계시는 집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집으로 뽑혔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그 예전에 경남도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한 그 선정단이 심사를 해서
0: 예.
1: 근데 이제 저희 집을 지어주신 분들이 이거 거기에 신청해보자고 그러셔서 아, 뭐 그 되면

0: 뭘 주는데요? 그러니까 조그만 팻말을 하나 줘서 문 앞에 붙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1: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길래. 아니,
0: 그렇지는 않고 그냥 예. 풍경이 아름다우니까 거기가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1: 집 소개를 조금 해 주신다면.
0: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그러니까 지리산에서 형제봉이라는 그 봉우리가 있는데 그, 예. 그 아래가 다 악양면이에요. 예. 근데 이 지형이 되게 특이해서 이 1500m급 봉우리들이 한 10대 개가 있는 그 밑에 83만 평의 평야가 있어요. 그게 악양 들판이에요.
1: 약간 분지같이 돼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약간. 예. 그리고 이제 그 한쪽이 분지는 완전 동그란데 한쪽이 트여서 그쪽이 이제 섬진강이 흐르죠.
1: 기가 막히네요. 이게 배산 임수 아닙니까?
0: 네. 그렇다고 예.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뭐 그 어떤 풍수하는 분이 잡지에 그 한국의 10대 명당이라는 곳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 10대 명당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1: 와.
0: 그 뭐 가서 돈은 별로 못 벌었는데요. 대신 진짜로 되게 편안하고 제가 지금 8년 차인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 8년 동안 병원을 한 3번 정도 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동네니까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 네. 차트가. 간호사분이 이제 저를 아시니까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넘겨보더니 선생님 이번에 뭘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땅벌에 쏘여가지고 왔어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지난번에는 무슨 솔리 폭발인가? 거기 쏘여서 오시고 그다음에 말벌에 쏘여서 오시고 그다음에 땅벌에 쏘여서
1: 감기나 배탈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0: 네 없었어요. 그 참 진짜 저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저도 공정 작가님 좀 들어오시면서 뵈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사석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네. 표정이 밝아지시고 엄청나게 건강하고 활기찬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0: 진짜 편안하고 좋아요.
1: 네. 네. 네.
0: 모든 분들에게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귀촌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1: 건강해져서 돌아오신 우리 공지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예전에 제가 매일 미사를 드린다는 말씀 들었던 적이 네. 있어요. 근데 지금 집에 성모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예.
1: 뜰에 그 있나요, 뜰에?
0: 성모상이 많죠. 그러니까 뜰에도 앞뜰에 하나, 뒷뜰에 하나.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커다란 성모상은 그러니까 뒤뜰에 이렇게 무슨 자연스러운 바위가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이상하게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바위도 오래되면 쪼개지잖아요. 근데 그냥 고기가 딱 성모상을 놓으면 이렇게 저희 집 전체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고기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그 바위가 무슨 무대 같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그 성모상이 이렇게 바위 틈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다고 뭐 그러시기도 하는데.
1: 예.
0: 예, 그냥 제가 정원 관리하면서 한 번씩 쳐다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예전에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 쓰셨는데 네. 말하자면 평살이 집을 좀 작은 수도원처럼 그렇게 네. 만드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0: 뭐 예. 약간 그런 컨셉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도 안 만나고 혼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그렇게 좀 제가 마음을 먹었죠. 또 네. 말년이잖아요. 어차피 인생에.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1: 네. 박경희 선생님 영향을 많이 처음에 문학을 시작할 때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터에 내가 살고 있다는 느낌도 좀 가끔씩 뭉클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0: 뭐, 예. 아니 많이 그렇진 않고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박경희 문학관 그냥 가볼까? 걸어서 가거든요.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1: 걸어서 갈 정도로 갔다
0: 네. 한 5분이면 내려가요. 네, 바로 위에요.
1: 예.
0: 네. 그러니까 동네죠. 같은 동네. 네.
1: 박경희 선생님 예전에 만나보신 적은
0: 예,
1: 있으셨어요?
0: 제가 두 번 정도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제가 30대 때.
1: 30대 때. 예. 예. 한참 막 문학을 시작했을 때.
0: 예, 맞아요. 그래서 예. 박경희 선생님은 이제 저를 그냥 얼굴은 아셨지만 제 책은 한 번도 안 읽으셨던 그런 상황에서.
1: 그때 뵀던 박경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0: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우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되게 이렇게 어려워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같이 함께 간 분이 강석경 선생님은

0: 굉장히 친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는 되게 막역한 사이시니까 그냥 뒤따라온 후배인 저도 그냥 같이 이렇게 귀엽게 봐주셨는데, 그러니까 왜 그냥 약간 저랑 아 저 사람을 보면 왜 저랑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1: 네, 네.
0: 글을 보면 더욱 그렇고, 그 그냥 막 정이 되게 많으시고 그 정을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아껴서 쓰신 분인데, 이제 그렇게 이쁜 후배를 봤을 때와 그 정이 폭발하는 이런 느낌?
1: 네.
0: 예,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생생해요, 되게.
1: 나중에 저도 사람들 공지영 작가님 만나보니 어때? 그러면, 귀여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0: 그, 어디에 그 말, 김승욱 작가 소설인가? 예전에 보면은 그, 어느 교수님을 일컬어서 귀엽다고 하면서, 나이 드신 분께 우리가 귀엽다고 하는 건 엄청난 칭찬이야 이런 귀절이 있더라고요.
1: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0: 써요,
1: 그냥. 예. 네. 아 귀여운 선배님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시골집만 내려가신 게 아니라 농사를 지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0: 이제 네. 제가 이제 또 그렇게 완전 정착하게 된 게 맨 처음에 서울하고 오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모든 정말 강제적으로 제가 휴무를 하게 된 거죠. 거의
1: 네.
0: 그러니까 모든 강연 뭐 이런 거 뭐 연수 이런 거 다 취소되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밭을 일구는 것서부터 이제 유튜브나 책 사가지고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했는데 너무 재밌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모든 것에 실패를 하고 그냥 글을 쓰기로.
1: 농사 쪽에는 똥손이시군요.
0: 아니 어떡해요. 농사 진짜 너무 힘들어.
1: 아니 이제 꽤 막 몇백 평 된다고 들어가지고요.
0: 아니 이제 정원이 한 300평 되고요.
1: 네.
0: 농사 몇백 평 못 지어요. 그 기계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러니까 한 두 평만 해도 1년 먹을 게 다 나오고
1: 예.
0: 그다음에 그것도 꽤 힘든데 처음에 모르고 제가 한 20평, 30평을 짓기 시작했죠. 20평, 30평이 꽤 넓어요.
1: 뭘 심었어요?
0: 뭐 사람들이 심는다는 거 다 심었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땅에다 퇴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온갖 좋다는 거 그리고 절대 이제 화학제품 쓰지 않겠다 하고 손으로 다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간 게 한 예를 들면 한 5, 60만 원이 될 거예요. 뭐 비료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우리 집 고추, 우리 집 호박, 우리 집 오이는 요만한 게 한두 개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마트에 가면 로컬풋이라고 해서 그 동네 마트에 가면 이제 농부들이 직접 사다 놓은 거 있는데 막 호박 너무너무 싱싱한 거 한 개 1,500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거지? 아니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계가 없다는 걸 핑계로 막 쟁기를 사볼까 어쩌갈까 막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좀 단념하고 한 고추 10개 뭐 상추 10개 뭐 이렇게 소박하게 짓고 있어요.
1: 네. 네. 농사하고는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은 제가 했었어요.
0: 아니, 안 어울리는 건 둘째고 못해요 제가.
1: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노력은 하셨던 것 같아요.
0: 엄청 노력했어요 진짜.
1: 예. 네. 못하는 것도 있어야죠.
0: 아니, 못하는 거 많아요.
1: 근데 사람도 좀 만나기 싫고 그래서 내려갔다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떨어진 곳이라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좀 외롭거나 이러진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0: 아 모두 그런 말을 물어보는데
1: 예.
0: 이제 그 말을 물어보면 가만있어 봐 내가 외로웠던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꼭 내려간 건 아니었고요.
1: 네.
0: 그냥 저는 원래 예전에 이제 이 하동에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애들을 키울 때 강원도, 그러니까 좀 가까운 강원도에 시골집이 있었어요.
1: 네.
0: 거기서도 약간의 농사도 지었고 주말마다 갔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일요일 밤이면 이제 금요일 날 저녁쯤에 이제 애들 데리고 내려갔다가 일요일 밤이면 이제 모든 걸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으로 커튼을 딱 닫고 이제 그 집을 떠나요.
1: 네.
0: 근데 제가 그때 마지막 커튼을 이렇게 닫으려고 이렇게 커튼에 손을 항상 댈 때마다 나 서울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잘 몰랐어요. 워낙 그 애들하고도 사는 게 바쁘고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안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서 안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네. 안 만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인 줄 이제 거의 60이 다 돼서 처음 안 거예요.
1: 코로나 때 그거 깨달으신 분들 많아요.
0: 그렇죠.
1: 예.
0: 아, 저도 진짜 그리고 이렇게 아무 약속이 없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구나. 그런데다가 그게 만약에 아파트였으면 제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막 우리 집 멍멍이도 있죠. 또 거기 지리산에 고양이가 되게 많아요. 그 고양이 먹이소도 하나 만들어야죠. 또 기타 등등 있고 새들도 이제 물 좀 받아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정원이 있잖아요. 네. 꽃들이 피고 나무가 저희 집 뒤가 완전히 울창한 숲인데 저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안 외롭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걔네들도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무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외로워요.
1: 뭐 혼자 있는 건 아니네요, 진짜.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콘크리트 속에서 뭐 엄청나게 좋은 6성급 호텔에 혼자 있었다면 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이게 자연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1: 생명이 같이 있으니까 네, 네. 나는 혼자가 아니다.
0: 아, 그러니까 혼자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고 이렇게 예. 물어보시면 제가 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게.
1: 근데 혼자 있으면 저는 그래요. 집에 식구들 없고 막 이제 그럴 때 먹는 것도 대충 먹게 되고 입는 것도 대충 입게 되고 안 나가면 전 세수도 잘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좀 약간 게을러지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0: 원래도 좀 잘 안 그랬고요.
1: 예.
0: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풀어진 모습을 원래 전 또 집에서만 저는 작업실에서 작업실 없는 유일한 소설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1: 집에서 작업하는.
0: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도서관도 안 가고 제 방에서 공부. 뭐 공부를 했다기보다 아무튼 제 방에 있었어요.
1: 저는 독서실을 꼭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0: 아, 그러니까 전 대학 때도 도서관에 술 친구를 만나러 들어갔지 그 공부하러 들어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스타일이 그러니까 늘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그 일하는 제 모습을 볼 때 제가 이렇게 너무 흐트러지면 제가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 좀 아침에 세수를 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애들 때문에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좀 단정하게 있으려고 노력했고 이제 여기 딱 오게 되니까 가만히 이제 옷들을 정리하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어차피 지금 나가지도 않을 건데 이 옷들은 언제 입지? 그러다가 아 그럼 원칙을 좀 정하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기자가 뭐 찾아올 일도 없지만 네. 갑자기 기자가 왔을 때 창피하지 않게 사진 찍힐 수 있을 정도의 옷매무새는 늘 하고 있자.
1: 아.
0: 그러면 약간 화장도 해야 되고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요.
1: 예.
0: 귀걸이도 달고 머리 드라이도 하고 가끔은 또 기분 전환 되게 혼자서 스타킹에다가 이렇게 스커트도 입고
1: 예.
0: 그렇게 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1: 그렇게 하고 아무도 안 만나는 날도 있지 않을까요?
0: 아니 거의 아무도 안 만나요.
1: 혼자 있는데?
0: 네.
1: 야.
0: 아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난번에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하동에 내려가서 첫 수필을 예. 썼을 때 거기 썼는데 내 자신을 가장 많이 보는 게 나예요. 남은 사실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어요. 누구라도. 근데 왜 우리가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 막 시간 은행 닫을 시간 다 됐네 하면서 막 무릎 나온 추리닝에다가 머리 산발하고 막 안경 두꺼운 거 막 대충 쓰고 뛰어갈 때 그 언뜻 비치던 내 모습에 나와 내일 친구 아들 결혼식인데 지금부터 오늘부터 팩도 좀 하고 이럴 때 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제가 늘 생각한 게 내가 이제 여기서 인생 말년을 지내는데 내가 늘 보는 내 모습을 내가 기억할 때 이렇게 좀 예쁘게 하고 데려가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원칙 그다음에 아까 먹는 거는 하루에 한 끼를 제가 또 요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 하루 한 끼를 잘 차려서 예쁜 그릇에 제일 좋은 손님 접대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1: 많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 좀 이상적인 삶을
0: 아니 근데 이제
1: 살고 계시는데요.
0: 우리 임수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출근하고 이런 삶이니까 집에 가끔 있을 때는 좀 풀어지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집에서 일하고 이러니까 만약에 내가 계속 뭐 흩어진 머리에 눈곱 낀 눈에 무릎 나온 추리닝을 입고 있으면 내 인생 전체가 그거가 되는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나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나다. 네.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네. 이제 8년 됐잖아요. 네, 평상이 네. 정착하신 지. 네.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나요?
0: 일찍 일어나는 거.
1: 몇 시면 일어나세요?
0: 그게 참 신기한 게 요새는 이제 4시 40분이면 하늘이 밝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눈을 떠요.
1: 야, 꼭두 새벽에 일어나시네요.
0: 아니 근데 그게 이상한 게 겨울에는 7시 반쯤 돼야지 환해지거든요.
1: 네.
0: 근데 겨울에는 또 7시쯤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기촌 오래 하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아이고 공작가님은 빨리 그렇게 됐네. 아 진짜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거라서 여름에는 아무리 늦게 자도 그때 일어나고
1: 네.
0: 겨울이 되면 4시 반부터 어두워지거든요. 산골이라.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대충 잘 준비해가지고 뭐 침대에 누워서 책도 보고 뭐 유튜브도 좀 보다가 일찍 자요. 예. 그럼 7시에 일어나요.
1: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요.
0: 네, 신기해요.
1: 자연의
0: 네.
1: 시계에 그대로 내 몸이 맞춰지는
0: 맞춰져요. 저도요. 예.
1: 잠은 잘 주무세요?
0: 아 그래서 제가 원래 지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었거든요.
1: 네.
0: 진짜 되게 많이 고통받았었어요. 그 저는 이제 수면제 같은 건 안 먹었는데 왜 그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설프 잤다가 뭐 때문에 탁 깨면 그때서부터 새벽까지 못 자거나 깨서 시계 보면 10분 지나 있고 10분 지나 있고 이런 지옥의 밤들을 저도 많이 겪었는데
1: 네.
0: 정말 제가 하동에 내려가서 불면증이 없어졌어요. 졸려서 겨울에 4시 반부터 잔다니까요.
1: 이야 이거 정말 그 잠 못 자서 힘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0: 아, 요새 주변에 그렇긴 하더라고요. 예. 또 나이가 드니까. 근데 제가 아무튼 가장 감사한 게 그래서 아마 그래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사람이 자는 게 되게 중요하죠.
1: 예. 예. 그 지역 주민들하고 좀 만나기도 하고 동네 분들하고 좀 교류가 있으신지요?
0: 다행히 제가 사는 그 악양면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네. 이제 그 다 토지 무대예요. 거기가 인구의 3분의 1이 귀촌하신 분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지리산 행복학교라는 책을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썼는데 그 영향을 따라 귀촌하신 분들이 먼저 땅을 사서 살고 계시고
1: 네.
0: 저는 이제 한 8년 전에 내려간 건데 이제 등산반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학교가 있거든요.
1: 네.
0: 거기에 이제 혹시 그래도 좀 학교에 그러니까 등산을 좀 해볼까 운동을 좀 해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거의 귀촌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지원하셔서 그분들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동네에서 식사를 네. 같이 해요.
1: 아, 네. 평상시 가셔서 글은 잘 써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잠도 잘 자고 자연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 써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글이라는 게 좀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오는 거니까 또 너무 편안하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0: 그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뷰를 보시고 야 여기 앉으면 글이 절로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안 나오죠. 이렇게 좋으면 술 생각이 나고 여기서 자고 싶지. 무슨 글을 써요. 글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 해야지.
1: 아.
0: 그리고 이제 글을 잘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이 다 커서 제가 이제 그 먹여 살려야 된다는 압박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1: 네. 이제 내가 의무적으로 막 쓰진 않아도 네, 된다.
0: 옛날에는 약간 그런 거에 쫓겼던 것 같아요. 좀 애들 아직 학교도 막 다니고 그럴 때는
1: 예.
0: 아 그래도 내가 여기서 써야지 쟤네들 뭐 어떻게 또 혹시 나중에 돈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다 독립시키고 나니까 아 뭐 내 입 하나 못 채우겠어 이런 생각.
1: 그 작가로서는 이게 이 집이 다 좋은데 그건 조금 별로인 것 같기도 한데요.
0: 아 그래도 행복합니다.
1: 네. 그래도 뭐 꾸준히 지금 책을 내고 계세요.
0: 네.
1: 예. 최근에는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게 딸에게 쓰는 편지 네, 2탄인데 네.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18년 만에 2탄이 네, 나온
0: 네.
1: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1권은 연재를 저희 딸이 고3 때
1: 네.
0: 그때 이제 어떤 독서신문에 연재하던 거를 어느 분이 보시고 책으로 좀 엮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원고를 손보고 이래서 1권을 냈을 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1: 네.
0: 그 그때 저는 되게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이 제목이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0: 한 20대 이런 친구들이 이제 팬사인회나 뭐 독서 토론 이런 데 와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선생님 이 말을 제 이름 밑에 한 번만 써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응원에 금주렸으면 이런 말을 할까 봐 제가 다 가슴이 아프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 딸도 이제 내일모레 마흔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그 딸이 이제 정말 힘든 또 인생의 30대가 되게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30대 딸들에게 또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 그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제가 썼어요. 네. 네.
1: 사실 고3도 젊었을 때는 인생이 제일 힘든 것 같지만 그렇죠. 저도 지내놓고 보니까 30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진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예. 진짜.
1: 그리고 이제 40이 넘어가면 뭔가 좀 체념할 건 체념하고 자리를 맞아요. 잡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30대는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리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제가 표현하기로는 네. 20대는 다 남 탓해도 돼. 기성세대가 다 이상해. 뭐 우리 엄마가 이상해서 뭐 사춘기가 이랬어 내가 막 이래야 되는데 30대가 되면 이제 슬슬 내 탓
1: 그렇죠.
0: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책임이 네.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1: 그러니까 18년 전에게 딸에게 준 그 편지와 18년 후에 딸에게 주는 편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엄마도 사실은 중년에서 이제 노년의 나이가 이제 접어들었고 딸은 네. 정말 고3에
0: 중년으로 가는
1: 예, 이제
0: 거죠.
1: 중년으로 지금 네. 접어들잖아요. 네. 예.
0: 딸이 어릴 땐 저도 젊어서 저도 통통 튀고 딸에게 주는 말도 뭐 그래 반항을 하려면 아주 확실하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제 30대 중반에 딸에겐 그럴 수는 없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인내해야 되는 날들이 반드시 있다. 또 그다음에 생각보다 네가 잘못했을지라도 생각보다 생은 길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잘못이 하나 큰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없앨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시간이란 도화지가 계속 커지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제 예쁜 그림을 그리면 그건 나중에 큰 캔버스 안에서 포인트가 되는 하나의 까만 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네. 좀 넓게 인생을 보는 법을 좀 많이 이제 잔소리를 했죠.
1: 이 책이 굉장히 꾸준히 팔리는 지금 셀러예요.
0: 예, 한 150만 부 나갔던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을 쓴 공지영 작가님도 기운이 난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0: 예. 가끔 가다가 나도 너무 이제 자신감도 완전 사라지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 저도 가끔 이 책을 펴서 이렇게 읽으면 막 다시 한번 해봐야지 용기가 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저도 속으로 예. 진짜 아니 근데 어차피 내가 한번 이렇게 활자를 만들어 놓은 거는 어차피 이제 객관적인 생산물이니까 뭐 우리가 요리해갖고 만들어놨다고 해서 우리가 안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1: 예. 내가 쓴 글을 다시 좀 많이 읽는 편이세요?
0: 많이는 안 읽는데 네.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글 쓰는 버릇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번을 읽어요. 책 한 번을 낼 때. 그러니까 외워요. 다 외워.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1000번을 읽으면 안 외울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하니까 책이 나왔을 쯤에는 다시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다시 들춰보게 되죠.
1: 예. 1000번을 넘게 본다. 예.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니까 이 작품 하나하나가 출산의 고통에 비유를
0: 네.
1: 하는 거군요.
0: 아니,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1: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여기 좀 얽힌 그 얘기들을 좀 세세한 얘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요즘 행복을 만끽하고 계시다는데요. 공지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2: KBS 58분 날씨. 내일은 순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5.7도, 현재 습도는 82%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이같이 밝히고 기업들이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 지역이 약 250만 평, 820여만 제곱미터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며 평탄화가 완료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6일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공군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기에 광주 군공항 부지를 비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꺾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오늘 열린 16강전에서 공격수 혼란이 두 골을 넣는 활약에 힘입어 브라질에 2대1로 이겼습니다.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노르웨이는 오늘 승리로 사상 처음 8강에 올랐습니다. 잉글랜드는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전반에 벨링엄이 두 골을 넣었고 후반에 케인이 페널티킥 추가 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쇄신을 위해 출범한 K축구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순위로 논의했습니다. 박지성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오늘 회의 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논의된 사항을 축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방안을 좀 더 검토하고 대한체육회도 전향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조롱 응원으로 무리를 맺은 배재구 야구부 학생 36명과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오늘 광주 제1고를 찾아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을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선수단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광주 제1고 선수들과 학부모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규현 광주 제1고 교장은 두 학교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이 진실된 화해와 용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정보통신망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조작 정보 신고 처리 절차와 자체 운영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 삭제나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조치 이유와 이의 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광고나 후원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최대 5배 가중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정보통신망법을 두고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이라고 말하고 결국 모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띤 수주전 끝에 한국 시간으로 내일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발표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쯤으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한국과 독일 중

0: 어느 나라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계약을 따냈는지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하며 적격 후보에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따금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 영남과 호남은 5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오전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심의에 착수하면서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정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 조작 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됩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정보통신망법을 일명 입틀막법이라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비롯한 주요 뉴스는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세계 이면에서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전망해보고 최신 국제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 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7월 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7월 임시국회가 이제 개회됐습니다.
1: 네.
0: 이제 국민의힘이 빠진 반쪽짜리라고 봐야겠죠?
1: 그렇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입법도 예산 심의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요.
1: 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100년 대계 국가적 사업이자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0: 예.
1: 그러면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 이 태스크포스를 당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해서 입법과 예산, 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전당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 예.
1: 또 한 직무대행은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의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며 앞다퉈 투자 유치를 타진했지만 기업들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국내 투자를 결단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조차도 해묵은 지역 감정을 동원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투자 결단과 국가의 성장 전략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몰아가는 것을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시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초당적인 지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국민의힘도 발목 잡기를 그만두고 이 담대한 여정에 동참해달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한편 이제 오늘 국회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에서 후반기 국회 첫 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0: 예.
1: 각 상임위에서는 간사선임권이 상정됐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이 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에 맞춰서 원구성 협조 불가와 강경 투쟁을 선언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0: 예.
1: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나머지 7개 상임위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표출됐지만 현재로선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경 대응 기조를 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의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걸 목표로 향후 국민의힘 의총에서 구체적인 대여 투쟁 방안이 논의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반쪽 국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0: 예. 한편 청와대에서는 이제 메가 프로젝트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속도전의 중요성을 또 강조했다고 하는데 또 야권을 향해서도 좀 일침을 놓았다고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군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면 된다.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또 전력이나 용수 역시 다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0: 네.
1: 여기다가 이 대통령은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맞는 만큼 지방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조례를 제정했다는데 매우 감사드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자, 오늘 회의 결과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0: 네.
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지역의 경우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공항의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에 있어서도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에서도 리스크가 많지 않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0: 네.
1: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이 프로젝트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왜 우리 지역은 빠졌냐라고 항의하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뭐 사기다, 불가능한 이벤트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간다.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옳은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비난하든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 어려운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꼬집었습니다.
0: 네. 자, 내일부터 이제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지금 이제 국회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 이 정보통신망법을 매개로 해서 좀 대응공세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이죠.
1: 그렇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이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면서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고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장 대표는 이 개정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0: 네.
1: 또 장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오늘 이제 검정 마스크를 쓰고 회의장에 입장한 다음에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온라인 입틀막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 그리고 유통방지 업무를 강제한다면서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전 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서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하자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0: 네.
1: 역시 언론인 출신의 신동욱 최고위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마지막 날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튜버들과 온라인상의 비판, 국민적 저항, 야당의 비판을 틀어막겠다는 거다.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정보기관이 해서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정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또 했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개정정보통신망법 기존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1: 예, 개정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요.
0: 네.
1: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주요

0: 내용인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걸 이통약법으로 규정하면서 플랫폼의 과잉 차단과 이용자 자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법 시행 유예와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배상액도 그렇고 또 이제 플랫폼의 부담도 그렇고 역시 이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1: 예.
0: 반면에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가짜뉴스 또 혐오 표현 이걸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다. 이번 법 시행은 공동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주장에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0: 또 민주당은 일각의 우려를 알고 있기에 법 적용 요건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면서 규제 대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일 뿐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을 가로막을수록 웃는 것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자들이고 우는 것은 그 거짓의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이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뭐 이제 일부 이제 극우 유튜버의 이제 주장이 나
1: 예.
0: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이런 것들 이게 그동안은 뭐 제재하거나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마땅치가 않았는데
1: 네.
0: 내일 이 개정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0: 이게 시행된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만약에 있다면 이걸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지 여기서도 주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1: 예.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이제 출사표를 냈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광주 전일빌딩과 국회에서 각각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출마 일성으로 당정 일치를 내걸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지켜겠습니다. 김 전 총리는 완벽한 당정 일치와 민생 실용 통합 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정부에서 검증된 필승 노선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예.
0: 이어 정 전 대표를 겨냥해서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당이 국정의 짐이나 갈등의 진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또 이재명 정부 1년차 검찰개혁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등을 두고 당청 간의 균열을 노출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온 그런 이제 전임 정청래 지도부와의 차별성을 김 전 총리가 부각했다. 이렇게도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이처럼 정 전 대표를 겨냥한 대목이 곳곳에 보인 김 전 총리의 출마 선언. 여기에 대해 친정청래에게는 즉각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 친청계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남탓만 하고 비난하는 식의 출마 선언 개탄스럽다. 남탓을 하는 것이 당정협력 혼선을 초래하는 자기 정치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고 또 이 의원은 김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것을 거론하며 감기약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약 성분은 무엇인가.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 이렇게 꼬집기도 했어요.
1: 네.
0: 여기다가 정 전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한민수 의원도 SNS에서 유체이탈식 발언을 나열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당정청이 원팀으로 쌓아온 개혁성과 전체를 이제 부정하고 이 폄훼하려는 시도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친 이재명계,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다시 또 반박을 했는데요. 정 전 대표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정 전 대표 측근 이성윤 의원은 아직도 네거티브하고 있다. 안타깝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0: 여기다가 김 전 총리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나는 한마디도 네거티브를 안 했다고 생각한다. 역대 우리 당 지도자들은 당의 건전한 방향을 위한 토론과 논쟁을 피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아니라 토론과 논쟁을 하는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셈이 됐고요. 또 김 전 총리는 이성윤 의원의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던 그 부분에 대한 주장에 대해
1: 예.
0: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어떻게 검찰 출신인 분이 저런 말을 하느냐. 이성윤 의원이 저한테 사과해야 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정청래 전 대표는 연일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정 전 대표는 SNS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면서 개혁적인 정치인 추미애에서 일 잘하는 경기도지사로 또 도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유능한 도지사로 우뚝 서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정 전 대표가 어제는 SNS에 김용민 의원의 당대표 선거 불출마 기사 제목을 거론하면서 깊은 고뇌에 찬 결정, 김 의원과 손잡고 김 의원 생각대로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적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강성 지지층을 좀 보면서 이런 메시지 남기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 연임 도전 포기를 강하게 촉구했던 송영길 의원은 오는 8일 호남과 서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서 또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계획인데 점점 8월 전당대회가 가까워 올수록 당대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국민의힘은 이제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3 지방선거 때 이제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을 도왔던
0: 네.
1: 이른바 이제 친한계 의원들인데 이 의원들의 징계 여부가 안건이었죠.
0: 그렇습니다. 윤민호 윤리위원장 등 윤리위원들은 비공개 전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1: 예.
0: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 재보선에서 한 의원을 도왔던 의원들 외에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개혁성향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징계 요청서 수십 건이 접수된 걸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 이거는 당원 단계에 따른 원칙의 문제다라고 박성훈 당 수석 대변인이 윤리 진행과 관련해서 입장을 또 내놓고 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이건 당의 원칙과 기강에 관한 것이고 정당이라는 정체성과 많은 당원의 선택과도 연결될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어서 어떤 사안이 징계 대상으로 올라가는지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지금은 수십 건의 해당 행위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요청서를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결정됐음에도 일부 의원들이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거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 약 2시간 반 정도 진행된 윤리회의에서는 징계 대상을 추리고 당원 당규 위배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만 이뤄지면서 징계 개시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할 필요가 있다. 언급한 걸로 전해지는 등 분위기는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런 장 대표의 징계 정치 재개를 놓고 또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안과 미래 소속 경남 재선 최영도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상당수 당원이 당의 공천과 무관하게 무소속 한동훈 후보 찍었기 때문에 한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한 후보를 찍은 당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1: 네.
0: 반면에 대구 초선 이진숙 의원은 한 방송에서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그동안 묵혀뒀던 일들을 철회할 시점이다. 또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한동훈 의원은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자 취재진에게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반장계 그러니까 반장동혁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상황 같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뭐 최근에 이제 5.18 관련 발언이 좀 논란이 있었고 그 청와대에서도 사퇴 권고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0: 네, 그러니까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 제일과의 야구 경기 중에 뭐 이제 스타벅스 가야지 이런 응원고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니까
1: 네.
0: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렸어요.
1: 네.
0: 여기에 대해 청와대 공개 경고와 여권에서는 사퇴 후가 나왔고요. 이후 청와대는 이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따라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1: 네.
0: 그러자 오늘 오후 이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이 부위원장은 SNS에 게시한 사임의 변을 통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이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라는 또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예.
0: 이 부위원장은 이 5.18 성역 발언의 배경이 된 배재고 응원 구호 관련 논란에 대해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이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면서 정치적 민간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1: 예.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0: 주요 국제 이슈와 함께 세계의 다양한 이면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북대서양 조약 기구 이 나토 정상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이제 7일에서 8일까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다면서요?
1: 네, 네.
0: 예. 자, 뭐 어떤 의견들이 이제 오게 가게 될지, 특히 이제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문제, 네, 이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또 무기 구입이 주요 의제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에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유럽 동맹국이 정작 미국이 필요할 때는 뒷짐만 지고 있다라면서 나토에서 이러다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정말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이 자리에서 어떤 합의들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최우선 과제가 나토 국방비의 60%를 부담하는 미국을 계속 나토에 머물도록 붙잡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나토가 유럽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자체 안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부각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나토가 일단 작년에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내 총 생산 대비 5%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0: 예.
1: 구체적으로 보면 무기와 병력과 같은 핵심 국방 분야의 GDP의 3.5%, 사이버 보안과 군용 차량 통행 등을 위한 도로 교량 등 군과 관련된 인프라 보강에 나머지 1.5%를 지출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0: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다가 좀 조건을 하나 더 내걸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최근에 리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0: 예.
1: 그 자리에서 나는 돈은 필요 없다. 그저 충성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0: 예.
1: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할 때 충분히 돕지 않은 국가들을 진정한 동맹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유럽이 일단 방위비 증액 요구는 작년에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시작한 전쟁에 얼마나 협조했는가 이것을 동맹 자격을 가르는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를 한 셈입니다. 사실 방위비라는 거는 뭐 GDP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충성은 뭐 얼마나 해야 충성인가 이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기지랑 연공을 내주면 괜찮은 건지 군사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해줘야만 또 괜찮은 건지 이게 뭐 평가가 굉장히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회원국별 충성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집단 방위 공약과 연결을 해버리면 러시아가 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회담에서도 이란전처럼 미국이 주도한 전쟁에 유럽이 어디까지 협력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미국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유럽 방어에 나설지에 대해서 답이 나올 것 같진 않다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일단 로이터통신은 8일에 발표될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나토 정상들이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철통 같은 집단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란 전쟁을 계기로 유럽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니까 입장을 바꾸게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수십억 달러 즉 수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판매 계약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회원국들이 일단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 돈을 미국산 무기를 사는 데 쓰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0: 네.
1: 유럽이 지금 미국의 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굉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서도 또 이 나토에 미국이 빠진다는
1: 네.
0: 것은
1: 네,
0: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1: 네.
0: 예. 자, 현지 시간으로 이제 4일부터 그 이란에서는 전 최고 지도자이자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뒤늦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1: 네.
0: 관심을 모으는 것이 이제 후계자죠.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1: 네.
0: 당연히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안 보였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4일부터 이제 테헤란

0: 네, 대형 예배 장소인 이맘 호메이니 대모살라에서 장례식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공식 집계가 발표된 건 아니지만 이란 당국은 첫날에만 200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참석한 사람들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촉구하거나 복수를 해야 된다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습니다. 지금 장례식을 계기로 반미, 반이스라엘 정서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인데요. 이번 장례식은 하메네이 전 지도자의 뭐 독립적인 장례식이 아니고요. 딸, 사위, 며느리, 14개월 된 손녀 이렇게 그때 함께 같이 많이 사망을 했거든요. 네. 가족들의 합동 장례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메네이의 시신이 안치된 이 모스크에서는 4일에서 5일 이틀간 일반 조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부터 테헤란 도심에서 운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후에 이슬람 시아파 성지들을 거쳐서 9일에 고향인 마슈아드에 안장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시작된 운구 행렬이 한 12시간 정도에 걸쳐서 테헤란 시내를 지나서 메흐라바드 국제공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이번 장례를 통해서 체제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과시하려고 이렇게 좀 천천히 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인데요. 이란 당국이 미국과의 휴전 합의에 따라서 장례식이 공격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지금 장례식에 정치와 군, 사법부 최고위 인사 대부분을 참석시켰습니다. 네. 특히 카니 쿠두스군 사령관, 바히디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도 나타났거든요. 전쟁 초기에 이 두 사람의 생존 여부를 둘러싸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을 가장 많이 모았던 새로운 최고 지도자이자 하메네이의 차남이죠.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형을 비롯해서 세 명의 형제들은 다 나와서 아버지 관 옆을 지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들은 안 나왔고 대신 뭐 후계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느라고 그 하메네이와 아들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같이 찍은 대형 사진들이 좀 아주 큰 곳에 걸렸습니다. 이란 당국은 모스타바 지도자가 불참한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에 대한 암살 위협을 고려해서 경호 때문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당시 입었던 부상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미국은 이제 7월 4일 독립기념일 행사를 또 치렀고요. 네네.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란 전쟁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예. 근데 미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이번 전쟁이 이제 비용과 대비해서 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여론조사 업체 포칼 데이터가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8%는 이란 전쟁이 비용 대비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예. 가치가 있었다라고 응답한 유권자는 28%밖에 안 됐습니다. 또 이번 전쟁으로 미국이 이란에 비해서 더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라는 응답이 44%였는데요. 더 강한 입장에 서게 됐다라는 응답 3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맺은 종전합의 양해각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는데요. 66%의 응답자는 중동 평화와 안정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불안정과 분쟁 가능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6% 수준으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가 더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민주당이다라는 답은 44%, 공화당이라는 답은 38%를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간선거까지 한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뭐 가까운 건데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번엔 다수당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CNN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 전체 100석 중에 35석이 바뀌는데 이 중에서 공화당이 22석, 민주당이 13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4석만 더 가져오면 다수당 지위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상원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가 무너지면 트럼프 행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앞당겨지게 될 걸로 관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을 좀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메네이 장례식을 계기로 이란의 반미 강경파 세력이 다시 집결했습니다. 그래서 뭐 11일쯤에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네. 전망도 밝진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일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화이트 하라가 새로운 직장 내 문화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0: 네.
1: 이게 부하 직원을 좀 지나치게 배려하는 행위가 오히려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요.
0: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괴롭힘을 뜻하는 영어 단어 harassment의 앞부분을 따서 하라라는 표현을 이제 집어넣어서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에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사의 권한을 이용한 괴롭힘은 파워하라, 성희롱은 세쿠하라, 고객의 갑질은 카스하라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1: 예.
0: 지금 상사의 갑질을 뜻하는 게 파워하라인데 이게 많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부하 직원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도 괴롭힘이 될 수 있다라는 화이트하라가 새로운 직장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 기업 사회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의 업무 부담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거나 업무량을 최소한으로 조정해서 결과적으로 성장 기회를 빼 빼앗는 행위를 화이트하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1: 네.
0: 이게 지금 일본 취업정보업체 마이나비가 작년 12월에 경력 입사 1년 이내인 20대에서 50대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응답자의 13.6%는 이걸 경험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 사례로는 선배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모두 처리해버렸다. 업무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정시 퇴근하라고 했다 이런 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사들은 업무 부담을 좀 줄여주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한 건데
1: 예.
0: 정작 직원들은 내가 경험을 쌓을 기회를 잃어버리겠다라고
1: 내가 해야 될 일을
0: 그렇죠.
1: 선배들이 해버렸다.
0: 네. 그러니까 내가 배울 기회가 없어졌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직하고 싶다라는 뜻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직원의 성장 의지와 상사의 배려가 엇갈리면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인사관리업체 관계자는 최근에 노동시간을 엄격 하게 관리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면서 성장 의지가 강한 직원들이 회사 몰래 업무를 이어가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뭐 화이트하라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기업들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음료 제조업체인 산토리 홀딩스는 부하 직원을 과잉 배려하는 행동이 의도와 다르게 직원들의 성장 기회를 해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내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일본이 2020년에 대기업을 시작으로 해서요.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파워하라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정된 노동정책종합추진법은 신체 정신적인 공격뿐만이 아니라 따돌림, 과도한 업무 부과, 업무와 무관한 지시, 사생활 침해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제 화이트하라도 여기 집어넣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1: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있네요.
0: 네.
1: 뭐 부하 직원에게 또 일을 너무 과하게 시키면은 네. 갑질이
0: 그렇죠.
1: 이른바 갑질이 될 수도
0: 네네.
1: 있는 거고 또 내가 일을 그러면 좀 줄여주겠다 일을 해버리면은
0: 네.
1: 또 이런 화이트 하라가 될 수도 있고
0: 그렇습니다. 예. 상사분들이 참
1: 어렵네요.
0: 네. 어려우실 것 같아요.
1: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영화에서 보면 지구가 소행성에 충돌하는
0: 네.
1: 뭐 그런 영화들 옛날에 있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이런 이제 소행성을 막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발한 겁니까? 이게?
0: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를 작사라고 부르는데요.
1: 예.
0: 이 작사가 오일에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을 막는 플래네터리 디펜스 즉 지구 방어 기술을 실증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1: 예.
0: 사실 지금까지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관련 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로켓 분야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보다 뒤처지지만 지금 소행성 탐사 쪽은 세계 정상급 국가거든요.
1: 네.
0: 이 플래네터리 디펜스는 소행성이나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는 걸 사전에 막는 기술입니다. 사실 공룡이 멸종한 원인도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기 때문이다 라는 학설이 좀 유력한 편인데요.
1: 네.
0: 그래서 앞으로 지구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소행성이 발견되면 탐사선을 소행성에 충돌을 시켜서 궤도를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 지구와의 충돌을 막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1: 예.
0: 일단 실험을 했는데 잘 된 거거든요. 5일에 지구에서 약 1억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토리후네를 목표로 한번 해봤습니다.
1: 예.
0: 소행성 탐사선인 하야부사2가 소행성과의 상대 속도 시속을 약 18,000km의 초고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른바 플라이바이 비행을 수행했는데 이걸 잘 해낸 겁니다.
1: 예.
0: 이 기체에 부착된 카메라로 직경 500m의 토리후네를 포착한 뒤에 여러 가지 센서로 확보한 소행성 정보를 바탕으로 이 행성의 표면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스쳐가듯 지나가는 방식인데요.
1: 예.
0: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작사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2,000km 떨어진 홋카이도에 있는 1엔짜리 동전을 명중시키는 것과 비슷할 정도다. 그러니까 정말 정말 어렵겠죠.
1: 예. 아니 뭐 옆에는 동전 맞추기 힘들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이 하야부사 2의 플라이바이가 주목을 받는 건 이 기술이 이제 지구와 소행성과의 충돌을 막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도 2022년에 우주 탐사선 다트를 소행성에 충돌시켜서 궤도를 변경시키는 실험을 성공을 하게 됐거든요.
1: 예.
0: 이번에 일본은 직접 충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소행성을 아주 정밀하게 비껴갔기 때문에 이게 실증에 성공한 세계 두 번째 사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거의 괴멸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1908년에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퉁구스카 대폭발은 직경이 60에서 190m 정도로 추정되는 소행성이 대기 상공에서 폭발을 한 뒤에 떨어지면서 주변 2,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 황폐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소행성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기술을 미국에 이어서 이제 일본도 성공을 해냈습니다.
1: 예,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핵폭탄 이렇게
0: 네,
1: 심어가지고.
0: 아마겟돈도 있고요. 네.
1: 예. 자, 월드컵이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북중미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세계적인 스타들을 또 만나는 재미가
0: 네네.
1: 있습니다. 예, 뭐 이기는 팀도 있고 또 지는 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호날두 선수 그리고 이제 브라질의 네이마르 선수가
0: 네.
1: 이번 월드컵이 좀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호날두 네. 선수가 월드컵 무대에서 이번을 끝으로 은퇴하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공식 얘기를
1: 예.
0: 내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고 그래서 이 무대를 마음껏 즐기겠다. 이제 내일 새벽에 스페인하고 16강전을 하게 되거든요.
1: 그렇죠, 맞아요.
0: 내일이 내 마지막 월드컵 경기가 아니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함께
1: 이겼으면 좋겠다는
0: 네,
1: 의미죠.
0: 그렇습니다. 네. 지금 20년 넘게 대표팀에서 간판 공격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2003년에 대표팀에 이제 데뷔를 했거든요.
1: 네.
0: 지금 뭐 2016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도 우승을 했었고 뭐 2019년에 UEFA 네이션스 리그 우승도 이끌었고 A매치 최다 출전, 최다 득점 기록을 포르투갈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이번이 6번째 월드컵이에요. 그래서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6회 본선에 출전한 선수 이런 기록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주 떳떳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데 100%가 아니라 1000%다. 축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바쳤다. 이런 얘기를 오늘 내놨습니다. 한편 브라질 네이마르 선수도 오늘 노르웨이전에서 패배한 뒤에
1: 오늘 새벽에 졌죠.
0: 그렇습니다. 네.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경기를 치른 곳이 미국 뉴저지 경기장이었는데요. 2010년에 A매치 데뷔전을 바로 이 경기장에서 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16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데뷔를 했다가 물러나게 된 셈인데요. 지금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건 언제나 영광이었다. 뭐 결과는 아쉽지만 아무튼 영광이었다. 이런 얘기를 남겼고요. 데뷔 이후 네이마르 선수도 16년간 브라질 공격의 중심 축으로 활약을 했는데
1: 네.
0: 통산 130경기에서 80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펠레 선수를 넘어서 브라질 역대 A매치 최다 득점자라는 기록을 남기고 이제 물러나게 됐습니다.
1: 네. 이번 대회 뭐 이 축구의 세계적인 스타들을 다 만나볼 수 있는 대회에서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0: 네.
1: 또 이번에 마지막이 되는 선수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좀 아쉬운 장면이긴
0: 네네.
1: 하네요. 네. 세계 이면이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5.18 조롱 응원으로 논란을 빚었던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 1구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습니다.
1: 네.
0: 예. 어땠습니까 오늘 분위기가?
1: 배재고 야구부 학생, 그다음에 지도자, 교직원, 뭐 학부모를 포함해서 한 80여 명이 광주 1구를 찾았습니다.
0: 예.
1: 그래서 배재고 학생들은 광주 1구 선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배재고 야구부 주장은 사과문을 통해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광주 1구 선수와 학부모 또 광주 시민들께 큰 상처를 드렸다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배재고 감독도 지도자로서 책임이 가장 크다.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고 있었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광주 1구 학생들도 배재고 학생들의 손을 잡으면서 고개 드세요, 뭐 어깨 펴세요라고 말했고, 광주 1구 감독과 교장도 실수는 반성하면 된다,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을 다독였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두 학교의 학생들이 같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또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찾았다면서요.
1: 네.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마친 뒤에 두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광주 1구 교정 안에 있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으로 이동해 묵념을 했고요.
0: 네.
1: 이후에 배재고 학생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찾아서 추모탑 앞에 국화를 놓고 헌화와 묵념을 했습니다. 또 광주 1구 담장에는 배재고 아이들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잘하는 중이야.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단다. 라는 현수막도 걸렸는데, 잘못은 분명히 짚지만 학생들을 배척하지 않고 교육의 과정으로 다시 삼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0: 예.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수사팀장이 오늘 긴급 체포됐습니다.
1: 네.
0: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인 거죠.
1: 네.
0: 예.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거 수사를 하는 수사팀장의 이 그렇죠. 행동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1: 네. 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인데요.
0: 예.
1: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 이 박 경감은 살인범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SUV 차량에서 KV 타일을 발견했는데도
0: 예.
1: 그걸 압수하지 않고 감춘 혐의를 받고
0: 증거물을
1: 있습니다.
0: 경찰에 감췄어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KV 타일이 피해자를 묶기 위해서 준비한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물건이었는데,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차량 수색 당시에 촬영한 체증 영상을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경찰이 애초에는 이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한 정황이 확인이 됐고요.
0: 예.
1: 결국 장용기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차량 수색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박 경감이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예. 이제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장용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1: 네.
0: 사실을 이제 우리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1: 네.
0: 예.
1: 그런데
0: 이게 그 수사팀장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윤기 아버지가 광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0: 예.
1: 그래서 박 경감이 장윤기 아버지와 수십 차례 통화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구속영장 신청 방침 같은 이런 주요 수사 상황을 알려준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0: 예.
1: 그래서 장윤기 아버지는 사건 직후에 수사팀으로부터 아들의 자취방 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을 받았고요. 이후 자취방에 들어가서 관련 증거를 훼손하거나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 예.
1: 또 수사팀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있는 차량을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줬고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0: 예.
1: 이 메모리카드는 나중에 검찰이 다시 차량을 수색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혹이 단순히 뭐 수사 부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아버지와 수사팀 사이에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0: 예.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기존의 수사 인력을 모두 배제하고 특별 수사팀을 꾸려서 진상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는 범행 자체도 참 참혹했는데 이렇게 수사 과정마저 신뢰를 잃게 만든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0: 예, 이 경찰의 신뢰가 지금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미국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에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그때도 이제 뭐 계속해서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예, 지금 약간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뭐 싼 건 아니에요.
1: 그렇죠.
0: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기름값을 담합을 해서 폭등시킨 혐의로 국내 정유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네. 그 서울중앙지검이 그 정유 사사와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직후에 HD 현대 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부서 책임자들이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그 밀실 합의한 것이 유가 폭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HD 현대 오일뱅크의 가격 결정 부서장은 구속 기소가 됐고요. 책임 매니저는

0: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두 회사가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서로 가격 정보를 교환해온 점을 근거로 이번 담합이 뭐 일시적인 일탈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당시 정유사들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어서 가격이 급등할 이유가 없었는데 네. 입금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1: 네. 담합 규모도 상당하고 또 정유사들이 이제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거잖아요.
0: 네. 검찰은 그 두 회사의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고 또 GS카이텍스와 SOIL은 명시적으로 합의한 건 없었지만 두 회사가 올린 담합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의식적 병행 행위인데요. 근데 여기에 경쟁 제한 효과까지 합치면서 약 26조 원 규모라는 게 검찰 추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 직원들 대화방도 공개가 됐는데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그다음에 올해 한 2조 원 벌 듯이라는 대화가 오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 예. 전쟁만 나면은 정유사들의 뭐 주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참 씁쓸합니다.
0: 네.
1: 예. 이 장마가 시작되면서 특히 이제 수도권 북부의 집중호우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예.
0: 네.
1: 뭐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좀 비가 많이 오는 게?
0: 예. 네. 기상청에서 지난 30년 동안 7월과 8월 강수량을 분석해 봤습니다.
1: 예.
0: 그랬더니 강수량이 강수량 상위 10곳 가운데 9곳이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이었던 건데 1위가 한라산 성판악을 제외하면은
1: 예.
0: 경기 의정부, 서울 도봉구, 경기 동두천, 서울 강북구 등 수도권 북부 내륙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 지난 30년 동안에
0: 7월과 8월
1: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지역이 왜 그러냐 살펴봤더니 산지가 많고요. 또 여름철 남쪽에서 올라온 덥고 습한 공기가 산맥에 부딪히면서 강제로 상승하기가 쉬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가평에는 닷새 동안 한 380mm의 비가 쏟아졌고 포천 내촌면에서는 하루에만 254mm의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급류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1: 예. 특히 이제 내일은 아침부터
0: 네.
1: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당 30mm의 좀 강한 비가 올 걸로 예보됐습니다.
0: 네. 아침부터 빗줄기가 강해져서 수도권과 강원도 곳곳에 시간당 30mm 호우가 쏟아지겠는데
1: 예.
0: 예상 강수량을 보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가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 20에서 60mm 등입니다. 그러니까 비는 잠시 약해졌다가도 모레 다시 강해져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겠는데요. 또 비가 주춤한 영남지방 등지로는 폭염특보가 확대가 됐습니다.
1: 네.
0: 또 올해 장맛비와 폭염의 변수가 태풍이 될 전망인데 9호 태풍 바비가 최고 강도인 초강력으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은 중국으로 향하겠지만 워낙 위력이 강해서 한반도 주변 기압계까지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부터는 중부지방에서도 폭염이 기세를 더하겠다 이렇게 예보를 했습니다.
1: 예. 근래 영화관을 가보니까 좀 관객들이 예전보다는 꽤 붐비는 것 같더라고요.
0: 예.
1: 예. 그 영화 관람료 할인권 6천 원 깎아주는 거.
0: 네.
1: 이게 또 다시 배포가 된다면서요.
0: 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모레 그러니까 8일 오전이죠. 10시부터
1: 예.
0: 영화 관람료 6천 원 할인권 205만 장을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할인권은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사업인데 정부는 전체 할인권 450만 장을 확보를 했고요. 지난 5월에 1차 배포를 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번에 2차로 할인권을 배포를 하는 건데요. 할인권은 뭐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앱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1: 네.
0: 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보시면 1인당 2매씩 자동으로 지급이 되고
1: 예.
0: 영화표를 결제할 때 이 할인권을 이용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1: 예. 근데 할인권 받았다고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 영화를 볼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예매 일정과 쿠폰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1: 네.
0: 멀티플렉스 4개사를 제외한 독립 예술 영화 전용관, 뭐 작은 영화관, 실버 영화관 등은 1차와 2차를 나눠 배포하지 않고 지난 5월 13일부터 선착순 현장 할인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영화관 목록과 지원금 소진 여부는 영화진흥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문체부 통계를 보면 1차 할인권을 배포한 직후 일주일간 극장의 매출이 직전 일주일보다 무려 한 48% 늘었다면서
1: 네.
0: 이 할인권이 극장 방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오늘 밤 일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양진석의 Summer Dream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고 침수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당분간 전 해상에는 바다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까지 오르고 최고 체감 온도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으며 일부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8도에서 35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6도, 현재 습도

0: 작은 서점.
1: 소설의 끝부분에는 영웅 또는 주인공이 죽거나 결혼한 후에 그 밖의 인물들이 걸었던 운명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관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미겔 데 우나무노의 대표작 안개의 에필로그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용당한 주인공은 죽고 싶지만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소설은 이 작가와 작중 인물이 대립하는 파격적인 구성을 선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살펴보고요. 먼저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에이드리언 차이콥스키의 휴먼 어디에 있나요?입니다. 엘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시스템 오류로 주인공을 살해했다는 오명을 쓴 시종 로봇 찰스의 기묘한 여정을 담은 소설입니다. 세계 3대 SF상을 석권하고 장강명 작가와 구한의 MD가 강력 추천한 책입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참여하실 때는요.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요즘 서점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 지기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교보문고 구한회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구한회 MD입니다.
0: 아, 오늘 강렬한 노란색 표지가 눈에 띄는 책입니다. 이게 글씨도 뭐라고 써 있는지 사실 잘 안 보이는 필기체로 돼 있어요. 뭐죠?
1: 영어도 많고. 네. 네. 그런데요. 오늘 가지고 온 책의 제목은 미라클 에디팅입니다.
0: 아, 이게 미라클 에디팅이라고 써 있는 거구나.
1: 네.
0: 아, 한글로도 중간에 아주 작게 써 있습니다.
1: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분야는 자기개발이고요.
0: 네.
1: 실제로도 읽으면 자기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실용성이 강점인 책입니다.
0: 네.
1: 저자는 세 분입니다.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은 디에디트라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이 있는데요. 이 매거진을 이끌고 있는 에디터 H, 에디터 M, 에디터 B 이 세 분이 함께 쓴 책입니다.
0: 아, 디에디트라는 회사의 에디터들이 지금 쓴 책이라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10년이 된 회사라고 하는데 디에디트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매거진인가요?
1: 이 디에디트가 내세우는 슬로건은요.
0: 네.
1: 사는 재미가 없으면 사는 재미라도예요.
0: 아, 그러니까 live와 그렇죠. 바이 뭐 그 사는.
1: 아, 네. 앞에 사는은 인생을 살다의 사는이고
0: 네.
1: 뒤에 것은 구매하다를 뜻하거든요. 즉 무엇이 되었든 간에 구매하면 좋은 제품을 잘 골라서 리뷰해주고요.
0: 네.
1: 이에 더해서 식음료, 뷰티, 패션, 대중문화까지 넓은 영역에 걸쳐서 요즘 이런 게 유행이에요. 이렇게 친근하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미디어입니다.
0: 네. 뭐 일 때문이든 개인 생활을 위해서든 뭐 최근 이슈와 트렌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즐겨찾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특히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0: 네.
1: 마케터나 기획자, 어떻게 보면 언론인도 해당될 것
0: 맞습니다.
1: 같네요.
0: 네.
1: 반드시 확인하는 매체인데요. 꼭 업무 때문이 아니어도 이 회사 동료나 친구들과 요즘 유행

0: 인생에 대해 말하는 건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이때 참고하면 좋을 풍부한 콘텐츠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매일 발행하고 있습니다.
1: 라이프 매거진 디에디트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예요?
0: 꽤 많아요.
1: 앱 같은 거를 깔아야 되나요?
0: 앱도 있을 거고요. 예. 전체적으로 5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에 문을 연 공식 웹사이트 디에디트입니다. 저자들은 당시에 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바로 그 스마트폰 같은 제품 리뷰를 올렸대요. 그런데 독자에게 말을 거는 친근한 말투 그리고 굉장히 공들여서 찍은 화보 같은 제품 이미지 등이 기존의 다른 리뷰 사이트와는 굉장히 차별화돼서 느낌이 많이 달랐다고 해요. 그 덕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 사이트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10년 동안의 기사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둘러보셔도 좋겠습니다.
1: 웹사이트 말고는 또 어떤 매체로 접할 수 있죠?
0: 그 다음으로는 디에디트 유튜브 채널을 열었어요.
1: 유튜브도 있어요.
0: 주요 아이템은 뭐 사과폰. 그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가전제품이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보다 폭넓은 생활제품을 소개하는 디에디트 라이프라는 채널을 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인스타그램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다양한 소비 그리고 생활 트렌드를 다루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고요. 끝으로 이렇게 여러 채널에서 올린 콘텐츠를 모아서 메일로 보내주는 카탈로그라는 뉴스레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까탈롭다 할 때 하는 그 카탈로그예요?
0: 굉장히 까다롭게 고른다? 이런 느낌이에요.
1: 그렇네요.
0: 무엇을 사면 좋을지 이런 선택을 도와주는데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계정을 모두 아우르면 누적 구독자가 모두 1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큐레이션 매거진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이자 성공적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굉장히 활발하게 그 영업을 하는 곳인 거를 알겠어요. 뭐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뉴스레터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너무 많은 매체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도대체 에디터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뭔가 딱 정의 내리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 실제로 이 세 분의 저자 중에 에디터 B님이요. 자식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리 설명드려도 부모님이 이해를 못하시더래요.
1: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0: 그래서 그냥 기자라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과연 에디터가 무엇이지? 이 책에 나온 설명을 잘 모아가지고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콘텐츠를 기획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라디오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모든 사람이 에디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에디터는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정보, 지식, 가치,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서로 이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끝으로 에디터는 잘 골라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에디터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인 것 같아요.
1: 잘 골라주는 사람, 그게 뭔가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뭘 어떻게 해준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0: 지금은 옛날과 달리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잖아요. 아나운서님도 스마트폰 열고 한 시간만 사용하시면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들어오는 걸 느끼시지 않나요?
1: 네, 그럼요.
0: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많이 쌓이면 결국은 결정 피로로 이어져요.
1: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한번 넣으면 이제 그 알고리즘으로 막 광고들이 쏟아지는데 오히려 결정을 못할 때가 있어요.
0: 그러니까요. 가전제품 사려고 뭐 하나 찾아봤는데 너무 많아서 뭘 살지 모르겠고 그 OTT, 넷플릭땡을 보려고 들어가도 어떤 영상을 봐야지 계속 고민만 하다가 정작 영상은 안 보고 잠드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제품을 사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은 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대신 골라주고 사람들의 선택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에디터입니다.
1: 그렇다면 저희 지금 KBS 일라디오의 이 작은 서점도 무슨 책일지 어떤 책이 좋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안내해 줄 수 있는 에디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물론이죠. 책은 정말 많은데 이걸 읽으면 좋다고 골라주는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에디터가 우리 주변에 정말 많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저자들이 이 책에서 중점 독자로 설정한 에디터는요. 내 이름을 걸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즉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요. 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사업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아나운서님도 나중에 유튜브 하시게 되면요. 이 책을 꼭 보셔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책의 부제를 당신만의 취향을 돈이 되는 콘텐츠로 라고 한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10년 동안 쌓아온 역사와 경험 그걸 바탕으로 한 그 영업 비밀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들만의 어떤 노하우를 아낌없이 막 풀어주는 건가요?
0: 네. 정말 이렇게 알려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 알려줘요. 오. 특히 저자가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책은 정말 실용적으로 쓰겠다라는 단 하나의 원칙에서 시작했다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말 다 빼고요. 나 잘난 체하는 말 다 빼고 과도한 의미 부여도 다 빼고 네. 정말 담백하게 콘텐츠를 잘 만드는 기술만 풀어냈어요. 저도 실제로 책을 읽는데 네. 적어도 한 페이지에 하나 이상은 밑줄을 꼭 긋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에디팅 기술을 굉장히 풍성하게 담았습니다.
1: 자, 그럼 지금부터 좀 구체적인 에디팅의 네. 기술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분이 이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0: 나만의 취향, 생각, 감각 그리고 관점을 현실의 돈과 비즈니스로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분인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이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세 가지. 인데요. 하나, 평범한 직장인이나 프리랜서인데 특별하게 갈고 닦은 취향 혹은 쌓아놓은 경험과 지식이 있다. 둘, 이것을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간에 굉장히 정돈된 콘텐츠로 만들어서 꾸준히 대중에게 전하고 싶다. 네. 셋,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수익을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분이에요.
1: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거를 꾸준하게 지금 뭔가 컨텐츠를 쌓아왔고 네. 표현도 하고 싶고 이왕이면 돈도 벌고 싶고 네. 뭐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얘기죠?
0: 예, 정확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정리에 네.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네. 필수 조건이 들어있어요. 네. 모든 콘텐츠를 만들 때는 내가 깊게 파고들어서 좋아하는 것, 즉 나만의 취향과 식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래요. 그래야만 남과 다른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1: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건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또 뭘까요?
0: 우선은 내가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그 아나운서님께 많이 다른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부분인데 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그렇죠. 이해합니다.
1: 그렇죠.
0: 만약에 내가 만든 콘텐츠가 있는데 네. 그 대중이 정말 열광하고 막 좋아해요. 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많은 에디터들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다고 해요.
1: 네.
0: 그런데 대중이 정말 좋아하는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들의 관심사와 부합하는 내가 만든 콘텐츠 거든요. 따라서 약간 스타 의식에 취해가지고 그 맥락 없는 자기 독백을 하면은 절대 안 되고요.
1: 네.
0: 무조건 고객이 원하는 이야기만 들려줘야겠다.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1: 그 선을 지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네. 건데 약간 이제 메타인지를 갖고
0: 맞아요. 정확해요.
1: 그래요? 네.
0: 책에도 메타인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건 내 얘기 같은데 나랑 뭔가 좀 관심사가 비슷한데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저자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콘텐츠가 더 많은 공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1: 네.
0: 그 내년이나 내후년을 바라보는 콘텐츠가 아니라요.
1: 네.
0: 당장 오늘 내일을 넘길 수 있게 도와주는 소소한 꿀팁 같은 것들이요.
1: 그래요. 네.
0: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공감을 보내는 콘텐츠가 사랑을 받고요. 여기에 재미까지 있으면은 네. 더욱 훌륭합니다.
1: 너무 대단한 인사이트,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이 순간 재밌고 네. 공감이 되고 네. 시의성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유행을 잘 파악해야 되겠네요.
0: 완전히 필수라고 할 수 예. 있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건 최신 유행을 남보다 늦게 소개하는 건 에디터에겐 큰일 날 일인데요.
1: 그렇죠.
0: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앞서 나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1: 그게 참 어렵네요.
0: 네. 그래서 적절한 표현인데 네. 지금 시류에 정확히 반발짝만 앞서가는 감각이 정말 네. 중요하다고 합니다. 적당히 새로우면서 적당히 익숙하게요.
1: 네.
0: 어떻게 보면 방송국하고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1: 저도 계속 그 생각인데 프로그램이 사실 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적당히
0: 맞아요.
1: 너무 앞서가도 네. 네. 네, 너무 이렇게 모르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니까.
0: 그리고 너무 뻔해도 안 되고.
1: 그러니까 네. 너무 요즘 유행이래요. 네. 스마트폰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독자가 주목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챙겨야 될까요?
0: 너무 많은 비법을 풀어줘서 지금 다 소개하기 어려운데요. 가장 강렬하게 와닿았던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 네.
0: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제목 짓기의 중요성인데요.
1: 네.
0: 저자는 콘텐츠를 기획할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썸네일과 제목부터 만들어 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서 뭐 클릭할지 이렇게 고민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썸네일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내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면은 그걸 일단 하나의 문장과 하나의 이미지로 줄여보고 만약에 안 줄여줘요. 네. 그러면은 기획을 다시 잡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 그 뭐 제목과 썸네일에서 시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좀 제목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0: 너무 어려워요.
1: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럼 눈길을 잡아끄는 제목 쓰는 법, 어떤 뭐 팁을 좀 알려주나요?
0: 네, 제목을 잘 쓰는 법도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네. 약간 마법의 키워드 같은 건데 다음 네 가지 키워드를 사용하면 사람들은 일단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키워드는 비교와 숫자예요. 네. 예를 들어서 1kg 이하 노트북 5개 비교 이런 제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사람들은 일단 비교해요. 5개를 비교하고 골랐으니까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남겼겠구나 이런 직관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1kg과 5개라는 숫자가 들어가면요. 네. 일단 눈을 붙잡는다고 하더라고요.
1: 설득력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키워드는 뭔가요?
0: 다음은 돈입니다. 네. 100만 원대 가성비 노트북. 이런 카피는 왠지 네. 클릭해보고 싶어져요.
1: 아, 그렇죠.
0: 그리고 돈이 꼭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네. 유행이에요. 아마 이런 카피 정말 익숙하실 텐데요. 네. 요즘 난리 난 품절대란.
1: 품절대란, 맞아요.
0: 네. 이런 말 보면은 아, 또 이거 과장하는구나. 네. 이렇게 약간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네. 그만큼 잘 먹히니까 자주 쓰는 말이라고 봐야 합니다.
1: 비교, 숫자, 돈, 유행 많이 보는 콘텐츠엔 다 이게 공식처럼 네. 깔려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나오는 비법을 잘 적용해서 내 콘텐츠 계정을 좀 잘 키우면 그게 이제 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사실 책에서 다 알려준다고 하고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소개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은근슬쩍 좀 암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광고 수익이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강력한 건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네. 그 대중과 시장이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정말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추천하는 책, 이 계정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믿을 수 있어. 네. 이와 같은 신뢰를 형성하면요. 다양한 기회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꼭 수익만 바라보지 않아도요. 내가 만든 결과물에 대중들이 정말 좋아해요. 네. 이런 반응을 확인하면서 재미와 보람을 느낀다면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자 그럼 끝으로 미라클 에디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을 알려주신다면 무엇일까요?
0: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 에디터라는 직업은 수많은 직업이 멸종할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직업이다. 제가 이 부분에서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네. 그 인간의 취향을 잘 생각하면서 골라주고 편집하는 건 오직 사람 에디터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요즘에 그 AI 시대가 두려운 문과생들, 평범한 직장인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걱정이 많은 분들에게 미라클 에디팅의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콘텐츠든 좋으니까 일단 시작해봐라. 네. 그럼 너의 서사가 생길 거다. 이렇게 응원을 보내는 책입니다.
1: 응원을 보내는 책이다. 네. 거기서 굉장히 또 매력을 좀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The Edit의 에디터들이 만든 책 미라클 에디팅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보문고 구한의 임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라디오헤드의 High and Dry.

0: 작은 서점.
1: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0: 불타오르는 명작.
1: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0: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저희 그 지인이 이제 이 작은 서점을 좀 즐겨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적을 하나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최민석 작가와 할 때 제가 너무 그 흥분해서 말이 막 빨라지는 게 느껴진다고 조금 워워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1: 원래 그런 분 아니신가요?
0: 아니요, 저 이게 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목소리 조절인데 오늘 한번 차분히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1: 아니. 아니요, 그
0: 아니 근데 오늘은
1: 그 높은 그 네. 뭐라
0: 텐션
1: 많은 텐션이 그게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그게 또 많이 좀 거슬린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근데 오늘 또 약간 좀 어려운 저는 약간 처음 접하는 그런 작가라서 조금 이렇게 자중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겔 대 우나 우노의 네. 안개인데요.
1: 그렇죠.
0: 좀 이렇게 대중적인 작품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네. 근데 스페인에서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요.
0: 아, 그래요?
1: 우리나라에 좀 덜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작품이라고 생각하신 이유를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네. 일단 미겔 드 우나무노가 그냥 소설가가 아니고 시인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이거든요.
0: 아, 네네.
1: 그리고 이 학자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나중에 스페인에서 그 대학교 총장까지 지낸 학자이자 작가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소설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긴 하죠.
0: 대학 총장까지 지낸 게 학자시면 이 글이 굉장히 조금 무거울 수 있겠다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요.
1: 근데 사실 네. 오늘 작품은 읽어보면 네.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0: 이야기다.
1: 유머러스하고요. 아무튼 네. 뭐 이 사람이 이제 타이틀이 많잖아요. 시인, 소설가, 뭐 철학자, 뭐 많은데 그건 이제 그 사람이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거고. 근데 좀 특기할 만한 점은 미겔 드 우나무노를 소개하면서 네. 이 외국어 능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뭐 서너 개.
1: 이 사람이 무려 14개 국어를 합니다.
0: 에이, 어떻게 사람이 14개 국어를 해요?
1: 아니, 진짜 미겔 드 우나무노는 14개 국어를 하는데.
0: 아니, 최민석 작가도 뭐 어디 내로라 하는 다중
1: 뭐,
0: 언어를 지금 구사하는 분인데.
1: 전 제대로 하는 건 없지만 뭐 짜잘하게 이것저것 하는데.
0: 아니, 14개 국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1: 그러니까 일단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미겔 드 우나무노가 네. 그 스페인의 초기 실존주의자예요. 그래서 실존주의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방면의 대가인 키에르케고르의 책을 좀 읽기 위해서 네. 덴마크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0: 스페인 사람이 덴마크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1: 네. 근데 이걸 이제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이 언어 학습에 소질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덴마크어를 시작으로 해서 언어를 하나 둘씩 마스터 하다 보니까 결국은 14개국까지 하게 됐더라. 세상에서 외국어 공부가 제일 쉬웠더라.
0: 아, 근데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1: 네, 이런 그 영담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요. 아무튼 굉장히 네. 그 학구적인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대학교 총장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살라만카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네. 굉장히 오래된 대학교들이 있죠. 옥스포드, 뭐 소르본, 뭐 또 이탈리아에 하나 있는데
0: 네, 등등 아무튼
1: 예, 이탈리아 제일 네, 오래된 네, 대학교가 네,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스페인의 살라만카도 굉장히 오래된 그 유럽의 그 다섯 개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0: 아,
1: 네,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총장까지 했고요. 그 이제 실존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답게 남유럽의 키에르케고르다. 이런 명성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오늘 작품이 좀 독특하다면서요?
1: 네. 이 작품이 이제 읽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주인공이 작가인 미겔 드 우나무노한테 직접 말을 걸어요. 그러면 미겔 드 우나무노가 주인공과 작가이면서 네. 자기가 주인공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주인공의 역할에 대해서 주인공과 흥정을 하거든요.
0: 네.
1: 앞으로 어떻게 쓸지.
0: 네. 굉장히 재밌는 설정이네요.
1: 그렇죠.
0: 근데 여기서 또 뭐 한 발짝 더 나가고 그런다면서요?
1: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0: 네네.
1: 서문도 독특한데 당시의 서문은 굉장히 저명한 작가들이 써줬다고 해요.
0: 네.
1: 막 일종의 그 추천사 같은 거였죠. 근데 이 책은 저명한 작가가 아닌 빅토르 고티라는 무명

0: 무명 작가가 썼어요. 그래서 이 무명 작가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네. 초반에 아, 그 서문 앞에다가 아 미겔 데 우나무노 선생은 이 다른 작가들처럼 격식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네. 나 같은 이 젊은 작가한테 이 책을 통해서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준 아주 훌륭한 선생이다 이러면서 미겔 데 우나무노를 막 칭송을 해요.
1: 네.
0: 그런데 사람들 빅토르 고티가 대체 누군지 모르잖아요.
1: 네. 무명 작가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0: 근데 빅토르 고티는 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나오는 주인공의 친구입니다. 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1: 어.
0: 그 미겔 데 우나무노가 진짜 고매한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1: 그 그러니까
0: 자화자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이것처럼 이 소설이 아. 이제 작가의 프로필을 들으면 아, 너무 학술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좀 그런 철학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장난기가 곳곳에 넘치는 소설입니다.
1: 저 이런 소설가 좋아하는데 아시잖아요. 저 이렇게 네. 장난 많은 작가 좋아하는데. 네.
0: 게다가 이 미겔 데 우나무노가 그 빅토르 고티의 서문에 대해서 그 이 빅토르 고티가 자기를 언급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있다면서 이것도 웃겨요. 그걸 아, 자기가
1: 네.
0: 써놓고
1: 네.
0: 그걸 정정하기 위해서 또 서문을 직접 써요. 그러니까 뒤에 붙여서 선물을
1: 네.
0: 또 써요.
1: 아이고.
0: 근데 이게 사실은 고도로 계산된 유머이자
1: 네.
0: 동시에 작가가 나중에 직접 소설에 등장할 거라는 힌트가 되죠.
1: 아, 근데 그게 어떻게 힌트가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그러니까
1: 네.
0: 빅토르 고티가
1: 네.
0: 이야기의 세계 밖에 등장을 했으니까
1: 네.
0: 작가 역시 이야기 세계 안으로
1: 그쵸.
0: 등장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그
1: 네.
0: 장치적 암시를 한 셈인 거죠. 아무튼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1: 네.
0: 대담한 설정이었습니다.
1: 아, 그 굉장히 그 예, 설명만 들었는데도 이분이 보통 장난꾸러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도 이렇게 좀 익살스러웠으면 좋겠는데.
0: 총장까지 한 작가라
1: 아,
0: 그런지
1: 네.
0: 자기 마음대로 많이 해서 그냥 마음대로 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1: 줄거리도 뭐 이렇게 좀 짜임새가 있어요. 반전이 있다거나 막
0: 반전이 있습니다.
1: 익살스럽고 그래요.
0: 네.
1: 오, 네네.
0: 줄거리 한번 살펴보죠.
1: 네, 보죠.
0: 일단 주인공은 아우구스토라는 남자 인물입니다.
1: 네.
0: 아우구스토는 유산을 상속받은 귀족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한 미인을 발견하고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1: 첫눈에 반하는 설정이네요.
0: 네,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진 거죠.
1: 네.
0: 그래서 너무 이 여인한테 빠져버린 나머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여인을 뒤따라가고 있었어요.
1: 이거 스토킹인데.
0: 그렇죠. 이 소설 이런 설정이 많아요.
1: 네.
0: 이게 1914년에 나온 거라 요즘 나왔으면 많은 비판을 받았을 텐데 아무튼
1: 네.
0: 그
1: 네,
0: 시대적 상황을
1: 네,
0: 좀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집을 알게 되죠. 그리고 경비한테 물어서 이 여인의 이름이 에우헤니아. 라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1: 자 이제 아주 미인인 여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0: 네 그렇죠. 에우헤니아가 바로 오늘 작품의 여주인공이죠.
1: 네.
0: 그리고 에우헤니아가 집에 없는 날 그녀와 함께 사는 고모와 고모부를 만나서 자기의 감정을 전합니다.
1: 내가 그 좋아한다고 조카를?
0: 네.
1: 네.
0: 그게 왜 이랬느냐면
1: 네.
0: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싶으면 부모님을 먼저 만나서 승낙을 구했잖아요. 에우헤니아가 고모와 고모부 집에 사는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면서 얹혀 살았던 거죠.
1: 근데 그렇다고 덥석 찾아가서.
0: 그러니까 이거 완전 옛날.
1: 네. 옛날 방식인 거예요?
0: 옛날 방식인 거죠.
1: 예. 네.
0: 아무튼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니까
1: 네.
0: 일단 고모부는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래서 전체주의, 뭐 권위주의 이런 걸 싫어해요.
1: 네.
0: 그래서 에우헤니아의 개인 의사가 중요하다.
1: 당연하죠. 네,
0: 그러면서 입장을 보류하죠. 그런데 고모는 좀 달라요. 이 집안에 빚이 많았거든요.
1: 네.
0: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인 아우구스토를 굉장히 반깁니다.
1: 아우구스토는 또 좀 돈이 있는 또 그런 청년이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귀족이라서.
1: 1914년 작품이다. 약간 뭐 우리로 치면 이수일과 심순애 같은 정서가 있는 거예요?
0: 그런 정서가
1: 다이아 들고
0: 거죠.
1: 가나요?
0: 네.
1: 네.
0: 아무튼
1: 네.
0: 그래서 어느 날 고모가 이 부자 청년과 자기 조카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 아우구스토와 자기 조카인 에우헤니아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1: 고모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만났는데 에우헤니아가 주인공한테 돈 나오고

0: 돈이 뭐냐면
1: 아, 그, 돈 머니 돈, 머니가 아니죠?
0: 네, 머니 아니에요. 아, 네. 근데 머니랑 연관돼 있어요. 네. 우리가 돈 키오테 할 때
1: 그러니까 그 돈이죠. 네.
0: 그 돈이 네. 선생이거든요. 맞아요. 귀족한테 네. 붙이는 높은 네. 선생들한테 붙이는 썰 같은 어. 건데,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아우구스토 선생님 네. 이러면서 굉장히 깍듯하게 대하는 거예요.
1: 아 근데 거리를 좀 두는 것 같은데 아우헨니아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0: 에우헨니아한테는 사실. 네. 애인이 있었다고.
1: 아, 나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그 심이었군요.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무리 그 뭐 조건이 좋다고 해도 네. 아, 선생님 그러면서 거리를 뒀던 거죠. 그 애인이 누구냐? 마우리시오라는 인물인데 네. 이 청년은 직장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해요. 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고모가 이때까지 반대를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우헤니아가 마우리시오랑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1: 에우헤니아의 사랑을 얻기가 아무리 돈이 많은 청년이지만 쉽지는 않겠네요.
0: 네, 어렵죠. 그런데 일단 아우구스토는 에우헤니아한테 이렇게 반한 뒤에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1: 네.
0: 그게 뭐냐면 거리에 다니는 여자들이 갑자기 다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1: 이게 무슨 아니 잠깐만 무슨 술 마셨어요? 왜 이래요? 아니요.
0: 그래서 이 상황을
1: 네, 전개가 너무 자기가, 이상하잖아요. 네,
0: 이 소설은 그렇게 갑자기 확확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가 겪은 이 급작스러운 변화, 그 심경의 변화를 네. 친구한테 실토를 해요.
1: 네.
0: 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빅토르 고티입니다.
1: 아까 그 서문을 썼다는 네. 무명 작가 네. 빅토르 고티. 네.
0: 그 빅토르 고티는 서문은 굉장히 능청스럽게 썼지만 네. 소설 안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철학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 자네가 그런 이유는 에우헤니아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자네의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이 싹텄기 때문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네. 그래서 다 모두가 이뻐 보인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정말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주변에 있는 여자 다 예뻐 보여요?
0: 저는 당연히 당연히 한 사람밖에 없죠. 저한테 괜히 물어보지 마시고요. 소설에 집중해요. 아무튼 네.
1: 좀 이상하잖아요.
0: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소설이 미겔 드 우나무노가 이걸 철학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썼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인간 심리 상태를 다루는 대목들이 나와요.
1: 네.
0: 그래서 뭐 인간의 심리 문제, 철학적 문제 이런 걸 좀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1: 네네,
0: 보이는.
1: 네. 뭐 잘생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런 네, 그런 표현이겠네요. 네.
0: 그 때를 이제 빅토르가 설명을 해준 거죠.
1: 네네.
0: 아무튼 이 주인공은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본인은 또 그렇게 순수 인정해요.
0: 네. 근데 왜 그렇게 느끼냐면 네.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자기 집에 그 세탁물 배달을 해주는 하인이 있어요.
1: 네.
0: 로사리오라는 그 여잔데 이 하인까지 예뻐 보이는 거예요.
1: 네네.
0: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여주인공 에우헤니아는 그 애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인공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아우구스토는 에우헤니아의 사랑을 얻는 거는 네.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죠.
1: 그러면 뭐 되게 시작이 이대로 포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랑은?
0: 이대로 끝나면 또 소설이 그러니까, 안 되겠죠.
1: 네.
0: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는 않고요.
1: 네.
0: 아우구스토는 이 에우헤니아를 통해서 그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잖아요.
1: 네.
0: 이제는 뭐 그 하녀 로사리오까지 아름다워 보이고 막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그녀를 위해서 빚을 모두 갚아주기로 합니다.
1: 거의 무슨 정말 귀인이네요. 이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렇죠?
0: 좋은 표현이네요.
1: 네, 갑작스러운 전개가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근데
0: 그렇죠. 그래서 그 조금 그 다음 스토리를 예상하는 게 어렵습니다.
1: 그렇죠. 어렵네요.
0: 네. 그리고 이제 에우헤니아를 포기하고 이제 주인공은 로사리오와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1: 아니 이렇게 웃어도 돼요? 너무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0: 네.
1: 아까 그 저기 빨래 세탁물 배달하는 하인
0: 로사리오도 예뻐 보였으니까. 근데 이때부터
1: 네.
0: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1: 또 뭐요?
0: 갑자기 네. 자기를 거절했던 그 에우헤니아 있죠.
1: 네.
0: 에우헤니아가 찾아오더니만

0: 애인이었던 마우리시오가 너무 한심해서 헤어졌다고 그래요.
1: 잠깐만, 그러면 아, 지금 이게 서로 그 사랑의 화살이 정말 다른 데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면 네. 좋지?
0: 그래서 작가가 아,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철학 좋지? 소설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 사랑을 갈구하면 네. 상대는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아, 얘기를 하죠.
1: 이걸 굳이 뭐 철학적으로 분석 안 해도 우리가 그냥 살면서 그렇죠. 느끼는
0: 살면서 진리잖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네네. 게다가 이제 상대가 자신보다 좀 안정적이고 유복한 상황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이런 극적 전개를 통해서 네.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1: 재밌다 근데 네.
0: 네. 그래서 이제 에우헤니아는 네. 주인공한테 대체 당신이 그 하녀 로사리오와 어떤 관계냐고 막 추궁하기 시작해요.
1: 그럴 자격이 있나요? 네.
0: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주인공한테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지 당최 알 수 없는 소설입니다.
0: 네. 아무튼 이렇게 네. 이제 에우헤니아가 마음을 표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합니다.
1: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변수? 뭐죠?
0: 그건 뭐냐면 주인공 아우구스토가 상당히 호기심이 많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1: 네.
0: 아우구스토는 평소에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에 아마 작가의
1: 네.
0: 작가가 이제 철학가이다 보니까 작가의 마음인 것 같아요.
1: 네네.
0: 작가의 마음을 좀 반영한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뭘 알고 싶어 하냐면 여성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요.
1: 아,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아닌지. 질투인지 네. 뭐 등등.
0: 그래서 오. 실험을 하듯이 네. 에우헤니아한테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1: 오, 그래서 에우헤니아는 어떤 결정을 하나요?
0: 에우헤니아는 놀랍게도 이 결혼 제안을 수락합니다.
1: 수락해요?
0: 오. 다만 네네.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해요.
1: 조건이 뭐죠?
0: 그 마우리시오랑 헤어졌잖아요. 아. 근데 자꾸 자기한테 아직까지 치근덕거린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남자 너무 신경 쓰이니까 저기 당신이 좀 권력이 있으니까 여기 우리 집에서 아주 먼 곳에 떨어진 먼 도시에 있는 일자리를 하나 줘서 우리 그 동네에서 멀리 보내버리라는 겁니다.
1: 치워달라고.
0: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네.
1: 옛 애인이 된 그 아까 마우리시오를
0: 치워달라.
1: 이렇게 보내요?
0: 네. 네. 그래서 아우구스토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마우리시오한테 아주 먼 곳에 있는 네. 일자리를 줍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한 번 예상 못한 소식을 듣죠.
1: 또 무슨 소식인데요?
0: 그 마우리시오 네. 그 일자리를 받았다는 이 마우리시오가 하녀였던 로사리오와 연인이 되어서 떠난다는 소식을 들어요.
1: 아 잠깐만요. 그
0: 정리 좀 해볼까요?
1: 로사리오는 아까 그 얘기했던 하인.
0: 하녀.
1: 근데 네. 거기서 예뻐 보이면서
0: 세탁물 배달 하던
1: 둘이 이제 약간 사랑을 좀 키워갔는데.
0: 네.
1: 그 짝사랑했던 에우헤니아가 이제 다시 마음을 이제 바꿔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0: 그러니까 결국은 네. 마우리시오가 버림받은
1: 네.
0: 그 차인 남자죠.
1: 네,
0: 그리고 로사리오도 차인 여자죠.
1: 아, 둘이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둘이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 연인이 돼서 버림받은 두 사람이 연인이 돼서
1: 버림받은 두 사람이 연인이 됐다.
0: 그러니까 이 동네를 떠나버렸다는 거죠.
1: 아니, 네. 근데 이런 설정을 그 지엄하신 대학 총장까지 지내신 작가님께서 굉장히.
0: 아무튼. 네.
1: 네.
0: 아무튼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요.
1: 어.
0: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주인공은 이제 에우헤니아랑 결혼을 하면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신부가 될 사람이니까 또 그녀를 만나러 집으로 가죠.
1: 네.
0: 집에 가보니까 에우헤니아가 이날 없어요.
1: 없어요.
0: 그리고 무슨 영문인지 그 집에 편지가 한 통 있습니다.
1: 아, 이 편지도 왠지 뭔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이 예상이 맞다면 저는 너무 힘든데요, 이 소설. 편지 내용이
0: 자,
1: 뭐죠?
0: 이 편지가 뭐냐?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그거예요.
1: 이별의 그러니까. 편지예요.
0: 그러니까 이 편지가 에우헤니아가 쓴 이별의 편지입니다.
1: 에우헤니아는 이 남자를 이용한 거예요?
0: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1: 네.
0: 둘이 그 마우리시오랑 로사리오가 떠난다는 소문이 돌았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소문이 틀렸어요. 로사리오는 마우리시오와 함께 떠나지 않아요. 대신 제가 떠나죠.
1: 네.
0: 당신 덕분에 마련된 집과 생활비로 저는 이제 마우리시오랑 함께 먼 곳으로 떠나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1: 너무하네. 모든 게 이 여자의 철저한 뭐라 그래야 되지? 복수극도 아니고 사실 아까 빚도 갚아준 귀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완전히 당한 거잖아요. 지금 이 남자는요.
0: 네.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이 주인공인 아우구스토는 네.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 비극이군요,
0: 이제
1: 이게.
0: 이 이야기, 이 소설의 저자인 미겔 데 우나무노를 찾아가서 이대로 자기가 죽어도 좋을지 상의하러 갑니다.
1: 작가를 만나서 자기 그렇죠. 선택을 이제 검증을 받는 거예요.
0: 현실과 이야기 속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죠.
1: 아니, 근데 굉장히 이 장치가 너무 설득력이 있는 게 저도 지금 엄청 몰입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 소설 속에 이 주인공이 탁 튀어나와서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랬을 때 뭔가 저는 손을 이렇게 내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0: 근데 작가는 뭐 손을 내밀어준다는 그런 마음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철학이 있어서 그래요.
1: 네.
0: 그 주인공이 자살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고
1: 네.
0: 그러면서 작가가 주인공한테 설교를 해요.
1: 네.
0: 생의 엄중함, 뭐 인간의 의무 이런 걸 아주 철학적으로 말하면서 생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1: 참...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철학적인 그런 작가의 면모가
0: 그렇죠.
1: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0: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철학 소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서사를 다루던 네. 본격 그 문학에서 네. 갑자기 이 소설은 잠깐 철학서적처럼 조금 변신을 해요. 아무튼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소설로 돌아오는데 근데 이제 뭐 이걸 어떻게 웃기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결국 우나무노는 그 주인공 아우구스토를 다른 식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 병들어서 죽게 하거든요.
1: 네네.
0: 그러고서 아 자살로 죽게 할 걸 괜히 병으로 죽게 했다면서 후회를 하죠.
1: 그래요. 굉장히 네. 끝에 이 작가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선택들을 이렇게 막 여기다 이제 투영했다는 게 너무 독특한 소설인데요. 이거는요. 와,
0: 저도
1: 어떻게
0: 이런 기법 좀 쓰긴 했는데.
1: 아, 그래요? 네.
0: 네. 아무튼 그 굉장히 독특한데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독특했던 소설이고
1: 네.
0: 이후에는 이제 저처럼 이런 기법을 쓰는 소설 가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1: 네. 이 소설의 에필로그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0: 네. 정확히는 에필로그 형식의 추도문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에필로그인데 내용은 추도문이라는 거죠.
1: 네.
0: 이걸 이제 좀 제가 잠깐만 좀 읽어볼게요.
1: 우리 아까 첫 그 오프닝 때 읽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0: 아, 그쵸? 네네. 소설의 끝부분에는 영웅 또는 주인공이 죽거나 결혼한 후에 그 밖에 인물들이 걸었던 운명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관례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관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 중략하고요. 이것은 그에게 오르페오를 위한 이야기이다.
1: 네?
0: 개.
1: 개?
0: 네.
1: 뭐,
0: 이러면서 개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의 위선에 대해서 말을 해요.
1: 갑자기 개가 나와서 또 말을 한다고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쵸? 개가 의인화되어서 네. 인간들의 위선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또 철학서적 같은 면모를 뽐내면서 이제야말로 소설이 완전히 끝나죠.
1: 예, 정말 그 나침에 소새끼, 예, 그죠?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같은
0: 그렇죠.
1: 동물이 나와서 갑자기 뭐 말을 하고
0: 예. 그 뭐 황정은 작가도
1: 네.
0: 그 단편 소설 묘시 생이라는 소설에서 네네. 뭐 고양이가 말하는 것도 썼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도 있는데 아무튼 동물이
1: 네.
0: 과학자처럼
1: 네.
0: 철학자처럼 인간의 불합리성과 위선을 지적한다는 점은 거의 나침의 소새끼의 소설과 비슷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처음부터 이렇게 동물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지금 걔가 튀어나온
0: 갑자기
1: 거잖아요.
0: 나오는 거죠.
1: 정말
0: 네.
1: 형식이
0: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1: 와 진짜 정말 자유로운 어떤 영혼을 가진 작가 같아요.
0: 네.
1: 그 정도면.
0: 그래서 그 좀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잘 짜여진 혹은 좀 전형적인 전개 방식의 그 소설들을 주로 읽어오신 독자들이
1: 네.
0: 아 이제 좀 이런 거 지겹고 좀 별미가 필요하다.
1: 네.
0: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읽어보면 딱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1: 정말 소개만으로도 이렇게 재밌을까. 와 최민석 작가님이 워낙 또 책 소개를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재밌게 해주셔서 이 작가의 매력에 푹 빠져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좋아하는 거 보이셨죠? 너무 재밌어하는 거.
0: 그러니까요. 차분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1: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들뜨게 만든다니까요. 아, 오늘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네. 또 소개해 주시죠.
0: 오늘은 스토리

0: 선정곡으로 골라왔습니다. 네. 아무튼 그 소설 내용에서 주인공이 돈을 마련해 줬는데 그 돈으로 에우헤니아가 결국 집까지 사잖아요.
1: 네.
0: 그 주인공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뭐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집이 부디 이제 저택이 아니길 작은 집이길 바라는 일
1: 네, 아,
0: 그 정도 일 뿐인 것 같아요.
1: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 네. 네.
0: 제가 그렇게 이제 뭐 심통 부리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네. 아무튼 이 소설이 스페인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로 된 곡을 골라왔는데 그 집 얘기를 하자면 네. 스페인어로 집이 까사예요. 까사.
1: 네.
0: 근데 이제 스페인어는 뭐 뒤에 이야 아 이런 걸 붙여서 뭐 있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걸 표현하거든요.
1: 아, 세뇨리따 할
0: 네,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까사에다가 이 표현을 붙이면 이게 까시따가 아, 되는데 네. 뜻은 이제 작은 집인 거죠.
1: 네.
0: 그래서 도망간 연인이 사는 집이 작길 바라는
1: 작고 네. 네. 집값은 안 오길 바라며
0: 아담하길 바라는 주인공의 마음을 기리면서 네. 선곡을 해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르만도 만사네로라고 네. 멕시코의 국민 가수입니다.
1: 아.
0: 아주 훌륭한 가수고요.
1: 네.
0: 참고로 남성 가수인데 목소리가 좀 그 여성의 보이스처럼 들려요. 그 보이스가 굉장히 독특한
1: 네.
0: 음색의 소유자거든요.
1: 네.
0: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라 까시타
1: 네.
0: 준비해왔습니다.
1: 네. 자, 오늘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스페인의 대문호 미겔 데 우나무노의 안개 살펴봤습니다. 최민석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그리고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 삶의 지독한 고독과 불통, 그리고 그것이 아주 우연한 계기로 무너져 내리는 기적 같은 순간을 가장 아름답고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1983년에 발표된 이 단편은 특별한 사건도 화려한 문장도 극적인 반전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의 마음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 열리는 순간만으로 우리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소설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는데 어디에나 다녀온 사람처럼 멍하니 책장을 덮게 되지요. 이 소설은 나라고 불리는 남편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그리 다정하거나 특별할 것 없는 어쩌면 조금 냉소적이고 무기력한 평범한 사내입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오기로 합니다. 오래전 아내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시각장애인 로버트라는 사내였지요. 오래전 아직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 젊은 그녀는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각장애인이 낸 구인 광고에 답합니다.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고 서류 정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였지요. 그 시각장애인이 바로 로버트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책을 읽었고 그의 눈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여름을 함께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절친한 벗이 된 것이지요. 한편 남편인 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저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늘 슬픈 표정을 짓고 선글라스를 끼고 남의 도움을 받는 나약한 존재일 거라고 지레 짐작하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죠. 아내를 향한 묘한 질투심과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말입니다. 아내와 로버트는 남편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친근하고 다정하게 온갖 속내를 터놓는 절친한 벗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로버트는 남편인 나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고 시각장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을 거라는 편견을 깨듯 시원하게 담배를 태웠으며 음식을 거침없이 맛있게 먹고 나의 무심하고 엉뚱한 질문에도 허허 웃으며 유머로 받아넘기는 삶을 긍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6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 5도에 20에서 60mm, 많은 곳은 경기 북부와 서해 5도에 80mm 이상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도 20에서 60mm, 많은 곳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 80mm 이상, 충청권은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8도에서 35도입니다. 모레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경상권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새벽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과 전북에는 30에서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모레 저녁에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등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인근 하천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출입을 피하고 저지대 침수와 급류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순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파주 23도. 낮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파주 29도. 강원 영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23도, 춘천 23도, 원주 24도, 대관령 19도. 낮 기온 철원 29도, 춘천 29도, 원주 31도, 대관령 26도입니다. 강원 영동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23도, 강릉 24도, 동해 23도. 낮 기온 속초 28도, 강릉 31도, 동해 29도. 충청 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4도, 충주 23도, 대전 23도, 세종 23도, 전안 23도, 보령 23도. 낮 기온은 청주 33도, 충주 31도, 대전 32도, 세종 32도, 천안 31도, 보령 30도.

도입니다. 전라남북도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24도, 군산 24도, 광주 24도, 목포 23도, 여수 23도, 순천 24도. 낮 기온은 전주 33도, 군산 31도, 광주 32도, 목포 31도, 여수 29도, 순천 31도. 경서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24도, 포항 23도, 안동 23도, 부산 23도, 울산 23도, 진주 23도. 낮 기온은 대구 34도, 포항 35도, 안동 32도, 부산 30도, 울산 32도, 진주 32도.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2도. 울릉도와 독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8도. 서해오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4도. 북한 지역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24도, 신해주 22도, 개성 23도. 낮 기온 평양 26도, 신해주 25도, 개성은 28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5.4도, 현재 습도는 83%, 내일 서울 쪽에 뜨는 시각은 5시 17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18 성역화라고 주장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이병태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공개 권고했습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이후 SNS에서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자신의 본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청와대 권고에 따라 사퇴하자 통합은 구호였고 숙청이 실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 이 부위원장이 정권의 역사관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공직에서 축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어제 광주 전일빌딩에서 당권 도전을 밝히고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으며 결과 책임은 정치와 정당의 기본 윤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를 지원한 당내 인사들에 대한 징계 요청 등의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 등 윤리위원들은 어제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징계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장이 피의자인 장윤기의 차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어제 당시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가 범행 후 도주하다가 버린 차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교정 공무원이 선고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대전시 유성구 수통골 인근 야산에서 대전교도소 소속 교정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교도소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일수록 뇌활동 지표로 추정한 뇌 나이가 더 젊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스페인 산 세바스티안 소재 바스크 인지 뇌 언어센터 연구팀은 현지 시간 6일 유럽신경과학회 연맹 포럼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 스페인 바스크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다언어 경험과 뇌 연결성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에서는 또 제2언어를 더 이른 나이에 배우고 높은 수준으로 익힐수록 뇌 노화가 늦춰지는 경향도 발견됐습니다. 왕쉐몽 중국 해군 대변인은 중국군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 한 척이 태평양의 공해 해역에 훈련용 모의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전략 미사일 한 발을 현지 시각 6일 낮 12시 1분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예정된 해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군은 이 미사일의 재원과 탄착 지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 영남과 호남은 5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오전 중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4도로 나타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한두 가지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견디는 일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 문학 이야기 두 형제를 통해

네,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소설 셀리 로니의 인터메초 함께합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유투의 Beautiful Day.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아버지의 죽음 이후 두 형제가 맞닥뜨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 샐리 루니의 인터메초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학부 교수 허희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책 두께에 처음에는 좀 부담을 느꼈는데 그래도 책장이 술술 잘 넘어가는 소설이더라고요.
2: 네, 책 분량이 무려 600쪽이 넘습니다.
1: 네.
2: 저도 처음에는 주저했는데요. 사실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문화공감의 김희숙 PD님이 이 프로필 사진에 이 책을 올려두셨더라고요.
1: 아,
2: 그래서 제가 아니 PD님이 이렇게 좋아하신 책이 뭐지? 하고 들어가 봤는데 저도 좋은 책 추천받아서 네. 개인적으로 기뻤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분량은 두껍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읽기 시작하면 정말 빠르게 넘어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1: 네.
2: 뭐 사건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그 인물들의 마음을 따라가는 여정들이 아주 섬세하게 좀 집조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결핍이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지? 아, 왜 서로 사랑하면서도 좀 서로를 다치게 하지?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들면서 우리가 그 인물들을 때로는 응원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면서 페이지를 계속 넘어가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1: 네. 이 인터메초 출간 기념행사가 대단했었다고요?
2: 네. 이 브루클린의 그린라이트 서점에 수십 명의 사람이 자정에 가까운 시각에 모여 있었다고 해요. 도대체 왜 그런가 했더니 샐리 루니의 이 신작 출간 기념 행사로 새해 파티가 아니라 다들 야, 이 책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며 서로 이렇게 좀 기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1: 네.
2: 그러니까 이 샐리 루니라고 하는 작가의 이름이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미 영미권에서는 좀 유명한 작가로서 발돋움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출판을 기념해서 독자들이 서점에 모일 정도면 뭐 거의 아이돌급 인기가 아닐까, 미국에서는.
2: 네.
1: 어떤 작가인가요?
2: 이 샐리 루니가 1991년생 작가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작가인데요.
1: 네.
2: 아일랜드 하면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작가 가운데 한 명이 클레어 키건. 그렇죠. 그렇잖아요. 문화공감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었고요.
1: 네.
2: 그런데 클레어 키건보단 젊은 세대로서 이 작가가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뭐 별명이 재밌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목소리, 뭐 스냅챗 세대의 셀린저, 더블린의 프랑스아즈 4강. 네, 이런 식의 네. 수식어가 있는데요. 트리니티 칼리지 영문학과에서 공부를 했고요. 2017년에 또 폴리오 문학상 후보의 친구들과의 대화라고 하는 작품으로 좀 선정을 좀 받았고
1: 네.
2: 두 번째 장편인 노멀 피플이라고 하는 작품이 부커상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이 작품이 또 100만 부 이상 판매가 되면서 이 샐리 루니의 이름을 많이 좀 알리게 된 계기가 됐고요.
1: 네.
2: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인터메초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에서는 2024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그 번역 출간이 되면서 이 샐리 루니의 이름을 한국 독자들에게도 좀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는데 이 작품도 또 서구권에서는 많은 또 유명세를 치르면서 샐리 루니가 어쨌든 주목할 만한 아일랜드 작가다. 이걸 분명히 자리매김했습니다.
1: 네. 책 제목인 인터메초는 음악 용어라고 하는데 의미하는 게 뭔가요?
2: 네, 인터메초가 간주곡 혹은 이제 막간 뭐 이런 것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1: 네.
2: 체스 용어에서는 예상 밖의 한 수 이렇게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 막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 소설에서도 의미심장하게 좀 상징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막간이라고 하는 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좀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나는 두 형제 사이에 놓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애도를 하는 기간에 있어서 이 서로 생각이 다른 두 형제가 어떤 방식으로 갈등하고 다시 조화를 이루는지 마치 그 음악의 그 불안정한 사이의 어떤 시간을 뜻하는 것처럼 이 인터메초라는 제목이 쓰이고 있기도 하고요.
1: 네.
2: 그리고 체스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2: 이 동생 아이번이 체스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체스를 잘 두는 사람인데 체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 뜻밖의 어떤 운명을 가르는 한 수가 아이번에게도 사랑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절묘하게 이 제목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1: 네. 자, 셀리 루니의 인터메초 줄거리 살펴볼까요?
2: 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두 형제. 피터와 아이번의 이야기입니다. 형인 피터는

0: 더블린에서 일하고 있는 유능한 변호사인데요. 사실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내면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있긴 하지만 헤어진 연인인 실비아 그리고 현재의 연인인 나오미 네. 이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남자예요. 그리고 동생 아이번 같은 경우는 체스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프로라고 하기에는 또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 어쨌든 형인 피터는 내 동생은 체스 천재야 라고 부를 정도로 체스를 잘 두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아이번 역시 지금 슬럼프를 겪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뭔가 딱히 직장을 갖지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프로 체스 선수로 전향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그러한 그 아이번이 어느 날 체스 행사에서 만난 연상의 여성인 마거릿과 가까워지면서 처음으로 내 삶에 뭔가 좀 빛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점차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서로 각기 다른 그러면서도 겹치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인터메초의 줄거리입니다.
1: 네. 소설이 이제 아버지 죽음 이후에 삶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두 형제 이야기인데 이제 피터 아이번을 보면은 좀 겁쟁이고 매사에 머뭇거린다는 것 외에는 좀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저도 동생이 있는데 네. 제 동생과 저는 매우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유전자는.
1: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큰배에서 나온 게 맞나 이럴 때가 많죠.
0: 맞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비슷할 텐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 네.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피터와 아이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피터는 토론 대회에서 막 우승도 하고요. 변호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조정하는 데도 좀 능숙하고 그런데 이 아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형 피터 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 동생은 말을 잘 못해. 세상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긴 하는 걸까?
1: 네.
0: 체스를 잘 두긴 하지만 뭔가 자기 안의 세계에 골몰하고 있는 사람 같아.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아이번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1: 네.
0: 형이 좀 자기를 좀 무시한다 라고 하는 느낌도 받고 또 형이 잘난 건 알겠는데 너무 잘난 척이 심하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겁쟁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겁쟁이란 말이 비겁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피터는 이제 관계를 망칠까 봐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아이번은 거절당할까봐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성향도 다른데 피터와 아이번 나이차가 꽤 있어서 피터는 아이번을 좀 자식처럼 챙겨야 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무감 때문에 형제가 부딪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네, 10살 차이가 나는 형이 있다. 저는 그런 입장의 동생이라면 네. 형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맞아. 근데 네. 또 애매한 게 부모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형제고
0: 그렇습니다.
1: 그게 참 그 애매함 사이에서 영원히 싸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피터 입장에서 봐도 10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다 보니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성인일 때 20살이 됐는데 동생이 이제 10살인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동생을 내가 챙겨야지 라고 하는 의무감이 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가족관계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했고 어머니는 다른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의 관계는 사실 뭐 연락은 주고받지만 좀 소원한 편이고
1: 네.
0: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들 형제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 참 이 피터와 아이번의 가족 그 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탄하지 않고 이들 나름대로의 어떤 골치 아픈 문제들이 계속 섞여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 네. 피터의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던데요. 또 헤어진 연인 실비아하고는 친구라는 이유로 계속 만나고 있는 것도 그렇고
0: 네.
1: 또 그 와중에 나이 어린 나오미와 연인 관계를

0: 이어가고 있거든요.
1: 네, 그렇죠.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삼각관계인가?
0: 그렇죠. 네. 그러기도 좀 애매하고요.
1: 네. 네,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면 우선 그 실비아와 연인이었는데 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
1: 실비아 같은 경우는 이 소설에서 정확하게 언급은 안 되는데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그 사고를 당한 이후로 온몸에 통증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접촉, 조금만 이렇게 닿아도
0: 네.
1: 좀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통증 때문에 거듭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작품 안에 드러나거든요. 실비아가 바로 그렇게 피터와 헤어진 이유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사고를 겪고 난 이후에 말하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러면 피터도 나랑 고생을 같이 할 수 없다. 피터는 좀 더 편안하게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헤어지자. 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두 사람의 정서적 유대는 매우 끈끈합니다.
0: 네.
1: 그래서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하지만 피터는 실비아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제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연인 사이라고 하면 스킨십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0: 네.
1: 그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는 말하자면 자기의 그런 성적인 대상을 나오미에게서 찾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좀 자기보다 어린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피터와 나오미의 나이 차이가 아이번과 비슷합니다. 거의 뭐 한 10살, 9살 차이가 나거든요.
0: 네.
1: 그런 상황에서 양쪽에 좀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 소설 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싫어하시는 독자분들이 보면
0: 네.
1: 피터가 좀 용서할 수 없는.
0: 우유부단해 네. 보이고.
1: 맞아요. 예. 그런 비윤리적인 인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보통 이런 삼각관계가 나오면 나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제 이 소설은 삼자연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 네.
0: 끝까지 봐야 되는 게 결론이 또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이 작품이 흥미로운 게 피터와 아이번의 시점에서 번갈아 서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점 화자가 다른
0: 네.
1: 겁니다. 예, 한 번은 피터의 입장에서 그려지고 한 번은 아이번의 입장에서 그려지고 물론 또 이 마거릿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 아이번의 연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녀의 이제 시점에서도 전개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피터와 아이번의 시점을 번갈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피터 입장에서 보면 그럴만도 한데? 라고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소설의 흥미로운 부분인 건데요.
0: 네.
1: 왜 읽다 보면 나랑 전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게 만드는 건데 이 삼자연애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 소설의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삼각관계라고 하면 정리를 해야지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이 소설은 그러한 다름 나오미와 실비아와 피터가 서로
0: 네.
1: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긍정하는 쪽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나오미와 실비아가 서로의 관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0: 그렇죠.
1: 다 알고 있어요. 예. 아,
0: 개의치 않는 거죠.
1: 예. 맞아요. 예,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삼자연애, 다자연애라고 하는 건 그러한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에서 전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이 소설은 바로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0: 뭐 피터 입장에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1: 피터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죠.
0: 실비아, 나오미 심리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일까요?
1: 실비아와 나오미가 네. 서로 나중에 만나거든요.
0: 네.
1: 근데 너무 좋아합니다. 저 사람 너무 좋다라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소설적인 상상력이 아닐까라고
0: 네.
1: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뭐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꼭 서로에게 연적일 필요는 없다.
0: 세상에 또 다양한 관계가 존재하니까요.
1: 맞아요. 그 관계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제 동생 아이버는 연상의 여인 마가릿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마가릿과의 관계 때문에 형과는 사이가 아주 나빠지죠?
1: 네. 아이번이 좀 숫기가 없는 그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체스로 어쨌든 유명세를 떨치고 있긴 해서 한 지역 행사에 초대가 됩니다. 완전한 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체스 게임

0: 에서는 나름 알려진 인물이니까 그 체스 동호회 회원들과 이렇게 쭉 그 체스 시합을 연속으로 갖는 거예요. 왜 그 유명한 고수들 바둑 고수들이 네. 이렇게 쫙 대국을 그렇죠. 여러 개를 깔아놓고
1: 한수 가르쳐주는 느낌으로
0: 네, 한수 한수 예. 이렇게 도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번이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다 이깁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새삼 느끼면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디렉터가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 예술 프로그램 디렉터로 마가릿이 일하고 있던 건데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10년 차이가 훌쩍 넘거든요.
1: 네.
0: 그런데 마가릿에게 아이번이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아이번이 마가릿은 싫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마가릿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결혼을 했는데 별거 상태인 거예요. 남편이 네. 음주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혼한 상태는 아니고 이제 싱글로 살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사정을 아이번도 다 압니다. 그래서 형과 이제 만났을 때 형과 오랜만에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근데 피터 입장에서 아니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그것도 지금 결혼한 사람을 만난다고? 이건 뭔가 이상한 관계야. 라고 말을 하니까
1: 네.
0: 아이번이 토라집니다. 그러면서 형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요.
1: 네.
0: 전화도 수신 차단하고요. 그래서 피터가 뭐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보내든 다 안 받습니다. 근데 피터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 자기도 지금
1: 네.
0: 애매모 이상한 관계. 누구한테
1: 훈수를 입장은 아니죠.
0: 그렇죠. 그걸 갖고 있지 않나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예.
0: 독자 입장에서 보면 피터 네가 그런 말을
1: 할 자격은 없는데.
0: 예.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가 점점 그것이 이제 메워지는 그 과정을 이 작품이 따라갑니다.
1: 네. 책을 보면서 삶에서 사랑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들 두 형제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다른 방식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작품의 2장에 아이번이 이제 나오는 대목에 이런 문장들이 나옵니다. 알고 보니 원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어떻게 서로 좋아하는 상황에 도달할까? 그것은 탁자와 의자를 배치하는 문제와 같다. 정해진 방법 없이 무작위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다. 아이번에게 문제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되느냐,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느냐이다. 네, 이런 구절입니다.
1: 네.
0: 이 구절이 저는 이 작품의 많은 이 갈등 상황의 하나의 좀 힌트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그 무작위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이
1: 네.
0: 사랑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연루가 되면서 결국에 또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뭔가 삶을 뭐 되게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힘든 세상에서 뭔가 좀 버틸 수 있게 지탱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보루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인터메초에서 보여준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셀리 루니 작가 그 전 작품들은 주로 사랑 이야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 책은 끝까지 읽고 나서 보면은 뭐 사랑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결국은 또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네.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을까요?
0: 저는 사랑이 삶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삶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불완전한 형식이라고 하는 걸 셀리 루니 작가가 거듭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이 이 작품의 주제가 아니라
1: 네.
0: 사랑의 불완전함을 말하고 있다고 봐요. 사람이 사랑을 통해 구원받기보다는 사랑 때문에 자기 결핍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건데요.
1: 네.
0: 그런 불편한 과정에서 조금은 덜 도망치고 조금은 더 솔직해지고 다시 살아갈 다음의 악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인터넷

0: 초가 그 간주, 막간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삶의 막간에 찾아온 어떤 상실 혹은 사랑이 우리를 다 치유하지는 못해도 다시 움직이게 할 수는 있다. 이걸 보여주는 작품이 인터메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저 오늘 로맨스로 시작해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소설 셀리 루니의 인터메초 문학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친절한 해설이 있어 쉽게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재즈 이야기, 오늘은 재즈 피아노의 명인 압둘라 이브라힘을 추모하며 그의 음악을 만나볼게요.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압둘라 이브라힘 세계 3대 재즈 피아니스트로 손꼽히고 있는데 어떤 뮤지션이었나요?
2: 예, 뭐 3대 재즈 피아니스트 뭐 이런 선정이 재미는 있는데 또 이렇게 다분히 좀 주관적인 거여서 뭐 누가 꼭 3대 재즈 피아니스트다
1: 그렇죠.
2: 뭐 이렇게
1: 선정하는 사람 많죠.
2: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사실 재즈라는 음악이 좀 미국에서 탄생한 음악이고 이 음악의 주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뮤지션들은 좀 미국 뮤지션들이 많겠죠.
1: 그렇죠.
2: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고요.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유럽 무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누군가가 3대 재즈 피아니스트로 이분을 꼽는다고 한다면 이분의 음악을 아는 분이라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럴만하지 할 정도로 실력도 있고
1: 네.
2: 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존경을 받아온 분인데요. 지난 독일 뮌헨 근처에 프리남 킴즈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월 15일에 일이었고요.
1: 네.
2: 말씀드린 대로 이 남아공 출신이어서 1970년대 이제 케이프 재즈, 바로 이제 여기서 케이프라고 하는 것은 남아공의 그 수도인 케이프타운을 의미하는데요.
1: 네.
2: 이 케이프타운 재즈라고 하는 말이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 음악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압둘라 이브라힘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사실 케이프 재즈 하면 굉장히 좀 밝고 신나는 분위기의 음악을 말하는데 이분이 그런 스타일의 음악에만 머물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깊이 있고 서정적이면서 명상적인 재즈 피아노 솔로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1: 네.
2: 무엇보다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국에서 한 30년간 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제 나중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948년부터 시작해서 이 남아공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소위 인종별로 사는 지역을 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소위 인종 분리 정책이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 살 수 없었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그것만 하더라도 뭐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한 케이스인데 아 이곳은 네덜란드계와 영국계 사람들이 지배를 아프리카에 와서 이제 지배를 함으로써 자기 땅에서 이제 자기가 격리되는
1: 네.
2: 그런 좀 아픈 역사를 겪게 되었죠. 여기에 반대하면서 이제 압둘라 이브라힘은 고국에 돌아오지 않고 한 30년간 계속 떠돌다가 90년대 와서 자신의 고국에 와서 이제 활동할 수 있었던 또 그런 좀 아픈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의 음악을 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1: 네. 인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나 봐요.
2: 예. 이분이 이제 1960년에 이제 고국인 남아공을 떠나게 되는데요. 물론 그 사이에 잠시 좀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1969년도에 돌아왔는데 원래 이제 이분 이름이 달라 브랜드라고 하는 소위 이제 영어식 어떤 미국식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다가 69년도에 고국에 돌아와서 지금 불리고 있는 압둘라 이브라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제 이슬람교로 자신의 종교를 개종하면서

0: 아. 이름까지 바꾸게 되었고요.
1: 네.
0: 또 74년도에도 잠시 이 곡에 돌아옵니다. 이때 이제 맨헨베르크라고 하는 그 곡을 발표했는데 이 맨헨베르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케이프타운의 흑인 거주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아주 활기차게 삶을 살고 있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음악으로 잘 그려내서 앞에 말씀드렸던 케이프 재즈의 시작을 알리는 곡이었고요.
1: 네.
0: 뭐 이후에도 이제 그 넬슨 만델라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이런 정치적인 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그 흑인 인권 운동에 굉장히 깊이 관여했던 이 압둘라 이브라임이었습니다.
1: 네. 음악을 한 곡 들어볼까요?
0: 예. 그래서 이제 망명한 이후에 유럽에서 활동을 했던 시절에 음악을 맨 첫 곡으로 보내드리겠는데요.
1: 네.
0: 틴틴 야나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연주한 그런 녹음인데 틴틴 야나는 바로 그 남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그 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 새를 그린 그런 곡입니다.

0: 네, 건반을 두드리는 힘이 어마어마하네요.
1: 대단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또 아프리카 타악기적인 느낌까지 나고요.
0: 예.
1: 예, 정말 그 강렬한 타건의 60년대 녹음이었습니다.
0: 네, 태어난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남아공의 그 케이프타운에서 태어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라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7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이미 15살 때 직업 연주자로서 데뷔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1948년도에 그 아파르트헤이트, 바로 이제 인종 분리 정책이 실시되면서 자신이 살던 케이프타운 제6구역이라는 데서 자신의 집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백인 거주 지역으로 바뀌면서 강제로 여기서 퇴거하게 되는 그런 좀 이제 아픔을 겪게 되죠.
0: 네.
1: 그리고 이제 1959년도에 남아공에서 저 북쪽에 있는 도시 요하네스버그 근교에 소피아 타운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역시 또 이제 흑인 거주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이때 재즈 에피스리라고 하는 1950년대 남아공 역사상 최초의 재즈 그룹이 여기서 탄생할 때 바로 이 압둘라히 이브라힘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또 유명한 휴 마사켈라라고 하는 트럼펫 연주자가 있는데
0: 네.
1: 이분도 굉장히 이제 나중에 명성을 얻게 되죠. 이분도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면서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했던 분인데요.
0: 네.
1: 이들 모두 다 당시에 그 요하네스버그에서 그 아주 흥행했던 뮤지컬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뮤지컬 킹콩이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요. 이때 음악을 담당했던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끼리 모여서 야 우리 재즈 그룹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재즈 에피스리라는 그룹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1960년에 이들이 남아공 최초의 재즈 앨범인 재즈 에피스리 Verse 1이라는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1960년에 그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샤프빌 학살이라고 하는 이때 이제 이 인종 분리법에 반대해서 시위하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을 백인 경찰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그런 살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제 휴 마사켈라도 마찬가지고 압둘라 이브라힘 그리고 당시에 이제 압둘라 이브라힘의 애인이었고 또 보컬리스트인 사티아비 벤자민 모두 다 이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결심하고 망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1962년도에 스위스에서 있었을 때 이곳을 방문했던 그 미국 재즈의 거장 듀크 엘링턴을 만나게 되고요.
0: 네.
1: 듀크 엘링턴 주선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압둘라 이브라힘이 음반을 발표합니다. 이때는 달라 브랜드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달라 브랜드 트리오라는 제목으로 듀크 엘링턴의 추천으로 이제 음반이 녹음되었고요. 65년도에 그 같이 망명했던 보컬리스트 사티아와 결국 결혼했고 그해에 또 미국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첫 미국 무대에 이제 데뷔하게 되죠.
0: 네.
1: 심지어 록필러 재단에서 만든 장학금으로 67년에 줄리어드 음악원에 입학해서 또 보다 깊이 이 달라 브랜드는 이 압둘라 이브라힘은 음악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그래서 이제 그 망명 시기에 작품을 하나 들어보시겠는데요. 압둘라 이브라힘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곡 중에 한 곡입니다. The Wedding이라고 하는 그 결혼식의 곡인데
0: 네.
1: 아, 정말 그 아프리카의 그 경치를 생각하면서 이 곡을 또 작곡했다고 합니다. 아주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결혼식의 분위기를

0: 네, 늘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1: 예.
0: 망명 생활하다가 언제 고국으로 돌아갔나요?
1: 그래서 정말 그 잠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했던 곳 외에는 그곳에서 생활하지는 못하다가 1990년대를 바로 앞두고서 역시 또 망명하고 있었던 넬슨 만델라를 이 압둘라 이브라힘이 만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만델라는 이제 곧 인종 분리 정책이 이제 폐지될 거의 시점에 도달하고 있으니까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 생활할 것을 이 압둘라 이브라힘에게 만델라가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1990년에 이제 점차적으로 그 아파르테이트가 이제 폐지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고 결국에는 1994년도에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완전히 이 제도가 폐지가 되었죠.
0: 네.
1: 그래서 이때 그 압둘라 이브라힘

0: 만델라 당선 축하 연주회를 가졌는데요.
1: 네.
0: 이때 넬슨 만델라가 압둘라 이브라힘을 남아공의 모차르트다, 우리들의 모차르트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때 이브라힘의 그 음악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미국에서 아주 또 이제 왕성한 활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러머 맥스 로치와하고도 함께 음반을 녹음했고요. 또 이 남아공에 보다 더 체계적인 음악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M7 아카데미라고 하는 음악원을 정부에서 만들게 되는데 이때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이 압둘라 이브라힘이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2006년도에는 또 바로 케이프타운 재즈 오케스트라 빅밴드가 만들어질 때도 이 압둘라 이브라힘의 그 주도로 이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앞서서 1950년대 그 휴 마스켈러와 함께 재즈 해피스리라고 하는 그런 그 최초의 재즈 그룹이 이 남아공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휴 마스켈러도 다시 남아공에 돌아오면서 2016년도에 이 휴 마스켈러와 압둘라 이브라힘이 재즈 해피스리 재결성 공연을 가졌었죠.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박수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0: 뭐 남아공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던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에서도 이분의 음악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 네.
0: 미국에서 아주 그 중요한 재즈 뮤지션 중에 업적을 남긴 사람을 보통 국립예술기금 재즈 마스터로 매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2019년도에 그 보통 이제 영어 이니셜 약자로 NEA 재즈 마스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1: 네.
0: 이 2019년도에 이 압둘라 이브라힘을 미국에서도 NEA 재즈 마스터로 선정을 했고요. 같이 이제 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밥 도로우, 마리아 시나이더, 또 평론가 스테인리 크라우치 이런 사람들이 상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에 올랐던 압둘라 이브라힘이었습니다.
1: 네.
0: 압둘라 이브라힘의 그래서 마지막 곡은요.
1: 네.
0: 역시 그 물론 아직 고국에 돌아가기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가 존경하고 지지했던 만델라를 위해서 쓴 곡입니다. 만델라라는 곡인데요. 이거 네. 끝곡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네, 재즈 피아노의 명인 압둘라 이브라힘을 추모하면서 연주곡들로 함께했습니다. 만델라 보내드리면서 황덕호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멀리 가려던 최하림. 세상에서 멀리 가려던 한산 같은 시인도 길 위에서 비 오면 걸음을 멈추고 오던 길을 돌아본다. 지난 시간들이 축축히 젖은 채로 길바닥에 깔려있다. 되돌아볼 여유 없이 앞만 보고 사는 삶을 반성하게 되네요. 최하림 시인의 세상에서 멀리 가려던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반쪽 국회의 우려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은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고요. 야당은 국회 시스템을 흔드는 입법 독주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당 안팎의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

0: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인앤아웃 시간입니다. 함께할 네 분의 눈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평택시의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0: 반갑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고요.
2: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또 함께하십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안내 말씀 한 가지 더 추가해 드립니다. 내일부터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KBS 열린 토론, 네,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변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청취율 조사 결과가 꽤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3: 축하드립니다.
0: 아닙니다. 아, 이제서야 축하를 해주시네.
3: 몰랐습니다.
0: 예, 다음번에 또 축하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 조사 기간 동안 또 열린 토론에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질문도 좋고요. 뭐 의견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에게 보내주시면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보이콧하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반쪽 국회 책임, 이 여당 이 원구성 강행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있는 건지 요거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죠.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저희도 정무위 첫 회의 오늘 열었거든요. 네. 간사 선임했는데 이건 뭐 여야의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는 여당이 책임 정치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네. 말씀해 주시는 거군요.
1: 네, 국정 뒷받침해야 되고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는 무한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있고 부동산 대책도 있고 또 민생 경제 법안들이 한 200개 이상이 지금 쌓여 있어요.
0: 네.
1: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당의 이제 책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국민의힘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이제 관행을 얘기하면서 법사위 현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 얘기만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0: 네.
1: 5월 말부터 지금까지. 근데 사실은 그 관행은요. 2016년 20대 국회에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하면서 깬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0: 아, 그래요? 예. 민주당에서 깼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1: 아닙니다. 제가 저 쇼초도 올려놨어요.
0: 네네.
1: 그 당시에 그 기사까지.
0: 오, 그렇군요. 네.
1: 맞죠, 의원님?
0: 김성태 의원님 맞습니까?
2: 말씀하시죠.
1: 그래서 저는 예. 이 법사위 간행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미 깨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래서 그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야당에서 그 관행 운운하면서 보이콧 하는 것 하고 책임 정치 차원에서 부득이 여당만으로 이렇게 개문발차밖에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저희는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드리고
0: 민주당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통과다. 이거 너무 협치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성태 의원님
2: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집권당은 우선 책임 정치 이야기하면서 이제 네. 후반기 국회를 더 이상 이제 지체하고 미룰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의 역할을 다 하겠다. 그래서 이제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0: 그런 입장이죠.
2: 그렇지만 여기서 뭐 사실상 그 이전에는 사실상 미국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당이 그냥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을 해버리잖아요.
0: 네.
2: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회도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 자, 대의민주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한 방향으로 그냥 가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때 야당인 주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요 근래 지금 DJ부터 한 28년 전부터 지금 16년째 지금 이제 정권 잡고 있지만 그전에는 살짝 이 당이 집권을 잘 못했어요.
0: 네.
2: 저 당이 이제 집권하기 전에 늘 하는 소리가 야당 배려거든. 네? 상생 정치, 협치 정치를 위해서 일정 부분, 흔히 말하는 국회 상임위 상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사위 정도는 야당 몫으로 줘라.

0: 그래서 그게 13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 줬었죠.
0: 정착이 되어 왔었어요. 네. 지금 이야기한 근성동 의원은 아주 예외적으로 짧은 1년짜리 정도였어요. 이름도 안 되는 그런 정도였고. 네. 근데 그걸로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그때 또 정치적으로는 좀 재미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걸 가지고 그걸 또 관리화 시키는 걸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협상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아예 18석을 협상하다 안 되니까 다 가져갔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바로 2021년도에 그냥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깨지면서 2022년도 막 정권까지 넘어가 버린 거거든. 이번에는 좀 민주당이 기술을 뿌려가지고 야당목 7석은 그대로 빼놓고 지금 간 건데, 근데 그게 핵심이 사정법사위거든요. 그리고 괜찮은 상임위는 다 가져갔어요 또.
1: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만 준다면 다른 거 다 줘도 됩니까?
0: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게 협상한
1: 거예요. 거의 그 정도입니까?
0: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일정 부분 야당이 출구도 좀 고민하면서 막 끌고 가고 이래야 되는 건데.
1: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사위 가져가도 되지만 뭐 이제 국힘에서 얘기하는 공소취소 특검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조작기소 특검 이거 안 한다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하면 다 가져가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야당 지금 이제 좀 체면을 씌워주면서.
1: 네.
0: 민주당이 거대 입법 권력의 독단 전횡으로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졌다. 그런 국민적 지탄을 피하려면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공소취소 이런 단독 처리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 약속에다가 뭐 지금 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뭐 선관위 특검은 이미 뭐 웬만큼 그런 합의가 된 상황이지만 그게 플러스 1 정도 해가지고 달게 해야죠. 달게고 그러고 하고 일정 부분 또 야당도 또 그렇군요. 들어가는 거고. 네. 저는 이 정치의 시간이 이번 주까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1: 국민의힘이 들어갈 명분을 좀 달라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거죠.
0: 그게 정치예요.
1: 예. 민주당이 좀 받아주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2: 아니 정말 야당을 더 이상 어떻게 배려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네. 중에서 11개만 의석수에 비례해가지고 저희가 저 선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7개 상임위도요. 야당 모습 남겨둔 7개 상임위도 야당의 의사를 많이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 당원들로부터 산자위랑 국토위 넘겨줬다고 문자폭탄 오고 있어요. 그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로젝트 뒷받침하는 상임위인데 그걸 넘겨주면 어떡하냐. 네. 이런 얘기까지도 듣고 있으면서도 그 야당과의 그 합의를 위해서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이렇게 양보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그 법사위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법사위가 사실은 하나의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제 모든 상임위의 그 상황처럼 군림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1: 그렇죠.
2: 원래 자구 체계 심사만 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까지 네. 다 지금 발목 잡게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1: 상임위 위에 상임위잖아요.
2: 저는 보면. 그래서 대안으로 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법 좀 개정해가지고 그 법사위가 그냥 그 정말로 표현이 좀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진짜 체계 자구 심사만 하게끔 딱 명확하게 개정한 다음에는 야당이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대안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법사위 개혁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김현중 의원이 참 그래도 네. 오픈 마인드네요. 괜찮네요.
1: 예.
0: 뭐 저 정도 가지고 해야지. 근데 민주당이 지금 8.17 전당대회 앞두고 좀 너무 경색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는 그래도 집권당의 몫이에요. 집권당이 야당 잘 구스르고 때로는 뭐 당근도 던져주고 네네네. 이게 다 집권당이 할 일이지 야당이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2: 근데 우리 의원님이 저렇게 오픈마인드고 되게 저 토론을 많이 해보면 정말 합리적이시거든요.
1: 네.
2: 근데 장동욱 대표는 왜 징계 대상에 올려놨는지 모르겠어요.
1: 거기서 그 얘기 시작하면은 이 얘기 한 시간 동안 해야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 아까 잠깐 선관위 특검 얘기. 선관위 특검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 후보 추천권 두고도 여야 갈등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은 일단 제3자 추천을 이야기했고 국민의힘은 이거는 야당 추천을 해야 된다. 야당이 무조건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이 3자 추천 방식은 결국 뭐 대한변협 뭐 이런 쪽에서 네, 추천을 네. 받아서 결정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3: 네, 그러니까 네. 제3회 그러니까 여야를 좀 떠나서 추천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인 거예요.
1: 네.
3: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은 추천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부와 이 선관위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건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와 오독에 근거하고 계신다.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선관위는요. 헌법기관이에요. 정부와 무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선거관리라는 건 여러 당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촘촘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만 추천을 한다? 이건 어떻게 민주당이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빼고 국민의힘도 빼고 제3의 기관. 이게 무슨 대한변협이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대한변협이라고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추천을 하자라는 그 논의에 못하겠다. 장동혁 대표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가 한 배를 타고 있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굉장히 강도 높게 말씀을 하셔서 수용했고 저희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고 이제 실무적인 추천 권한과 관련해서만 남았는데 이걸 못하겠다는 건 정말 특검할 생각이 있으신가 의지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죠.
4: 아니면 좀 섞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3자 쪽에서 추천을 하고 그 추천한 사람을 야당에서 선택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3: 그것도 뭐 열어놓고 봐야 될 텐데 야당만 선택하는 건 약간 형평성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논의 테이블에 같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논의가 싶습니다.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5: 네. 이렇게 변호사님. 추천권에 대해서 저희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특검에 대해서 뜨뜨미지근한 태도를 보였을 때에도 이미 그때도 이미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빨리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요. 저희는 선거 날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속도가 늦어요. 국정조사도 뒤늦게 이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무총장이 초반에는 선관위 사무총장의 거취를 결단해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행정을 다 관리를 하니까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일파만파 커지니까 당시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서야 민주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오면서 국정조사는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엔 또 국정조사하고 결과 나오면 그 다음에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뭐 분위기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특검으로 가긴 가는데 이 추천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시간이 늦어질수록 국민들께서는 뭐지? 여당, 민주당, 대통령 이쪽에 뭔가 선관위의 이런 잘못된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나? 이런 인식들을 오히려 더 가지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 시간 끌기 아니야? 이거 막 이런 식으로
5: 그렇죠.
4: 생각하고요.
5: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 장 대변인께서는 정부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선관위가 주체가 되어서 선거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행안부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행안부 지원도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동안에 본인들이 그 수많은 특검들을 주장을 할 때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당은 배제되고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는 정무적으로 빠르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뭐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김현정 의원이 어떻습니까? 이거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처리하자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 협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2: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처음부터 특검을 반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개헌에 오히려 우리는 더 방점을 많이 찍고 있었죠.
4: 맞아요. 예.
2: 본질적인 문제 해결해서는 개헌을 해야 되는데 네. 특검을 먼저 자꾸 하자라고 하니까 정쟁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시에 하자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막 제안했었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특검, 그리고 법 개정에 개헌까지 다 지금 열어두고 하자라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특검의 추천권을 가지고 야당이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또 정쟁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 선관위의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선관위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면 정쟁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서 하자라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4: 네네.
2: 그리고 뭐 우리가 사실 그전에 했던 특검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우리 그 민주당하고 다른 비교섭 단체 추천 뭐 이런 식으로도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 하지 않잖아요.
4: 네네.
2: 그리고 그전에도 제3의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한 사례가 한 7차례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이 특검을 빨리 추천권 합의해가지고 빨리 시작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주장한 일관되게 주장했던 빠르게 하자라는 거에도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4: 그런데 중앙선거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2: 그런데 그게 이제 네.
0: 다 배정 출신이죠.
4: 예, 그러니까 예.
2: 저희가 제3의 이걸 대한변협이라고 특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의견을 주시면 또 어떻게 조정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1: 다른 단체도 가능하다라고
2: 그렇죠. 사견으로 뭐 그게 무슨 문제인가 싶은데 왜냐하면 대한변협이 그게 그 선출직 아닙니까? 일종의 선출직인데 바뀐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거기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의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논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그냥 보여지고 만약에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권 가지고 또 범위여 가지고 이렇게 저기 자꾸 확장시키기 시작하면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럼 그 부정선거 음모론 계속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도 포함해서 특검하자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빨리 핵심적인 내용 지금 이거는 국민들이 그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거에서 정말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여야가 지금 지혜를 모을 때 아닌가.
0: 저 부분은 저는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김현정 의원님 마지막에 정리한 저 이야기.
4: 공감하십니까?
0: 네, 공감해요. 그래 저는 이제 뭐 보수 진영에서도 특검을 만든 유일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4: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기억납니다.
0: 2018년 드루킹 특검을 만드는데 결국은 특검이 누가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때 이제 드루킹 일당들과 댓글 조작을 통한 어떤 그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역시 국민적 상당한 공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특검을 뭐 그때 야당 입장인 저는 야당의 입장을 색을 좀 확실하게 더 뭐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특검을 희망했지만 그거는 사실상 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이 제3의 기관 거면 뻔해요. 대한변협 아니면 법학회 뭐 이런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정도에서 그러면은 제3의 기관을 그러면 야당이 그 기관을
4: 추천해라.
0: 추천해라. 네네. 이런 정도 하고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단체에서 3회 기관에서 추천을 하는 특검.
4: 그러네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 단체를 먼저 제안해 주면 되겠죠.
0: 사실상 이 문제는 제가 방송 언론을 통해서 네. 국정조사하고 특검이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참정권 이 침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갖다가 정치권에서 가장 빠르게 해소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투트랙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봐요.
4: 네네.
0: 그런 만큼 이걸 가지고 시간을 더 끌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4: 알겠습니다. 오히려 협치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0: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걸려 있는 거예요. 후방기 원구성 거기서 걸려 있는 건데.
4: 그러네요.
0: 그때 좀 딜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이.
2: 그때 2018년도에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하실 때 그 단식 농성하셨거든요. 그때.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그 드루킹 특검 할 때 추천을 변협에서 했어요.
0: 네, 변협에서 했어요.
2: 그런데 결국은 다 유죄 판결 받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검을
0: 변협에서 두 사람 했어요.
2: 네, 특검이 임명되면 네. 그 자기 책임성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합니다.
0: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4: 알겠습니다. 이건 빨리 좀 협의를 좀 봐서 좀 국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 협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네.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와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당안을 보면 패스트트랙 기간이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어듭니다. 김혜정 의원님, 야당은 소수야당 견제권 뭐 약화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반발해요. 국회법 개정 필요한 이유 좀 한 말씀해 주시죠.
2: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20대 국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통계인데 발의에서 본회의 가결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이 146일이라고 합니다.
4: 네.
2: 5개월이 잘 안 걸리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은요. 신속 처리 안건이거든요. 표현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안건인데 330일이 걸립니다.
4: 별 차이가 없네요.
2: 별 차이가 아니라 두 배 이상 더 걸리죠.
4: 예.
2: 법안의 평균은 146일인데 패스트트랙은 330일이 걸리니까.
4: 아 패스트트랙이 더. 아 그러네요.
2: 신속
4: 예.
2: 처리 안건이라는 그 의미가 이제 상실돼 버렸다는 거죠.
4: 네네.
2: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지정하는 것은 이제 제적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4: 네.
2: 그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나 법사위 심사도 그대로 있고 또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되고요. 본회의에서도 반대하면 필리버스터도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수 의견은 존중해야 되지만 또 소수를 안에서 무조건 국회를 다 멈춰 세울 수 있는 권리까지 모든 것을 계속 줄 수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무슨 저희가 소수야당을 견제권을 빼앗다기보다는 입법 마비 상태를 좀 막고 국민이 필요한 법안을 좀 적시에 심사 의결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4: 알겠습니다. 강전에 대해 변호사님이 한 말씀 네. 여기서 뭐 반론하실 거 있으신가요?
5: 지금 야당이 지금 국회를 멈출 권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결국 지금 민주당에서는 소수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필리버스터 요건 뭐 강화하겠다, 패스트트랙 단축하겠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최근에 뭐 저희 야당 의원들에게 골프 제안하셨다는 얘기들이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나왔어요.
4: 네.
5: 그럼 이 그룹 제안 뭐 하면 뭐 합니까? 여당에서는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서조차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네랑은 어차피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마. 이런 형태의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4: 네.
5: 글쎄요. 이게 아까 뭐 계속적으로 모든 것은 여당이 책임 정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결과를 듣고 뭐 표정관리가 안 될 정도였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 지방선거 결과가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게 나왔던 것이고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민주당의 에서는 내란 정당,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폭주하고 있는 모습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이 믿었지 않아도 그래도 다시 한번 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전혀 반성적 고려가 없는 모습이고 오히려 더 폭주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아마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강성 지지층들에게 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강하게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굉장히 네. 우려스럽다 말씀드립니다.
4: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여투쟁이라는 또 장외투쟁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의원직 총사퇴 뭐 이렇게 거론되는 분위기인데 장윤미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 카드를 쓸까요? 국민의힘에서?
3: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원내 전략, 뭐 정치적인 전략엔 강약 중간약이 없는 것 같아요. 강강강강.
4: 강강강강이다.
3: 그리고 네. 필리버스터도 이제 말씀 주시는 취지도 제가 이해가 되고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를테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이 낸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수준과 지경이에요. 그거를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는 그 집권 여당이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면서 그것을 대여투쟁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수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안 세력이라면 대안을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필리버스터도 법안을 바꾸는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그렇게 문제의식을 강력하게 갖고 계시면 정말 총동원령을 내려야죠.
4: 네.
3: 그래서 본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거에 대한 위세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밤새워서 하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도 24시간인가 하셨잖아요. 아무런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상식적인 접근에 좀 발로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원구성 여기에 대해서 18개 다 가져가라. 민주당이 어떻게 다 가져가겠습니까? 이게 다 의석수 비율대로 하고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안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데도 우리 그러면 장외로 가겠다. 이게 2년 전이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물론 네. 여야가 바뀌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책임 정치라는 데 있어서 여야가 서 있는 지형이 다르다고는 해도 야당이 그것과 무관한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 알겠습니다.
5: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희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정말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 시작하고 어쨌든 저희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국무위원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황에서는 의혹 제기를 그만하고 동의해 주는 것으로 처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추경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결국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고유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 국민에게 뭐 지원금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뭐 운전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바우처를 줘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웠던 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동의를 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저희가 동의해주고 협조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요.
4: 보태주십시오.
0: 예. 왜 국회를 갖다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숙의 정치라는 게 이 법안을 숙성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부실 입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위헌 소지 법안을 갖다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4: 네.
0: 법이라는 걸 한번 만들고 나면은 엄청난 그 폐단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가지고 또 가지고 그래서 이제 숙의 정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관례상 또 국회법 개정안은 이게 또 여야 간의 합의로 처리하는 가능이에요. 그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의회제가 회의제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의제를 갖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하면서 그걸 건너 차버려 가지고 이것도 거대 입법 권력이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국회법을 개정해버린다 그러면 대의민주주의를 걷어차버리는 그런 민주주의 훼손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연히 집권당으로서 역할과 도리 다하려고 하니까 신속한 법안 처리도 필요하고 또 야당 입장에서도 뭐 소수 의견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민주주의 절차 지켜야 되는데 이런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할 이야기는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다수당의 효율적인 입법 추진이라는 그런 명분 이면에 소수 의견 수렴이라든지 네. 또 법안 심사라는 그 헤이즈의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이름이 뭡니까?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를 제일 중요히 여기는 정당이라고 해서 민주당인데
4: 네.
0: 그러면 안 되는 거죠.
4: 근데 대여투쟁에서 그 의원님 올해 그 보셨잖아요. 뭐 예전에 네. 단식도 하시고 뭐 통과도 시키시고 그랬죠.
0: 투쟁 많은 사람이죠.
4: 아니 근데 대여투쟁 방안 중에서 제일 효과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그게 궁금해요.
0: 원래 이제 뭐 투쟁은 이거는 사실상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조금 저는 그거는 보수 진영에도 좀 바로 잡아주고 싶은데 이게 뭐 집회 시위라든지 단식이라든지 석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국은 협상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4: 그러네요.
0: 상대를 갖다 설득 이해시키기 위한 처절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고 그게 또 압박 행위를 가져가는 거고 그 결과물은 좋은 협상을 이뤄내자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은 결국은 협상하자는 이야기니까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그 역할 네. 지켜주시면 좋아요.
4: 알겠습니다. 협상하는 모습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김인석 전 총리가 오늘 광주 전일빌딩에서 당권 도전 공식화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자기 정치 폐해와 당정 협력 혼선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이건 뭐 정청래 전 대표 들어라라고 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그러니까 이제 집권 2년 차잖아요, 지금. 네. 지금 국정은 이제 그 회복을 넘어서 성장의 이제 국면으로 들어와 있고 또 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드는 게 국정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당정청의 협력이 이제 필수적이고 근데 지난 이제 1년 동안을 복귀해 보면 당정 간에 이제 엇박자가 좀 있었다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을 연결되지 못했고 그 선거 승리로 이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제 일가를 좀 했어요.
4: 네.
2: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의 그 시대 정신, 지금의 당대표가 갖춰야 될 덕목은 그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진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은 총리로서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을 대통령과 같이 했고 당 시절에도 지금 출마한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지선과 총선 대선을 직접 이끌면서 승리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당정 간의 협력과 그리고 통합과 연대 그리고 외형 확장의 적임자다. 이런 것들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저기 알리려고 했던 네.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4: 지금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약간 좀 그래서 뭐랄까 좀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약간 다소 좀 예전 같은 날카로움은 좀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당내?
2: 어쨌든 그 동안에 이제 흐름상 네. 그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셨고 당 대표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 대표로서 상당히 주도권을 가지고 그 동안 쭉 해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 반면에 김민석 그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총리로서 국정에 전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뭐 당과 관련된 목소리라든지 또는 뭐 당원이나 의원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적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임하고 나오셔서 오늘 출마 선언하면서 전국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으니까 그 전에 주장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좀 뭐랄까 이렇게 탄핵하면서 본인이 적임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뭐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다 보면 7월 16일 후보 등록하거든요.
4: 네.
2: 그때부터는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비전과 정책이나 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뭐 공약들이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판단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네. 이제 약간 좀 뭐 부딪힌다거나 이런 모습은 좀 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계속 좀 이어갈까요?
2: 더 부딪힐 것 같은 우려가 좀 살 수 있습니다.
4: 아, 그래요?
0: 선거는 이 초반에 네. 기세를 잃어버리면은 선거 방침이다.
4: 아, 그렇군요.
0: 정청래 전 대표가
4: 약간 기세가 꺾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제가 보기도 예. 이게 뭐 그동안 여러 가지 핵공도 있고 공격도 있고 뭐 사면 초과에 빠진 것 같지만 그럴수록 정청래 특유의 그 기질이 보여줘야 되거든.
4: 그렇죠.
0: 지금 그 기질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운이 좀 빠졌어. 빠지면 제가 볼 때는 저 순식간에 그냥 인정사정 없이 무너질 겁니다.
4: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선을 그으셨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선을 그으셨고 김어준 씨는 프랑스 갔잖아요. 뭐 식당 개업하신다고.
0: 그러니까.
4: 그리고 약간 유시민 전 작가님도 어느 정도 지금 한번 이제 방송하셨다가 좀 요즘 이제 잠잠하신 분위기. 그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0: 그게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선거판 프레임을 바꾸려면은 네. 지금은 자꾸 명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정청래 대 이재명으로 하면 누가 봐도 이 선거는 게임이 안 돼요.
4: 그렇군요.
0: 그럼 팔을 돌려야지. 네네. 김민석 송영길 하고 나는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빨리 돌려야 되는데 올 김민석 전 총리 이제 출마의 변도 보면은 결론은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 정치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과 대통령이 불편했다.
4: 네네네.
0: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완벽한 당정 일치를 가져가겠다. 이게 출마의 변의 핵심이에요.
4: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청래가 앞으로 결국은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어떤 면모를 갖추고 지난 1년 동안 자기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대통령보다 더 계획적인 목소리를 냈고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었다. 최근까지 보안수사권 가지고도 그렇다. 이런 부분 솔직한 고백하는 거고.
4: 인정하고.
0: 그렇지. 그런
4: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0: 판을 바꿨지 않으면 네. 이 게임은 보람 안 합니다.
4: 아, 그렇군요. 근데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안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3: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오늘 사실상 첫 스타트를 끄는 건 김민석 전 총리이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회의 장소에서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이 출마 기자회견문이 살짝 또 공개되기도 했었고.
4: 그렇군요.
3: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는 뭐 8일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언론에 따르면 송영길 대표는 구체화해서 체배를 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좀 정중동 행보한다고 언론에서 보는데 먼저 알리고 어떤 뭐 광주를 간달지 그런 행보를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다녀온 다음에 SNS를 통해서 알리는 좀 이제 차별화된 부분을 보이면서 아마 유력 당권 주자가 이제 두 분이 아직 출사표를 던지진 않으시는 건데 네. 조만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조만간.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무조건 나오는 거군요. 분위기상.
3: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떤 정치인의 결단에 대해서 예단해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네. 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고
4: 근데
3: 일부에서는 네. 뭐 좀 고민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나 해석도 덧붙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0: 하루 이틀만 더 가면요 고민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4: 그렇군요.
0: 정청래의 기세가 네. 네. 하루 이틀 사이에 프레임을 전환시키면서 그 정청래 특유의 기질이 나오지 않으면요. 네. 이런 고민한다고.
4: 그러니까 그 기질이 저도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0: 나도 오늘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4: 아, 그렇군요.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네. 아,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의 고향이잖아요. 충청권에서 전당대회 처음 시작하고 네. 마지막 마무리도 대전에서 하잖아요. 네. 이거는 좀 내부에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3: 그게 저희가 이미 저번 주에 네. 이제 그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져주신 그 최고위원 몇 분이 계셨었어요. 네. 그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굉장히 크게 당원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컨벤션 센터를 이걸 빌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텀도 지역별로 잘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8월 17일 날 전당대회를 못하고 뭐 9월에 하니만이 이 얘기도 다 이런 이유였던 거거든요.
4: 그렇군요.
3: 이제 실무적인 차원.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워낙에 첨예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시작하고 어느 지역을 경유해가지고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도 사실 당권주자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4: 당연하죠. 보통 민주당 제주도에서 했어요.
3: 네. 뭐 그러기도 예. 했었고. 네네. 그래서 전당대회 이게 또 대선 내부 경선도 제주도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고 뭐 그쵸. 이랬었는데 네.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전에 치렀던 전당대회 한 네다섯 차례의 그 동선과 행보를 다 참고해가지고 낸 거라고 해명이 되고 설명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분들도 아 그랬냐라고 좀 수용을 하셨고 이렇게 막 일단락이 됐습니다.
5: 근데 좀 이야기가 어려운 게 이게 정청래 대표의 작년 전당대회에서 승리하고 임기가 이재명 당대표 남은 임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네. 갑작스럽게 당대표가 사퇴하고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정됐던 기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뭐 컨벤션 센터를 예약하는 게 어려웠다 이런 거는 그래서 좀 이야기가 어렵고
4: 아, 변명 맞다.
5: 네 그리고 네. 왜냐면은 당 사무국에 대한 인사권도 역시 당 대표한테 있는 거거든요.
4: 그럼 강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다 계획된 겁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계획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5: 왜냐면은 네. 처음에 기세가 네. 어쨌든 끝나고선 그날 바로 발표를 하잖아요. 누가 몇 퍼센트 득표를 했는지
4: 네, 네.
5: 첫 번째 기세가 가장 중요한 거고 정말 믿기 어려운 게 1년 전부터도 그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임기를 넘어서서 내년에 있는 전당대회가 진짜다. 왜냐하면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어야 공천권을 획득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다 나오고 있었는데 준비가 뭐 좀 미비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좀 갈등이 좀 마무리가 될지 의견 조율이 될지 진행 중인지 한번 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의원님이 좋아하시는 국민의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면서 당내의 긴장감 커지고 있죠. 장동욱 대표가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 방침 밝혔습니다. 친한기는 공식선거운동 이후에 직접 유세 지원은 없었다면서 징계 명분 없다, 뭐 약하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이거 당 기간 확립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반대파를 겨냥한 징계 정치라고 봐야 되는지 이거는 김성태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징계 요청서 명단에 김성태 전 의원님의 이름이 있어요. 좀 당황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2: 훈장이죠.
0: 네. 뭘 당황합니까?
4: 훈장입니까?
0: 뭐, 김성태가 한둘입니까?
4: 네.
0: 뭐 쌍방울 김성태. 네.
4: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0: 아니
4: 아 너무 재밌네요. 네.
0: 국회도 또 같은 동맹인 비례 국회의원 출신 비례도 아, 김성태도 있어요.
4: 동맹인이 있으시죠?
0: 국민의힘에서.
4: 네네. 아 그분들입니까 그러면?
0: 뭐 그럴 수도 징계? 있는 거고. 뭐, 그런데 그 사람은 방송 언론 활동을 통해서 뭐 당에 대한 입장을 일체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네. 될 수가 없는 거. 아무래도 뭐 네네. 저겠죠.
4: 어떠세요? 이거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0: 뭐 좋고 안 좋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 현 주소니까.
4: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군요. 뭐
0: 예. 이게 결론은 이제 6.3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4: 그렇죠.
0: 6.3 선거 이전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직접적으로 도우거나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당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4: 아니 근데 김성태 의원이 뭘 도우셨어요?
0: 아니 나는 그거 아니라니까.
4: 어떤 이유가
0: 나는 뭐예요? 주로 비판. 방송에 이리 와서 아, 우리 항의 앵커가 이야기하면은 예. 국민의힘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4: 예.
0: 그런 이야기 한 거지 주로.
4: 별로 한 얘기 없으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명단이 들어있네요.
0: 뭐 그런 게 뭐 우리 항의 앵커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은
4: 네네네.
0: 또 뭐. 지금 당의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4: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군요.
2: 그러니까 건전한 고견을 많이 하셨죠.
4: 예.
2: 저희 당도 모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모 후보 예상자를 비판했다고 우리 저기 워크숍 때 악수 안 하고 패싱해가지고 저희 의원방에다가 글을 올리고 뭐 삭제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4: 네네네.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2: 네. 네.
0: 그러니까 이번에 네. 윤리 국민의힘 이 징계 제소 부분은 이게 당에서 어떤 사무처나 또 윤리 그런 그 스텝에서 이렇게 쭉 문제를 갖다 가지고
4: 네.
0: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쉽게 말하면 당원 중에 좀 뭐 일부 뭐 좀 지층의 감성. 어떤 그런 팬카페 커뮤니티에서 아,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난의 몫을 한다든지
4: 네네.
0: 또 이제 6.3 선거 이전에 또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저런 사례는 해당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제소 요구한 그런 내용이고.
4: 그렇죠.
0: 아까 제가 이 방송 막 들어오기 전에 스튜디오 안에서 전화를 받았잖아요.
4: 네.
0: 그때 이제 우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열렸는데 끝났다고 이제.
4: 오, 결과가 나왔습니까?
0: 아니 네. 결과는 딴 게 아니고.
4: 네.
0: 그동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제소 형식으로 당에서 이걸 문제 삼아 달라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윤리가 쭉 스케치해 봤다.
4: 네네네.
0: 막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4: 이게 어쨌든 일단 징계 요청서 명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청한다 이분들 징계해 달라 뭐 이렇게 명단을 만든 거잖아요.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5: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네. 누구를 정말로 윤리위에서 징계 대상자로 삼을 것인지는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네. 50명이 대상자로 올라있다라는 건 일단은 접수된 사람들인 거예요.
4: 50명이 접수가 된 네. 거죠.
5: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지금 윤리위에 있는 거죠.
4: 아니 뭐 오세훈 시장도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5: 많은 분들이 네. 있는 상황이고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당원들께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저희 당의 박민식 후보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한 것으로 보이는 뭐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원외 인사들 이들에 대해서 당원당규상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시는 것들이 접수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처럼 뭐 언론 등을 통해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0: 사퇴해야 된다거나 책임져야 된다거나 이런 발언을 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한 50명 정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리위에서 좀 고민이 깊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준호 대표가 이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뭐 윤리위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언론에 보도되는 게 있거든요. 누구누구 정도는 뭐 얘기가 나오고 본인도 이름을 이야기한 그렇겠죠. 사람들이 있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리위라는 거는 당의 독립적인 기구인 거예요. 윤리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윤리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지도부가 언론을 통해서 이 대상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윤리위가 뭐 당 지도부의 사냥개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 어떠세요? 민주당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안쪽에서의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서로를 뭐 이야기하는 부분도 방송 나와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 뭐 징계 얘기는 나오진 않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징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장동욱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쓴소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네. 뭐 경고용, 겉방용 같아요. 이틀만 가려고 하는 것 같고.
1: 내 얘기하지 마. 조심해. 약간 네. 이런 느낌이군요.
2: 타켓은 이제 친한계 의원들이죠. 친한계.
1: 네네. 친한계 의원들에게. 네.
2: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친한계 의원들은 뭐 징계할 테면 해봐라. 난 훈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막 그 얘기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 징계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명 있고 탈당 공고 있고 당원권 정지 있고 경고 있어요.
1: 네네.
2: 경고 빼고는 그 이상으로 가면 총선에 출마 못합니다. 만약 그저 징계 당하면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호기 있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소갈이하고 있는 의원들도 좀 꽤 있을 거다.
1: 그렇군요.
2: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 법원에 가서 가처분 인용되는 그런 것들 경험했기 때문에 네. 아주 전략적으로 징계할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증거 수집을 치밀하게 한다든가. 네,
2: 해당이. 그러니까 무소속 그 후보를 도운 건 해당이 맞잖아요.
1: 네네네. 그러니까
2: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체증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 타겟팅으로 한두 명은 그 당원권 정지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아.
2: 그래 공포 제명 공포 정치가 되지. 안 그러면 뭐 그냥 경고만 하고 말면은 또 뭐 공갈포 돼가지고 오히려 본인만 더 떨어질 데도 없는 그 위신이 더 없어질 거 아닙니까 리더십이나 권위가.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할 것 같다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를 하는 것은요 당에 있는 의원들이 비판이 많잖아요. 그 정점식 원내대표조차도 신중해야 된다라고 당권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 네.
2: 지금 장동욱 대표는 그 의원들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 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여기 징계 저 대상으로 저기 올라가 있는 그분들 보면 전부 무슨 팬카페 만사 협통인가 하는 뭐 그 장동혁의 혁당 만사 협통이라는 그 팬카페를 통해 거기서만 이렇게 징계 청원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1: 네네.
2: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라서 어차피 장동혁 대표는 사면 초과예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사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왜 한 가지이기 때문에
1: 이거는 그럼 사퇴 요구를 좀 늦추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2: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1: 네.
2: 그 친한계 의원들이 해당 행위 했다라는 걸 명백하게 규정해서
1: 네.
2: 친한계 의원들은 해당 행위자들하고 그 규정한 다음에 본인이 당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님께서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 정치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이 뭐 징계 정치를 가지고 징계 정치라는 말이
1: 예.
3: 원래 올해가 현재 헌정 78년이지만은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이 한 50년 이상 집권했고 민당이 지금 한 16년, 20년 가까이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3: 자 그렇지만은 이 양 진영에서 징계 정치를 통해 가지고 당의 리더십을 회복시키거나 복원시키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현상인데 다만 이런 거는 있죠. 당의 이제 해당 행위가 일상화되고 그걸 뭐 아무런 당에서 기강을 잡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이런 게 이제 오늘 같이 그 이야기가 나온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유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강력의회든 기초의원이든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의회가 있고
1: 네.
3: 또 이제 구의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제 원 구성에 따라서 자리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그 감투를 쓰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하고 그 자리를 보존받고 민주당 의원을 보통 뭐 5대 직구의원 같은 경우는 동수인데 이걸 갖다 서로 거래를 해버리면은 그냥 닥쳐던 게 지금 쳐다보는 게 기강도 다 무너져요. 네. 이런 경우는.

0: 당해서
1: 징계해야죠. 그거는 그런 명백하게 잡아야 되는 거는. 네. 기왕을 잡아야죠. 뭐
0: 그런 정도 예. 저는 일부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지난 6.3 선거에서 또 뭐 해당 행위 한동훈 전 무소속 의원까지 올릴 건지 뭐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1: 아, 그건 지켜봐야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징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교수님은? 예, 재채기로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0: 저는 뭐 크게 네네. 이건 아까 김현정이 얘기했듯이 네네. 징계 정치가 이걸 성과로 가지고 뭐 무너진 리더십을 회복한다. 이거
1: 바람직한 것 같지는 예, 않습니다.
0: 바람직하지도 않고.
1: 알겠습니다.
0: 이 부분은 뭐 이게 지금 예? 민심을 수습하고 선거 패배 원인을 갖다 성찰해야 될 시점에 이거 가지고 논란을 벼르면 누가 제1야당이 정신 제대로 차리고 지금 하는 일이라고 보겠습니까?
1: 이 방송도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0: 유기위에서 듣더라도 저는 할 여력이 해요.
1: 알겠습니다. 3439님께서 김성태 의원님 오시니까 분위기가 한결 더 부드럽고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도 수긍이 많이 갑니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1부 마무리하고 아,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1: 네, KBS 열린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좀 웃음을 보였는데 이게 갑자기 김성태 의원님이 이제 가도 되냐고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아예 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아,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시려고 하게 어디 가시니까 잠깐 아, 볼륨 좀 보고 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모셨다는 말씀을 한번 아, 곁들여서 드려봤습니다. 자 KBS 열린토론 정치인의 나웃 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오늘따라 많이 옵니다. 저희가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보니까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6824님 열린토론 즐겨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서승문님께서 KBS 1라디오 24시간 채널 고정입니다. 내용이 아주 알찹니다. 라고 이렇게 또 칭찬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45님 항상 아내와 저녁 식사하며 열린토론 본방사수합니다. 시사는 왠지 어렵다는 아내도 열린토론은 잘 챙겨 듣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시사가 저는 좀 재밌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쉽고 재미있게 열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40님 열린토론 보면서 당은 달라도 서로 예의를 갖춰서 말씀하시는 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생산적인 결론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고요. 4927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진지한 대담 잘 듣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국민 민생 먼저 살피고 양보와 협치로 국가 안정을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이게 모두의 마음이겠죠. 협치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고 청취자분들의 마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3: 아, 이게 문자가 여기 댓글이랑 틀린 건가요?
1: 댓글은 이제 유튜브 댓글을 아, 생방송 댓글을 보고
3: 댓글만
1: 계시고요.
3: 댓글만 보고 있었더니.
1: 예. 그 댓글에 뭐 다른 거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주셔도 돼요.
3: 김성태 의원님 화이팅. 김성태 의원님 존경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응원합니다. 같은 분이 세 개를 이렇게.
4: 각각인 줄 알았어요.
1: 정말 존경하나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보내주셨겠죠.
0: 저 사람 찾아가서 선물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꼭 제가 아, 커피 쿠폰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징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네네. 장동혁 대표가 네.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징계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예, 저희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기간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요. KBS 열린 토론 MC 황현희가 하는 거 잘 듣고 있다라고 꼭 좀 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 3대 메가 속도전을 강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강조한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당은 구군을 건 대전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은 지지율 전당대회용 프로젝트 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강전의 변호사님.
5: 네.
1: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잖아요. 이게 지금 나라의 국운을 바꾸는 일이긴 네.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시점이 약간 좀 전당대회 전에 나왔다는 걸로 인해서 좀 비판을 받긴 하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5: 그렇죠. 이게 뭐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언제부터 이러한 것들을 착착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라든지 그리고 국토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국민들께서 전력, 용수 이런 것들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될 건지 아직도 계획 자체가 없어요. 이제서야 기후부 장관이 원전을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상태로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은 뭐 강우식 비서실장이 광주공항 부지에서 뭐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전북도지사의 취임식에 가서 전북 소외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본 게 당청 간에도 전혀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런 협의들이 미리 있었다면 정청래 대표도 전북 소외론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 자리에서 이원택과 정청래가 여기서 다시 잡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갑작스럽게 나온 프로젝트 치고는 정말 말 그대로 메가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대기업들에게도 본인들이 먼저 이런 것을 제안했다라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들이 이미 보도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 프로젝트라면은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열린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대통령께서 속도전에 대한 언급도 좀 많이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유미 대변인님 이게 시기가 굳이 전당대회 전이었어야 되냐. 이제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원전 어디다 짓 거냐. 거기부터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뭐 이런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합니다.
2: 그런데 이게 진짜 국가대계잖아요. 4,700조가 들어가는데.
1: 이건 명백한 예. 국가대계입니다.
2: 그래서 제가 받는 인상은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의 책임감이 있으니까 정부 민주당은 날고 기는데 국민의힘은 정말 이제 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논의의 층위가 다르다는 인상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1: 네.
2: 일단 기업 글로벌 기업이에요. 여기는 주주가 외국인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경제 지표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굉장한 이 책임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어떤 검토 이런 게 당연히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저는 강 변호사님 정도 말씀 주시면 속도는 어떻게 할 건지 구체성 어떻게 될 건지 당연히 저희가 새겨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너네 감옥 간다. 네. 땅 사놨지. 팔 비틀었지.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맞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대만 TSMC가 엄청나게 속도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성과를 가시적으로 아주 매우 빨리 냈습니다. 남부 가오슝이라는 자리에 이제 입지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척박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아주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 비판의 대목 중에 하나가 관치행 정이라는 건데 이미 학자들 사이에선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오로지 시장 오로지 기업에만 맡겨두는 것도 폐기됐다는 거예요. 이 TSMC 대만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엄청나게 같이 발맞춰서
1: 지원했죠.
2: 합니다.
1: 네.
2: 대한민국도 거기에서 뒤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과거의 관치행정 이런 프레임으로 들여다보는 건 되게 후진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못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100% 용지라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TSMC 같은 경우에도 용지, 뭐 용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재생 뭐 용수를 아예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설을 지어버립니다. 이게 전용 재생수 공장 같은 거를. 그런 게 다 발맞추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딱 몰각하면서 너무 정쟁이 오리는 심지어 전당대회용이다라는 주장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소를 좀 금할 수가 없습니다.
0: 전당대회용이라는 얘기는요. 대통령께서 속도전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오늘 이제 본인 출마 선언을 하면서 원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당청 간에 이제는 진짜 하나 되겠다. 정청래 대표 때는 하나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정청래 대표 때도 대통령께서 여당에서 입법 속도 너무 늦다 이런 얘기 여러 차례 하셨거든요.
1: 네.
0: 결국에 속도전 얘기하는 거는 나랑 손발 잘 맞는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어야 이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도 착착 진행이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거는 시기적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게 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1: 예, 하락했죠. 네.
0: 집 팔고 주식해라. 그럼 뭐 지금 9,000피 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때문에 이거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좀 약간 정부에서 보여주긴 정책적인 방향들이 경제를 제대로 아는 건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대기업들과 미리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0: 맞는 것인가. 좀 이런 것들도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야당이랑 여당이랑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적인 엄청난 미래 산업이긴 한데 그래도 전당대회가 아예 신경을 안 쓰진 않진 않았을까요?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좀 신경 썼으니까 그 전당대회 전에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국가대계이긴 한데.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2: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해. 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아니, 전당대회
1: 조금. 조금, 아니, 조금 있잖아요, 그래도.
3: 입장 곤란한 전당대회 두 달도 안 남으면 이게 한다고 이게 무슨.
1: 아주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일. 네.
2: 참 이재명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국가 주도 산업을 특히 물들어왔을 때 배띄우고 놓쳤자 그렇게 이제 반도체 AI 호황이라는 게 뭐 앞으로 만천 년, 백년 될 것도 아닌데 이때 빨리 속도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 호황을 더 지속적으로 앞으로 뭐 누리기 위해서는 빨리 짓자. 거기는 공감이에요. 동의는.
1: 네네.
2: 그런데 왜 하필이면 8.7 전당대회 앞두고 이렇게 서두르냐.
1: 전당대회 이후에 발표했었어요.
2: 그렇게 기업들 입장에서 네. 생각을 해봅시오. 지금 이제 이 호황은 맞아요.
1: 네.
2: 그러니까 삼성 이병철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반도체 산업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 이 쉽게 말하면 이익된 게 200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지난 1년 동안 300조를 냈잖아요.
1: 엄청난 거죠.
2: 네. 앞으로도 연말까지도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그건 400조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1: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 그래서 한 90조 가까이 되겠죠.
1: 네네.
2: 자, 그리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는 이보다 더 큰 지금까지 사례가 없어요. 뭐 상당히 긍정적이고.
1: 그럼요.
2: 또 미래 첨단 산업의 그런 선제적 주도권을 확보하자. 좀 전에 이야기했고 좋아요. 또 지방의 잠재력도 재발견 차원에서 지방에 이렇게 큰 거 메가 프로젝트를 던져야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게 되고 그러면 그럼 여기에서 저는 민주당에 이제 3대 고백이 있어야 돼요.
1: 3대 고백이요?
2: 고백이 있어요.
1: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2: 자, 첫째는
1: 네.
2: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보를 건설하자. 앞으로 물 자원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4대강 보를 갖다 십수조를 들어가지고 해놨는데 이걸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물은 물줄기 따라 흘려야 된다. 그 보를 갖다 그 엄청난 국민 헬스텔에서 지어놨는데 그걸 바로 용수 때문에 그런 거죠. 물 자원화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보 해체 쇼하고 뭐 난리 문제 제기하잖아요.
1: 아, 그쇼라고 보시는군요. 예,
2: 그러니까 예. 이거는 철회해야 되죠. 아, 지금까지 민주당 주장이 잘못됐다.
1: 네네.
2: 두 번째. 탈원전 정책.
1: 탈원전.
2: 이것도 전해야 돼.
1: 그 탈원전은 그때 당시에 이제 약간 흐름이 좀 있긴 했죠.
2: 아, 그렇다고 네. 그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1: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 아, 그러니까 탈원전 산업 생태가
1: 원전.
2: 네. 문재인 정권 5년 사이에 무너졌잖아요.
1: 네네.
2: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 조금 저라 다행스럽게 본 것은 원전 2기 건설 중단됐던 거 이거 살린 거는 이재명 대통령 마인드
1: 맞아요.
2: 난 좋았다고 봤어요.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야 네. 이런 부분을.
1: 세 번째
2: 그래서 정청래 당 대표가
1: 네.
2: 이거 응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1: 세 개 있다고 그러셨죠.
2: 세 번째가 뭡니까?
1: 뭡니까?
2: 노동유연화입니다.
1: 노동유연화. 예.
2: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지금 주 52시간 이 근로제 가지고는 탄력 뭐 근로도 지금 배능시키지도 못하고
1: 네네.
2: 꼼짝 달싹도 못하는데 어떻게 경쟁 대만 업체하고 경쟁합니까? 그래서 노동시장 노동시간의 이 유연화 부분 이 세 가지를 민주당이 생각을 달리 해줘야 돼. 그래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도 또 야당도 일정 부분 비판을 하지만은 우리도 그래도 협조하고 이미 업주를 나와버렸는데 이게 되는 거죠.
1: 네, 납득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 세 개를 인정하면.
2: 그런 거죠. 이 세 개 정도는.
1: 어떻게 보십니까?
2: 김현정
1: 보호에 대한 거 네, 쇼한 거 네, 이거 네. 사과하라고 그러고 또 원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리고 네. 노동은 더 유연화시켜야 된다. 이 세 개에 대해서 사과할 입장이 아니, 있는 겁니까?
4: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군요. 네.
4: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그 뭐 당대표부터 유력 그 하는 리더급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은 그야말로 그냥 실패 기우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럼 언제 발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당대회 전이라서 안 되고 다음에 총선전도 아니고 그러면 뭐 크리스마스 전이라서 또 안 된다 그러고 연초면 또 연초 대목전이라서 또 안 된다 그러고 이럴 거 아닙니까?
1: 크리스마스 전에는 왜요?
4: 그냥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냥 반대.
1: 아, 반대를 위한 반대다.
4: 필요성은 인정한대요 또.
1: 아, 네네.
4: 왜냐하면 지금 그 반도체 수요가 AI 속도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 지금 수도 권에 있는 것과는 안 되니까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인정한대요. 그런데 호남은 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영남으로 한다 했으면 아마 반대했을까요?

0: 아닙니까? 그리고 울산도 인구 5만이었어요. 거기에 그 현대차나 이렇게 중학 그 저기 산업들 다 집어넣고 하면서 그거를 국가가 주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이 된 거예요.
1: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요.
0: 네, 그런 차원에서의 이게 국가 전략 산업이고 산업정책인 거를 다 인정한다고 하면 네네. 이제 그 정도 그 저기 비판하셨으면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이제 이제는 좀 이제 이게 속도감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좀 도와주셨으면 김성태 의원님 말 맞다 하나 좀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좀 원내에 좀 들어오셔서 네. 이 관련된 입법 할 게 정말 많거든요. 좀 입법도 세상 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네.
2: 박정희 대통령 때 바로 그렇게 하니까 개발 독재라 그랬거든.
0: 아.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런 전차를 다시 밟으시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보수 정권 그러니까 아닙니까? 보상
2: 민주당이 그래서 중도 실용주의 정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맞아요. 잘 받드는 네. 그런 정당으로 변모되면은 훨씬 달라질 거예요.
0: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성태 의원이 빨리 다시 당으로 들어가서 최고위원이나 이렇게 주도적인
2: 자꾸 이치에 그걸 사면은 제가 들어가기가 그 더 어려워요. 나 보세요.
3: 해방으로.
0: 아니 그래도
1: 어렵게 만드세요 자꾸.
0: 대안을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정 같은 경우에도 예. 이번에도 이제 뭐 사실 거기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거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SMR 소형 원자로라든지 또는 LNG 뭐 가용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빛 원정도 있잖아요. 거기 원빛 원전인가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그 원전 추가로 짓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국가의 그 백년지 대계의 그 산업 그 저거기 때문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그 동원해서 성공적으로 네. 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의지이고 네. 필요하잖아요.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도 일본에 엄청나게 큰 투자를 한다라고도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이 흐름은 맞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2: 맞아요. 예, 저는 예. 개인적으로 맞다 봐요. 네네네. 속도준도 필요해요.
1: 그렇죠.
2: 민주당이 지금 이제 좋은 조건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집이 일당이고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특별법 만들고 뭐 이리저리 가지고 규제 개선하고 결국은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이게 정부가 할 일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2: 기업 투자하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혼자 하려 그러지 말고 네. 야당 잘 설득 예식해서 협치 정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속도를 높이세요.
0: 제발 설득 좀 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협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말까지 드리면서 다음 주에 이거 짧게 한 말씀씩 좀 드릴게요. 5.18 성형 발언 논란 이병태 이분이 청와대 사퇴 공고를 받아들였네요. 네, 물러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예. 예. 어떻게 보신지 한 말씀씩 먼저 우리 변호사님부터 네. 말씀해 봐주시죠.
4: 일단 이병태 부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직기 그 총리급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었는데
1: 방법이 없었죠.
4: 예, 이 좀 본인이 결단을 좀 내린 것 같고요. 이 결단이란 건 본인 그 표현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런 걸 표현의 자유라고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5.18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시민을 총으로 쏜 겁니다. 칼로 찌른 거예요. 거기에서 어느 지역 어느 출신이라고 해서 그것이 조롱과 희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인권의 문제고 역사의 문제예요.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호도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치권은 정치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강준혜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5: 저는 이분 발언하신 거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런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5: 저는 특히 심지어 고위공직자이신 거잖아요.
1: 그렇죠.
5: 표현의 자유를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넘어선 것이 아닌가. 특히 고위공직자로서 좋지 않은 모습을 국민들의 모범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다시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데 전당대회를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강동구에 배재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에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 배재구 사태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스타벅스 사태가 민주당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결국 광주에 있는 분들,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나서서 이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분의 입장은 인명권자 정부의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사퇴 권고에 따라서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 내려놓기로 했다.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열린 토론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 토론 정치인의 아웃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열린 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정치권은 국회에서도 당안에서도 역사 앞에서도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거칠어져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잖아요. 징계가 비판을 지우는 도구가 되고요. 자유가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상황은 말이 안 되는 순간 정치는 문제를 푸는 힘이 아니라 갈등을 키우는 기술이 됩니다. 결국 좋은 정치는 이기는 말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태도에서 시작한다고 봐야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이번 달부터 국내 우편 요금이 인상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5g 기준 일반 편지 요금이 43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는데 5년 만에 인상이라고 하죠. 우정사업본부는 디지털 전환으로 우편물 이용이 크게 줄면서 사업 적자가 커진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우편 요금이 인상됐다곤 하지만 그동안 우편 요금이 얼마였는지 몰랐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요즘 뭐 카드 명세서나 세금 납부 고지서 정도만 받아봤지 우편을 통해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들여 눌러 쓴 손편지의 매력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상대를 곱씹어 생각할 수 있고 잘못 썼다면 다시 쓸 수도 있고 또 끝끝내 전하지 않는 게 낫다 싶으면 우체통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해도 그만입니다. 즉흥적인 SNS와 댓글의 홍수 속에서 잊고 있었던 손편지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임백천의 마음에 쓰는 편지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NK투자개발 강미신 대표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시장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2: 네. 오랜만에 북한 시장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1: 네.
2: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인데 전국의 시장에 존재합니다. 원래 사회주의 체제는 시장보다 국영상점이 주로 공급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북한은 1958년 농민들을 위한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열흘에 한 번씩 열리는 농민시장은 1970년대 후반까지 합법적 비공식 경제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경제기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전국에 장마당이 생겼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꼴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상점, 국영상점, 시장 등 다양한 상업활동 매점들이 북한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시장은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북한 시장은 시대별로 조금씩 변해왔는데요. 북한 시장의 변천사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1950년대 농민시장, 1990년대 장마당, 2002년 7월 1일 조치로 인해서 공식적 국가경제에 일부로 편입된 시장이 현재까지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농산물만 판매하던 농민시장은 공산

0: 식료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시장은 확장되거나 개건 확장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본다면 50년대는 말 그대로 농민들만 이용했고 90년대는 상품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미숙한 제품들이 판매됐고 2000년대에는 수입품이 주로 판매됐고 2010년대부터 국산 제품이 수입 제품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현재는 국산과 수입산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북한 시장 상품의 공급과 판매 거래 상황은 좀 어떤가요?
0: 그 전체적인 시장이 비슷한데요. 양강도 해산시 해신동에 위치한 해산 농민 시장의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해산시에 있는 5개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 해산 농민 시장인데요. 현재 35개에서 40개 품목이 매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산 농민 시장의 영업 형태를 보게 되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장거리 달리기 하는 그런 장사꾼들로부터 소량을 주문받아서 판매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벗어나 시장 내 구경 기간이 상당히 많아졌고 계약과 공급 그리고 가격 등에서 해산시 인민위원회가 정한 규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상품 공급 계약은 공급자와 판매자가 맺는 계약이고 계약이 실행이 되면 공급자는 계획에 명시된 상품을 수요자에게 공급할 의무를 지니게 되며 또 수요자는 받은 상품을 계약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상품 공급을 책임진 공장 기업소와 각 단위는 수요에 따른 시장 조사와 상품 판매에 필요한 노동력 또 상품 기술 수단을 보상해야 하고 수요 연구와 함께 상품 확보, 재고품 관리, 배송 판매 등을 관장하게 됩니다.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시장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북한 당국과 시장관리소가 관리하는 가격 상한제도 역시 시장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관리소는 순회 주체로서 지역의 농장과 가내작업반 등의 그런 매체들과 순회 계약을 맺는데요. 상품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돕기도 합니다. 해산농민시장은 주변의 채소농장과 순회계약을 맺고 시장에 채소를 공급하게 되고요. 채소매대는 시장 국수집이나 음식매대들이 채소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형식으로 공급과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 시장을 관리하는 운영 주체가 따로 있습니까?
0: 양강도 해산농민시장의 경우 큰 시장 규모가 큰 것만큼 시장 관리 인원들도 다른 시장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시장 관리소가 현장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소장이 있습니다. 시장 관리 소장이 있고 해계부장과 부기원, 경리원,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을 비롯해서 직원만 15명이라고 합니다. 2020년대 코로나가 발생했던 시기에는 청소원을 서너 명 더 채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시장관리소의 시장관리 구조를 보면 소장이 총체적 관리를 맡고 있고 아래로 회계부장과 관리반장이 각각 팀을 관리합니다. 회계부장은 회계원과 경비원들을 관리하고 관리반장은 시장관리원과 경비원 청소원을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시장 운영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전반 행정관리를 수행하고 회계부서는 매일 입고된 시장 사용료를 집계하거나 또 총화지는 그 시간에 소장에게 보고하고 입고된 현금 중 일부는 인민위원회 상호과에 입금합니다. 청소원은 시장에 개장되기 전과 개장된 후에 시장 곳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게 주 업무이고 경비원은 폐장 이후부터 다음 날 개장 시간까지 시장 내 시설물에 대한 경비를 담당합니다. 시장 내에 설치된 태양광 판넬과 음식 매대들에 있는 전기시설이나 아이스크림 매대, 반찬 매대들에 있는 상업용 냉장고도 경비 대상 품목에 속합니다. 시장관리소의 제정 서류들도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경비 대상이라고 합니다. 판매를 하는 장사꾼들에게 준 시장 사용료 개수와 현금 액수가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장 사용료 용지에 대한 철저한 경비 품목도 중요하게

0: 예, 보고 있다고 합니다.
1: 그 해산 농민시장의 수익에 대한 기사도 언뜻 본 것 같은데요. 최근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하루 얼마 정도의 시장 사용료가 징수가 됩니까?
0: 해산 농민시장의 경우 매대가 4,300개가 되는데요. 매대 판매 상품에 따라서 각각 다른 사용료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평균으로 계산해봐도 이를 징수되는 돈은 북한 돈으로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 중국 돈으로 보게 되면 1,752원 정도인데요. 하나로는 대략 4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쉬는 날 3일을 제외하고 27일 혹은 28일로 계산하면 북한 돈으로는 4억 600만에서 42억 100만 정도가 되고요. 이 금액은 중국 돈으로 보게 되면 47,250위안에서 49만 위안 정도고 하나로 본다면 1,073만 원에서 1,113만 원 정도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돈이기도 하죠. 실제 저희 NK투자개발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각각의 매대 수익은 다르지만 북한 가정에서의 소비는 안정적이라는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연간을 살펴보면 환율이 국교 간 변화에 따라서 수익 금액이 떨어지는 현상도 최근 현상이기도 합니다. 상품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으로 주민들이 선택해야 하는 상품의 종류가 줄어들거나 양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데요. 하락한 돈의 가치로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에도 여유가 조금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북한의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상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0: 북한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특히 결혼을 한 여성들이 기본을 이룹니다. 북한은 결혼 전 여성은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 후라면 회사 생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무성을 띠지 않습니다. 때문에 결혼을 한 여성들이 주를 이룹니다. 남성들은 결혼한 후에도 사회생활, 즉 회사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은 제한됩니다. 일부 기업 명의의 매대를 운영하는 상인들의 경우 결혼 전에 여성이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합니다. 기업 명의의 매대도 가정주부가 직장에 이름을 걸고 상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NK투자개발의 강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시인과 촌장의 비둘기에게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해외 주요 언론이 주목한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일본의 출판사들이 잇따라 우리나라의 학습 만화 콘텐츠를 도입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최근에 일본 학습 만화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역사물에 더해서 과학과 금융, 영어, 수학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라면서 일본 출판사들이 잇따라 한국발 콘텐츠를 도입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네. 가나가와현에 있는 한 서점 관계자도 과거에는 학습 만화는 부모가 아이에게 권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주제가 다양해지니까 아이들이 먼저 직접 골라 읽는 책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특히 한국의 과학 학습 만화인 노치마 과학 시리즈의 흥행이 학습 만화 열풍을 주도했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 시리즈가 일본 출판사에서 스카메 리카다만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돼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흥행하니까 이제 경제, 실용서 분야 출판사를 포함한 일본 출판사들이 앞다퉈서 학습 만화 시장에 뛰어들게 됐다라는 건데요. 네. 출판사 다카라지 마샤도 4월에 우리 금융학습 만화인 초등쌤이 알려주는 용의주도 용돈의 비밀이란 책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또 5월에는 영어학습 만화 영단어가 술술 머리에 들어온다 에이탄고치라는 게 이제 이게 일본 제목인데요. 이것도 번역서입니다. 우리나라 콘텐츠를 번역한. 이 출판사 측이 기획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번역작은 짧은 기간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게 강점인데 특히 한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다면 더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일본 출판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수학 만화라고 합니다. 일본 콘텐츠 기업 가도카와가 히라메케 산수도칸이라는 걸 번역 출간했는데요. 모험 속에 녹아든 수학 퀴즈를 캐릭터랑 같이 해결해 나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개그 요소가 좀 담겼는데 여기에 담긴 뭐 그래프라든가 이 도회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고 합니다. 재미와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출판사 측은 일본과 한국 그 만화 학습사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작품들은 대개 교과서의 연장선에서 시작을 한답니다. 얼마나 알기 쉽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데 한국 작품은 개그나 얘기의 전개 속도로 몰입하게 만드는 구조로 짜여 있으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본 만화는 좀 공부를 위해서 읽는다라는 느낌을 갖는데 아이들이 한국 콘텐츠는 보통 만화처럼 재밌어서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지식이 남게 만드는 게 아니냐. 한국 학습 만화의 구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일본 출판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로 잘 알려진 그 과학 만화 서바이벌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걸 아사히 신문 출판에서 발매했는데 이게 도서관에서 지금 예약 대기가 너무 길대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직접 사고 싶다라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2024년에는 TV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이 시작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책 인기가 더 높아졌겠죠. 네. 그래서 니케이는 이들 출판사의 공통점은 공부하게 만든다기보다는 끝까지 읽게 만든다라는 발상에 집중을 했다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콘텐츠가 일본 시장에 맞게 재구성되면서 편집자들의 역할 역시 단순히 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좋은 콘텐츠를 고르고 다듬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1: 네. 이번에는 미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한국의 자외선 차단제가 글로벌 자외선 차단제 시장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면서요.
2: 미국의 과학 전문 매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한국의 자외선 차단제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한국 화장품 연구개발이 글로벌 자외선 차단제 시장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린 건데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한국 연구진이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 장벽 강화와 오염물질 차단, 두피 보호 기능까지 갖춘 스킨케어 제품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성분을 접목해서 좀 차별화를 이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지만 단순하게 햇볕을 막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시킨다라는 점을 주목을 한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진행 중인 연구도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이 한국의 한 연구소는 최근 가벼운 제형의 두피 전용 자외선 차단제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좀 신기한 게 자외선 강도와 습도, 피부 온도 변화에 맞춰서 제형이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기술을 또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1: 신기하네요.
2: 저도 참 신기하던데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일상적인 피부 관리의 필수 단계로 자리 잡은 반면에 미국에서는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13%에 그친다라는 점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산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감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한국 제품은 가볍고 빠르게 흡수된다. 화장품으로서 우아한 제형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라는 이 연구진의 설명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결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규제 환경이 차이를 유발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렸는데요.
1: 네.
2: 지금 미국은 자외선 차단제가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종의 UV 필터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과 유럽연합에서는 30종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데 상대적으로 좀 유연한 그런 강점이 있겠죠.
1: 네.
2: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들은 자외선 차단으로 얻는 이점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라는 견해를 보였는데 왜냐하면 일부 연구에서 이렇게 특정 UV 필터 성분이 과연 안전한가 뭐 이런 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과거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 하면은 해변에서 쓰는 제품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일상적인 개인 보호의 일부가 됐다. 한국이 이런 변화를 매우 빠르게 이끌어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 대신 버스를 택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던데 왜 그런 걸까요?
2: 최근에 미국 저가 항공사인 스피릿 항공이 폐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다른 수단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대신 버스와 철도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올해 항공권이 많이 비싸졌죠.
1: 맞아요.
2: 휘발유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버스를 택하게 된다라는 분석인데요. 플렉스버스와 그레이하운드를 운영하는 플렉스 노스 아메리카가 5월 초에 스피릿 항공이 사라지니까 첫 주 동안 이 항공 노선과 겹치는 한 130개 구간에서 전년과 대비해 승객이 30%가 증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자주 발생한 미국 정부의 셧다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그 인원이 많이 주니까 몇 시간씩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항공편이 취소된 적도 많았거든요. 이런 발이 묶인 경험들을 하게 되니까 더 안정적이고 스트레스가 적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버스 여행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공사들이 최근에 몇 년간 단거리 노선을 또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를 갈 때는 이제 버스를 탄다는 건데요. 이 버스 회사

0: 회사들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요. 그래서 지금 버스 회사들이 작년에도 노선을 10개 이상 추가를 했고 그리고 플릭스버스와 그레이하운드는 올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25개나 노선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1: 네. 네,
0: 하지만 버스 하면은 낡은 차량, 어두운 터미널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1: 그쵸.
0: 네, 그래서 이 그레이하운드사는 최근 2년간 더 편안한 좌석, 개선된 와이파이를 갖춘 신형 버스들을 100대 이상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버스가 매력적인 구간에 길이가 있대요. 300마일, 약 482km 이하로 이동할 때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 정도의 거리라면 사람들이 자기가 차를 몰고 가거나 렌터카를 빌리는 대신에 버스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미국으로서 짧은 일정이죠. 이 정도는. 승용차보다 다리 공간이 넓고 무료 간식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가보자 이런 좀 선택을 한다는 건데요.
1: 그렇구나.
0: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지금 연료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자기 자차로 이동을 하면 그만큼 연료비를 내야 됩니다. 근데 장거리 버스 업체들은 업체가 좀 규모가 크다 보니까
1: 네.
0: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미국에서 이번 월드컵 기간에 일부 식당들이 계산서에 팁을 자동으로 포함시킨 걸로 나타났다면서요? 왜 그랬어요?
0: 네. 그 외국인 관중들이 이제 오지 않았겠습니까?
1: 그랬겠죠.
0: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패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팁을 남기지 않거나 적게 주는 일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미국 내 일부 개최 도시에 있는 식당들이 아예 계산서에 20%의 팁을 자동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엑시오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뉴욕의 한 바텐더가 지난달 16일에 아르헨티나와 알제리의 경기를 보러 왔던 외국인 단체 손님이 약 $300, 약 46만 원어치를 주문했는데 팁으로는 $4, 약 6,100원 정도만 남기고 갔다. 나는 생활비를 팁으로 충당을 하는데 이 팁이 너무 적을 때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엑시오스는 수백만 명의 월드컵 방문객들에게는 미국식 팁 관행이라는 게 가장 낯선 경험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1: 그럴 수 있죠.
0: 그러니까 팁이 의무적이 아닌 나라들이 많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미국은 식당에서 서빙하는 직원, 바텐더 같은 팁 노동자의 기본급이 낮아서 팁이 사실상 임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미국 연방기준상 고용주는 팁을 받는 노동자에게 시간당 $2.13의 낮은 현금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팁까지 합쳐서 시간당 $7.25의 연방 최저임금에 못 미칠 때만 고용주가 부족분을 메우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애틀랜타에서 브런치 식당을 운영하는 한 대표가 월드컵 기간에 자동 팁 비율을 기존 18%에서 20%로 올렸는데 이 월드컵 기간에 종업원들의 수입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경제 분석 전문가들은 문제는 손님이 팁을 얼마나 주느냐가 아니다. 팁을 임금으로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제도 자체다.
1: 아, 그렇죠.
0: 네,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 아, 팁 정말 비싸요.
0: 아, 그렇습니다.
1: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쓰촨성의 한 유명 관광지에서 원시인 역할을 수행할 직원을 모집한 게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0: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지가 보도를 했는데요.
1: 네.
0: 최근에 이제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야생인 NPC라는 건데 이 NPC가 논 플레이어 캐릭터, 즉 플레이가 불가능한 캐릭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무 조건이 하루 7시간 근무하면 일당 300위안, 약 6만 8천 원을 주는 건데요. 숙식을 모두 제공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 채용이 되면 이 직원은 원시인 복장을 입고 관광지 곳곳을 돌아다녀야 돼요. 방문객들과 꼭 교감을 해야 되는데 독특한 춤을 추거나 개성 있는 행동을 선보이는 것도 업무에 포함이 됐습니다. 수영이 가능하고 야외 생활에 잘 적응하는 사람, 개성이 강한 사람 우대합니다. 특히 날 음식을 즐겨 먹는 지원자는 더 우대합니다.
1: 어머.
0: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독특한 규정이 말하기 금지라고 합니다. 관광객 앞에서는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원시인을 연기해야 되니까 평소에 아, 우 같은 소리만 내야 되거든요. 다만 관광객이 화장실 위치를 묻는 등 아주 필요한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비교적 업무 내용이 좀 자유롭잖아요.
1: 네.
0: 이색적인 근무 환경 덕분에 SNS에서 큰 관심을 끌었고요. 채용 소식이 확산되면서 지원자가 대거 몰렸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채용이 마감됐는데 지금 모든 인원이 충원돼서 올해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렇게 최근 여러 관광지들이요.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캐릭터 연기자들을 채용하는 게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로코베리가 부릅니다. 너에 대한 모든 것.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돈 버는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지요. 부자 되는 특허 이야기. 특허법인 다나의 조정호 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2: 네, 최근 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칼로리를 계산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이 개인별 건강 상태 그리고 생활 습관에 맞춰서 이 식단을 추천해내는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이 이 식품산업과 결합이 되면서 이 개인별 맞춤 영양관리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맞춤형 식단 추천 기술과 관련된 특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맞춤형 식단 추천 기술이란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2: 네, 맞춤형 식단 추천 기술은 이 개인의 건강 정보, 신체 정보,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선호 식품, 그리고 운동량 등을 분석해서 이 개인의 가장 적합한 식단을 제안해 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0: 예전에는 단순히 연령이나 성별 정도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식단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훨씬 더 세분화된 개인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나 체지방률, 그리고 혈당 수치나 혈압이나 알레르기 정보, 그리고 기존의 다른 질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인에게 최적화된 식단을 설계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해서 실시간 개인별 활동량이나 수면 상태까지 반영시키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어라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언제 먹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식품 조합이 적절한지, 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까지 분석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식습관을 학습하고 또 지속적으로 식단을 개선하는 시스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1: 이런 맞춤형 식단 추천 시장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요?
0: 네, 최근 시장은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의 확대, 그리고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 수요 증가와 또 개인화된 소비 트렌드라는 세 가지 흐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병원이나 또는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식단 관리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서 손쉽게 맞춤형 식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당뇨, 그리고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수요도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영양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MZ세대를 중심으로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식품산업에서도 맞춤형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식단과 식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맞춤형 식단 추천 시장은 단순한 다이어트 시장을 넘어서 이제는 예방의학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이 맞춤형 식단 추천 기술의 핵심 요소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0: 네, 관련된 기술의 핵심은 크게 데이터 수집 기술에서부터 영양에 대한 분석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추천 기술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데이터 수집 기술은 사용자의 건강 상태, 그리고 생활 습관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체중이나 신장과 같은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혈당, 심박수, 그리고 운동량이나 수면 패턴, 식습관 데이터까지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나 건강 모니터링 기기와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양 분석 기술의 경우에는 앞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계산하는 단계인데요. 단순한 칼로리 계산을 넘어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율은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추천 기술의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식단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사용자의 기호도 그리고 식습관을 학습해서 실제로 사용자별 지속 가능한 식단을 추천하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과학에서부터 영양학이 융합된 고도화된 AI 기술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어떤 유형의 맞춤형 식단 추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0: 네,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식단 서비스가 등장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이어트 식단에 대한 추천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사용자의 체성분 그리고 목표 체중을 분석해서 식단을 제안하는 방식인데요. 또한 당뇨나 고혈압 환자를 위한 질환 관리형 식단 서비스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동 목적에 따라서 식단을 추천해주는 스포츠 영양 서비스도 증가되고 있는데,

0: 수용자에 대한 근육 증가, 그리고 체지방 감소, 지구력 향상 등 이 사용자별 목표에 따라서 이 영양소의 구성을 달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또 하나 흥미로운 분야로는 이 유전자 분석 기반의 식단 추천 기술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의 유전적인 특성을 분석해서 특정 영양소에 대한 반응성을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이 장내 미생물의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식단을 추천하는 기술도 등장하고 있고요. 또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 가정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식단 그리고 레시피까지 자동으로 생성하는 서비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맞춤형 식단 추천 기술은 이제는 개인에 대한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느끼는 장점은 뭐라고 말하나요?
0: 네, 가장 큰 장점은 이 개인에게 맞는 이 건강관리 방법을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건강정보는 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1: 네.
0: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맞춤형 식단 추천은 이 개개인별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동일한 체중 감량 목표를 가진 사람이더라도 이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식단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사용자가 선호하는 음식과 또 기피하는 음식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식단의 지속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 식단에 대한 추천뿐만 아니라 장보기 목록을 생성한다거나 또는 식사 기록 관리 그리고 영양 상태 분석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도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는 이 혈당이나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추천함으로써 이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또 건강식품이나 이 기능성 식품과 연계된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어서 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기술은 이 단순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의 건강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플랫폼 기술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이 관련 특허 경쟁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0: 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맞춤형 식단 추천 분야의 특허 경쟁은 크게는 이 데이터 분석 기술과 추천 알고리즘 기술 그리고 건강관리 플랫폼 기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관련된 특허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데이터 분석 기술에서는 이 사용자의 건강 정보와 식습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해서 분석하는 기술이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또한 이 AI 추천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이 단순한 영양 계산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호도 그리고 건강 목표까지 동시에 반영시키는 이 복합 추천 기술이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혈당 변화 예측과 식후에 대한 반응 예측 그리고 영양소 부족 예측과 같은 이 예측형 AI 기술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시켜서 실시간으로 건강 데이터를 반영하는 기술도 중요한 특허 분야인데요. 최근에는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식단에 대한 설명과 레시피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도 특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험과 헬스케어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산업과 연계시키는 이 플랫폼 관련된 특허 경쟁도 확대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경쟁으로 이 특허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식단 추천 기술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나 특허의 조정호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VOS가 부르는 매일매일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허연 미세 안개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쿨링 포그, 우리말로는 안개형 냉각수라고 해서 미세한 물 입자를 공기 중에 뿌려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입니다. 물방울이 워낙 미세하다 보니까 옷이나 피부에 닿아도 잘 젖지 않고 금방 증발해버리면서 주변의 온도를 조금 낮춰준다고 합니다. 네, 요즘 대도시에는 곳곳에 냉방장치가 갖춰져 있어서 참 편리하지만요. 그래도 가끔은 시골집 팻마루나 원두막이 그립습니다. 특별한 냉방장치는 없었지만 그늘 안에 눕거나 앉아서 바람으로 땀을 식히고 수박과 참외, 제철 과일로 몸에 열기를 가라앉혔지요. 어쩌면 그때 그런 모습이 건강한 여름나기였던 것 같습니다. 냉방병도 없고 여름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았으니까 말이지요. 안다성의 노래입니다. 바닷가에서.